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출근길에 하늘 보면서 오늘 날씨 어떻게 내다보셨어요? 오늘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서울과 김천, 공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이 그 한낮 기온이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더위를 피해가며 일해야겠고요. 특히 건설과 조선, 물류업, 농업을 비롯해서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당당이님들 온열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온열질환은요.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어지럼증,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열사병이 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아유, 7월도 안 됐어.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하시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우리 몸도 더위에 적응하려면요, 열흘 안팎에 걸쳐서 야외 작업시간을 점차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에어컨 선풍기 같은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냉각 의류 같은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온열질환자나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하기.
1: 네, 이번 여름 실내와 모든 일터가 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서로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거점을 전국 곳곳에 조성한다는 소식도 크게 들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증산에 3,7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힘차게, 씩씩하게, 그러나 건강부터 챙기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정말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백고동 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 갈매기 끼룩끼룩 우는 바닷가 섬마을로 떠나실 분들, 지금 바로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2: 섬에 관한 궁금증,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했던 섬 이야기, 또 태어나고 자란 고향 섬도 좋고 일터가 섬인 분들도 환영합니다.
3: 올여름 함께 떠나고 싶은 섬 이야기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보내드려요.
2: 차차차. 네. 양손 기지개 쭉 켜시고요. 쑥쑥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몸을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할 일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심호흡 자주 해주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신경을 써주세요. 어디 뭉친 데는 없나? 내가 안 좋은 자세로 일하고 있진 않나? 그렇게 살피고 살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스트레칭하면서 들어주세요.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매일매일 여성시대와 친해지고 시원한 선물도 받으시라고 마련한 퀴즈입니다. 일간 여성시대. 자, 어제도 어떤 분이 라디오 시대 잘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잖아요. 여성시대가 올해로 51년 된 방송인데 아직까지 라디오 시대 이게 어떤 시대인가 헷갈리는 거 요건 아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더 가까이 더 정확하게 스며들려고 만든 퀴즈입니다.
2: 네, 매일매일 여성시대와 친해질 수 있는 퀴즈도 풀고 또 시원한 여름 음료도 10분씩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자, 그러면은 일간 여성시대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여성시대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은 쉽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두 진행자가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 사진 속 양희은 누님이 쓰고 있는 안경, 이 안경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2: 여성시대 홈페이지 속 사진에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을 맞춰주세요. 미니 어플 다운받으시거나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바로 그 사진을 보실 수 있답니다.
3: 네, 이참에 미니도 다운받으시고 정답도 바로 미니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보내드릴게요. 미니 우대합니다. 저도 방송 중에 항상 미니 이렇게 켜가지고
2: 우리도 보고 있어요.
3: 네, 여러분들
2: 댓글을
3: 올려주시는 댓글도 확인하고 네, 그러거든요. 네. 아주 편하고 좋아요. 네, 근데 문자창도 열려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 보내주셔도 돼요. 퀴즈 정답과 함께 주시면 총 10분을 뽑아서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자, 벌써부터 퀴즈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하, 요 홈페이지 안 보시고 그냥 감으로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하니까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다 오고 있습니다.
2: 그건 아니죠.
3: 한번 놀러 오세요. 예, 홈페이지 오시면 바로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빅토스,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저축은행 중앙회,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2: 자, 미니 다운받으시고 놀러오세요. 네, 무슨 색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6313님이 26년도 절반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도 화이팅! 힘내.

0: 여름이에요. 그러셨어. 6월 마지막.
1: 6월의 마지막 날.
0: 네.
1: 내일은 7월이란 얘기잖아요.
0: 아니, 왜 아니에요.
1: 진짜 딱 절반 지났네요. 2026년이.
0: 그러게.
1: 올해가 무슨 띠인지도 나 까먹었는데.
0: 뱀띠 아니요?
1: 와, 맞아요? 뱀띠에?
0: 네. 청사. 푸른 뱀.
1: 그래, 항상 연말이나 연초에만 막 얘기하지.
0: 그래, 사실 그래.
1: 무슨 띠인지 잘 몰라.
0: 맞아요.
1: 와, 절반이 훅 지나갔네, 진짜. 3467님, 벌써부터 하교하는 아들 옷의 등 부분이, 어이고, 축축하게 젖어 오더라고요. 앞머리는 물미역이 돼서 와요.
0: 아유, 그럼요. 네. 아, 붉은 말.
1: 이봐.
0: 조그마.
1: 헷갈린다니까.
0: 아!
1: 이걸 알려준다고.
0: 뱀이 아니라.
1: 우리 알려준다고. 말의
0: 헵니다. 죄송합니다.
1: 아하, 네. 붉은 말이에요.
0: 그렇군요. 작년이 푸른 뱀. 금년은 붉은 말. 아유, 정말.
1: 시간 진짜 막... 빠르죠? 그죠?
0: 아유, 왜 이렇게 기억이 오리사리 한 거야?
1: 오리사리예요?
0: 오리인가 하면 사리를 걸었고, 사리인가 하면 오리를 걸었고. 아유, 진짜.
1: 아, 붉은 말이에요,구나. 네. 그러게, 진짜 여름이긴 여름이어가지고, 아유, 뭐, 학교가 웬 말이에요. 출근길에 벌써부터 땀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전 부엌에서 일 조금 하면 그냥 완전히 티셔츠 반이 젖어요.
1: 네.
0: 네.
1: 이럴 때 수분 섭취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0: 네. 8176님, 오늘은 부녀회에서 시원한 콩국수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 위해 점심 대접해 드리려고요. 이렇게 더울 땐 얼음동동 콩국수가 최고죠.
1: 아, 최고죠.
0: 최고죠.
1: 진짜. 그 거창한 국물. 네, 거기에 영양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예. 오이 채좀 종종 쓸어서. 네.
1: 아, 좋다. 0722님, 내일부터 복직하는 워킹맘입니다. 15개월 아기를 두고 출근하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지만 그동안 여성시대가 큰 힘이 되었어요. 다시 듣기로라도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발길이 어떻게 떨어지겠어.
1: 그러게, 아이고, 우리 아기를 두고.
0: 그렇지.
1: 아기는 이제 어린이집 가나요? 이렇게 엄마도 아기도 사회생활로.
0: 네, 그런 거죠.
1: 시작을 하는 거지.
0: 그렇지.
1: 예, 종종 또 문자 또 남겨주세요. 일하시면서. 아, 오늘 첫 번째 사연도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셨던 당당이님이 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장수지님이신데요. 제 SNS에 7년 전 사진이 떴어요. 벚꽃이 활짝 핀 꽃그늘 아래 재밌는 표정을 지으며 저와 같이 사진을 찍은 귀여운 남매는 당시 9살, 5살. 저는 25살에 첫 아이를 낳고 29살에 둘째를 낳았어요.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좀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됐습니다.
0: 엄마! 엄마! 엄마!
1: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를 불러대던 그때는 왜 그렇게 귀찮아했을까요?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자꾸 찾을 때는 그렇게도 귀찮아서 너희는 언제 크냐? 빨리 커서 니들끼리 좀 놀아! 그랬는데 벌써 16살, 12살이라니. 남매가 이제는 친구가 좋아서 주말이면 나가 놀기 바빠 엄마를 찾지 않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엄마 찾을 때가 좋은 때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많이 함께 할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놀러 다닐 걸. 이제는 함께 하자고 해도 친구가 더 좋다네요. 이제는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도 약속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는 안아준다고 해도 왜 이러냐면서 밀어내기 바쁘네요.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커버릴 줄. 과거에 뭘 했는지 알려주는 SNS 속 사진. 어리던 그 시절 아이들이 가끔은 그립습니다.
0: 엄마! 엄마! 엄마!
1: 하면서 나만 보던 아이들이 아주 가끔은 그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가끔만 그립습니다. 저도 나름 혼자인 시간을 즐기는 중이거든요.
0: 그럼요. 누구나 혼자인 시간이 필요해요.
1: 그러게. 하시면서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0: 어렸을 때 사진이구나.
1: 네, 이렇게 벚꽃 앞에서 찍은.
0: 아유, 벚꽃 그늘에서. 네.
1: 그때 좋다. 7년 전의 사진.
0: 와.
1: 9살, 5살이니까 그냥 둘째 아유. 딸인가 보다. 얼굴 네. 표정도 이렇게.
0: 너무 재밌어.
1: 재밌게.
0: 일부러 눈꼬리를 내려당겼어.
1: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0: 익살스럽게 진짜.
1: 요즘엔 저런 거 시키면 기겁을 하겠지.
0: 그러겠지.
1: 맞아, 아이들.

0: 귀여울 때가 딱 있어. 엄마 찾고. 예. 네. 그럼 엄마들 그러죠. 아빠도 좀 찾아.
1: 그렇지. 자기만 찾는 게 정말 어떤 땐 성가시거든.
0: 왜 엄마만 찾아? 그랬는데 아주 가끔은 그때의 아이들이 그립다.
1: 맞는 말씀이다.
0: 맞아요.
1: 네.
0: 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중에 지금이야 진짜 학창시절 사춘기나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뭐 좋다고 하지만 또 조금 어른 되면 또 예. 엄마 아빠랑 또 같이 좀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1: 그렇지. 좀 더 크면.
0: 네네.
1: 나이 들어도 엄마 보고 싶어요.
0: 그럼.
1: 나이가 오히려... 70이 넘어 80이 가까워도 엄마 보고 싶은데 뭐.
0: 아유. 그래. 오히려 그땐 더 귀찮아하실 수도 있어. 아유, 야, 엄마 저 친구 모임 있는데 자꾸 엄마를 보죠. 엄마 나가지도 못해. 우리 엄마도 나 군대 저 휴가 나왔을 때도 그랬어. 어, 저기 열쇠 있잖아. 저기 다 넣어놨으니까. 엄마 어디 모임 간다. 어.
1: 찾지 마라.
0: 어, 그러셨었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반경진님이십니다. 저는 70년생 57세 남자입니다. 약 1년여의 고민 끝에 올 1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약회사에서 32년 근무하였고 마지막 부장이란 직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 부하 직원들과 다른 부서 직원들이 너무 아쉬워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헛살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퇴직한 지 4개월 차 우연찮게 2월에 88세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4남매 중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매일 병원을 들락거리며 간호하게 됐죠. 다행히도 보름 정도 입원 후 기력을 회복하셔서 퇴원하셨고 사정상 따로 지내시는 어머님을 그대로 두는 것이 너무 불안하여 3월에는 요양 등급을 신청하느라 동분서주하며 심사 후 등급을 받게 되어 지금은 요양보호사님이 매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두 달이 지나고 4월부터 한숨을 돌리고 나니 저의 눈앞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적지 않은 월급이 사라진 게 저에겐 굉장한 부담감과 허탈감으로 다가왔고 가장의 책임감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지만 제 상황이 그래서였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현실의 무게가 상당하더군요. 직장이 경기도 화성이다 보니 같은 제약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와 같이 수원에서 화성까지 매일 새벽 6시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32년간 해오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막상 퇴직해보니 약 한 달간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퇴직 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저만의 루틴을 정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사랑하는 아내와 큰딸을 출근하는 통근버스까지 태워주고 막내딸은 알바하는 곳까지 태워준 후 청소, 설거지, 빨래, 물 끓이기, 강아지 산책과 운동 등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초보지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이 머릿속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과 부딪혀보니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과 행복을 주었답니다.
0: 당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 당신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1: 아내와 결혼한 지 26년째 전 지금도 아내를 생각하면 많이 설레고 사랑스럽답니다. 아내와 저는 8살 차이지만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는 관계랍니다. 지금은 퇴직 후 삶에 적응하는 단계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걸어가며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늘 막내딸 알바하는 곳까지 태워주고 집에 오면서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청취하는데 사연을 들으며 저 혼자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

0: 퇴직을 하게 되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큰딸 정아, 막내 정현, 사랑하는 아내 경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살자.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한다.
1: 네. 이제 퇴직 후에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신 지 이제 몇 개월 좀 지나셨는데 당분간은 진짜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휴식 취하시고. 근데 저는 우리 아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뭔가 단서가 있는 건가? 당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 라는 말씀이
0: 누군가 있었어.
1: 그렇죠. 직장 내에 네. 동료 중에 좀 있었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좀 은퇴 퇴직을 결정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0: 일종 씨는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1: 어떤 말이요?
0: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1: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0: 네네.
1: 예.
0: 그래요. 그래 그러셨겠지.
1: 네네. 아 그래도 뭐 항상 든든하게 여기 저 역건물에서 예
0: 역건물에서 열심히
1: 부장님으로 열심히
0: 뉴스를 있으니까 네 하고 네.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온전히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또 추후를 도모하시죠.
0: 네 이분은 진짜 살아오신 시간이 정말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아내의 그 말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아내와 결혼한 지 26년 차인데 지금도 아내를 생각하면 설레고 사랑스럽다니. 참 이런 분도 계시구나.
1: 부부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모범적인 대답을
0: 제가 흘겨보는 거 지금 못 봤어요?
1: 라는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건네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한 35년 이상 이렇게 매일 어딘가를 출근하시다가
0: 함께
1: 집에 있으면
0: 예. 정말 이상하실 거야.
1: 집에 있으면 그쵸. 이 몸부터도 이상할 거야.
0: 그게 몸이 반응하잖아요. 루틴. 네. 이 시간이면 나가야 해.
1: 어디들 늘 쫓기든 출근을 했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0: 이제 곧 적응이 되시죠. 그리고 이런 일로도 얼마나 바빠요. 지금 보세요.
1: 네. 청소, 네? 설거지, 빨래, 물 끓이기,
0: 강아지 산책, 운동.
1: 그리고 또 블로그도 또 시작하고 계시고 네.
0: 막내딸 알바하는 곳까지 태워다주고 아내와 큰딸 출근하는 통근버스까지 또 태워주고
1: 아 좋아요
0: 새벽 6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시네 뭐
1: 새로 시작하기에 참 좋은 나이다
0: 그렇지
1: 그죠?
0: 좋은 나이에요
1: 네네
0: 네. 아 7088님 사랑꾼 사연자님 퇴직 후에도 잘 해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1: 박영숙 님도 저희 남편도 57세, 저희 부부도 결혼 26년 차, 저도 25살에 첫 애를 출산했고요.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오, 그러네. 다 비슷한 사연에 귀가 번쩍했어요. 당당이 님의 퇴직 후의 삶도 응원합니다.
0: 네, 그럼요.
1: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바라보시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여성시대 가족들, 어려서 어디 좁고도 높은데 올라가서 걷는 거 좋아하셨죠?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축대 같은 데 올라가고 난간 위에 올라가서 높고 좁은 데서 두 팔 벌리고 중심 잡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재밌어 하셨죠? 아마도 우리가 균형 잡는 걸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평생 균형을 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미 알았나 봐요. 그 소식 들으셨나요? 전체 임관 장교 가운데 38%가 여군이라고 합니다. 이 여군 전체를 볼 때는요, 전체 군인의 11.6%가 여군이고요. 여군 비중이 해마다 는 결과인데 당당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별의 벽을 넘는 현상이니 바람직하네 하실 수도 있고, 평등에는 찬성하지만 그래도 군인과 경찰, 소방 분야는 남성 비중이 훨씬 높았으면 좋겠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의견 다 균형을 맞추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해서 수적으로 절반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요. 여군이 늘어난 만큼 전투와 핵심 보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군 내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들립니다. 변화에 대한 이런 요구 역시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겠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은 27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6.6%가 는 수치인데요. 말하자면 전업주부인 남성이자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된 겁니다. 여기에는 손주의 육아를 담당하는 할아버지도 많다는데 여성시대에서 볼 때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육아와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여성 인구는, 그러니까 즉 전업주부 인구는 653만 6천 명으로 1분기 통계로는 가장 적게 나타났답니다. 여기에도 육아를 담당하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관계에 변화가 있다는 소리겠죠. 또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는 뜻이겠죠.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있는 우리는 비틀비틀 위태위태하게 저마다에게 맞는 균형과 사회적인 균형 사이를 헤쳐갑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가 발 디디는 데가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내일이 찾아오면 오장박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오장박,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1: 박정훈은 이미
0: 부른 노래죠.
1: 저 세상으로 갔고요.
0: 네.
1: 그러네. 3494님, 저는 전업주부인데 어제 남편이 김치 담가줬어요. 호호호, 1년에 두 번 정도 해줘요.
0: 거의 명절이네요.
1: 겉절이 김치를 세상에?
0: 와. 사진 보는데, 맛깔나게.
1: 네, 그렇죠.
0: 잘 담그셨다. 와, 배추도 시원해 보고 그 사이사이에 양념들이 아주 잘 돼 있는데요.
1: 그런데, 참.
0: 1년에 두 번, 거의 명절처럼 해주는.
1: 칼국수랑 먹으면 맛있겠어.
0: 김영선님, 30년 차 여군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인원이 늘긴 했지만 부족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30년 차 여군이시군요. 네.
1: 8353님, 나도 여군이 되고 싶었었는데, 옛날에.
0: 그러셨어요?
1: 예. 하도 제가 그냥 막 이 일정한 루틴이 없이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서 아주 틀 안에서.
0: 확실하게.
1: 네.
0: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군기. 네, 나에게 군기를 잡고 싶었어요.
0: 예. 잘하셨을 것 같아. 진짜.
1: 그랬을까요?
0: 네네. 뭔가 이렇게 장교로서 지휘하고 이런 거 참 똑부러지게. 나를 따르러!
1: 네. 8354님 놀라셨죠?

0: 따로 불러놓고 나도 여군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아, 8353님 여자 남자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의 전환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공부도 마찬가지야. 꽤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1: 그렇지. 좋아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사람.
0: 그리고 네. 나머지는 정말 나는 기능직을 뭔가 좀 기능을 더 익혀서 그걸로 나는 사회생활 하면서 네, 생활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기능 교육을 먼저 하는 그렇지. 게 맞고 그건 독일식이잖아요.
1: 네.
0: 다들 그렇잖아요.
1: 다 공부 잘하는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0: 그건 아니죠.
1: 네, 그 외에 다른 재능을 타고나는 건데. 우리.
0: 그리고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1: 맞아요.
0: 사람이 사는 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1: 네. 진짜 생각의 전환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겠죠?
0: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의 네, 당당이님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꿈을 주제로 한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아, 가명을 지원이라고 하셨구나. 지원 씨.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찾아 떠난 소년의 이야기였던가? 그로부터 지금까지 20회를 조금 넘기는 시간 동안 나는 내 글 속의 소년처럼 영원히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잡으려 숱한 날들을 보내온 것 같다. 산을 오르고 또 굴러떨어지고 강을 건너다 빠져 잠기기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엔 엄마 몰래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샤워기 물줄기를 따라 코피가 줄줄 흘렀지만 직접 번 돈으로 용돈을 대신하며 뿌듯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 고3 무렵 엄마가 아프시면서 크고 작은 방황과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내게 대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호박마차 같은 존재였다. 마침내 호박마차를 타는데 성공했고 엄마도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대학은 내 삶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과 학비 문제로 24, 남들보다 조금 일찍 취업에 성공했다. 출근 직후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한 일은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 우는 일이었다. 매서운 사회생활은 24살의 영혼을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20대의 첫 번째 도전 앞에서 실패 라는 딱지를 붙이기 싫어 버티고 또 버텼다. 어느덧 인정도 받고 2년을 채워 퇴사할 때쯤엔 너만한 애가 없다며 나를 붙잡고 우는 소리를 하는 분도 계셨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퇴사 후에 찾아왔다. 급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다. 충격과 절망을 느낄 새도 없이 돈도 갈 곳도 잃은 채 찜질방에서 꼬박 한 달을 지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필기삼각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던 시절 내 하루의 가장 큰 행운은 시끄럽지 않게 잠들 수 있는 구석자리를 찾는 일이었다. 그 해의 마지막 날 겨우 고시원에 들어갔다. 난방이 안 돼 패딩을 입은 채 매트리스 위에 몸을 웅크렸다. TV 화면 속에선 새해를 맞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1: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
0: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 사이로 모로 누운 내 처량한 모습이 꺼진 모니터 화면에 불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좁은 방의 크기만큼 꿈도 좁아졌고 낮은 천장은 매일 밤 가슴을 턱 눌러왔다. 시련은 유약해진 마음을 먹고 자라며 계속해서 나를 흔들었고 희망은 하루가 다르게 부서져갔다. 몸살로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다 야간 알바를 나가던 길에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내던 어느 날 고시원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둔 채 늦은 식사를 하던 중 벼랑간

눈물이 쏟아졌다. 슬픈 장면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먼저 고장을 선언한 것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선택을 하고 다시 살아남아 눈을 뜨는 아침이 반복됐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면 보이던 한뼘 남짓한 창밖 풍경은 다 무너져가는 푸른색 슬레이트 지붕이었다. 새파란 물결 무늬가 내 방 창문에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바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어릴 적 단짝이자 소리를 듣지 못하던 친구 A의 소식을 물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친구. 녀석은 마침 부산에 산다고 했다. 절묘했다. 20대 초반에 사두었던 먼지 쌓인 수어책을 찾아내 무작정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기본적인 손 동작들을 익히며 어쩌면 첫사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나의 첫 단짝을 만나러 갔다. 마침내 마주한 플랫폼에서 우리는 금방 서로를 알아보았다. 내가 익혀둔 수어를 어색하게 해보이자 활짝 웃는 A의 얼굴이 바다를 닮아 있었다. 준비해 온 수어책이 무색하게도 A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는 구화와 육성으로 대화가 가능했다. 편의점 의자에 마주 앉아 어릴 적 먹던 컵라면을 먹으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 아이는 훌쩍 커버린 키만큼 제법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내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워질 만큼 몸도 마음도 단단해 보였다. 해가 진 저녁 바다로 나와 세워 앉은 무릎에 고개를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에이야, 내가 쫓아온 무지개는 거창한 꿈도 대단한 야망도 아니었어. 그저 매일 밤 걱정을 조금 덜하며 잠드는 삶? 그냥 그 정도였을 뿐인데. 내 입모양을 보지 못한 A는 그저 시면의 바다처럼 새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다. 다음 날 A는 만나자마자 대뜸 내 손에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 하나를 쥐어주었다. 하고 다니면 고민을 없애준다나. 며칠 동안 우리는 뜨거운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그냥 말없이 바다를 봤다.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즉흥 휴가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역 앞에서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하고 헤어졌다. 지난 며칠이 긴 낮잠을 자다 꾼 꿈 같았지만 왼쪽 손목에 끼워진 푸른색 팔찌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서울 땅에 콘크리트를 밟고 숨을 들이켜자 조금은 무거운 냄새가 폐를 채웠다. 휴대폰을 눌러 엄마께 전화를 걸었다. 익숙하고 다정한 음성에 나는 말했다. 엄마, 집으로 갈게 지금. 엄마 밥을 든든하게 먹고 돌아온 탓일까? 바다를 실컷 보고 온 탓일까?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래도록 쌓여온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대청소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나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6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제법 만족스러운 새 보금자리도 생겼다. 생일이 오면 더 이상 울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일들도 생겼다. 13살짜리가 써내려갔던 무지개를 잡으러 떠난 소년 이야기의 결말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결말이든 소년은 행복했으리라는 거다. 무지개를 잡으려다 넘어진 곳에서 눈부신 바다를 마주하게 된 나처럼. 인생이란 때론 다 알 것만 같으면서도 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절벽으로 내몰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달콤한 디저트 한 입에도 미소가 지어지는 우스운 날들도 있지요. 참 얄궂습니다. 어느덧 여름, 내리쬐는 햇볕만으로도 조금 더 살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집 밖을 나서

0: 조금만 걸어보면 어제 보았던 부끄러운 내 모습을 세상은 마치 다 잊어버렸다는 듯 용서하고 눈부신 하늘을 활짝 펼쳐 나를 다시 꽉 안아주는 것 같아요. 행복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 우는 이에게도 기뻐 웃는 이에게도 비와 바람과 햇살은 평등하니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비도 바람도 따스한 햇살도 되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해요. 있는 힘껏 행복하기로 해요.
1: 와, 그렇게 무지개를 줬던 소년이 그래도 이렇게 행복에 다다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0: 네, 진짜 마음이 바닥을 칠 때는 어른들 얘기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야 다시 올라온다 이런 얘기인데
1: 예.
0: 이분은 그 어린 날에 첫사랑
1: 네, 그 단짝이었던 친구 바다가 보고 싶고
0: 그리고 돌아와서 엄마 밥
1: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정으로 그 고시원 방 그 좁은 방에서 그냥
0: 네, 네 맞아요
1: 이렇게 가라앉아만 있으면 더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0: 더 힘들죠
1: 오히려 밖으로 나왔어요 좋아하던 친구 만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해서 밥 먹고
0: 잘하셨어
1: 기운을 내신 거잖아요
0: 잘하셨어
1: 진짜
0: 네.
1: 이은정님 맞아요 파랑새처럼 어쩌면 행복은 바로 옆에 있을지 몰라요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자고요 하셨습니다
0: 맞아 파랑새를 찾아 찌르찌르 밑찌르 두 남매가 얼마나 헤맸습니까
1: 그러게요
0: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바로 그 파랑새 그 행복이 있더란 얘기잖아요.
1: 네. 8500님, 더운 날씨 건설 현장 알바하며 저도 열심히 제 청춘을 그려갑니다. 저도 지금이 바닥입니다. 사연 들으며 나 같아서 공감하고 힘을 냅니다. 해주셨어요.
0: 네.
1: 그래요.
0: 바로 이런 사연이 힘을 줄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8500님.
1: 네. 우리 모두 있는 힘껏 행복하기로 해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더위에 지친 작업 편집.

0: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장수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그리고 반경진님과 지원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 네, 그리고 오늘 퀴즈 내드렸죠. 일간여성시대 퀴즈. 여성시대 홈페이지에서 양희은 진행자가 쓰고 있는 안경 색깔은 무엇일까요? 4090님 문자 주십니다. 빨간색. 근데 핫핑크에 가까운 빨간색이에요.
2: 네, 핫핑크로 주신 분들도 은근 많으세요. 이게 화면의 밝기에 따라서 빨강으로도 보이고 핫핑크로도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정답은 뭐 빨강, 또 핫핑크, 분홍 다 인정하겠습니다.
1: 네. 자, 4090님 포함해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도 시원한 선물 드리려고 마련한 일간 여성시대 퀴즈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우리 희은 누님의 안경 색깔로
2: 안경색을 맞춰달라고 했죠.
1: 내일은 또 어떤 퀴즈를 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4부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2: 오, 그래요?
1: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손님과 함께할 텐데요. 가수 박상철 씨가 다른 직업인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났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저희 이어지는 3, 4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켜고 10시 5분에 저희 다시 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체감 기온이 최고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다가 오후부터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8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소 떨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로봇 관련 투자와 삼성그룹 AI 데이터 센터를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반도체 신규 생산단지는 광주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HBM 후공정은 충청권, 배터리는 울산, AI 서버용 기판은 부산, 바이오는 송도에 각각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그동안 국가 AI 로봇 산업과 연계한 제조 혁신 거점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호남 충청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후공정뿐 아니라 전공정 팻까지 호남으로 갈 경우 대구 경북의 반도체 생태계가 초토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따라 떠났던 사례가 있다며 대구 경북 470개 반도체 기업들의 연쇄 이탈을 우려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 균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지 선정 기준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7월 2일 임시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의장의 3명, 부의장의 4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장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 출신의 5선인 김희수 의원과 4선인 경주 배진석, 문경 박영서 의원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2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는 영덕 출신의 황재철 의원과 칠곡 박순범, 경산 박채아, 영천 이춘우 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 24도, 습도 66%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어느 식당이 공짜 밥을 준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계산서를 들이미는데요. 알고 보니 밥은 공짜지만 반찬값이 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부 사진 촬영 업체가 이처럼 황당한 영업 방식을 쓰고 있죠.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액자 제작과 보정 작업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꼼수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촬영업계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2: 남편한테 운전 배우다가 싸운 적 있는 당당이 분들 소리 질러!
1: 저요! 저도요! 오늘 사소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3: 남편에게 고마운 일이 있어 이렇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살이 중이에요. 사는 곳이 제주시가 아니라 밭이 많은 촌에 살아서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 체감 쫄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 배우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서 운전 실력이 안 늘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 진가를 발휘했어요. 제주 살기 전 인천에서 9년 동안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저를 보러 오셨는데 그분들 모시고 서귀포 일대를 구경시켜드리며 재미있는 추억을 엄청 쌓았답니다. 자기야, 운동신경 제로인 마누라 운전 가르쳐주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앞으로 놀러갈 때는 이제 제가 운전할게요. 자기는 좀 쉬세요. 내 사랑 김지성씨, 당신이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여서 진심으로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0: 네, 홍선아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였습니다. 피처링 선혜였어요.
1: 네. 이야, 참.
0: 남편분이 운전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셨나 봐요.
1: 제대로 가르쳐주셨어. 근데 네. 이제 본인은 운동신경이 없고 그런 편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입장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이 서툰 사람 운전을 보면 그만큼 속 터지는 게 없거든요. 야,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지. 지금. 아니, 왜 출발을 안 해?
1: 자기가 다 밟어.
0: 그러니까 막.
1: 빈 데다 대고.
0: 없는데.
1: 그래서.
0: 깜빡이. 아유, 막 옆차 놀래잖아. 막 옆에서 막 난리 나죠. 근데 아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나 보다.
1: 네.
0: 네.
1: 902사님이 꼬리 뚝뚝 떨어지네요.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남편분에게 방송으로 사랑 표현을 해주시니 행복하시겠어요. 덩달아 행복합니다. 그러셨어.
0: 그러게요.
1: 남의 남편이신가 봐, 이분은. 그죠?
0: 옆에 남편분이 계시지만.
1: 어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덩달아 행복하다. 표현을 하셨어. 음성을 남겨주신 홍선아님께는 여성시 대표 쌀 20kg 보내드릴게요.
0: 우리가 왠지 그 멜로 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 보면 괜히 흐뭇해지는 느낌 아니겠어요?
1: 그렇죠. 네. 네. 전염이 되죠.
0: 맞습니다. 네. 자, 과거엔 짜증나고 화가 났던 일도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별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흉보는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절교를 선언했다거나 네, 열심히 준비한 가족여행 가서 음식이 짜다 불만을 쏟아내는 부모님께 빽 하고 언성을 높였다거나 과거엔 깨닫지 못했던 마음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분들 열린사삼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저희가 소개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 챙겨드립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열린 화요일 특별 초대석. 오늘은 박상철님 모시고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0: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1: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0: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1: 내 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0: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0: 우리 삶의 희로애락, 깊은 애환까지 트로트라는 장르에 녹여서 노래하던 가수가 이제는 우리 삶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 황진이 황진이 황황 무조건 무조건이 차오가
0: 꼬만
1: 빵빵. 노래방에서 이분 노래 안 불러본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오늘은 신춘문예 당선자 시인으로 모십니다. 박상철님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박출입니다.
0: 박출. 네네. 낯선 이름인데요.
1: 시인으로 소개해드릴 때는 필명 박출.
2: 네, 그렇습니다.
1: 예. 와.
0: 아니 왜 박상철 해도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을까? 박출로.
2: 제가 박상철이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철. 제가 히트곡이 쭉 많은데도 거의 웬만하면 저 박가수님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
1: 오, 진짜요?
2: 저기님 뭐 이렇게 불러서 좀 이름이 좀 편한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 심장이 박동하는 느낌으로다 박출.
1: 박출?
2: 박출했습니다.
1: 네, 예.
0: 아니 이번에 정식으로 등단하셨다는 뉴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예. 네.
1: 2025년 56도신문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2: 네네.
1: 네, 정식으로 등단을 하신 거예요.
2: 네, 2025년도에 제가 당선돼서 이제 정식으로 등단하고 이번에 제가 시집, 허수아비 시집을 새롭게 내게 됐습니다.
0: 네. 야,
1: 그러니까 벌써.
0: 그럼 신춘문예에 응모할 때
2: 네네.
0: 박상철 이런 이름을 안 쓰시고 남들이 다 아는 이름을 안 쓰고 박출로 응모하셨어요?
2: 네, 응모했습니다.
0: 그러면 저 사람이 가수 박상철이다 모르고 당선이 된 거군요?
2: 전혀 모르죠 그때는.
0: 그렇군요.
2: 제 이름을 숨기고 싶어가지고 더더구나 그냥 이제 박출로 했는데
0: 당선 후에 다들 알게 되셨겠죠?
2: 근데 뭐 신춘문예 자체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밖에 겉포지만 하고 안에는 그냥 제목하고 시만 해서
0: 그래요.
1: 작가 이름이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성과들을
0: 아니 그러니까
1: 하시는구나.
0: 당선 후에는 알게 되는 구조잖아요.
2: 네, 당선 후에는 뭐 처음에는 모르시더라고요. 처음 모르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박상철 하니까 아시더라고요.
0: 설마 그랬겠지.
1: 그렇죠. 아, 노래방에서 그분들도 심사위원분들도 노래방
0: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랬겠지.
1: 노래 다 불러봤을 텐데.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한 작품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신 거지만 이렇게 시집을 내신 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 작품을 담아서 시집을 내셨잖아요.
0: 네, 그건 세월이네.
2: 근데 신춘문예는 한 다섯 작품 정도를 냅니다.
1: 아, 네.
2: 한 작품이 아니라 다섯 작품 내서 그 작품들이 다섯 작품 중에서 골고루 이렇게 저 비슷하게 이렇게 난이도가 비슷하게 써야 되고 거기서 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되죠.
1: 네. 네,
2: 그렇게 됐습니다.
1: 그리고는 지금 이제 허수아비라는 아예 시집을 내셨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집을 내기 위해서 또 특히 이제 그 신춘문예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썼죠. 글을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떨어지기도 하고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당선된 겁니다.
0: 한 번에 그동안 도전했던 세월이 있으셨구나.
1: 2025년에 그냥 한번 딱 도전해서 되신 게 아니고.
0: 네, 그렇겠지.
1: 그럼 원래부터 좀 이렇게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2: 아,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그 중학교 때 유도를 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웅변 이런 건 제가 잘 썼어요. 직접 써서 웅변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시를 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 트럼펫 불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사를 잘 써야 되다 보니까
1: 하면서.
2: 책을 많이 보게 되죠.
0: 그럼 노래 가사도 종종 썼을 텐데 노래 가사 쓸 때와 시와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2: 아무래도 이제 노래 가사는 있는 그대로를 쭉 쓰고 이해를 빨리빨리 시켜야 좋은 거고 시는 사실은 미리 명확한 답을 내려서는 안 되고
1: 함축적인 의미도 많고
2: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 시집을 보는 사람마다의 생각이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생각을 각각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는 좀 간결하게.

0: 그리고 이제 가사는 조금 약간 늘어져도 되고.
1: 네네네. 네.
2: 그러니까 무조건을 예를 들면 진짜 우리 너무나 노래방 애창곡 네. 1인데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예, 특급 사랑이야. 네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이렇게 뭔가 네. 좀 직설적으로 착착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시적인 표현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0: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바로 답을 다 내리고 가잖아요.
2: 네, 네.
0: 근데 시로 보면 답을 다 내리고 가는 것은 그닥 좋은 건 아닌
2: 그렇죠.
0: 예. 예.
1: 노래 가사도 많이 쓰셨어요?
0: 가사 많이 썼습니다. 예. 네. 많이 썼고
1: 히트된 곡 중에
0: 빵빵도 그 바보같지만 이런 곡들.
2: 예. 아, 본인
0: 노래방 뭐 이런 곡들은 다
2: 쓰셨구나.
1: 네. 네. 네. 예. 그러셨구나.
2: 아니 근데 이렇게 시인이 되셨다는 소식, 등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주변 동료 가수분들의 그러게. 반응이 궁금해.
1: 노래만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많이 왔을 것 같아.
2: 갑자기 시인이라고?
0: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곡을 좀 이제 임영웅 그 후배한테 보금자리 아~ 곡을 써서 줬었고 이제 그걸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2: 네.
0: 저는 이제 후배들 중에서 뭐 박군이나 뭐 윤호 같은 경우에 동방신기.
2: 예.
0: 저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당선돼서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2: 네네.
0: 직접 만나서 이제 아 얘기 안 하나 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2: 모를 수 있어요.
0: 모르더라고요.
1: 몰라요.
2: 신춘문에 우리가 저 등단하신 시인분들을 잘 몰라.
1: 그럼요.
2: 관심이 있지 않은 한.
1: 이게 이제 여성시대에 오늘 출연하심으로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소문을 안 내셨다.
0: 오늘 여성시대에 나오고 나면 아마 많이 연락도 네. 올 것 같고 또 만나면 또 저 인사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1: 자 박군 네. 듣고 있나? 윤호 듣고 있나? 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2: 콕 집어서 못 알아줘서 서운하다.
0: 올 것 같은데
1: 좀
0: 메시지에?
1: 알아 말라 벌써. 그만큼 친한데 왜 그러니까. 연락이 없을까?
2: 아 이제 시인 선배님 되셨는데.
1: 네.
2: 아 근데 저희가 특별히 또 네. 모신 이유도 우리 여성시대 당당이님들께서도 글 네. 정말 다 잘 쓰시고 네. 또 감수성, 문학성 뛰어난 분들 많으시거든요.
0: 예.
2: 해서 오늘 열린 화요일은요 시인이 되어 돌아온 가인 우리 박상철 씨와 함께 서로의 자작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주제는 자유입니다. 사랑도 좋고 가족도 좋고 뭐 계절의 변화, 꽃, 구름, 반려동물 하여튼 모든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의 자작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어요.
2: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청 이번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신 작품 박상철 씨가 직접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이 시는 이제 허수아비라는 시인데요.
2: 네.
0: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도 좀 될 수가 있고 조금 이제 결핍 모자람 또 그러나 거기서 새롭게 또 이렇게 탄생하는
2: 네.
0: 그런 인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허수아비라는 이 시에다가 같이 이렇게 허수아비에다 같이 넣어서 거기는 이제 허수아비는 그 새를 쫓으라고 있는데
2: 네.
0: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오래 지나니까 허수아비가 부서지고 이러면서 거기 또 새가 오히려 와서 삽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그런
2: 오히려
0: 것을
2: 돼지처럼 와서
0: 써봤습니다. 예.
2: 이게 시집 제목이기도 한
0: 네.
2: 당선작
0: 네.
2: 허수아비 직접 낭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시를 읽기 전에 비지를 좀 깔아주시면 갑자기 될까요?
2: 제목을 딱 소개해 주시면
0: 허수아비
2: 자 시작하겠습니다.
0: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음은 굳건하다. 때때로 혼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 온 들력을 다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에 찢긴 누더기 외로움에 풀어진 가지를 놓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팔

0: 새들은 제 세상이냥 집을 짓는다. 우거진 숲을 사이 내 겨드랑이는 종달새의 집. 바람에 기울어진 몸이 몇몇 새를 쫓지 못하고 동거를 허락한다. 오래된 들녘에 덩그러니 나는 버려져 있어. 빈방을 안고 몰래 나간 새들을 기다린다. 커튼을 올려도 소식 없는 아이들처럼 나는 독거 노인이 되어 저물역 소멸을 노래한다. 여기까지가 신춘문예 냈던 거고, 그 제가 잘랐는데 그 뒤까지 읽을까요?
1: 네네네.
2: 잘 읽으셔야죠. 네.
0: 요건 제가 이제 책에 넣어놨는데 실제는 신춘문예 낼 때는 요걸 안 냈었습니다.
1: 아,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던.
0: 네, 요건 답을 내리는 네. 거라서 제가 요건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들녘에 철탑 하나 나하나 서로가 말로 쓰다듬고 다독여 줄 뿐. 요거는 이제 그
1: 책을 내시면서 추가한 부분이시군요.
0: 이게 원래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네. 낼 때는 요건 이제 자르고 냈습니다.
2: 아, 그러셨구나.
0: 예, 예, 예, 예.
1: 야, 진짜 말씀 주신 대로 허수아비라는 존재가 네. 실은 새를 쫓기 위해서
0: 네네. 예,
1: 그 우두커니 서 있는데 네. 나중에는 그 외로운 가슴에 어찌 보면 새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트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네. 마다하지 않는
2: 그러게
0: 새 생명이 자라죠.
1: 네.
0: 그러니까 좌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실패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희망. 거기에는 부러진 가지 속에는 거기는 분명히 또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음을 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음을 예, 쓴 글입니다.
1: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거 아니다.
2: 야.
1: 지푸라기라고 네. 지푸라기로 만들었지만 네. 내 가슴 메마른 거 아니다.
2: 아니 네. 근데 무대에서 노래할 때랑은 영 다르시네. 노래할 땐 그 눈빛도 네. 강렬하고 손짓도 화려하잖아. 근데 지금은 아주 뭔가 해맑은 소년이 마이크 앞에
1: 그러니까
2: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 가수하실 땐 박상철, 이게 네. 시인은 박출님이셔가지고
2: 네. 역시
1: 또 다른 자아가 나온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 광고 후에 계속 시인 박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3: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여성시대 열린 화요일. 오늘은 가수 박상철님이시죠.
1: 왜 그러세요?
0: 시인 박출님과 헷갈려요.
1: 박출 하시다가 박찰 이렇게 네. 되셨어.
0: 시인 박출님, 가수 박상철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경희 님이 박출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실까요? 또 7088님은 박상철 작가님 노래하면서 작사하신 긴 세월이 밑바탕이 되어 탄탄한 시가 나온 것 같아요. 평상시에 습관이 중요함이 느껴져요. 그러셨는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실까요?
2: 그 제가 존경하는 그 나태주 시인님이 하신 말씀이 그 시는 훔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0: 시는
2: 하더라고요.
0: 시는 훔쳐야 된다.
2: 이제 뭐 책을 많이 보고 네. 또 그런 책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응용도 하고 뭐 곡도 그렇더라고요. 가사도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누구보다도 전국을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다닌
1: 맞아.
2: 사람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오, 네.
1: 그게 굉장히 공연하러
2: 예, 경험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또 이제 본 만큼 많이 쓰게 되고 특히나 저는 이제 새벽녘에
0: 네.
2: 잠을 깨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 아침에 일어나세요?
2: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새벽에 이제 설잠 자고 이러면 꿈을 꾸면 그 꿈을 반죽을 해요. 제가 그런 시도 썼는데 꿈을 가지고 이제 혼자 생각을 막 하면서 꿈을 이쪽으로도 몰고 이쪽으로도 몰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오 이거 괜찮네 싶으면 이제 빡 쓰기도 하고 그때 그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지금도 오면서 그 때라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씻고 빨리 아침 일찍 일어났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미리 좀 오느라고 씻고 하는데 그 때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때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소재로 또 쓰게 돼서 그렇게 쓰게도 되고, 예.
1: 네. 그럼 수시로 메모를 하시는 편이세요?
2: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1: 아, 핸드폰에다.
2: 예전엔 그 수첩에다 이제 메모를 해서 썼고, 지금은 핸드폰 카톡에 그냥 나에게 그냥 쭉 써서 이제 놓고, 그 다음에 태고를 많이 해야 되죠.
0: 예.
2: 쓴
0: 예.
2: 시를 또 보면서 또 조금
1: 그렇죠?
2: 조금 바꿔가고, 그러면서, 예, 완성해 나갑니다.
0: 거의 그냥 수시로 때때로 영감이 오는 순간 그냥
1: 아주
0: 부지런하셔. 계속 기록을 해주시는구나.
1: 저는 이렇게 전국을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신다니까 혹시 내가 이제 나이 들면 좀 깃들만한 장소 여기서 좀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장소를 발견하셨나요?
2: 저는 예전 청주를 가면은 그 플라타니스
1: 아우,
2: 나무가
1: 그 진입로 너무 이쁘죠.
2: 아름다워서
1: 하늘을 가릴 정도로.
2: 예, 예.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사실 고향이 이제 강원도 삼척이라서
0: 네.
2: 그 바닷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1: 바다가
2: 그,
1: 안 보이는 곳.
2: 바다도 좋아합니다. 바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바다로 있지만 거기 이제 플라타니스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1: 네.
2: 그래서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1: 서울서도 가깝고
2: 또 여수 같은 데도 굉장히
1: 좋아요. 여수 참
2: 네.
1: 좋죠.
2: 그 바다도 아름답고
1: 네.
2: 요즘에
1: 네.
2: 또 그 야자수 나무도
1: 이제 심어놨어요?
2: 따뜻해서
1: 많이
2: 좋은 것 같습니다.
1: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네.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여수를 꼽는다고 그래요.
0: 그래요?
1: 네, 특히 네. 그 요트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요.
2: 제가 안 그래도 여수에 가서 그 저희 그 친구가
0: 네.
2: 그 이제 대학 목재하는 친구인데 제트스키 국가 대표 선수였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친구랑 제트스키를 제가 배면을 따가지고
0: 네.
1: 오!
2: 제트스키를 타고 우와. 여수를 쫙 돌았지 않습니까?
1: 네.
2: 어우. 너무너무 아름답고
1: 그래요.
2: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때마침 또 여성시대에서도 여수 섬 박람회 여러분의 섬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박출님 기다리실에서도 네. 한 편을 뭔가 좀 쓰셨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작품인지 살짝 한번 저희가
2: 아까 때였는데
1: 예, 예. 집에 씻으면서 때가 나와서
2: 이게 지금 태국 안 한 작품이라서 작품까지도
0: 아,
2: 아닌데
0: 어떻게 저기 완성돼 가는지 일단 초기 작품입니다, 예. 지금.
2: 앞에 조금 하다 말겠습니다. 욕조에 흐르는 건 때가 아닌 살이었다.

0: 어느 만큼 내게 머물렀을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어디로 갈까? 하수구 요 정도까지.
1: 아, 요즘 이제
0: 내려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2: 맞아. 그게 네. 사실 내 살이고 현실인데 내 살의 네. 한 부분인데.
0: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2: 그때 이제 아, 재밌어요.
0: 여기 앉아 있는 네. 동안에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예. 네. 좋습니다.
2: 오늘 여성 시대에 오실 예. 준비를 하면서 목욕 재개했던 그 아침 시간에 예. 그 시간에 때가 조금 나왔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며 쓰신 시라고 합니다.
0: 저의 네. 저의 때일 수도 있고
2: 그 시기
0: 네.
2: 때
0: 저의
2: 마땅한 때
3: 예. 네. 밀기 전까지는 나의 살이었던
0: 그렇습니다.
3: 나의 조각들.
2: 좋아요. 재밌다.
3: 어딘가로 네. 흘러가 별이 되려나.
0: 네네네.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3: 아, 다시 돌아와요. 아,
2: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죠.
0: 그렇죠. 네. 비로 내려서 또 뭐, 작물도 가서. 그렇죠. 다시 나에게로 뭐, 그렇게 가서 썼습니다. 사실은.
3: 아니, 이제 밤에
2: 그냥 야식 완벽한
3: 먹고
2: 순환이죠.
3: 다시 네? 돌아오. 아침에 네. 때로 밀어낸 내 살들이 밤에 네. 야식으로 다시 돌아와. 내 살이 되려. 아, 근데 공모전에 당선되신 후에 오히려 정말 시를 더 알게 된 기분이다. 라는 말씀.
0: 처음에 이제 그 신춤에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떨어지고 나면 그 해 쓴 시는 다 없었어요. 정말 몇 개 놔두고 다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없었는데 그 당선되고 난 뒤부터는 조금 이제 아 느낌 같은 게 약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횡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 막 그렇게 하려고
2: 애를 쓰고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0: 그런데 네. 막상 딱 됐을 때
2: 그 당선이 되고 나니까.
0: 그해 그 2024년도 12월 25일 날이 정말 저는 가장 행복했던 날인데 그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3: 네.
0: 너무
3: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0: 너무 뭐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어머님 산소 갈 때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3: 등단은 했지만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0: 그다음에는 이제 아 이제 시집도 내야 될 텐데 이제는 그 등단했으면 뭔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그렇죠. 될 것 같아서 좀 더 잘 써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시인이란 자격증이 주어진 건데
0: 네네.
3: 네. 그냥 이대로 썩히기엔 너무 아깝고
0: 잘 못 쓸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죠.
3: 그렇구나.
0: 그게 이제 그만큼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제가 못 쓰면 그만큼의 또 이제 또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3: 아니 그 횡해진 마음을 채우려고 시를 예. 더 깊이 이해하면서 쓰신 작품 저희가 한 작품 더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0: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님께 그 엄마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데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엄마를 찾아갔죠. 산소에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1월 달이잖아요.
3: 예.
0: 꽃이 폈어요.
3: 1월에.
2: 오?
0: 진달래가.
3: 진달래가
2: 1월에. 세상에.
0: 아주 한 꽃이 잘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기다렸나?
3: 오호.
0: 내가 너무 이거 뭐 글 쓰고 뭐 이런다고 좀 무심했나? 이런 생각들이 죄송한 마음들이 막 떠올라서 그 생각들을 그냥 같이 써봤습니다.
3: 네. 네. 제목이?
0: 꽃달래입니다. 꽃달래.
3: 들어보겠습니다.
0: 꽃달래 누구를 기다렸을까 엄동설 안에 진달래가 피었다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었을까 봄은 멀다 아직 못 잊어 찾아오길 기다렸다 바람에 얼어버린 꽃송이 그 자리에 묵묵히 온 채로 있다. 고개 숙인 날, 수줍은 날, 부끄러운 날 살피며 기다렸다. 분홍빛 그리움, 석연찮은 날씨도 막지 못했다. 꾹꾹 참아낸 겨울바람, 봄은 멀다. 날 기다렸나?

0: 님 더 큰 그리움. 시간 지나 더 보고 싶은 님. 북극 바람에 얼어붙은 눈물이 녹는다. 꽃달래가 웃는다. 소풍 온 날 반긴다.
1: 진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저, 이시 마음에 드는데요.
0: 감사합니다.
2: 네. 어머니 산소.
0: 네, 네 산소에서.
2: 네. 그래요.
0: 그 전에는 갔을 때 제가 겨울에 눈이 온 날도 가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꽃을 갖다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했는데 그 날은 신춘회 당선되고 갔을 때는 꽃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달래 딱히 심었던 것도 아닌데 측백, 황금 측백을 심었는데 거기에 진달래가 이렇게 자라 올라와서 피어 있는데 아이 많이 기다렸구나. 제가 조금 몇 개월 못 갔었는데 굉장히 무심한 생각이 들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1: 이야, 이거는 진짜 그 저 음악을 좀 붙이면 멋진 예, 노래 한 곡이 나올 것 같은 정말 가사기도 한데 우리 시인 박출림 작품을 감상하는 사이에 당당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자작시가 네.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죠. 5586님 제목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 10대에는 성적이 내 맘대로 안 되고 20대에는 사랑이 내 맘대로 안 되고 30대에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40대에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고 50대인 지금은 다이어트가 내 맘대로 안 되네. 에휴, 올여름에도 다이어트는 물 건너갔네. 이게 세대별로 마음대로 안 되네.
2: 그러게, 그러게.
1: 공감 100%. 그러게요.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어려워요. 아.
1: 예, 네. 다이어트 쉽지 않죠. 다 아는데, 방법을.
2: 네. 그 다음 작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그 다음 작품은.
1: 2995님의 작품.
0: 복숭아입니다.
2: 네.
0: 넌 이름이 참 많더라. 천도, 실비, 납작, 개, 마도카. 정말 팔방 미인 같다. 나는 너를 팔팔 끓여 병조림을 만들었는데 뜨거웠지? 미안해.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병조림을 너무 좋아하셔. 나는 내가 사계절 내내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1: 복숭아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군요.
2: 신비 복숭아, 실비가 아니라.
1: 신비 복숭아.
2: 예, 요새 또 신비 복숭아가 유행이더라고요.
1: 마도카도 있고.
0: 가을, 계속 가을이어야 되겠네요. 이 구고님.
1: 네. 병조림을,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병조림.
2: 그러네. 네.
0: 굉장히 창의적이고.
2: 그렇죠. 네.
1: 좋습니다.
2: 뜨거웠지? 그게 재밌었어요. 나는 너를 팔팔 끓여 병조림을 만들었는데 뜨거웠지? 미안해. 네. 4882님.
1: 네.
2: 3학년 저희 딸이 글쓰기를 좋아해서 쓴 시예요. 저는 제 딸이라 잘 쓴 거다 생각하고 폭풍 칭찬을 해 주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 좀 해 주세요. 그러셨어.
1: 오, 사진 찍어 보내주셨네요.
2: 쫀득쫀득 맛나는 가래떡. 정세빈.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떡집을 향해 출발한다. 내 눈에 바로 띄인 떡. 하얀 원기둥 모양 가래떡. 사줘 사줘 가래떡 가래떡.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사줬다. 엄마는 낑낑 양손 무겁게 집에 도착했고 나는 빈손으로 폴짝폴짝 신나게 왔다. 가족이 다시 시끌벅적 가래떡을 나누어 먹는다. 우리 가족도 가래떡처럼 쭉 늘었으면 좋겠어요.

0: 됐다.
1: 오, 오, 마지막 한 줄이.
0: 예. 네. 오. 가족이 좀 늘었으면 좋겠대.
1: 예.
0: 식구 수가.
1: 야, 이게. 재밌네. 가래떡처럼 그렇죠? 쭉 늘었으면 좋겠다.
2: 요즘엔 또 워낙에 또 많이 안 놓으니까.
0: 네, 맞아요. 네. 하나 아들, 네. 하나 딸 이러니까.
2: 저희 때는 정말 너무 많이 나서 네. 기본 뭐 일곱, 여덟 명 기본이었는데.
1: 6남매, 7남매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랬습니다. 뭐 이제 외동도 많고 하니까.
2: 네네.
1: 아, 가래떡을 쭉 늘리면서 아, 우리 식구들 이렇게 쭉 늘어났으면.
0: 그러게. 뜻깊네요.
1: 재밌는 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1588님, 예, 제목,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당신이 내 목소리를 점점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내 메시지를 흐리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나 나를 감싸주던 어깨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계단 하나 내려가는 일이 이렇게 힘겨워질 줄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버텨준 당신. 나는 너무 늦게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 몸아, 그동안 참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당신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내 신체가 노화돼가는 거에 그렇죠. 대한 아쉬움을 또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2: 저도 이런 시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 그래요. 되니까 쓰게 되는데 같이 공감하는 정말 예, 그런 시 같습니다.
1: 그러네. 내 눈, 네. 내 어깨, 내 무릎.
0: 맞아.
1: 고생 많다.
0: 참
2: 오래 사용했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2: 네. 네.
1: 참 이어서 이미한님의 작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철 박출 시인께서
0: 네, 네 읽어주세요.
2: 제목이 땀입니다. 짭짤한 너 눈물처럼 짠. 지금도 운동하고 나는 땀. 시원하게 내 몸 독소 빼주는 땀. 너를 흘리고 나면 살 빠진 기분. 땀. 너는 아느냐? 너의 맛. 네, 아주 간결하고.
1: 예.
2: 이 나태주 시인님 글, 저 대표 시 보면 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맞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1: 사랑스럽다.
2: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네. 그치. 땀 자체를 흘려야, 예, 살도 빠지고 한데, 땀 너는 아니 너의 맛을. 나는 한다. 나는 한다 그 맛을. 네. 좋다. 오, 진짜 시인들 많으십니다. 우리 강남이분들.
0: 자, 마지막으로 정윤자님의 시입니다. 제목, 트로트. 쿵짝쿵짝 리듬에 몸을 맡겨. 이것이 트로트인가? 인생이 트로트인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내 인생. 트로트와 함께 우여곡절을 겪고 있네.
1: 그치. 트로트는 우리의 인생이지.
0: 네.
1: 예.
2: 쿵짝, 쿵짝. 그, 4분의 4박자 맞춰서.
1: 네.
2: 네. 가면, 예. 좋은
1: 노래. 박자도 그렇고. 요새 지금 트로트 가사말이 또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립니다.
2: 이제, 예.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0: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1: 이 아이돌 노래는 가사가 안 들어오는데.
2: 네네.
1: 아, 트로트는 그렇게 귀에 쏙쏙 네. 박혀요. 우리 박상철님 노래도 가사가 예. 정말 한편의 시 같은 노래들이 정말 많죠.
2: 네.
1: 오늘은 근데 가수가 아닌 시인으로서 당당히 여러분과 함께 시를 나눠보셨는데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2: 일단 뭐 굉장히 또 노래 가수로 이렇게 오다가
1: 네.
2: 또 이렇게 시인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시인으로는 제가 이제 완전 신인이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처음 제가 노래할 때 그때 그 기분도 들고 또 이렇게 또 반갑게 좋은 글도 또 보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 같습니다.
1: 네. 네. 아, 저희도 뜻밖의 매력을 발견한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 네네.
1: 신효남님, 오래전에 자연농원 가을 주부 아들이 갈 때 박상철님께서 버스에 올라와 CD를 나눠줬는데

0: 버스 안에서 자오가 노래가 계속 나와 처음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자주 부르곤 했답니다. 야, 자연농원 시절이면, 그죠?
1: 그때 여성시대 우리 양현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2: 네, 가을
1: 함께
2: 주부나들이.
1: 그때
2: 맞아요.
1: 갔었죠. 그래서 그때
2: 네.
1: 그때 CD를 돌려드리고 또 노래
2: 네.
1: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2: 그렇죠.
1: 벌써 그게 한
2: 20년,
1: 20년
2: 25년 전 얘기입니다.
1: 네네.
2: 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자, 저희 당당이님들께 인사 한마디.
1: 네.
2: 정면 보시고.
1: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여성시대에 또 이렇게 시인으로 또 박출로 와서 이렇게 허수아비 시집을 들고 와서 또 더 기쁘고 또 앞으로 좋은 글 쓰고 또 좋은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함께 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살펴가세요.
0: 박상철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색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잘

0: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자, 우리 당당인들 작품도 너무 좋았죠? 다들 어쩜 이렇게 잘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작시 나눠주신 당당인들 감사드리고요.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3: 네, 시인 박출림이 가사를 쓰신 곡입니다. 박상철의 동백꽃이 흐르고 있어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하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돌을 가리키며 작가 메릴린 레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떠올려봐. 그 암석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듯이 너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한 몫을 우린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내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내신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회는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위기의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13세 아동 청소년에게 전과의 낙인을 찍는 건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수사권 이런 문제를 정치 무기화시켜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로 만든 것은 옳지 않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오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부족한 점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리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 투표 관련법에 대해 2024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요청으로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 캐럴라인 래빗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고위급 회담을 위해 이번 주 도하로 가고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현재 이란의 최우선 과제는 종전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카타르 도하에 이란 전문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지만 석유 판매와 이란 동결 자산 해제를 포함한 양해각서 여러 조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려는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새 의장을 맞이한 연방준비제도가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권과 충청권 5에서 40mm, 전북 동부는 5에서 40mm로 예보됐으며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안쪽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흔히 테슬라라고 하면 전기차 회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테슬라는 130여 년 전에 세상을 바꾼 한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든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천재 발명가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과학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니콜라 테슬라의 삶과 발명 그리고 그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이승철의 그 사람 듣겠습니다.

0: 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7차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요.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더위에 지친 작업 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이에요.
2: 네.
1: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2: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테슬라라는 건데.
2: 네.
1: 그 사람인데.
2: 네.
1: 요즘은 그 테슬라라는 단어를 일상 속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전기차 회사 이름 때문이에요.
2: 맞습니다. 주식과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1: 네.
2: 보통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몇 테슬라짜리 MRI에서 자기장이 얼마나 세냐 할 때 테슬라가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뭐 1.5T짜리다, 2T짜리 되게 하기도 하죠.
1: 이독실님은 테슬라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거는 아주 어렸을 때였겠어요?
2: 이름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삶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이제 테슬라의 어떤 단위, SI 단위로서의 테슬라는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히려 혹시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인데 여기서 테슬라가 나와서 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커런트 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 삶 자체의 흥미로움과 항상 시대적 상황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시대에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럴 수 있었을까? 왜 저렇게 밖에 못했을까를 같이 관심 가지면서 알게 됐죠.
1: 네. 영화 속에서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긴 과학자인데 뭔가 사람들하고는 잘 섞이거나 하지 못하고 좀 마찰을 일으키거나.
2: 그렇죠. 천재는 그런... 그래야 됩니다. 천재는 외로운 거죠.
1: 천재는 외로운 거.
2: 그렇죠, 그럼요.
1: 우리는 천재는 아닌 걸로.
2: 다행인 겁니다.
1: 과학자로서 니콜라 테슬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2: 뭐 하나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현대의 교류 전기 시스템, AC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1: 네.
2: 이 시스템의 근간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 전기공학자이고 천재 발명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우리가 요건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류가 흐를 때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습니다.
1: 예.
2: DC, A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 이는 다 DC를 사용하는 거죠. 1.5V, 4.7V.
1: 그렇죠. 우리가 처음 전기라는 거를 이제 중학교 때 배우나요?
2: 그렇죠.
1: 배울 때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 놓고 저항과 전원이라고 해서 배터리.
2: 맞습니다.
1: 그 다음에 전구,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선으로

0: 이어서 할 때.
1: 맞습니다.
0: 그때는 다 직류로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1: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전지 DC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지들 돼지코 구멍 꽂는 거 네. 220V 60Hz라고 하는
0: 맞아요.
1: 실제로 그 전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인파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교류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류는 전부 다 전기는 교류예요.
0: 네.
1: 배터리는 교류를 만들기 힘드니까 직류인 겁니다.
0: 직류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1: 흐르는 거죠.
0: 흐른다. 네. 교류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교류인 거죠.
1: 그래도 그 돼지코에서 어디가 플러스 극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극이지?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
0: 정해져 있지 않다.
1: 그렇죠.
0: 60Hz라는 건 60번 1초에 왔다 갔다 한다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럼 교류를 우리가 쓰고 있네? 근데 건전지는 전부 다 직류인데? 근데 교류를 쓴다는 건 교류가 승리한 거잖아요. 실제로 직류와 교류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표준으로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또 테슬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그 부분은 제일 재밌는 얘기니까 뒤로 살짝 미뤄두고.
1: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전기차 회사의 이름이 테슬라입니다.
1: 네.
0: 왜 하필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름 중에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써서 전기차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걸까요?
1: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테슬라의 실제 창업자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고 두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전기차 회사를 구상했어요.
0: 네.
1: 그럼 전기차라고 하면 뭐가 제일 핵심 부품일까요?
0: 배터리도
1: 있고
0: 자동차의
1: 모터겠죠.
0: 모터.
1: 자동차는 엔진이죠. 그래서 모터가 필요한 겁니다.
0: 모터.
1: 그런데 이때 어떤 모터를 쓸 거냐?
0: 네.
1: 이때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AC 유도 모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AC 유도 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 테슬라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상징성, 그분이 만들었던 그 천재가 만들었던 AC 유도 모터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자동차의 핵심이니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자라고 했는데. 특허권이 딴 데 있었대. 그 이름이 있었대요, 이미.
0: 예, 예.
1: 그래서 그걸 힘들게 이제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뒷말로는, 만약에 결국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패러데이를 회사 이름으로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0: 패러데이는 뭘 한 사람이죠?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러데이 법칙, 그죠?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들,
0: 네.
1: 그죠? 왼손, 오른손, 이거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도 있고, 패러데이는
0: 뭐?
1: 다음에 한번 합시다. 왜냐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과학자.
0: 그래요?
1: 패러데이는 정말,
0: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굉장히 이제 훌륭합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0: 네.
1: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슬라 자동차 있죠?
0: 네.
1: 그 안에 실제로 그래서 이 AC 유도 모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지금 나오는 테슬라 차들은 이제 희토류도 개발됐죠. 연구자석도 개발됐죠. 그리고 전류 제어 센서, 전류 제어 반도체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서 지금은 더 고효율의 AC 연구자석 모터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들었었던 그 모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0: 네.
1: 지금은 그 AC 유도 모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그 연구자석 모터도 같이 쓰고 있다는 것도 테슬라 오너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구 같은 것도 그래요.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하고 지금은 뭐 LED 전구 이런 걸로 막 바뀌어 있지만 우리가 전구를 하면은 에디슨을 떠올리는 것처럼
1: 그렇죠.
0: AC 모터 하면 지금 기술이 아무리 발전돼 있다고 해도 그 출발이 테슬라였다.
1: 그 이유가 있어요.
0: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1: 맞습니다.
0: 말씀이세요.
1: 네.
0: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 교류를 대표하는 것이 테슬라였고 직류를 대표하는 건 에디슨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1: 발명왕 에디슨.
0: 발명왕 에디슨.
1: 우리 그 어렸을 때 위인전. 네. 그랬었죠.
0: 위인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여겨졌어요.
1: 맞습니다.
0: 우리가 과학자를 볼 때, 어렸을
1: 그렇죠.
0: 때.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위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는 잘 사람들이 모르기도 했었고,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다 듣고 나면, 우리 성취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테슬라와 에디슨은 과학계의 최고의 라이벌 이렇게 불리기도 하나요?
1: 그러니까 공학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공학계.
1: 최고의 공학계의 라이벌인 거고 둘은 좀 판이하게 다른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수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티클, 유튜브 내용들로도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약간 오늘은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둘이 왜 그런 길을 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0: 네.
1: 그래서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고 나라면 어땠을까 같이 좀 생각하시죠. 수가 있습니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이때 시대 상황은 어땠냐면 아직은 전동기 모터나 발전기가 제대로 상용화되기 전이에요. 네. 딱 그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때가 전기가 이제 막 전구를 쓰기 시작하고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빛을 밝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1: 맞습니다.
0: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였어요.
1: 시대가

0: 됐어요.
1: 네.
0: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의 가장 주요한 발명품은 전구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전구는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공학적인 원리가 그 안에 뭐 위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전류 흐르면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열과 빛.
0: 그렇죠. 배결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지를 연결해도 불은 켜질 것이고
1: 그렇죠.
0: AC든 DC든 인가하면 전부 다 불이 켜집니다.
1: 네.
0: 그거랑 차원이 다른 공학적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말하자면 전동기 모터랑 발전기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발전기는 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0: 그렇죠. 그전에도 이미 볼타전지는 알고 1800년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방식으로 뭘 담궈놓게 하면 전기가 흐르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학적으로 사용해서 산업화시키려면
1: 네.
0: 이렇게 계속 화학 물질을 소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이걸 막 회전을 시키면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실용적인 직류 발전기, 직류 모터가 막 나온 상황입니다.
1: 네.
0: 딱 이게 핵심이에요. 직류는 이제 막 가능한 것들이 시판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 시판이 되기 시작했다.
0: 네. 이때 테슬라는 천재의 공학자예요. 머릿속으로 사실 그 이전에는 교류 모터나 교류 발전기는 사실 구조는 간단한데 그 이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냥 딱 생각해갖고 고민을 하면 막 종이를 갖고 쓰거나 수학 계산하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그 계산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1: 테슬라가.
0: 그래서 그 전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AC 유도 모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에디슨이 이게 핵심이요. 1882년입니다.
1: 네.
0: 이때 뉴욕과 런던에 이미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왜? 이때는 AC 발전기 없는 때입니다. 1882년에 이미 화력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1: 네네.
0: 이때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2년 후에.
1: 예.
0: 자, 테슬라는 딱 들어왔어요. 근데 테슬라는 어떤 게 느껴지느냐. 에디슨이 처음에 줬던 롤이 이거였대요. 우리 여기 되게 많은 발전기, 직류 발전기 있는데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개조 한번 해주면 내가 좀 두둑하게 챙겨줄게요. 했더니 테슬라가 그걸 또 한 거예요.
1: 네.
0: 직류 발전기도 고도화 시켰고요.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요, 사장님. 그 교류 시스템을 가지고 더 고효율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상을 했어요. 근데 에디슨은 그런 거 아직 세상에 없는데? 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전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 예.
0: 자, 그런데 일단 에디슨은 듣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이미 발전소 만들었잖아요. 매몰 비용이 있어요.
1: 거의 투자를 했는데.
0: 거의 투자가 일어났고 이미 있었던 제품들도 있었고.
1: 투자금은 회수한 다음에 얘기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0: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도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좀 서툴렀다고 해요. 그리고 에디슨은 또 약속한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잘 개조를 하면은 내가 처음에 뭐 5만 달러 줄게 이렇게 했다가 그걸 믿었어? 그 미국식 유머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봉급을 올려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에디슨 회사는 테슬라라고 하는 천재를 이렇게 품어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1: 그렇군요.
0: 테슬라가 그날로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회사를 차려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나 이제 좀 사기도 당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딱 알아보고
1: 네.
0: 특허를 나한테 줘.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사업이 시작된 많은 돈이 투자된 에디슨이 만든 DC 시스템이 있었고
1: 네.
0: 아직 시작은 안 했으나 분명히 나는 이제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에 찬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AC 교류 시스템을 전체를 가지고 뭐가 표준이 될 거냐. 이거는 지금부터 향후 10년, 20년 안에 결정돼야 돼요.
1: 예.
0: 효율이 더 좋아도 사실 표준을 뺏겨버리면 사장되는 사례가 산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예를 들면은 자동차.
0: 자동차도 그럴 수 있죠.
1: 당시에 1800년대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증기기관차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0: 그렇죠.
1: 석유를 써야 되는 그 니즈에 따라서.
0: 또 있었던 거죠.
1: 그래가지고 내연기관차로 확 몰리면서 전기차가 없어졌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비디오 테이프,
1: VHS,
0: 뭐 베타 방식 이것도 꼭 또 좋은 고효율의 방식이 표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때 서로 누가 표준이 될 거냐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DC는
1: 네.
0: 직류는 송전할 때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0볼트의 전압을 직접 공급을 해야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죠. 사실 110볼트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실제 이건 사실이에요. 네네. 물론 여러분 절대 젓가락 꽂아보면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상황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1: 맞아요.

0: 이걸 만드는데 대신에 1km를 못 가요. 에디슨의 구상은 뭐였냐면 소규모 발전소를 지역마다 여러 개를 둔다였어요.
1: 1km를 못 가니까 1km마다 하나씩
0: 하나씩은 둬야겠죠. 약간 SMR 같은 요즘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A씨의 경우에는 전압을 확 높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멀리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소 하나만 지으면 20km, 30km 떨어진 곳까지도 전류 송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뭘 갖고 공격해야 될까요? 위험하다.
1: 위험하다. 전압을 높이는
0: 그렇죠. 전압 높이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DC가 더 안전하다. 이걸 갖고 싸울 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에디슨의 흑역사. 뭐 예를 들면 전기의자, 사형의자 이런 것들도 AC는 위험하니까. 2000볼트, 3000볼트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코끼리도 죽일 수 있고 고양이도 죽일 수 있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10볼트로는 안 죽어요.
1: 아, 근데 그 실험을 실제로
0: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서 이제 위험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1: 네네.
0: 자, 그런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AC 발전기가 설치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일단 AC가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30에서 40km 떨어진 버팔로까지 송전을 시작을 해서 실제 송전이 1896년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30, 40km가 떨어졌는데 저 30, 40km 떨어진 곳에서 만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진짜 여기로 공급이 되네? 라고 하면서 표준이 사실상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이미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를 수주할 때도 둘이 붙었어요. DC랑 AC 중에 누가 이기는 했는데 그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이겼었고요. 네.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 자체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따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AC가 더 고효율의 시스템이니까 선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DC를 계속 밀었었던 그 에디슨의 입장이 저는 이해는 가는 거예요. 에디슨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고 그때까지는 DC 발전기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실제로 더 안전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거였던 거죠.
1: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더 재미있고 더 상세한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ACDC의 하이웨이 투 헬 듣고 왔습니다. AC와 DC 중에서는 이건 한 팀의 그냥 이름이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AC와 DC 중에서는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AC가 승리한 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1: 맞습니다.
0: 이제 흥미로운 건 테슬라가 생전에 꿈꿨던 기술들 가운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많다. 그걸 다 혼자서 머릿속에서 생각해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거든요.
1: 네.
0: 네. 이미 100년 전에 무선통신이나 무선전력 이런 거를 구상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맞는 얘기죠?
1: 맞습니다.
0: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1: 자, 1901년입니다. 테슬라가 이미 그때 AC 시스템이 승리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주가가 높아요. 어쨌든 대단한 천재 과학자인 거예요. 이때 테슬라가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거대한 무선탑인 워든 클리프 타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투자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분이에요. 당대 최고의 금융 거물인 JP 모건이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많은 돈을 투자를 딱 합니다. 당연히 할 만하죠. 왜냐하면 네. 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선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공약에다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전신, 무선 전신을 최초로 한 사람으로 우리 마르코니를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이분이 경쟁자인데 간단한 어떤 라디오 신호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괴짜의 천재 기질이 드러나요. 내 목표는 단순한 신호를 보내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전기를 무선으로 뿌려버리는 거다. 모두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JP 모건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전

0: 세계에도 다 갖다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계량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을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적어도 테슬라가 생각했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어떤 팩스나 이메일 시스템 있죠. 네. 무선으로 정보를 송신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대 라디오 스마트폰 같은 것까지도 네. 이런 것들도 구상을 했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선 정보 송신 자체를 좀 고도화된 방식으로 나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약간 독특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1: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따지면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력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데이터를 받고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고
0: 그렇죠.
1: 그걸로 과금을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0: 예. 근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 네. 어떤 천재가 정말 천재인지가를 평가할 때는 이 천재가 살아있지 않았으면 이 기술이 나오지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가 없었어도 네. 한 10년에서 20년 안에 나왔을 거예요. AC 기술이.
1: 근데 한창 그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
0: 누군가는 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때 막 폭발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니까 네. 문제는 근데 그때 표준화는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표준화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AC/DC 전쟁을 해서 네. 커런트 워를 해서 이긴 게 테슬라와 웨스팅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테슬라가 구상했었던 것들 네. 굉장히 이런 뭐 과금도 사실 가능했을 거다. 뭐 어떤 정보를 얼마나 받았는지 했을 수 여기까지는 구상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현대 어떤 스마트폰 시스템을 그래요. 전체적으로 만드는 맞아요. 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1: 1901년이라고 하니까 네.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구체적으로.
0: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는 네. 나는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라고 해서 어디서든 뭐 예를 들면 뉴욕에서 팩스 같은 거예요. 네. 뭘 보내면 그거를 그냥 저쪽 런던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하니까 JP 모건이 투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알고 보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 타워가 뭐 하는 거냐. 지구 자체의 어떤 전류의 정상파 파동을 만들어내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뭐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냥 땅에다가 그냥 막대기 하나 꽂고 안테나를 꽂고 나면 그걸로 전류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지구 전체가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 기겁을 할 만한 거고 첫 번째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그냥 철 막대기 박아가지고 안테나 적당하게 규격만 맞추면 전류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 지금 100년 뒤인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는 안 되고.
0: 그렇죠. 아니, 사실은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는 네. 보지만 네. 그때 이제 사실 이런 건 있어요. 테슬라는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직관을 가진 천재성은 있었는데 네. 수학을 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거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수학 갖고 하는 그냥 말장난이다. 네. 그러면서 분명히 에테르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천재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분명히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뭔가 묘한 행동들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나 공학자 그리고 발명가라는 사람들이 각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사업가가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죠. 예,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게 펼쳐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0: 맞습니다.
1: 예, 그가 머릿속에 네. 구상하던 거를 사업가로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예, 그거는 돈이 되지 않으니
0: 그렇죠.
1: 거기다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는 그런 시각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습니다. 예. 네.
1: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실현이 어려워서 세상에 나오지 못한 발명품이 있었을 것 같고요.
0: 그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 무선통신도 그렇고 그 시간이 지나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도 하고 네. 또 테슬라가 말년에는 좀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쟁 무기로 쓸 수 있는 내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 쏴갖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진짜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도 만들 수 있다. 호언장담하기도 하고 화성에서부터 어떤 전파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류 과학계에서는 뭔가 그분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든 분으로서 인정은 하되 이제 엄밀한 과학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재현이 가능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서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자신의 너무나 뛰어난 그 직관에 계속 의존을 하다 보니 뭔가 이제 논문의 형태를 쓰지도 않는 거예요.

0: 어쩌면 지금 시대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1: 어쩌면 그렇죠. 네. 시대를 앞서간 천재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직관으로 또 그 다음에 그걸 고도화해서 이론을 만드는 건 아래 사람들이 하면 또 되거든요. 과학자들이.
0: 다만 일론 머스크는 좀 사업가적 기질도 굉장히 뛰어난 있죠. 사람인데 맞습니다. 테슬라는 좀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아니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전파 천문대라고 하잖아요. 큰 안테나, 둥근 안테나 만들어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그 전기 신호를
1: 받고요. 네,
0: 받아가지고 우주를 분석하는 그 전파 천문대를 세티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무선 통신 자체를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뭐 신호 간단하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구상을 했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에서 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시광선이 아니더라도 전파들을 받아서 그거로도 뭔가 신호 분석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참 아이디어가 대단했던 이 사람이 뭐 자다가 현몽이라고 하나요? 뭐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꾸는 꿈 꾸고서 네.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막 실제로 말로 풀어내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네.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
0: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업적이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괴짜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큰 돈도 벌지 못하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1: 일단 엄청난 특허들이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0: 그러면
1: 있는데
0: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AC 발전기만 만든 게 아니고 구동 모터만 만든 게 아니고 발전기, 변압기, AC 유도 모터에 이르는 그 AC 전력 네트워크 전체의 특허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투자를 했느냐? 웨스팅하우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때 사오게 되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로열티를 줄 거예요. 내가 생산할 때마다 전력을 1마력을 생산할 때마다 $2.5씩을 줄게요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는 이미 없던 산업이잖아요. 없었던 산업에 대한 로열티 측정을 사실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한 거예요.
0: 아.
1: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시장이 커질 줄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과 전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에디슨도 계속 공격도 하고 특허 침해 소송도 내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금융 시장이 좀 안 좋아졌어요.
0: 네.
1: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직전에 갑니다.
0: 오.
1: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월가에 좀 이렇게 해줘라.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검토를 시작하는데 이 월가가 뭘 하냐면.
0: 네.
1: 웨스팅하우스한테 이 조항을 본 거예요. 1마력당 $2.5씩 로열티를 준다는 조항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0: 네.
1: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한테 가서 이걸 삭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든 해결하십시오.
0: 네.
1: 그거 해결 안 하면 우리는 투자 못 해줍니다. 아. 이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0: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다 테슬라 개인에게 가게 할 수는 없다.
1: 그래서 네. 이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애원을 했다고 해요.
0: 네네.
1: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사실 근데 실제로 이 테슬라를 유일하게 지지해줬던 사람 은인이에요. 웨스팅하우스는. 그러니까 테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일하게 날 믿어준 파트너인데 이 사람이 지금 파산 직전이고 만약에 여기서 뭐 파산하든 말든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업이니까. 그런데 AC 시스템이 만약에 폐하게 되면 이때 DC 시스템이 표준이 될 건데 그때 나의 자식 같은 거거든요. AC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가 영구 로열티 조항을 포기를 해버리고
0: 네.
1: 뭐 흔히 얘기하는 멋있게 그냥 계약서 확 찢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뒷얘기로는 그게 아니고 밀린 로열티랑 특허 연구 사용권의 대가로 좀 큰 돈을 받기는 받아요.
0: 네.
1: 어쨌든 간에 이렇게 1마력당 $2.5 요거는 이제 폐기를 해버립니다.
0: 특허에 대한 권리를 심하게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네요.
1: 아예 없앤 거예요.
0: 아예 없어버리죠.
1: 일시불로 받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2.5를 25센트 2.5센트만 했었어도 평생 먹고 살았을 텐데
0: 그쵸.
1: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기행들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캐시카운을 잃어버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말년엔 좀 외로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0: 결혼도 안 했다면서요?
1: 네,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잘생기고
0: 그러니까.
1: 키가 188.
0: 근데 뭐 저기 이성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었다고.
1: 그냥 이 학문에. 전기에 그리고 비둘기를 또 그렇게 한 마리를 나중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0: 비둘기를?
1: 그러니까 약간 기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독특한 면이 진짜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당시에 쓸쓸하게 세금 마감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세르비아 출신이잖아요.
1: 네.
0: 이.

0: 과학자 테슬라가 니콜라 테슬라가 세르비아 국권의 집회의 얼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럴만도 하고 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면 싸웁니다. 너무나 뭐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다 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그를 잘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고 또 주류 과학계가 그를 시기에서 매장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과하게 평가되고 있다. 에디슨은 그렇게까지 나쁜 놈 아니고 테슬라도 그렇게까지 천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렇군요. 어떤 괴짜 이런 부분도 일론 머스크를 좀 닮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 건 그럼 주류 과학계가 테슬라 인정하지 않느냐. 자, 단위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네. 기본 어떤 그 물리량의 단위에 테슬라가 붙었다는 거는 자기장에. 절대 과학계가 테슬라를 뭐 무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0: 자기장의 세기를
1: 그렇죠. 테슬라라고. 세기가 테슬라입니다.
0: 네. 단위를 쓰고 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테슬라가 연구했던 기술 가운데 오늘날 실제로 구현된 것과 네. 구현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현된 거는 AC 시스템이 전 세계 정말 사실 고효율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0: 그 외에는 없어요?
1: 그 외에 뭐 실현되지 못한 거는 이런 거. 무선 전력 송신이 아직까지는 아주 고효율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처음에 생각한 것이 테슬라였고 테슬라 생전에는 하지 못했으나 이후에 예를 들면 정보 전달 스마트폰 시스템도 다 테슬라가 미리 구상을 한 거예요. 테슬라가 했다기보다는 구상을 했어요. 실현이 됐죠. 네. 근데 나중에는 우주 공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구로 송신하는 어떤 무선 전력 송신 기술이라든가 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지금도 아니 무선 전력 송신으로 해갖고 무선 충전이 된다고는 하지만 네. 공간에다가 되진 않잖아요.
0: 돼야 되죠.
1: 그렇죠. 돼야만 되잖아요.
0: 충전기 위에다 얹어놓는.
1: 그렇죠. 그 부분이 결국에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 전자기파를 이용한 것들이 우선 송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결국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좀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꿈꿨던 모두가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 이러려면 이제 탄소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도 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네.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는 누구나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테슬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0: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방송 같은 것들을 바로 내려주는 정보들을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각각 수신기에서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전기 에너지 자체를 그렇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네.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0: 아, 네. 재밌네요. 저희가 인물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의 과학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생활, 그 시대의 생활 같은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하고 재미있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도 또 인물을 하나 정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어떠셨어요? 인사하셔야죠.
1: 너무 흥미로웠고 사실 테슬라와 에디슨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경제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도 여기서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의 표준이라든가 산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파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닮아가고 싶을까? 여기서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또 배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반응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말년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쓸쓸하고 외롭게 지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그 사람이 가졌던 업적, 그 사람이 했던 생각들, 그게 후대에 남아서 우리가 그를 또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곡은 그래서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다가 오후부터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18도 분포로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8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소 떨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어지며 다음 달에 시작

0: 시작할 걸로 전망됩니다. 장마는 통상 6월 중하순쯤 시작하지만 한반도 북쪽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자리 잡으며 늦어지고 있고 장맛비 대신 소나기성 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6월을 넘긴다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세 번째 7월 장마가 됩니다. 최근 장마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기존 안동의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의 범위를 넓힌 신규 특구 지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에 따라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기존 신경 안정 성분인 CBD에서 항염과 진정 성분이 있는 CBG와 CBC, 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국내 의약품 개발과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선 9기가 내일 경북 22개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출발합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뀌는 영주와 문경시장, 예천과 봉화군수 등은 출근과 동시에 사무 인수서에 서명하고 취임식에서는 민선 9기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22개 시장 군수들의 참석을 위해 오후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민선 6, 7, 8기를 이끌며 12년간 의성군정을 이끈 김주수 군수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군수는 재임 기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성사시키고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국 최초 청년 유입정책,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의성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와 박현국 봉화군수도 잇따라 퇴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시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구미에서 피지컬 AI 실증 양산 거점으로 발표된 데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구미의 삼성전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삼성 SDS를 통해선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이철우 도지사 등 국민의힘 정치권의 영남 홀대로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석희 12시 오늘 두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첫 방송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시사하고 음악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 좀 생소하지 않을까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뭐랄까 신선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관심을 좀 더 끌고 싶다는 욕심에 선곡위원들의 추천곡이 아닌 저의 선곡으로 뉴진스의 어텐션을 택했습니다. 그 2년 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퍼를 하루 진행했을 때 특집이었죠. 청춘의 노래들. 그때 이 곡을 꺼내 들었더니 주변에서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웃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하시라고 골랐습니다. 자, 손석희의 12시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샤프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것은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장벽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지금까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세계と繋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문가하고 지구촌 뉴스의 A면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물론 오늘도 4부에는 지구촌 사이드 B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시선이 점점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뭐랄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국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중국의 전략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네들의 어떤 세계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중요하죠.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푸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미래 박사가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7: 네, 상하이에 계시다고요?
8: 네.
7: 예, 오늘 낮 기온은 몇 도로 예상됩니까?
8: 아마 지금 39도까지 오를 것 같은데요.
7: 예, 그렇습니까. 아유, 거기도 덥군요. 방송은 난생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8: 네, 오늘 저의 방송 데뷔일입니다.
7: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로 권력의 균형을 옮기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8: 네, 글로벌 사우스는 단순히 남반구 국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쉽게 말하면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예.
8: 또 중국이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는 여기에 조금 다른 의미를 더하는데요. 단순히 경제 수준이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외교적 공동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예. 근데 이제 나라들의 위치를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쪽에 좀 많더라 하는 쪽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8: 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 인도 또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7: 예.
8: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도 포함되고요.
7: 예.
8: 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7: 예. 그러면 중국이 이런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이게 협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전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8: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경제적 신뢰입니다.
7: 예.
8: 이제 중국은 미중 관세전 이후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을 찾아서 이것을 보완하려는 수출 시장 다변화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7: 예.
8: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7: 예.
8: 그래서 아세안이 최대 무역 파트너로 성장을 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과도 교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7: 예예. 예.
8: 둘째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인데요.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정책을 이런 강화하는 상황에서
7: 예.
8: 이제 중국은 이것과 대비되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 자금을 조성해 준다거나
7: 예.
8: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을 돕는다거나.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준다거나 직업 훈련단 같은 인재 파견을 하는 등 해서 이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7: 예.
8: 그래서 뭐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 예예예. 예.
8: 그것을 상대가 얼마나 체감하도록 만드느냐,
7: 예.
8: 또 어떻게 생색을 잘 내느냐도 중요한데.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7: 예, 알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방송하니까 많이 긴장이 좀 되시긴 하죠?
8: 네, 조금 그렇습니다.
7: 예, 이게 처음 하다 보면 갈수록 점점 더 긴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8: 뭐, 그런가요?

0: 아, 그렇진 않으신
1: 좀
0: 모양이에요.
1: 나아졌습니다.
0: 예, 다행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중국과의 결속?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네, 근데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아, 예.
1: 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앞으로 이 세계 경제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0: 예.
1: 또 세계 질서 또한 다극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도 이제 협력 파트너 외교 경제 선택지를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가슴만 졸이거나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막 허둥지둥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협력 기회를 이제 모색을 해야 한다는 거죠.
0: 예.
1: 그런
0: 그러니까
1: 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좀 관찰을 하고
0: 예.
1: 한국 자체의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미중 간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쪽을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두어서 택할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1: 네.
0: 말씀은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에는 차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어떤 제3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보면 중국은 먼저 그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구체적으로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1: 사실 우리 정부도 나름 발빠르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늘려가고 있고,
0: 예.
1: 이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 예.
1: 우리 한국은 제조업이나 디지털 기술, 보건 의료, 교육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예.
1: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단기적인 계약이나 시장 개척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예.
1: 이런 점에서 지역 전문가와 언어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 예.
1: 지난번 인도 방문 때도 저는 이제 광동성 청주역의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애환 가족애를 그런 작품인데
0: 예.
1: 이제 옳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1: 저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겹쳐 보이기도 해서 휴지 한 통을 다 쓰고 왔는데,
0: 예.
1: 이 영화를 조금 넓게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0: 예.
1: 첫째는 중국 내 관객들에게 중국 밖에 살고 있는 화교사회의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는 점.
0: 예.
1: 둘째는 이 영화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한 축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시장을 주된 배급 시장으로 삼아서 이들 국가의 화교 사회에 이제 중국이라는 뿌리를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0: 예.
1: 원래 한 가족이었다. 이런 어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영화가 외교 전략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경제 외교뿐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정서적으로, 가평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0: 예.
1: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0: 글쎄요, 아주 치밀하게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겠으나, 경험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와 문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근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과연 국제 질서의 어떤 판도를 뒤흔들 정도의 힘을 갖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1: 네. 이미 그런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0: 아,
1: 글로벌
0: 그런가요?
1: 사우스 개념 자체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0: 예.
1: 넓게 보면 비소국권 개발도상국을 거의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0: 예.
1: 이제 경제 규모도 이미 GDP 구매력 평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0: 예.
1: 전기차나 AI 산업에 필요한 뭐 에너지 자원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세계 노동력의 3분의 1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0: 예.
1: 그래서 이게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될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대개 그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방향의 제시를 잘 해주시는데, 그 방향의 제시에

0: 다른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얘기가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김미래 박사님이 난생 처음 방송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의 어떤 그 시장터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물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우리도 접근을 해야 된다면 가장 첫 번째 방법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에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론은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관찰을 해보면 주로 이제 시장 개척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0: 예.
1: 저는 이제 중국을 조금 모방한다고 한다면
0: 예.
1: 저희 한국도 이미 충분한 현대화 경험을 갖추고 있고 이제 기술 전수라든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0: 예.
1: 이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0: 예.
1: 생각합니다.
0: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시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미래 박사님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김미래 박사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레아도우의 리틀 러브송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레아도우는 영화 중경삼림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경삼림으로 유명한 왕페이의 딸이기도 합니다. 왕페이는 뭐 홍콩 문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리틀 러브송은 중화권의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제목처럼 노래가 아주 착합니다. 순하고 착한데 물론 구제관계에서 뭐 착한 관계는 있을 수 없지만 때로는 착한 노래가 더 힘이 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들을까요? 레아도우의 리틀 러브송입니다.

0: 예. 왕페이가 딸이 있었군요. 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시네요. 개성 강한 소녀 같은 모습만 기억난다고 승희리 씨께서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김미래 박사님, 오늘 긴장하신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아다니실 것 같다고 9856 쓰시는 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2: 시 주석은 두 끼리 대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3: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
4: 국제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MHz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예, 오늘도 2부는 국제 이슈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타이틀을 얻었다가 뭐 금방 잃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사업가 일론 머스크 세계 경제를 뭐 쥐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제 쏘아올린 뉴스들이 연일 뭐 화제하고 또 논란도 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금융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의 시선에서 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양대 사학과의 김승우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5: 예예. 예. 방송을 또 처음 하신다고요?
6: 예, 사실 오늘 생방송 처음입니다.
5: 예. 그 저희 손석희 12시에는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나오시는데
6: 예.
5: 의외로 또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김미래 박사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 책을 유튜브 보신 분께서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권력과 통치란 누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가. 마틴 돈턴 지음 이은주 옮김 김승우 감수.
6: 예, 제가 감수를 맡았습니다.
5: 예. 저를 이제 기를 죽이시려고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6: 아, 사실
5: 엄청 두껍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그 여기로 오면서 이 예.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만한 예. 책이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아. 한글로 된 가장 따끈따끈한 새 예. 책이라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0: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 선전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 얘기는. 역사 중에서 국제금융사를 전공하셨죠?
1: 예,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본과 금융, 은행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떤 면에서 찬사는 알겠는데 비판은 어떤 걸까요?
1: 우선 뭐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 혁신 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의 상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예. 어떤 정치관 그다음에 사회상이 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 트럼프하고도 잘 지낸 것 같더니 요즘은 잘 못 지내나요? 어떻게?
1: 예,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지만 얼마 전 기사를 보면은 여전히 그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에 예.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아. 어느 정도의 관계는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본색은 못 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좀 심한가요? 그건 아니죠.
1: 저는 전혀 잘 지적하셨다고 예,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아무튼 미국 주식 시장에 예, 상장이 됐습니다. 뭐 관심이 컸고 투자금도 뭐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실제로 뭐랄까 혁신이 있다고 보는가?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요즘은 흔히 하는 얘기로 좀 불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에서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1: 분명히 이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는 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령 우주 탐험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냉전 시기로 돌아가서 우주 탐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0: 예.
1: 그러면은 국가가 주도해서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가 그리고 소련도 국가가 주도해서 막대한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 한번 이렇게 우주선을 띄어 올린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비용이 적게 드는 예. 즉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0: 그렇죠. 회수해가지고 다시 쓰니까.
1: 예.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우주 여행에 대한 상업적인 우주 여행을 실현할 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죠.
0: 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혁신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미국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있습니까?
1: 예, 일단 그 당장 우리의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할 때 예. 한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요동을 쳤다고 해도 그랬죠. 과언이 아닐 겁니다.
0: 예.
1: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이 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 뭉치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0: 예, 예.
1: 여기서 제가 금융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주목하는 점은 이 돈이 누구의 돈인가라는 겁니다.
0: 예.
1: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부자들이 자신의 쌈짓돈을, 종잣돈을 가지고 스페이스X의 주식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0: 예.
1: 사실은 가장 큰 구매자들은 연기금 혹은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예.
0: 주식시장에서 돈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게 그 돈이니까.
1: 예.
0: 예. 그건 정말 와닿는 얘기인데요.
1: 예,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막 가령 우리의 연기금이 예. 뭐 민간 연기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사학재단 연기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부럽습니다.
1: 그렇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스페이스X의 주가에 따라서
0: 예.
1: 어떻게 본다면은 나의 미래 은퇴 이후에 자금이 소득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0: 아, 그렇겠네요. 그 스페이스X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에 등장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여기 근데 거품 논란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 사실 6월 12일 기업 공개 후에 스페이스X 주가는 공모가 135달러에서 19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기업 공개를 통해 이미 750억 달러는 엄청난 돈을 조달한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0: 예.
1: 그래서 뭐냐, 이미 돈이 많은데 또 돈이 필요하느냐.
0: 그러게요.
1: 그렇게 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죠. 또한
0: 예.
1: 빨리 이 돈을 그 수입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빠져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거시적인 거시경

0: 현재의 요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이사장이 케빈 워시로 바뀌고 예. 이 사람이 이자율을 올리겠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렇게 된다면은 이 2008년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에 널리 뿌려져 있던 유동성의 경색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사실 머스크 기업이 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사실 이 막대한 유동성을 혜택을 얻어서 높은 주가를 누렸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면은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예. 된다면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금융사를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금융을 전공하신 것 같습니다.
0: 아, 사실 더 질문을 주시면은 예. 이 금융이 얼마나 사회적이며 얼마나 정치적인가
1: 예.
0: 그런 이야기를 연구한 게 저입니다, 사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가령 뭐 비트코인을 얘기를 한다면은 예. 수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뒤에 숨어 있는 정치 철학.
1: 예.
0: 국가와 화폐의 발행에 대해 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대응 생각, 사상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철학적으로 예.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비트코인은 근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서, 질문을 뭘 드려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책을 써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또 책 선전을 하고 계십니다.
0: 예.
1: 아직 안 나온 책까지.
0: 사실 학자 입장으로서 제외하고 싶은 것은 예. 책을 내고 그렇게 해서 대중과 대화하는 것이라서요.
1: 예. 괜히 그냥 제가 한마디 해봤을 뿐입니다. 예. 어제도 이 시간에 전문가하고 AI 투자 거품론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효석 대표하고. 근데, 김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X 얘기 다시 돌아가면, 스페이스X는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0: 사실 역사학자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 말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겠죠.
0: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1: 예,
0: 그리고
1: 예.
0: 역사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예.
0: 하지만 동시에 금융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1: 예.
0: 제가 역사와 금융이 결합되는 것의 매력을 느끼는데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좀 비겁하지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929년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가장 각인된 이 대공황과 주식 폭락의 즉 거품이 터진 하나의 아주 유명한 사건일 텐데요.
1: 예.
0: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 상업 라디오 자동차 전자제품이 그 회사의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1: 예.
0: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업의 주식이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예예.
0: 사람들은 왜냐면 이것이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그 스페이스X를 비롯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열풍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혹은 우려를 표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갖는 건 좋지만 이것을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1929년에도 사람들이 빚을 져서 우리로 치면 비투를 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레버리지 ETF니 해서 사람들이 그 빚을 져서 주식을 사고 그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조그만 시장의 변동이 생겨도 그 파급과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1: 예.
0: 그 점에서 저는 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가격이 거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1: 해보십니까?
0: 네.
1: 예.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말씀이시겠네요.
0: 하지만 어느 역사학자의 말씀을 들을까요?
1: 하긴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도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대략 어떤 부분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연구하시는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기업 가치보다도,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천문학적인 자본을 어떻게 쌓아올려는가 하는 과정 자체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학자로서의 주목할 점은 뭡니까?
0: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자본주의 혹은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1: 예.
0: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세기를 떠올려보면 포드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동시에 공장에서 대규모 고용이 가능한
1: 예.
0: 어떻게 보면 순환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었죠.
1: 그럼 뭐 대량 사회였으니까요.
0: 예. 반면 이 머스크는 자신의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1: 예.
0: 과감하게 인간의 노동을 배제하고 그것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 생태계가 예.

0: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의, 분배 혹은 사회적 상생 등의 문제가 제기돼야 될 텐데 혹은 예. 논의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
1: 예.
0: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 배경에서 우리가 감각이 쉬운 점은 국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1: 예.
0: 스페이스X든 테슬라든 사실
1: 등장한 건 아니다.
0: 예. 미 국방부 혹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친환경 사업의 엄청난 사업, 정부 지원과 금융 혜택을 받고,
1: 예.
0: 그 배경으로, 오늘날처럼 국한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1: 예, 예.
0: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우주 항공 기술, 그 다음에 군사 기술을 자기 사업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에 대한 독점 체계를 만듦으로써
1: 예.
0: 어쩌면은 지금까지는 국가가 제공해온 이 서비스들을 잠식해 나가고
1: 그러게요.
0: 그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내려는 모델을 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어찌 보면 그런 그 독점적 순환 구조.
0: 네.
1: 예. 그 속에서 큰 혜택을 특혜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맞죠? 예, 근데, 열심히 그 추종하는 팬덤도 있습니다.
0: 네.
1: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혁신은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낙관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우선,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낙관, 그러니까 기술은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이라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1: 예,
0: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성장은 기술 혁신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죠.
1: 예,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기술 혁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 혁신은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기술 혁신은 사회적인 어떤 잡음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 예.
0: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었고 그 밀려난 사람들 에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낙관론은 저희가 조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유튜브에 의견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어떤 뭐 천재 혹은 괴짜가 있어야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냥 늘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0: 네, 그 의견도 뭐 일견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예, 예.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사회가 다원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나간다고 전제를 할 때 어느 한 개인에게
1: 예.
0: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1: 예.
0: 거기에 대한 반대국부가 더 클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개인에게 집중된 것을 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는 시스템은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거를 미국은, 하고 있다고 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0: 미국의 불평등 지수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화성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어딜까요?
0: 머스크의 세계관은 인류가 네. 언제든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이 위기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머스크는 이전의 묵시론적인 세계관과 달리 이 행성적인 위기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는 정말 인류가 다른 그 행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할 것 같기는 합니다.
0: 네.
1: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께서는 뭐 아무런 문제 의식을 안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0: 예,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1: 예.
0: 그러니까 기술이 하나의 객관적이라보다는 그 기술이 함의하고 있는 편향성에 대해서 저는 작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1: 잘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근데 우리는 그럼 그냥 흥미롭게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0: 가령 AI와 같은 기술이 사실 그 엄청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됐든 피터 틸이 됐든 이러한 소수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언제

0: 언젠가 이 우리의 모든 정보, 데이터들이 그 사기업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새로운 데이터로 산출되거나 조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1: 당연하죠.
0: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공공성을 우리가 거기에 넣을 수 있을까?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인베스타 684를 쓰시는 올리신 분,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있죠. 시기만 다를 뿐이지, 해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는 머스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0: 예, 왜냐면은 그가 보여준 것은 정말 실패를 해도 결국에는 성공을 해냈는 그런 기록이 있긴 합니다.
1: 그렇군요. 한양대 사학과의 김승우 교수와 함께, 한 걸음 더를 진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즈라는 곡입니다. 총천연색 꿈들, 이런 뜻이죠. 비지스의 히트곡 중에서도 아주 유독 꿈결 같고 환상적인 사운드가 담긴 곡인데, 이 노래를 고른 박정용 선곡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비지스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가사는 꿈과 환상, 이걸 주제로 전개됩니다. 그 꿈을 테크니컬러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흑백 영화가 컬러로 바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테크니컬러가 이제 그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도 어찌 보면 테크니컬러 드림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의 결말도 과연 흑백 영화 시대를 끝낸 테크니컬러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노래 듣겠습니다.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즈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원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정영선 프로듀서는 이 배경음악을 굉장히 잘 트네요.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란 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허공의 질주, Running on Empty라는 영화의 마지막 타이틀곡으로 올라갔던 곡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리버 피닉스가 나왔던 영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미니의 서시훈 씨, 텐션이 오프닝 첫 곡이었던 거 맞죠? 순간 정호의 희망곡을 튼 줄 알고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선곡에 기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그 노래 좋았는데요. 원모초안. 역시 미니의 강예순 씨, 김승우 교수님 방송 처음이라고 하시더니 말씀을 조곤조곤 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요즘은 방송 처음 하신 분들도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미래 박사님도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더니 금방 풀어주신 것 같고요. 김승우 교수님도 역시 다음 주에 더 날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ANANIASLEE 등굣길의 아침을 책임져 주셨다면 직장인이 된 지금 점심시간을 책임져 주시러 돌아오셨군요.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4923 쓰시는 분께서 어제부터 손석희 12시를 설레며 기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설렜습니다. 손석희님도 오랜만에 MBC에 돌아오셨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유튜브로 구독, 좋아요를 알아서 눌렀습니다. 유튜브 소개해달라는 정영선 프로듀서의 지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밤늦게 점심때는 아무래도 좀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밤늦게 언제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또 따라서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가끔 제가 그 뉴미디어에 이렇게 익숙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니의 양은미님, 점심시간이 알차게 느껴지신다고요? 이건 정말 고마운 평가십니다. 보통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데 뉴스와 음악이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0128님께서 손석희 DJ님, 아주 좋은 호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라디오 듣다 잠들었는데 꿈에서 제 선배로 나오셨다고요? 제가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분명히 선배일 겁니다. 미니의 박수경님, 뉴저지에서 멀리서 듣고 계시군요. MBC 애청자라고요. 밤에 국제시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거긴 밤이겠죠. 예. 3부에서 1시 5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엔 적격이 다수 의견으로 담긴 가운데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는데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법사위가 포함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집회 현장에 연습용 수류탄을 갖고 온 20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난 12시쯤 한 남성이 놓고 간 연습용 수류탄이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실제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저녁 6시 반쯤엔 남성이 올림픽공원에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에서 남김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은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종합편성 채널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 4개사에 대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지난 15일 중앙그룹의 회생 절차 신청 이후 대표자 신문과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거친 결과 소속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중앙그룹 소속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로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0: 결정했습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장이 승진의 대가로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달 초 인천의 현직 소방서장이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부임한 해당 서장은 아직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고 최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는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정부는 원유와 LNG 수급이 안정되고 중동지역 긴장이 완화된 만큼 국민 불편과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그동안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권과 충청권 5에서 40mm, 전북 동부 5에서 40mm로 예보됐으며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예. 성시경 씨의 목소리는 뭐 역시 명품이네요. 프로그램의 격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성시경 씨 3부에 나와서 저희 첫 방송을 빛내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두 번째로 성시경 씨가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성시경 씨와 3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예, 손석희 질문들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첫 방송이었고 오늘 두 번째 방송. 그러나 초대 손님은 같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 어제 아주 즐겁게 얘기하고 가셨고 저를 조금 곤란하게도 하셨다가 쥐었다 놨다 하셨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네, 성시경입니다. 아, 늦었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0: 일찍도 말씀하십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예. 너무 기대되는 방송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0: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 다시 라디오라는 제목을 붙여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그냥 또 제 마음대로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같은 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도로 붙여봤습니다. 괜찮겠죠?
1: 네.
0: 예.
1: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아 진짜 너무 겁이 날 정도로.
0: 예.
1: 예. 예.
0: 그렇습니다. 겁이 날 정도로 속도가 빠르죠.
1: 저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왜 뭐 무슨 문화 지체 현상이니.
0: 예.
1: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해서 중요한 말이다 하고.
0: 예.
1: 배점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0: 예.
1: 그게 뭔지 알게 되는 시대에 살게 그렇죠.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예. 기술이 너무 빨리.
0: 디지털이 한창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예.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1: 네.
0: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어내셨는데. 디지로그라는 걸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죠.
1: 네.
0: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사라지지 않아야 할 아날로그적 감성.
1: 네.
0: 그러나 디지털이라는 무기를 가진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0: 프레임을 꽂아서 내가 소통을 해서 찍어가지고 암실에 들어가서 이걸 현상화해서 그걸 꺼내는 것까지의 과정이 난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1: 예.
0: 결과만 착 좋은 사진이라기보다 예.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야 돼. 노력이 없이는 벌써 넘어갔고요.
1: 예.
0: 넘어가게 돼 있는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그럴수록 라디오를 좀 더 왜 라디오를 듣죠? 거꾸로 질문을 하자면
1: 예.
0: 라디오 말고도 할 게 너무 많고
1: 그렇죠. 뭐 워낙 미디어는 넘쳐나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우리 분당에 걸어갈 때가 참 좋았어. 되게 성취감도 있고
1: 예.
0: 근데 차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1: 예.
0: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바다에 던지고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약간 예.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긴장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긴 한데
1: 예.
0: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예. 말씀 하나하나가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0: 작곡도요, 요즘엔.
1: 예.
0: AI로 곡을 많이 쓰죠. 그니까 이제 IP가 어디로 가느냐도. 그니까.
1: 아, 그 작곡을 AI로 하면.
0: 네.
1: 예를 뭐, 표절의 뭐 문제라든가.
0: 네.
1: 이런 건 발생 안 합니까?
0: 사람이 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발생 안 해요?
0: 네네.
1: 아, 자기 데이터에 비슷한 곡들은 다 제하니까.
0: 저는 AI로 곡을 쓰는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런 예. 건 한번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황성재 씨라던가
1: 예.
0: 이제 곡을 막 계속 오래 쓰고 있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1: 아이템까지 제공하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이고 예전에는 진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써내야 되는 세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예. 잘 고르면 그게 작곡이 되는 세상이라.
1: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쪽을 잘 모르니까.
0: 네네.
1: 실제로 AI로 작곡한 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0: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밝힙니까? 이건 AI가만.
0: 떳떳하게 다들 밝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더라? 이게 그냥 내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느낌? 그러니까
1: 예.
0: 아이디어를 내가 준 거야? 라는 건데, 그 개념과 그 경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거죠.
1: 예. 그런데 그 AI로 작곡한 곡이 사람들 마음에 많이 와 닿을까요?
0: 와 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건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 그건 따로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0: 거. 예,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1: 예.
0: 어디까지가 내 작곡인 것인가.
1: 예.
0: 왜 리듬도요. 왜 여기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 미디 음악을 많이 하니까.
1: 예.
0: 이제 쿵딱 쿵딱 쿵. 아니 혹은 피아노를 제가 쳐요. 이제 탁 쳤는데 이걸 퀀타이즈라는 걸 하거든요.
1: 예.
0: 그럼 박이 쫙 맞아 떨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0: 그 정박으로.
1: 그렇죠.
0: 그걸 약간 레이백을 줄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던 게 휴머나이즈가 있어요.
1: 예.
0: 그 말 자체도 너무 좀 인간미 있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인간미 있게 하는 걸 디지털이 해주는 거예요.
1: 예.
0: 기계가. 인간미라는 걸 정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너무 딱 칼처럼 잰 것보다는
1: 좀 더 여유 있게
0: 근데 예. 휴머나이징을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거라는 게 되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1: 그러네요.
0: 있어요. 이제 김창완 선배님이 갑자기 짜장면을 해주신다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1: 짜장면을
0: 직접 만들어서
1: 그래요?
0: 요즘 거기에 꽂혀 있다.
1: 예.
0: 춘장부터 볶아가지고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만
1: 예.
0: 근데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막 같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럴수록 퍼포머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퍼포머가 제일 아날로그잖아요.
1: 그러네요.
0: 퍼포밍은 디지털로 할 수 없죠. 디지털화된 음원은 들을 수 있지만
1: 예.
0: 그걸 라이브 공연을 가서 보려면 아티스트가 아날로그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되려 어떤 이런 IP나 저작물에 대한 고민과
1: 예.
0: 그런 거 계속 하게 될 거고 많이 뺏길 거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사람보다 그냥 새로운
1: 예. 이제
0: IP를 뺏어가는 일이 생기겠지만 결국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IP는 퍼포머이기 때문에
1: 예.
0: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계속 좋은 퍼포밍을 할 수 있다면
1: 예.
0: 그게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 디지털이 되고 가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할 거기 때문에
1: 예.
0: 너무너무 힘이 되는
1: 그러네요. 역시 그 김창완 씨다운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거꾸로 살아남을 것이다가 아니라
1: 예.
0: 이제 더더욱 그게 더 소중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거꾸로 계속 해줍니다.
1: 예.
0: 그저께도 소수빈이랑 뭐 하여튼 뭐 화사랑 뭐 이렇게 후배들이

0: 있는지 잘 알겠었는데 제가 선배한테 들은 얘기를 똑같이 야 그렇대 선배님이 얘기하셨어.
1: 예.
0: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 힘내 뭐 이런.
1: 아,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0: 좋아하죠. 저도 이제 꼰대 선배가 됐으니까. 네. 안 좋아하면 이제 다음에 못 보니까. 예.
1: 그 본인의 곡 중에서
0: 네.
1: 나 아니면 이 노래는 아무도 부르지 못한다. AI든 누구든.
0: AI는 다 할 수 있어요. AI는 손석희도 할 수 있고,
1: 예.
0: 마빈 게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지만 맛이 예. 안 날 것이다.
1: 그러게요.
0: 맛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예.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게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1: 어.
0: 이제 게다가 10년 만에 되는 걸 6개월 만에 또 변화가 올 거고 그게
1: 예.
0: 6일 만에 그러니까 점점점 그 무한대처럼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들이 이들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다. 어디까지 따라잡히는 거가 아니라 언제 뺏길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1: 아.
0: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쓴 작가가 너무 스카이넷을 이야기한 게 너무 신기하고
1: 예.
0: 그 옛날에.
1: 그러게요. 50년 전인데.
0: 예. 그래서
1: 50년 전은 아니구나. 40년 전.
0: 전 핵무기 버튼을 판단할 수 있게 뺏기면 AI한테.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예. 그게 헉, 진짜 그렇겠구나. 지금도 AI는 우리를 듣고 있고
1: 예.
0: 판단을 하고.
1: 그러게요.
0: 오늘 그런 주제 맞나요?
1: 아니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
0: AI 프로그램 세 개 핸드폰 켜놓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예, 야, 인간들 못 알아듣게 그 우리끼리 삐삐삐로 하자, 막.
1: 부재하고는 달리 가고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예. 너무 흥분했네요.
1: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계속 사라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김창완 씨 얘기를 빌어서 또 안 사라질 것처럼 또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1: 예.
0: 우리는 엄청 겁을 먹고 경계하고 계속 논의하자이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날로그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만세 하는 것보단
1: 맞습니다.
0: 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가 예.
1: 경계하자.
0: 영원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 엄청 경계하자인
1: 예.
0: 것 같아요.
1: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성시경 씨.
0: 예, 이런 어려운 방송인지 몰랐는데
1: 예.
0: 상암동까지 와서.
1: 혹시 뭐 이런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낭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까?
0: 있죠.
1: 예를 들면
0: 제 유튜브 홍보가 돼버리지만 제가
1: 예.
0: 자 오늘은이라는 프로젝트를 코로나 때 시작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1: 예.
0: 무대에 설 수가 없고 각자 집에서 연주를 영상을 찍으면서 받고 노래도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장필순 선배님이
1: 예.
0: 자기 집에서 부른 거랑 내가 내 집에서 부른 걸 합쳐서 듀엣을 내면서 그걸 공연화해서 3년을 했고 올해 이제 네 번째를 하거든요.
1: 예.
0: 그때 저희는 한 번에 부릅니다.
1: 아.
0: 영상을 플레이를 누르고 노래를
1: 예.
0: 한 번에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틀리면 그걸 이렇게 펀칭으로 고쳐도 되는데
1: 예.
0: 연주도 전 전문 연주자가 아니니까 연주를 틀리면 에이씨 하고 다시 처음부터 왜냐면 그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는
1: 예.
0: 이거는 한 방에 부릅니다. 근데 지금 말하면서 제가 좀 반성을 한 게 그래놓고 결국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이제 튜닝을 하고 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잠깐만 정성껏 육수를 내가지고 조미료를 막 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섞여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이게 낭만이잖아요.
1: 예.
0: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가는
1: 예.
0: 분당에 걸어가는
1: 그러네요. 예. 예. 조금 애매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죄송합니다.
1: 예.
0: 대단히 어렵네요 이 방송.
1: 예. 그리고 반응이 한 가지 보니까
0: 네.
1: 사실은 성시경 씨는 요즘 그 뭐야 레거시 미디어보다도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네요.
0: 네, 전 아날로그의 배신자죠.
1: 예. 일본에서도 활동 중이십니다.
0: 네.
1: 일본은 뭐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0: 네.
1: 사실 뭐 겪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0: 그렇죠.
1: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0: 다만 일본은
1: 예.
0: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변화를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 예.
0: 대단히 갑작스런 변화나 이런 걸 대단히 어려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힘이 대단히 예. 세고요.
1: 그러니까 뭐 팩시밀리도 아직 쓴다고 그랬잖아요.
0: 네. 팩스가 아직. 근데 우리나라는

0: 빨리 버리고 새로운 걸 빨리 추구하는 힘이 엄청 세고.
1: 뭐 엄청나죠.
0: 예, 순발력과 예. 효율. 이거 빨리 바꿔. 빨리.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룰도 바꿀 수 있고.
1: 예.
0: 근데 대단히 느린 사회.
1: 그러죠.
0: 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1: 예.
0: 뭐 토요타 같은 뭐 첨단 AI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있고. 예. 하지만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되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일본 장인들이 그게 되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로 디지털화를 완벽하게 멈춰주진 않겠지만
1: 예.
0: 라디오를 듣고 그걸 그대로 지키고 좀 더 손편지를 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1: 예.
0: 좀 정화까지는 아니어도 자정작용까지는 아니어도 이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1: 예.
0: 그 늦춰진 속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인 예. 것 같아요. 네.
1: 그 팩시밀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0: 네. 왜 그러냐고. 네.
1: 너는 왜 팩시밀리 아직도 쓰냐. 이메일은 안 쓰냐. 그랬더니 이메일 쓴대요.
0: 네.
1: 그럼 이메일로 하면 대체 왜 팩시밀리를 왜 써. 그랬더니 팩시밀리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된대.
0: 아 답답해 진짜. 저 가서 일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진짜 달라요.
1: 예.
0: 저희 라디오 오늘 몇 시 왔어요? 저 10분 전에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예, 예. 거의 한 시간 전에 가서 예. 인사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담당자 누군데 이제부터 회의를 이제 하는 거를 허락받겠습니다. 그 존댓말
1: 예.
0: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회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세 개예요. 처음에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 앨범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를.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30분 있다 다시 와서 다시 확인을. 똑같은 거를.
1: 매번.
0: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꼼꼼한 것도 있지만, 안전주의.
1: 그렇죠.
0: 책임을 지는.
1: 앉으려고 하는 거.
0: 예.
1: 예.
0: 우리는 좀,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거 진짜 내가 책임질게 해.
1: 근데 사실 책임 못 질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근데 예. 여기는 그냥,
1: 예. 아무튼 다시 일본 가서 또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는 갑니다.
0: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1: 아 이제 예.
0: 아 요런 걸 요렇게 하는 쪽이니까 거기서 굳이
1: 네.
0: 모나서 정맞을 필요는 없고 저도 잘 맞춥니다만 아 예.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나 대단히 다름이 있구나.
1: 다만 그런 그 생활 태도 관습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해서 약간 느려진 부분이 있고 우리같이 빨리 간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 느려진 부분에서 때로는 향수를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0: 느끼죠. 예.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면서 느낀 게 전 예. 라디오 국에 올 때 항상 느끼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리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마음이 착한 사람들.
1: 예.
0: 라디오 일을 하는데 진짜 나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있긴 하나? 아니, 확률상.
1: 예.
0: TV
1: 쪽은 나쁜 사람이 많아요.
0: 좀 더 나쁜 사람이 많죠. 안 그러세요? 나쁘다는 게 좀.
1: 예.
0: 막, 납사빠르고, 뭔가 계산, 교활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게.
1: 예.
0: 제가 기분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추고 앉아서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1: 아,
0: 또한.
1: 그렇죠. 예.
0: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막 야하고 막 센 게 많은데
1: 예.
0: 귀를 기울여서 무언가를 조용히 듣는 행위를 하는 청취자야말로
1: 예.
0: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1: 맞아요.
0: 걸 해주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예.
1: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다
0: 끝난 건가요?
1: 예. 더 할까요?
0: 아, 괜찮습니다.
1: 예.
0: 아니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뭘 하러 왔겠어요. 부르신 예. 것도 이제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1: 예.
0: 이제 축하 사절단처럼.
1: 그러면요. 우리가 첫 손님이신데.
0: 예, 예.
1: 얼마나 중요한 분이세요?
0: 너무 축하드리고.
1: 네.
0: 손석희 선배님과 함께 멋지고 이런 지적인 대화가 많이 있는 라디오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1: 예.
0: 뭐 게다가 음악 얘기도 너무 잘해 주시고.
1: 뭐 지적인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잘 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봐 주시니 감사한 일이고.
0: 제가 심야 느낌이 나듯이 선배님 뭘 얘기해도 좀 다 지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연구와 땡칠이 이런 거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 그것도 예. 지적으로 들릴 거예요, 분명히.

0: 선배님이 계시면 다 고급스럽게.
1: 아, 이런 게스트를 언제 또 모실 수 있을까?
0: 예?
1: 아니, 좋아서요.
0: 아니, 얼마든지 있죠.
1: 아니, 그러니까 뭐 AI 얘기할 때 다시 모실게요.
0: 알겠습니다. 기획
1: 알겠습니다.
0: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아무래도. AI 얘기니까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1: 조금 걸리더라도
0: 예.
1: 성시경 씨가 되는 때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러면 할 말이 없겠죠.
0: 아니, 부르시면 오죠.
1: 예,
0: 예.
1: BTS도
0: 아니고. 그냥 전 시간 맞으면 오겠습니다.
1: 예.
0: MBC 또 저의 옛 고향이기도 하고.
1: 그럼요, 예. 첫날과 둘째 날을 밝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떠나시기 전에,
0: 네.
1: 신청곡을 추천곡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Heaven Knows를 들었습니다.
0: 네네.
1: 라이사와 함께 하신 곡.
0: 네, 이거 귀한 기회였어요. 저도
1: 예.
0: 선곡을 하려다가 신곡이 나왔는데 제걸 틀어야 되겠다 싶어서.
1: 그럼요.
0: 예, 나의 하루처럼이라는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을 듣고
1: 예.
0: 싶습니다.
1: 이건 혼자 부르신 거죠?
0: 네네.
1: Heaven Knows하고 같은 앨범에 있는 건가요?
0: 앨범이 아니고 다 싱글들입니다.
1: 아, 싱글들로. 아,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날로그인 거예요, 그죠? 앨범 얘기하는 거 보면.
0: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그러게요. 예. 나의 하루처럼 성시경 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의 A면이 아닌 B면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가 편집 책임자이기도 하죠.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선영입니다.
1: 예, 오늘 이제 이틀째 만나 뵙네요.
0: 예.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오늘은 사이드 B의 어디로 갑니까?
0: 오늘은 섬나라 스리랑카로 떠나보겠습니다.
1: 아, 예.
0: 혹시 스리랑카 가보셨습니까?
1: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소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예.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1: 스리랑카 음식점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0: 입맛에 맞으셨습니까?
1: 뭐 저는 뭐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0: 예. 이 음식 말고도 숨은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진 곳이고 최근에는 예. 여행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예. 것 같은데 현재 스리랑카의 상황은 비상입니다. 바로 모기 때문인데요.
1: 모기요?
0: 예.
1: 예, 예. 근데 그 모기가 우리 모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저 특히 좀 더운 지방 모기는
0: 예.
1: 전염병을 많이 옮기기 때문에 우리도 옮기지만 거긴 훨씬 더 흔한 일이라서
0: 예.
1: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0: 그 지금 이제 스리랑카에서 모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염이 되는 병이 바로 뎅기열인데
1: 아, 예.
0: 이 뎅기열이 그냥 열이 나고 끝나는 그런 병이 아니라 고열을 앓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1: 예.
0: 치명률이 높은 위중한 병이라고 하고요.
1: 예.
0: 이 뎅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리랑카가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좀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이것을?
0: 네.
1: 우선 이게 어디에 나온 기사인가요?
0: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기사고요.
1: 아, 그런가요? 예.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0: 보통은 이제 방역차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1: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쫓아다니던?
0: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도 돌아다닙니다.
1: 아, 그래요?
0: 뒤에 큰 파이프가 걸려있고
1: 예.
0: 하얀색 뭐 이렇게
1: 서울에?
0: 연기가 나오고 처음 본 것 같은데요.
1: 아,
0: 최근에.
1: 그래요? 예. 따라다녀 본 적은 없죠?
0: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1: 그냥 아무튼 방역차는 아닌 것 같고.
0: 예.
1: 예.
0: 군용 드론이라고 해서 눈길을 좀, 사로잡았는데.
1: 아, 드론?
0: 예.
1: 드론으로?
0: 그니까, 이 드론으로 살수를 하나? 도대체 뭘 할까 싶어서 좀 봤더니.
1: 예.
0: 스리랑카 정부가 이제 공군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 공군을 띄운 다음에 어디에서 모기가 가장 많이 살까? 이 서식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군용 드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아. 예.
0: 도대체 모기가 얼마나 많길래 드론까지 사용을 해야 하냐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1: 예.
0: 올해만 무려 4만 6천 명이 모기로 인한 뎅기열로 인해서 이제 입원을 하거나
1: 네.
0: 감염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4만 6천 명이면 굉장하죠.
1: 입원한 사람.

0: 예.
1: 혹시 사망한 사람도 있나요?
0: 네, 사망자가 29명에 지금까지 이른다고 보도가 돼서 예. 사실 모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을까 싶은 숫자기는 합니다.
1: 예. 네. 그 한 10년쯤 전에 그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0: 맞습니다. 예. 이게 스리랑카가 뎅겨 쇼크를 한번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데 2017년에 최악으로 기록된 기록이 450명이 뎅기열로 숨졌다는 기록이 예. 있고요. 지금 스리랑카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기억이 데자부가 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1: 어쨌든
0: 합니다.
1: 어쨌든 제일 심했던 건 한 10년 전이고 매년 이렇게 피해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뭐 특별히 그렇게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 지난해 말에 스리랑카에 굉장히 위력이 심한 사이클론이 불었대요. 예. 사이클론이 태풍인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했냐. 스리랑카 전역에 1000곳 이상에서 산사태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1: 예.
0: 1000곳에서 산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력적인 태풍이었던 건데.
1: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0: 그렇죠.
1: 현상이기도 하죠.
0: 예. 예. 지구촌 모두의 문제입니다.
1: 예.
0: 근데 이때 이제 무릉덩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제 정돈이 되지 않고 쓰레기 더미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 예.
0: 모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적의 서식지가 생긴 것이죠.
1: 아, 무릉덩이는 뭐 완전히 보금자리니까.
0: 예.
1: 예. 근데 그 아무튼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피해 그 피해가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군 장비까지 동원해야 된다. 근데 드론이 뭐 모기를 직접 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식지만 파악을 한다. 그럼 드론이 최종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좀 생각을 해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드론이 뭐 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그래요.
0: 단순히 이미지를 포착하는 건데 왜 이게 해결책이 됐을까가 궁금해지는데
1: 예.
0: 그 이유는 드론이 방역차보다 에너지 비용, 즉 석유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난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0: 드론은 배터리로 구동이 되거나 뭐 충전식으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석유를 쓰지 않잖아요.
1: 예.
0: 근데 스리랑카의 상황이 방역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에너지난이 심각하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제 드론을 붕여지책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상공에서 이제 드론이 떠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곳에 모기가 많을 것 같다 싶은 지역을 딱 포착을 하면
1: 예.
0: 그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 뭐 토지 소유자라든지 건물 소유자에게 그 이미지를 고지서로 발송을 합니다. 그럼
1: 예.
0: 이곳을 청소해라.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1: 예.
0: 그렇지
1: 방역
0: 않으면
1: 작업은 너네가 하고
0: 예.
1: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가르쳐 줄게. 드론으로
0: 예.
1: 이게 되는 거네요?
0: 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1: 예.
0: 이게 좀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드는 부분이고
1: 근데 그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0: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방역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힘이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1: 예, 예.
0: 개인의 경우에는 주유소에 가면 일주일에 딱 15리터만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배급제를 시행할 정도로 굉장히
1: 15리터?
0: 심각하다고 하고요.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로 보자면 한 3분의 1 정도 채울 수 있는?
0: 예, 예.
1: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네요?
0: 네. 그리고 예. 이제 주요 기관들, 뭐 공공기관이나 학교, 은행 모두 주 4일제만 일하도록 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라고 하는
1: 예.
0: 스리랑카 당국의 좀 눈물겨운 조치가 엿보이는 대목이고
1: 예.
0: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쓰는 연료조차 지금 아깝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는 방역차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예. 그 정도 뭐 그렇게 에너지 위기가 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는 거겠죠?
0: 예,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에서 지금 모기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뭐 스리랑카에서 뎅기열로 인한 사망자를 막아보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1: 예.
0: 사실은 이 앞서 얘기했던 사이클론도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실은 해결해야
1: 예.
0: 되는 자연재해 문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쟁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1: 예, 예.
0: 이제 그게 스리랑카라는 어떤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이제 뎅기열로 상징적으로 좀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1: 예.
0: 싶습니다.
1: 어찌 보면 생각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그런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거나 할까요? 뭐 그런
0: 네.
1: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사실 그 자연재해가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선진국들의 책임도 꽤 크죠. 그래서 그 환경회의 같은 거 하면 스리랑카나 이런 그 네팔이라든가 이런 좀 약소국들이 왜 우리한테 자꾸 책임지우고 탄

0: 탄소배출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들이 훨씬 더 탄소배출 많이 하는데, 그런 그 볼멘소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 그 탄소배출이라든가 기후 위기에 책임을 져야 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나라들은 선진국들이니까요. 미국을 비롯해서. 스리랑카는 가장 책임이 없는 나라에 속하기도 하죠. 유가 급등도 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도 난리가 나고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에서 보자면 역시 스리랑카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는 또 스리랑카로 집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약소국에, 국제관계라는 게참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군요.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구촌 사이드 B의 편집장.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내일도 또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Oh,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제 첫 시간에 What's Going On 이라는 곡을 빗소리와 함께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빗소리는 여기서 LP 레코드의 잡음이라는 것을. 아무튼 많은 분들이 첫 시간부터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역시 요즘 LP의 어떤 바람, 복고풍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네요. 이 코너는 세계사의 A면과 B면, 그러니까 이것도 LP 레코드에서 가져온 개념이지만 A면과 B면을 한 곡의 노래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이끈 노래라고 잡았는데,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손석희 12시 선곡위원 3인 중에 한 사람인 박정웅 대중음악평론가의 선곡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어제는 정말 그 빗소리가 굉장히 굵게 들렸습니다. 55년 된 레코드였거든요. 초반, 초판이었으니까. 오늘도 대중음악의 영토를 넓힌 거장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섬나라 자메이카의 음악입니다. 전 세계로 퍼뜨린 4개의 전설, 밥 말리의 리뎀션 송입니다. 구원의 노래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앨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제 그 마빈 게이 레코드보다는 훨씬 새 겁니다. 새 걸 구하신 것 같아요.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이거는 레전드 The Best of Bob Marley라고 해서 히트곡 모음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모두 한 14곡이 여기 들어가 있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No Woman No Cry를 비롯해서 오늘 들려드릴 Redemption Song까지 아주 망라되어 있는 자켓입니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이 노래를 이렇게 꼽으면서 자신이 20대 시절에, 그 옛날이죠, 그 일화를 들려주던데, 처음으로 그 일본의 레코드샵에 가서 이 판을 구했다고요. 근데 그때 레게 음반의 어떤 그 인기가 뭐 하늘을 찔렀던 모양입니다. 아예 그 레게 음반만 취급하는 그런 레코드샵도 일본에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오타쿠 기질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파는 게 좀 있으니까요. 그 도대체 레게가 뭐가 그리 좋길래, 그래서 박 의원도 마음을 먹고 레게 장르에만 한동안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 집중을 한 결과 왜 사람들이 레게에 이렇게 빠지느냐를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곡이 시대를 이끈 노래로 오늘 꼽힌 이유도 어찌 보면 그 어렴풋한 짐작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레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자메이카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죠. 식민지의 상처를 벗어나려는 의지라든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또 흑인이라는 정체성, 문화에 대한 자긍심,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고 집약되는 그런 음악.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준 사람이 밥 말리기도 하고요. 이런 정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얘기인데 그 중심에 밥 말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난과 범죄로 그늘진 빈민가 소년에서 평화와 해방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한 시대의 역사와 맞먹는 내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져온 Redemption Song,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 밥 말리가 1980년에 발표한 앨범 Uprising의 마지막을 장식한 곡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의 노래입니다. 다른 거 다 없고 어쿠스틱 기타 한 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보컬이 있습니다. 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도 나네요. 8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밥 말리의 말년의 목소리, 뭐라 표현하기 힘듭니다. 한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한 시대의 노래 듣겠습니다. 밥 말리의 명곡 Redemption Song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기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로 지니지니라는 분께서 저는 레코드판을 다 버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마 그 LP 코너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네요. 인베스타 684님 레게는 김건모의 핑계밖에 없었는데 이 곡을 우연히 접하고 울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라고 쓰신 분 처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90년생인데 신기하네요.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90년생이면. 토토신님께서는 제가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그 제 다음에 진행하는 손태진 씨가 자신이 만든 떡갈비를 갖다 줘서 조금 아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국수집입니다. 문자 60607 쓰시는 분이죠. 방송 들으면서 국수 말고 있습니다. 가게 가득 울리는 진행자의 목소리. 손님이 적어도 점심 장사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손님도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미니의 기윤정 씨께서는 이문세님 인스타에서 소식 듣고 미니 앱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아 이문세 씨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요 복도에서 만나서 반갑게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아마 올려주신 모양이군요. 그 사진을 보니까 분명히 예, 이문세 씨가 저보다 얼굴이 조금 긴 건 맞습니다. 반갑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틀 음악이 나갈 텐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Always Walking With You 늘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5월.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을 보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 정부가 어제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1,5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오늘 새벽 팬들의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 감독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3: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

0: 서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특이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았고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동탄구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기록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내일인 7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와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집값이 단기 급등한 부담이 있는 데다 규제 지역까지 지정돼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1: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팀 송재원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먼저 프로젝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2: 네,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라는 행사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과 호남을 제2 생산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장들이 들어선 수도권은 용수와 전력 공급 등이 한계에 달해 이제는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피지컬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AI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 투자해 전국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 반도체와 로봇 산업 고도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각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먼저 삼성전자 투자 계획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삼성전자는 현재 5곳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 기흥과 화성, 평택에는 반도체 생산 설비가, 온양과 천안에는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에 더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 설비 탭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후공정 거점인 천안과 온양에 56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HBM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충청권은 패키징 중점 지역으로 육성합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로봇,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655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나란히 기업 총수가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SK그룹은 어떤 계획을 밝혔나요?
2: 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생산 라인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600조 원을 투자해 당초 2045년 예정이던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앞당깁니다.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400조 원을 투입해서 신규 반도체 탭 2기도 더 지을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청주엔 100조 원을 투자해 랜드 신규 탭 건설 등 시설 투자와 함께 HBM 후공정을 담당하는 패키징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 네, 아직은 계획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새 반도체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된 셈인데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2: 네, 반도체 공장 4기를 24시간 동안 가동하려면 하루 65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물이어야 하는데요. 서남권을 관통하는 영산강과 섬진강 하천 유역은 한강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정부는 다목적 댐 7개 수계를 조절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하루 140만 톤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의 전력이 하루 종일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전력 역시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원전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나는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선 저장 장치가 필요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송재원 기자가 수고해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전을 거듭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목 상임위원장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전 한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좁혀지긴 힘든 상황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일단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의 집무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단독 채택한 한성수 국무총리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호남 지역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과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상황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 투자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면서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0: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0년 전 성추행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사법 공격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3: 지난 2019년 미국 유명 패션 잡지의 칼럼니스트 진 캐럴은 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소금 매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저는 그보다 먼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를 정말 세게 부딪혔어요. 진 캐럴 칼럼니스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 그녀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그 여성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전 대통령입니다.
3: 1심 배심원단은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현지 시간 29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이 꾸며낸 가짜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럴은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8,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28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이 판결 역시 항소심까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과 김민재 등 8명의 선수들과 함께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별도의 귀국 행사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인천공항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남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0: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단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식학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전쟁 종전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일괄 해제를 주문했습니다.
0: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며 비추규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도 확실히 확대됐다고 하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되는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됩니다.
1: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충청 남북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5에서 40mm, 남부 내륙은 5에서 20mm 사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도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됩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오늘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는 이번 주 후반 강수 예보가 있긴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며 중부지방 장마 시작 지점은 추후 다시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기존 안동의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의 범위를 넓힌 신규특구 지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에 따라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기존 신경 안정 성분인 CBD에서 항염과 진정 성분이 있는 CBG와 CBC, 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국내 의약품 개발과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포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돼 소형 디젤 어선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다음 달부터 2030년 12월까지 197억 원을 투입해 전기추진 설계와 배터리 시스템 제작, 해상 시운전, 안전성 검증 등을 진행합니다. 포항시는 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박 개조와 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기술에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가 내일 경북 22개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출발합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뀌는 영주와 문경시장, 예천과 봉화군수 등은 출근과 동시에 사무 인수서에 서명하고 주임식에서는 민선 9기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걸로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22개 시장 군수들의 참석을 위해 오후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민선 6, 7, 8기를 이끌며 12년간 의성 군정을 이끈 김조수 군수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군수는 재임 기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성사시키고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국 최초 청년 유입 정책 이웃사촌 시본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의성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와 박현국 봉화군수도 잇따라 퇴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시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위원장 선출 결과 대부분 경선 없이 단수 후보가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안동 예천은 윤동춘 전 예천군수 후보, 영주 영양봉화는 박규환 현 최고위원, 상주 문경은 이윤희 전 문경시장 후보,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인미의 국회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포항북 지역위원장

0: 양은 오종기, 포항 남울릉은 박희정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선출할 계획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구미가 피지컬 AI 실증 양산 거점으로 발표된 데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구미에 삼성전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삼성 SDS를 통해선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요즘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 맛이라는 짧은 영상이 유행이에요.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엄마가 잘라주는 사과, 수박, 복숭아, 참외에는 묘하게 마늘, 양파, 생강, 김치 맛이 배어있다는 건데요. 엄마의 손끝과 칼, 도마에 밴 요리의 흔적들이 묻어나온 거겠죠. 누군가 깎아주는 과일 한 조각이 반가운 여름날입니다. 나를 위해 과일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달콤한 여름의 맛이겠죠?

네, 엄마리랑으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2월 30일 문 열어봅니다. 어제부터 2시 20분으로 이사온 가수 손태진 인사드립니다. 오프닝 때 엄마가 과일 깎아줬을 때라는 짧은 영상이 많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명 근데 사과를 먹고 있는데 한입 깨물면 양파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마늘 맛도 나곤 하고. 그런데 이 영상이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화제랍니다. 아마 전 세계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특히 여름에는 화채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냥 가운데 이렇게 막 퍼기 시작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음료수 넣고 뭐 넣고 해서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아, 그게 왜 이렇게 달고 맛있었는지. 이게 보면 신기한 게그 당시에 어렸을 때 먹었던 수박이 과연 진짜 더 달았을까요? 그냥 그 계절감과 그냥 그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던 그 분위기 그리고 또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과일 맛보다 그 계절 그 느낌을 더 기억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색한 2시 20분인데 여러분들의 또 메시지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1320님께서 맞아요. 저도 예전에 엄마가 과일을 주시면 냄새부터 맡았어요. 마늘 냄새 나는지 지금은 그것도 그리움이 됐어요. 하셨고. 3026님은 우리 집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어제 참외 한 접시 깎아서 식구들이 먹으면서 하는 말. 우리 집 참외에서는 왜 김치 냄새가 나지? 했어요. 아마 또다 냉장고 안에다가 두면 이상하게 그 향이 배어서 그런가 봐요. 예. 8087님. 우리 엄마 음식에서 가끔 화장품 맛이 나기도 해요. 사랑의 맛이려니 하고 먹기엔 너무 향긋해서 타박했었는데 그래도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라고. 4947님은 청도에서 외삼촌이 보내준 복숭아와 자두를 보니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방학하면 외할머니 댁 복숭아 밭에서 바로 따서 껍질 싹 벗기고 한입 물면 단물이 주르르.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끝도 막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그거 좀더 먹겠다고. 근데 너무 달아서 하나 더 먹고. 아, 참. 왜 이렇게 갑자기 과일이 땡기죠?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지 나의 2시 풍경 한번 나눠주세요. 신청곡도 대환영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하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면서도 아주 깨끗하게 보면서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지금 제 뒤에 아, 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인상 깊은 게 저게 제 앨범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 앨범 사진에서는 분명히 제가 꽃 부케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커피로 바뀌었어요. 네. 12시 20분에서 2시 20분으로 옮겨지면서 밥 친구에서 이제는 커피 친구, 디저트 친구가 되어드리겠다. 아, 참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들어오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브람스 안마의자, 저축은행 중앙회, IS 동서, 백조싱크, 청혼 아이스, 도드람 한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롯데렌탈, 삼성증권, KB국민은행, 우리ENL 하루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탄탄방수,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피드랩,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손트라가 2시 20분으로 시간대를 옮겼잖아요. 이전 개업 선물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8009님께서 이틀째 2시 20분 손트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알람을 맞췄는데 일하다가 이 시간에 뭔 알람? 아 그렇지 그렇지 손트라 알람이지. 오늘도 회사에서 눈치껏 들을게요. 손트라 화이팅. 그렇죠. 이게 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루틴이었던 것이 바뀌면 뭔가 불편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손트라 유튜브 구독하시면 그 알림 설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2시 20분에 울릴 테니 아 내가 이거 계속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얼른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2시로 옮겨졌다라는 또 우리 홍보 요정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그 손트라 어디 갔어? 하면 2시 20분으로 갔잖아 하면서 많이 얘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2486님께서 버릇이 되어서 12시 20분에 손트라 틀었네요. 저도 2시 20분 알람 해둬야 되겠어요. 우리 0062님은 저는 두 달 뒤에 이사가요. 이사 전에 아이들 동화책 정리 중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네요. 정리도 안 되고. 아, 참 이 동화책 정리하다가 한 번씩 다시 읽기 시작하지 않나요? 앉아서. 그냥 괜히 딱 보면서 아, 이거 있었지. 이 장면 있었지. 우리 0706님은 시간을 옮겨 시작하는 손트라. 누구에겐 아쉽고 누구에겐 환영의 박수를. 전 12시까지 문화센터에서 살다시피 해 늘 다시 듣기를 하거나 이어폰 넘어 소리만 듣는 날이 많아서인지 전 오히려 2시가 좋으네요. 지금은 서울행 열차 안에서 듣고 보고 있답니다. 신청곡 이사가던 날 여성 듀엣 이름은 까먹었네요.

이삿떡은 돌리셨나요? 해주셨어요. 아, 제가 이삿떡은 돌리진 못했는데, 아, 타월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지금 그 여성 듀엣 이름, 주정이 박경애로 이루어진 포크 듀엣이죠. 산이슬의 노래, 이사가던 날 함께 듣고 올게요.

산이슬에 이사 가던 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각에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우리 2797님께서 처음 보내주셨어요. 오후 2시쯤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다가 놀이터에서 꼬마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슬쩍 끼어들어 왕년에 하던 실력으로 한 판 넘겨줬더니 아이들 눈빛이 존경으로 바뀌더군요. 골목대장이 된 아주 뿌듯한 하루입니다. 아, 이거 괜히 지나가다가 해보고 싶어지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나도 했던 때가 있는데 분명히 아, 나 예전에 이거 하면 그냥 탁탁 넘어갔지 하면서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전에 아는 대표님이 막 우리가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옛날에 농구를 막 했대요. 그래서 공 한번 달라고 이렇게 빠져 그래서 싹 던졌어요. 일주일 동안 어깨가 안 올라갔대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옛날 그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내 몸 생각 안 하고 이거 확 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지만 이런 딱지치기 아니면 괜히 그 구슬치기 같은 거 있죠. 왜 이상하게 이제는 안 맞을까 하면서 오기도 생기면서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형들이 와서 빡빡 이렇게 넘기면 진짜 그게 그 여운이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이러면서 그 존경의 눈빛 잘 받으셨네요. 7520님께서 부천 제일시장 전통시장인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 손님이 없어요. 라디오 다 같이 듣자고 크게 틀어놨네요. 저는 4구역의 옥수수집입니다. 우리 부천 제일시장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이제 앞으로 또 손트라와, 손트라 여러분들의 2시를 책임져 드릴 텐데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좋은 노래들도 많이 보내드릴게요. 다양한 2시 풍경들이 보이는데 우리 또 최귀화님은 조리원 세탁실에서 빨래 접으면서 듣고 있어요. 조리원에서 또 이렇게 듣고 계시고 지금 딱 음식을 만드는 뭐 그러고 있는 때가 아니고 딱 이때가 진짜 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0: 식당이든 가게든 뭐 학생이든 학생들은 수업을 하겠구나. 예. 딱 그 뭔가 일하고 분주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간대. 4382님은 저는 60대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인부들과 사과 봉지 씌우기 하는데 너무 덥네요. 밖에서 또 이렇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봉지 한동안 복숭아 봉지 엄청 씌우셨었던데. 938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지금 타월 세트 챙겨드리고 있어요.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 같아서 내 걸음보다 조금 빨리 흐르고 마음은 아직도 아이 같아서 잔바람에 넘어집니다. 사랑은 오래된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지만 가끔씩 피어나는 꽃의 향기에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오늘아 안녕. 내 생애 가장 젊은 나. 저 붉은 노을처럼 아름답구나. 이젠 안녕. 다시는 못 볼 여리마.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져가라.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오늘은 노사연의 사연 전해드렸어요. 아, 저도 참 읽으면서 되게 여러 생각 들게끔 하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우선 우리 7373님은 집 정리하면서 듣는 중이에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서 일하다가 멈추고 가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새롭고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요. 이게 또 가사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또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악을 먼저 들었을 때는 때로는 이 가사가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2428님께서 나이가 익어가니 모든 노랫말들이 예사로 안 들리네요. 좋네요. 저는 약간 뭐 여러 군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오늘아 안녕

하는데 어떤 나의 하루한테 이렇게 인사 뭐 혹은 고생했어라고 얘기를 전한 적이 있을까? 아, 그게 어떤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막 내일은 기대하지만 막 오늘한테 막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루하루 같이 있는 그 오늘한테 아,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살아 있음에 뭐, 내가 노래하고 있음에 아니면 뭐 행복하고 웃고 있음에 막 그런 마음들이 참 이 오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요? 자, 이제부터 이 노래 가사 정말 좋아요 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또 노랫말에 집중해 볼게요. 우리 다음은 우리 46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일하며 듣고 있어요. 수영장이라 시원할 것 같지만 수영하시는 분들 안전을 책임지는 라이프가드라서 수영장 밖에 있다 보니 습도와 더위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뭐 한치의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특히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딱 이제 딱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삑삑 거리면서 막 이렇게 가고 누구 뭐 착용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제지하고 뭐 안내해주고 아참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0622님께서 회사 구조조정으로 오늘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재고조사하며 듣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가네요. 신청곡 한번 보내요. 박상민의 중년 보내주셨어요. 우리 바로 이 노래 조금 힘이 되고자 띄워드릴게요. 박상민의 중년 갑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V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8: TVX.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1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도.
17: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3120님께서 우리 엄마 김여사 손트라 시간 변경된 거 모르고 나한테 손트라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잘 나오지? 김여사! 하면서 우리 따님께서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정확한 건 우리 가족이고 예, 그리고 우리 가족밖에 없다. 우리 어머님 잘 들어오셨죠? 이제부터 2시 20분에 12시 20분 말고 2시 20분에 함께하는 손트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1645님께서 신랑이 대학볕에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비가 안 와서 날이 워낙 감으로 감자 마늘이 콩알만 하네요. 아, 그래도 신랑 보약으로 꿀에 재워주려고 자잘한 마늘이라도 열심히 까고 있어요. 힘들고 지겨워서 한 템포 쉬어가면 문자 보내봅니다 했는데 아무리 감자 마늘이 작아도 진짜 거기에다가 드린 그 정성과 마음은 컸겠죠. 그래도 이번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뉴스 듣고 3시 5분에 국악 뒷마당 신승태 이미리 씨와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1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0: 자리에서 나눠주는 수산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세신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서남권 신규 반도체 공장에 하루 65만 톤의 물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수 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부는 먼저 동북댐 여유량 하루 5만 톤과 댐 증고로 하루 25만 톤을 추가해 용수로 활용하고 주암댐 미사용량 하루 5만 톤, 장흥댐 여유량 10만 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발전 용수로 활용 중인 보성강댐 용수 중 하루 10만 톤을 공업 용수로 전환하고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제2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해 하루 30만 톤의 공업 용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숨진 지역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백 씨는 분점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주점 운영 매니저로 근무했는데 참사 당일 밤 11시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옮기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백 씨는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갑을 상대로 단체 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협상 참가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 140억 원 이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소기업일 때 이들의 단체 협상은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 가맹점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부당한 수수료 조건을 단체 협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진정 중 80건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등 교정시설 환경이 열악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개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의 회생 절차 신청 이후 대표자 신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거친 결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 등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몰입을 찾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디지털에 빠져 집중력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 한 장 읽기가 힘들어 문해력 과외를 찾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조각난 자극에 길들여진 뇌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하루 10분,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는 연습이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아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어서옵쇼! 3부에도 어서옵쇼! 우리 손트라가 2시 20분으로 이사오면서 이분들도 잘 챙겨서 왔습니다. 우리 3부 오프닝 아주 또 윤수현 씨와 함께 했지만 이 손님 온다 참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기운이 그냥 좋아요.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3부 함께 해주실 이 두 분. 아, 과연 이분들의 낮 3시 텐션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과 야생마, 이미리 신승태 씨와 국악 뒷마당 경사났네, 경사났어! 함께 합니다. 신승태, 이미리 씨가 지금 입맛을 다시면서 축하 사연만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 생중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세요. 바로 모셔볼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세상

0: 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사연이 도착했어요.
5: 네.
4: 0023님께서 고2 딸이 장학금을 받아오더니 어제는 중3 아들이 표창장을 두 개나 받아왔어요. 수진아, 강민아 축하해.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6: 너무 잘했고, 진짜 엄마가 축하한다, 이거.
5: 그러니까. 신동사를 잘 지은 거잖아.
6: 그럼요.
7: 그러니까요. 네. 장학금에다가 표창장 두 개까지. 야, 이건 진짜 밥 안 먹어도 되시겠어요.
6: 정말 용사났다.
5: 진짜 콩콩팥팥.
6: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5: 그렇죠.
6: 아,
7: 이렇게 기쁨은 나누면 대가 되고.
5: 사랑은 하면 신이라고.
6: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주지.
7: 신생태 이미리의 국악 뒷마당.
5: 경사연의 경사선.
7: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을 동네방네 축하해드립니다. 치명적인 트롯 야생마 신승태.
6: 치명적이게 여러분.
7: 오늘 좀 뭔가 에너지가 좀 다른데 우선 우리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8: 안녕하세요.
7: 우선 우리 손태라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이사 왔어요.
6: 네, 아, 이사 왔어요.
7: 2시 20분으로. 오늘 그래서 혹시 네. 시간 맞춰서 출근했나요? 아니면 딱 왔는데 갑자기 왜 이 시간대에 온 건지 놀라셨나요?
8: 아, 우리 저희는 진짜 일찍 왔어요.
6: 저 오늘 일찍 왔어요.
7: 네. 뭐 때문에?
6: 일찍 왔어요. 아, 뭐가 있어가지고. 네. 전에 뭐가, 뭐 녹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7: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6: 너무 좋죠. 전 12시부터 왔어요.
7: 12시부터 네. 와 있었어요?
6: 네.
7: 근데 바로 손태라 갈 생각이셨나요? 속으로는?
8: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7: 그렇게 알고 계셨었죠?
8: 아, 그럼요.
6: 그렇죠, 그렇죠.
8: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저 머리를 잘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초창기에 여기 왔을 때, 네. 머리 짧게 해서 왔었거든요.
7: 네, 네.
8: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마자 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다고요.
7: 아, 잘하셨어요.
6: 잘하셨어요.
8: 아, 그래, 초심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7: 아, 초심이 생각이 안 나셨구나.
6: 똑같은 마음, 초심 뭐 똑같지 뭐. 잘했어요. 좀 길게 말한 것 뿐인데. 좋았어요.
7: 초심으로 돌아왔다. 아니 근데 우리 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오후 2, 3시 이때 텐션 주로 어떤가요?
8: 저는 사실 자기 전까지 텐션이 항상 똑같아가지고.
7: 아 그래요?
8: 네.
7: 아 그러면 큰 차이는 없다.
8: 큰 차이 없어요.
6: 완전 오전보다는 조금 뇌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8: 아 오전에는 진짜 안 돌아가요.
7: 네. 아 오자마자 여기 이거 바뀐 거 보고 어이 야 업데이트 됐네.
6: 그러니까요. 업데이트
7: 되셨다고.
6: 업데이트 됐어요.
7: 아, 예. 네. 우리 7353님께서 승태님 미리님 잘 찾아서 오셨네.
6: 그러니까요. 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 시간대로 여러분도 잘 찾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8: 잘 찾아오셔야 돼. 근데 이 시간이 애매해요. 3시가 애매한데 그 네. 애매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뜻깊게 채워드리려고.
7: 채워주겠다.
8: 그렇죠.
7: 우리 6555님께서는.
8: 두 분 안 오실까봐 조마조마했다고요.
6: 아유, 절대 안 오진 않죠.
8: 절대 우리가. 그럼요.
6: 잘 찾아옵니다, 저희는.
8: 네, 땅을 묻어야죠.
7: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방금. 네. 약간 여기 와서 뭐 녹음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8: 네.
7: 우리 그. 뭐지 오전 11시에 이과학 저과학 로고송을
8: 네.
7: 불렀잖아요.
8: 네.
7: 너무 잘 불러놨잖아요.
8: 네 맞아요.
7: 네.
6: 이과학 저과학.
7: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이게 뭐야? MBC 내부에서도 장안의 화제가 되어 버려가지고.
8: 진짜로?
7: 신승태 이미리의 로고송을 우리 정선이 문천식 씨가 패러디를 했어요.
8: 진짜로? 진짜로?
7: 진짜.
9: 오소은이 난다. 오소은이 나. 정선.

0: 청취요라 올라가라. 숨 좀 쉬면 조사기간 청취요라 올라가라.
1: 이제 아, 우선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패러디가 나왔다 그러면 성공했다.
2: 그러니까
1: 제대로 화제를.

0: 로고 속으로 아, 인물이.
1: 로고 속 인물이야.
2: 어, 어. 인물이 성장하니까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어. 이제 7수로 따라오는 거예요.
3: 알았어요.
0: 오늘 뭐 윗물이 고와야 뭐 아랫물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네, 네.
0: 혹시 이거 오늘 아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 얘기를 꼭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 말을
3: 생각난 것 같아요.
2: 아, 이 말을
3: 근데 너무 정선희 선배님한테 아랫물이라고 그런 거 조금 좀 그런
0: 쉽지
3: 거.
0: 않은데.
3: 맞아요.
2: 그럼 이거 편집해 주세요.
0: 여러분은 생방송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우리 MBC의 큰 일꾼이 된 두 분과 함께 글로벌 축하 속으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2: 네.
0: 뭐죠? 음악 주세요. 자, 우리가 아직 뭐 시간이 변했다 해서 코너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볼게요. 뉴질랜드 마오리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했었죠?
4: 나 미히누이.
0: 자, 다 같이 자, 우리 미히누이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4: 미히누이인데요.
0: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나 미히누이. 아, 이렇게 축하합니다. 마오리어. 였고.
2: 마오리 마오리.
0: 근데 저 이거 오늘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4: 오늘은요 세계 네.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아, 발리가.
0: 어 발리.
4: 인도네시아로.
0: 인도네시아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4: 예.
0: 자 인도네시아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 갑니다. 뒤쪽 끝.
4: 슬라만.
2: 그렇게 해야 된다고?
4: 어, 축하하니까요.
0: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4: 어, 슬라 맛이에요.
0: 아, 슬라 맛이에요?
4: 네.
0: 아.
4: 무슨 맛이야? 어. 슬라 맛. 슬라 맛.
2: 어, 대, 진짜로? 어. 우리 인도네시아 갔었잖아요, 같이.
4: 그럼, 말레이시아 아니에요?
0: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4: 아, 비슷해요?
0: 네, 거의 비슷한데.
4: 말레이시아는 뭐였죠?
0: 아, 말레이시아도 똑같이 슬라 맛이 맞는데.
4: 아, 슬라 맛.
0: 그래서, 딱 이제 그 공항 들어갈 때, 슬라맛 나땅이라고 써져 있어요.
4: 아, 슬라맛 나땅.
0: 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약간
2: 아,
0: 이런.
2: 아, 본 것 같아.
0: 그래서 슬라맛이 맞아요. 어.
2: 슬라맛. 맞죠, 맞죠.
0: 근데 뭐 축하합니다 하는데 슬라맛, 슬라맛 뭐 이렇게 할 수도 아, 있고.
2: 근데 이렇게는 안 하죠.
4: 슬라맛. 왜요, 왜요, 슬라맛.
2: 표정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4: 슬라맛. 야, 슬라맛 축하하는데 슬라맛 이렇게 하겠습니다. 슬라맛.
0: 아주 표정까지 밝게 하면서.
4: 예,
0: 어, 이건 어렵지
4: 슬라맛.
0: 않습니다.
4: 슬라맛.
0: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4: 슬라맛.
0: 아,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인도네시아 관계자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고.
4: 그죠?
2: 이거는 맞다.
0: 네, 이거는 딱 이제 딱 맞는 것 같고. 어, 지금부터는 매운맛 말고 슬라맛으로 오늘 한번 꽉꽉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들 소개해 볼게요.
2: 네. 어, 5925님께서요. 손 틀어 드리면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군인 아들이 뚜벅뚜벅 들어오네요. 오늘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집으로 바로 와줘서 고마운 아들. 아니, 달팽이 크림 세트 4개나 안겨주네요. 행복합니다.
4: 아~ 네, 그림. 달팽이 크림 지금 거기 굉장히 있잖아요.
2: 어, 진짜 유명하죠.
4: 네. 그거 진짜 좋아요.
2: 저렴하게 팔잖아요.
4: 그거 진짜 좋아요.
0: 엄청 저렴하죠.
2: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4: 네 개나 안겨줬어요.
0: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4: 거기 들어가야죠.
0: 5, 6만 원 원래 할 텐데
2: 네.
0: 거기에서 한 만 원.
2: 우와 효자다. 네. 엄마 생각해서
4: 진짜. 축하합니다. 네. 어, 슬라맛입니다.
2: 아, 진짜 슬라맛이에요. 슬라맛. 아무데도 안 들리고 바로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대견하다.
4: 너무 놀랄 것
2: 같아.
4: 이렇게, 네 맞았습니다.
2: 막 걸어오면은
0: 아, 우리 이사 28님은요?
5: 애들 온다고 해서 옥수수 사다가 삶고 있어요. 제가 가오리찜 좋아한다고 우리 사위가 목포에서 가오리 사온답니다. 찜에서 먹을 생각하니 아싸 가오리.
2: 아싸 가오리. 어, 사위 진짜 너무 잘 드셨다.
5: 아싸 가오리. 아싸 슬라맛.
0: 아니 가오리찜 진짜 맛있겠다.
4: 진짜 맛있어요.
0: 아, 예, 잘 드세요?
4: 전 진짜 좋아합니다.
0: 뭐 또 특히 또 속초 출신이다
2: 그렇죠.
0: 보니까
2: 네.
0: 가오리찜은 그러면 뭐 약간 양념을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5: 그냥 안 하고
0: 네.
5: 그냥 안 하고
0: 집으로만
5: 그냥 쪄서 그냥 이렇게 간장 있잖아요. 양념 간장
0: 네.
5: 찍어서 먹는 것도 맛있고
0: 네.
5: 이제 조림처럼 빨간
2: 그렇죠 소스를 조림
5: 어,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촥
2: 아니
5: 무 깔고 촥 해가지고 촥
0: 근데 이게 동남아에 가면
2: 네.
0: 이거를 그 이제 바비큐 가오리가 있어요.
2: 어머
0: 가오리 자체를 바베큐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생선구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가오리찜인 거죠.
2: 어머 너무 맛있겠다.
0: 이게 한국에서는 가오리찜을 먹으면 약간 조금 그
2: 속초.
0: 이게 아니 이게 삭게 되잖아요. 살짝은. 그래서 살짝 시큼한 게 올라와요.
2: 아~
0: 네, 근데, 그거는,
5: 아, 근데 그거는 말린 거라서 그래요.
0: 아~
5: 생가오리는 아니지만.
0: 아, 그렇죠. 생가오리찜으로 먹으면 그 삭힌 맛이 없어지.

0: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좀 냅두면은 삭힌 맛이.
2: 아니 근데 바베큐처럼 겉에가 겉박
0: 아 그렇죠.
2: 그런 느낌이
1: 겉바 속촉이에요. 네.
0: 그래서 위에 그 딱 이제 그 위에 약간 튀겨진 걸 이렇게 딱 그러니까. 뜯어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스 약간 카레 소스 같은 걸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먹으면
2: 아 굉장하다 진짜. 어
1: 맛있겠다.
2: 아, 박수 짝짝짝이다 진짜.
1: 맛있겠다. 그러니까. 카레 소스를 또 하면 진짜
2: 그러니까 겉에는 겉에대로 이렇게 먹고
1: 약간 뿌빠뽕 같이.
0: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1: 아, 맛있겠다.
0: 그런 느낌으로.
2: 아, 글로벌하다 진짜.
0: 진짜 맛있겠다.
2: 뿌빠뽕도 알고.
0: 아 정말 슬라맛이네 슬라맛. 자 우리 1909님께서 작년에 첫째가 크론이라는 질환을 진단받고 1년 만에 서울 상급병원에서 위 대장내시경 검사했어요. 조금 전에 결과 다 듣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식이 조절하느라 애썼다. 고마워.
2: 아이고 애쓰셨다 진짜 1년 만에. 아 이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근데 아이고.
2: 아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겠다 진짜.
1: 고생하던데
0: 어머니 입장에서 더 얼마나 더 걱정이겠어요.
2: 그러니까 애가 탔겠죠.
1: 너무 속상하죠.
0: 네 그리고 막 이게 나중 이 크론병이 막 솔직히 증상들도 엄청 많지만 막 복통도 많고
1: 그러니까
0: 막 밥도 제대로 맞아. 못 먹고
1: 먹는 게 그렇더라고요.
0: 고통스러워요.
2: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결과가 좋아서 너무
1: 맞아.
2: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맞아. 내려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1: 금방 얼른 좋아지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2: 네, 좋아지실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0: 자 이렇게 축하받고 싶은 모든 일들 그냥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뭘 쏘고 있죠?
3: 오늘은요 꽃바구니 옆에 두고 나물 캐는 아가씨 좋아요.
0: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 굉장히 기네요. 아주가리 동백꽃이 채 아무리 고와도 아,
0: 그래서 뭘 드린다는 거죠?
3: 동네 막내 생각나는 네. 내 사랑만 하오리까 하오리까 하오리 하오리 오리 스테이크
0: 이야
2: 이건 진짜 상도야 돼.
0: 아, 진짜 와. 여기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1: 네, 우리를 가기 위해서 이 노래를 처음부터 불러.
2: 진짜 멀리까지 왔다. 와, 하오리까.
3: 아리아리 동동.
2: 아리아리 동동.
3: 오리오리 동동.
0: 이렇게 해서 끝냈을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오리오리 동동.
0: 굳이 앞에서 예.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 오리오리 동동.
0: 그러니까요. 네. 아유 우리 이어지는 축하 무대 우리 사연 받는 동안 손트라의 공식 노래하는 인형. 양파 같은 이 여자. 아, 총명함이 요새는 다소 좀 어두워진.
1: 아니에요. 오늘 총명해요.
0: 오늘 총명해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빛나는.
2: 민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
1: 총미리.
0: 어, 그렇죠. 총미리 라이브 이 노래입니다. 김연자의 10분 내로.

0: 꽃이에요. 이미 꽃이에요. 이미리의 라이브 김현자의 10분 내로였습니다. 우리 이정수님께서 참 잘한다. 우리 9267님께서
1: 총미리님 노래도 최고 텐션도 최고 손트라의 웃음 요정입니다.
2: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리고 너무 웃었던 게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아 진짜 옆에서 추임새를
2: 생태형이
0: 계속하는데 여자는 just one can mean it just one can mean it 계속 옆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1: 팬미니시잖아요.
0: 어, 그러니까.
2: 아, 근데 마지막에 제 마음 느껴졌어요.
0: 예, 원미니, 느꼈어요. 원미닛으로 바꿨군요.
2: 원민. 1분 내로. 1분. 여러분들하고 1분 내로 함께하고 싶다고. 아, 청취자 여러분들. 네. 10분도 너무 긴 시간.
0: 너무 길어요. 와. 아, 그러니까요.
1: 못 참습니다.
2: 못 참아요.
1: 원미닛. 원미닛입니다.
0: 자, 그럼 우리 오리오리 동동 받으실 우리 축하 사연들 바로 소개할게요. 시간이 없어.
1: 예, 예.
0: 우리 1965님.
2: 어제 운동 갔다가 줄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가씨 때는 400개까지도 했었던 기억에 시도해보니까 30개밖에 못했어요. 체중은 가벼운데 뛰어넘기가 멈추네요. 그래도 저 67인데 많이 했죠?
0: 우와. 아니 잠깐만.
2: 어머.
0: 와 진짜 대단하시다.
2: 너무 대단하시다. 30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건 300개로 쳐줘야 돼요 사실은요.
0: 거의 그렇죠. 네.
1: 그럼요.
0: 와. 아니 근데 여기에 또 더 아니 또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4256님이 축하해주세요. 제가 줄넘기 100개를 넘게 뜁니다. 저 70대요.
2: 이걸 청결하고 싶어야 돼.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그러니까 두 분 다 정말 네. 대단하시지만 우리 1965님께서는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1: 맞아요.
0: 30개면 금방 하실 수 있다는 거를
1: 좀 꾸준히 이제 쭉쭉 해보세요.
0: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4256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2: 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0개 되시는 날 연락 주세요.
1: 네. 근데 잘 뛰셔야 돼요. 신발도 잘 신. 왜냐면 이제 무릎에 조금 이제 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예.
0: 그리고 줄넘기도 생각해 보면 요령이에요. 물론 체력 많이 필요하고 그 타이밍도 맞춰야 되지만 요령이라는 게 딱 필요한 만큼의 딱 그 에너지를 맞아, 써가면서 맞아, 뛰어야지
2: 맞아.
0: 아, 정확하게 뜁니다.
2: 맞아. 박자에 맞춰가면서 그죠.
0: 네. 자 우리 1080님께서
1: 네, 옆집 언니가요 나 따라가자 해서 따라가니까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다 따가라고 해가지고요 8kg 득템했습니다. 매실청 담가야지.
2: 매실청 야 8kg 굉장하게 따셨겠다.
1: 언니가 괜히 따라오라 그랬다. 아니 이거 8kg까지 딸 줄 몰랐는데 8kg나 따 매실을.
2: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많이 딴다고?
0: 조금 챙겨줘야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딴 거죠.
2: 매실 저기가 나무가 마른 거 아니에요 지금?
0: 거의 뭐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2: 그죠?
0: 매실은 다 뽑힌 거예요.
2: 네. 그래서 없다는 얘기죠.
1: 내년을 이제 기약해야 되는
2: 그래요.
1: 거.
2: 내년 기약해요.
1: 내년 기약.
2: 내기.
0: 자, 매실 8kg를 올려주셨는데, 와, 매실 8kg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거의 10만 원이.
2: 아, 진짜로?
0: 예. 네.
1: 잘했다.
2: 아, 득템하셨다, 이건 진짜.
1: 언니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거 합법적인 거죠.
2: 그럼 합법이죠,
1: 맞아.
0: 이거. 우리 1080님이 다음에 해야 되지. 야, 너 따라오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1: 몰래 가요, 매실 그러니까 따는 거 몰래 가. 아니, 오늘, 아니야, 오늘 다른 데가.
0: 우리 8087님.
2: 딸이 밥 먹었냐고 연락 와서 안 먹었다고 했더니 토스트를 배달시켜 준대요. 역시 딸이 최고야.
1: 이녀야.
0: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2: 야 진짜.
0: 그 온라인으로 이제 배달 어플 있잖아요.
2: 네네네.
0: 그걸 통해서 멀리서 원격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2: 이야 진짜 역시 딸이 최고다. 아유, 섬세해.
1: 무슨 토스트죠? 햄치즈 뭐 다 들어갔나요? 스페셜인가요?
2: 나도 그 약간 궁금했어.
0: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간만에 그거 먹고 싶네요.
1: 뭐요?
0: 그냥 지하철이나 시장 옆에서 이렇게 구워주는.
2: 아 정말 기본
1: 계란 넣어.
0: 계란 넣어가지고.
1: 계란에 이제 야채랑
0: 뿌려가지고
1: 같이 막 이렇게. 그렇죠.

0: 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계란.
1: 샐러드 토스트 같은 거. 맛있다.
2: 케찹이랑 마요네즈 이렇게 넣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계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옆으로 그.
0: 맞아요, 맞아요.
1: 꾸역꾸역 그 컵안에다가 넣어가지고.
0: 맞아요.
1: 아, 토마토 소스 그 위에다 뿌리.
0: 맞아요.
2: 그게 진짜 제일 맛있는데. 네. 그 옛날 토스트잖아요, 진짜로.
0: 자, 예토.
2: 예토. 와,
1: 잠깐 입맛 좀 다지고 올게요. 4부에서 봐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집인 양 냉장고도 열어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자가야 전세야 허물없이 다가와도 밉지 않은 두 친구 소개할게요.
1: 설거지는 내가 해줄게요. 신승태입니다. 아.
2: 어머 구조가 잘 빠졌다. 어머 침대 새로 샀구나. 높이가 굉장하네. 용태는 여신 노래하는 인양 이민입니다.
0: 아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오프닝인 게 이 둘이 만약에 딱 와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 좋은 쪽으로 막 야, 그거 뭐 얼마 뭐 전세야 뭐야? 아, 이거 뭐 대출 야, 이거 그냥 굳이 여기로 오냐? 야, 이 아, 지역이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1: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러죠.
0: 네. 근데 이 둘은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약간 밉지 않은.
3: 에이, 우리는 또
2: 이런 얘기를 안 하죠.
1: 우리는 자가고 싶은데 전세일 시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그래 자가로 또 만들어줄 수
2: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0: 자가까지 만들어주죠
1: 우리는. 나는 없어도 남은 해줘야죠.
2: 그럼요. 그래야지 복이 들어오죠.
1: 그럼요. 나는 월세라도 남은 또 자가로 만들어.
2: 그럼 만들어줘야지.
0: 남부터 자가를 만들어준다.
2: 그럼요.
0: 역시.
2: 그래야죠.
0: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남달라요. 아니 우리 구독자 21만 4천 명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트로트 라디오 너튜브 실시간 중계 중이고요.
2: 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람 설정
0: 좋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세요. 이 두 분은 보면서 들어야지 더 재밌거든요.
2: 들어와 주세요.
1: 봐주세요.
2: 너무 이뻐 멋있어요.
0: 누구 얘기하는 거야?
1: 자기요.
0: 아, 맞죠.
1: 멋있고 이쁘고 다 한다는
0: 맞죠.
1: 예예 예, 자기 얘기하는 거.
0: 자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막간 퀴즈.
1: 이리 오너라 치킨 두 마리 교환권 준다.
0: 와, 한 마리도 아니고 치킨을 두 마리씩 쏩니다.
1: 진짜 통 커요.
2: 진짜.
0: 그렇습니다.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가 오늘 점심으로 이것을 먹었다는데 과연 무엇을 먹었을지 여러분께서는 잘 추리해서 정답 알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시작할게요.
2: 갑돌이와 갑순이는 면부터 삶아드려요.
0: 면부터
1: 살얼음 육수 오이도 송송 썰고
2: 아유 맛있겠다 얇게 써 무절임 수육도 한 젓가락

0: 이야.
1: 아, 맛있겠다.
0: 아, 정말 여름하면 생각나는 메뉴 중에 하나죠. 어,
1: 벌써 입에 침이 막막막막 고여요.
0: 자, 과연 어떤 요리일지 지금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2: 맞아요.
0: 하지만 그 대표적인 무언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2: 맞아요.
0: 자, 우리 맛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한번 신나게 가볼게요. 원, 투, 쓰리.

0: 얹어먹기.
1: 맛있겠다.
2: 오늘 점심으로 먹은 이것 두 글자예요.
0: 나 이거 진짜 좋아해.
2: 어, 엄청 좋아하세요?
0: 지겨워. 너무 지겨.
2: 잠깐만. 힌트를 엄청나게 준 것 같은데 지금 이 음식의 온갖 종류가 다 오고 있어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치킨 두 마리 갑니다. 우리 정답 받는 동안, 이번에는 신승태 씨가 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야, 뭔가 오늘 찐할 것 같아요. 찐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

0: 신신태가불은 미련 때문에였습니다. 아, 정말 그 미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1: 진짜 아. 이 미련 질척거림.
0: 그러니까
1: 이놈의 질척거림.
2: 어울리죠.

0: 저랑
1: 너무
0: 저랑 약간
1: 어울려요.
0: 지적거리는 스타일이에요.
2: 아, 그래요?
0: 미련이 많아요.
1: 아,
2: 많으세요?
1: 너무 진심이 와닿았어. 네, 울고 네. 말았잖아.
2: 근데 진짜 울고 말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2142님께서 승태 씨가 부르면 모든 승태 씨 노래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이건 진짜
0: 미련이 많아가지고.
2: 5832님.
0: 미련이 많아가지고.
2: 요새 읽는 게 잘 안 된다.
3: 신경이 뭐예요?
2: 낭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 이 신승태! 이 매력 덩어리!
2: 그러니까.
1: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2: 아, 그 와중에 우리 5606님이.
0: 이미리님 안무가 킥입니다. 이미리 너무 좋아요.
2: 옆에서 안무를 계속 막 이렇게 뭐 머리 흔들고 있었나요?
0: 그러니까요.
1: 아, 이 미련 질척거림을 떨쳐내는 거죠.
0: 이미리님!
1: 질척거림을 떨쳐내느라고.
2: 예, 네.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서로 응원이 되어주고. 예. 그리고 또 그냥 뭔가 전달만 되면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 마음이 전달됐어요.
1: 마음
2: 됐어요. 다 됐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2: 우리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점심에 면을 삶아서 살얼음 육수 넣고 오이 썰고 얇은 무절임 수육 한 젓가락 얹어서 먹는 이것. 속초에선 또 명태회 이것까지도 유명한데요.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들어온 정답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3: 오답이 나나요?
1: 진짜로요?
2: 본인들이 드시고 싶어하는 걸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두 글자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정답은요?
1: 냉면.
2: 아, 냉면이었습니다.
1: 냉면 신승태가 말한 냉면은 진짜 구수할 것 같아. 냉면이 그렇죠?
2: 진짜
1: 구수한 냉면.
0: 냉면.
2: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뭐 함흥도 있고 평양도 있고 본인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0: 저는 완전 속초에서 왔잖아요.
1: 네.
0: 저는 명태회 냉면 제일 좋아합니다.
2: 명태회 냉면.
0: 함흥 냉면.
1: 네. 함흥 냉면. 함흥
2: 함흥으로. 함흥.
1: 저는 저기 세숫대야 냉면 좋아해요.
2: 세숫대야.
0: 아, 양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2: 그냥 큰 거.
0: 뭐든지.
1: 큰 거에다가. 예.
2: 그러니까 비비든 필요 없고.
0: 비비든지
1: 필요 없고. 세숫대에다 크게 그냥 한 사발 먹는 거 좋아해요.
2: 아, 그거 너무 좋겠다.
1: 그렇죠.
2: 세숫대야를 받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 테이블에 딱 그 냉면
1: 크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2: 전문점 있잖아요. 막 그런데. 네.
0: 비빔밥 이 양푼 비빔밥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그릇이 진짜 중요해요.
0: 냉면도 세숫대야 냉면 먹어요.
1: 진짜.
2: 그럼 만두 꼭 시켜 먹어요, 안 시켜 먹어요?
1: 시키죠. 이거는 진짜 뭐지? 안고 없는 찐빵.
0: 네.
2: 아니, 자, 두 분 동시에 한번 취향을 한번 네. 선택해 볼게요. 여러분도 듣다가, 내가 이러네? 저러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식초, 겨자, 듬뿍, 아니면 원래 맛 그대로. 하나, 둘, 셋.
1: 식초, 겨자, 그대로. 듬뿍.
2: 아, 원래 맛 그대로. 자, 가위로. 면을 자른다, 안 자른다. 하나, 둘, 셋.
1: 안 자른다.
2: 자, 물냉 국물에 달걀 노른자 푼다, 안 푼다. 하나, 둘, 셋.
1: 푼다.
2: 이렇게 서로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0: 아니,
2: 안 맞아.
0: 풀면 안 돼요. 그걸 해치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식 냉면은. 네. 설탕을 넣어요. 식초, 겨자와 설탕도 넣습니다.
1: 그럼 뭐예요? 원래 맛 그대로 좋아한다면서.
0: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물냉면 같은 거 먹을 때 원래 맛 그대로 먹어요.
2: 네.
0: 근데 원래 식초, 겨자는 뿌려줘야 된대요.
2: 원래 뿌려야 된다고?
0: 왜냐면 여름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자 이런 게 약간 저걸 해준대요. 식중독 같은 걸 예방해주고.
1: 아, 야 빙초산 이런 느낌으로?
2: 빙초산이요?
0: 그거는 이제.
1: 빙초산 식초의 일부잖아요.
0: 맞아요. 일부가 아니고. 근데 맞아요. 그거를 빙초산. 근데 빙초산은 안 됐어. 너무 심해요. 그건 요만큼만 넣었던
2: 거. 너무 센데.
0: 쳐서 못 먹어.
2: 그런 거.
1: 그러시는 분도 계실걸요, 근데.
2: 네. 근데 일단 약간 의심이 뭐 생겼나 봅니다. 지금 속초에 계신 분들 만약에.
0: 완전 설탕 넣습니다, 저희는.
2: 설탕 넣는 거 이거 맞는지 한번.
0: 넣고요. 이 여기 이제 테이블에마다 설탕이 다 있어요. 그래서.
1: 아 진짜로?
2: 네. 그래요?
1: 나 이건 또 처음 듣네.
0: 아니 우리 무조건 설탕.
2: 알겠습니다.
0: 그 난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설탕을 안 넣어 먹길래 왜 설탕을 안 넣지? 설탕 좀 주세요.
1: 진짜로? 밥에 넣어서 먹어봐야겠다.
2: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0: 맛있어요.
2: 특히 비빔냉면에는 딱.
1: 아 그거는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또 해냉면도 그냥 육수를 넣어요.
2: 아, 육수.
0: 그냥 비벼서 그냥 아니라 이제 육수를 또 따로 넣습니다. 냉육수를 넣어가지고 약간 자작자작하게.
1: 속초 전체가 그런 거 아니면
0: 속초 전체가
1: 아바이 마을만 그런 거야. 아바이 마을 출신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기 이북 음식이잖아요. 함흥 냉면이.
1: 아 그렇구나. 함흥이 이북이잖아요, 그죠?
2: 그렇죠.
1: 그럼 맞을 수도 있어. 일리가 있다.
2: 어,
0: 맞아요.
2: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침 닫고 일단 당첨자 발표할게요.
1: 네, 9702님, 5473님, 4858님, 박정술님, 구본수님 축하드립니다. 치킨 2마리 교환권입니다.
2: 2마리. 우와.

0: 문자 받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1: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네.
0: 천천히.
1: 자, 우리 다시 축하로 좀 이어갈게요. 예. 554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 손태진이랑 동갑! 88년생 딸이요. 오늘 셋째를 낳았습니다. 태진님 축하해주세요. 우와.
0: 동갑이래. 손태진님이랑 동갑이 88년생인데 동갑인데 오늘 셋째를 낳았대요.
2: 동갑을 너무 강조하셔서 손태진이랑 동갑!
1: 너무 강조를 하신 거 아닌가?
0: 동갑인데.
2: 아. 셋째를 낳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태진?
0: 와, 진짜.
1: 셋째를 낳고 있다.
2: 셋째를 낳는 거는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는 지금 덕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2: 맞아요.
1: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이걸 좀 반박을 하고자 약간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 뭐 아무리 동갑이다 아니든 저는 셋째를 낳기는 힘들고요.
0: 왜요?
2: 네. 왜요? 모르죠.
0: 그건 모르죠.
1: 제가 낳는 게 아니니까요.
2: 아니 그러니까 잘 만나면 되죠.
0: 맞아.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만은 그냥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네, 넘어갈게요.
2: 얼려놓으세요. 얼려놔요 지금. 아. 빨리. 얼려놔.
1: 아, 자, 우리 아, 아직 왜요? 아직 건강하고 아직 좀 있어요. 자, 우리 5083님은요?
2: 그 와중에 자기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예, 넘어가죠.
0: 네, 5083님이 예. 집 대문 앞에 택배가 있어서 보니까 딸이 아빠 러닝화인데 좋은 러닝화 신고 하세요 하며 보내왔습니다. 딸이 보내준 러닝화 신고 달립니다.
2: 맞아요.
0: 이쁘고 착한 딸이 있어서 좋아요. 아싸!
2: 아싸!
1: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러닝화가 무조건 필요해요.
2: 신어야 돼요. 신어야 돼요. 안 신고 하면 안 돼요.
1: 일반적인 신발이랑 달리
0: 달라요.
1: 안 돼요. 가볍기도 하고 폭신폭신하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맞아요.
1: 다른 신발로 오래 뛰었다가는 진짜 발목 다
0: 아파요. 아클리에 쓰더니 아프더라고 진짜.
1: 그러니까
0: 정말
2: 러닝 하잖아요.
0: 하죠.
2: 저 지금 요즘 러닝 시작했어요.
1: 아, 또 시작했어요.
2: 네, 시작했어요.
1: 그럼 미리 씨는 시작했는데 벌써 끝났다는.
0: 약간 질리기 시작했어요.
2: 요새 안 해요?
0: 그러니까 승태는 약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약간 질리기 시작했어요.
1: 아, 벌써 질리기 시작했다. 네. 아, 근데 계속 조금 버티다가 하면 이제 습관처럼 되겠죠.
0: 아, 그래, 맞아. 습관을 만들어 놓는
2: 시험 하면 되지.
1: 맞아, 맞아.
0: 승태가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하기가 싫더라고.
2: 아, 그럼 안 맞긴 하죠.
0: 장비 우리. 엄청 사요, 지금.
1: 아, 그래요? 네.
2: 장비빨.
0: 장비빨.
2: 러닝 장비빨입니다, 아버님. 예. 꼭 좋은 거 신고 하시고, 무릎, 이거 이제 보호대 같은 것도 좀 잘 차시고.
0: 맞아.
2: 예.
1: 너무 맞아. 좋다.
0: 근데 너무 장비빨이야, 이 친구는.
1: 아니, 우리 2537님은요?
2: 나 잘했다고 해주세요. 아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라고 해서요.
0: 어머,
2: 귀
0: 어머.
2: 뚫고 귀걸이 했습니다. 제 나이 64인데 난생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잘했지요? 어떤 시기에 또 귀걸이를 하셨는지
0: 궁금하다.
2: 그게 참 궁금합니다.
0: 아, 진주 귀걸이라도 사주셔야죠.
2: 진주를요?
1: 아, 근데 예순 진주 귀걸이를 남자들도
0: 아, 남자분이세요? 아,
2: 그러니까요.
0: 그러네.
2: 아내가 하라 그랬대요.
0: 어머, 그러네.
2: 진주 안 되고 금 있잖아요, 아버님. 금. 이렇게 링 얇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정도.
0: 어머.
2: 근데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뭐 머리 아픈데 좋다고.
0: 그건 그때 맞아요.
2: 옛날에 그래 가지고 귀뚫으면은
0: 침처럼.
1: 약간 금속을 약간 몸 또 제 근처에 이렇게 붙여 놓은
2: 모르겠어요. 근데 귀통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했어.
0: 맞아.
1: 아,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진짜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0: 네.
1: 아우
2: 안 뚫었구나.
1: 한 번도 안 뚫었어.
0: 한번 해봐요.
1: 아 근데
2: 나도 안 뚫었어.
0: 88년생이면 해볼 만하지.
2: 아직 젊잖아요.
0: 그러니까 젊으니까.
1: 저도 64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자, 우리 0143님은요.
0: 남편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 마사지 코스 끊어줬어요. 얼굴에 이렇게 돈 써본 거 처음인데 웬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이야. 너무 멋있으시다 남편분.
2: 마사지 코스라는 게 이제 이런 등 마사지
1: 정락부터 시작해서
2: 얼굴만 하는
1: 얼굴
2: 거.
1: 아니 얼굴도 하고 아마 100만 원짜리면 그 얼굴 상관이... 경락서부터 온몸에다 한 3시간짜리 코스일걸요.
0: 어머 진짜 멋있으시다.
1: 그 약간 진짜 그날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맞아.
1: 근데 또 이 남편분이 이걸 선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0: 코스럽군요. 너무 멋있는 남편분이시다. 비록 35년 만이지만.
1: 근데 이게.
2: 그걸 또 집어요, 또 이미리.
1: 35년 만에 첫 생일 선물이면 좀, 그러네요.
0: 비록 35년 만이지만 그래도 큰 건 한 건 하셨다. 축하드려요.
2: 참말로 확 끼얹지 마시고. 35년 그만 얘기하시고. 예.
1: 우리 1029님은요.
2: 토요일에 유소년 축구 경주에서 했는데요. 울 손주팀이 3위를 했어요. 축하해주세요. 경주에서.
0: 야.
1: 아, 축구 잘하게 생겼네.
0: 진짜 잘하게 생겼다.
2: 너무 귀여워.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0: 맞아, 몸이 다 부져요.

0: 운동장이 같아.
1: 어, 축구 잘하게
0: 잘할 것 같아. 어.
2: 일단 표정이 좋아요. 네. 어, 이날 경기력이 좀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0: 좋아요, 좋아요.
1: 오늘 잘했다.
2: 아,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1: 전국 3위라니까 너무 축하한다, 진짜. 국가대표 선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진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또 좋은 인연 네. 만나서.
1: 맞아요.
0: 팍팍 밀어주세요, 팍팍
2: 어, 밀어주세요.
1: 밀어주세요.
2: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 어떤 노래가 좀 좋을까요?
1: 아, 7954님께서요. 상반기 마지막 날이라 업무 계획상 오늘까지 완료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여유롭다. 김다연의 굿샷 시청합니다.
0: 시청합니다.
2: 아, 제가 보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 벌써요.
2: 지금 6월 어떠셨어요? 우리 승태 씨는.
0: 6월 정신없이 지나갔고 6월에 또 제가 또 신곡이 나왔었잖아요.
2: 어, 그렇죠.
1: 맞아. 연년.
0: 연년. 많이 들어주세요.
1: 집착거리는.
2: 우리 미리 씨는 6월, 6월 너무 시간 빨리 간 거 아닌가요?
1: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네. 달리기만 하다가 6월은 끝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2: 근데 달리기 안 하신다면서요?
1: 아, 인생은 그러니까. 아,
2: 노래 듣고 올게요. 김다연의 굿샷.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간지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여름에 콩밭을 메면서 부르는 콩밭 노래입니다.
1: 꽃밭골 이내 팔자
0: 부리무성한 콩밭의 찜통 같은 더위는 김매는 여인들의 신세 타령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시끌벅적 집들이 느낌이었습니다. 이미리 신승태 씨와
3: 집들이 가보고 싶다.
2: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달려보았는데.
4: 네. 고맙습니다.
2: 아니 잠깐 광고 나간 사이에 또 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3: 맞아요, 예. 맞아요.
2: 갑자기 두 분 다 갑자기 이게 딱 그런 게 있어. 어 나도 약간 멀리서 갑자기 있다가 성악이 들리죠.
3: 네, 네. 어 뭐지?
2: 약간 이렇게
4: 그러니까 우리
2: 귀가 가요.
4: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기가 있잖아요. 귀가 확.
2: 둘도 갑자기 딱 이렇게 나오다가 어?
3: 이거 뭐지?
2: 이거 무슨 노래지?
3: 이거 뭐야?
2: 딱 이랬는데 이것도 약간 좀 콩맨. 잘할 것 같아요.
3: 콩매는 소리였나요?
4: 저는 옛날에 속초에 있어요. 네. 옛날이 농요라는 네. 거에 이제 김매기 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 했었어요, 저 어릴 때.
2: 어, 약간 지금 오라지 어떻게 되나요? 해봐요. 살짝.
4: 매연아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매어준다고.
2: 우리 미리 씨 지을 수 없죠?
1: 얼얼얼얼 상사디 한일자로 늘어서서 얼얼얼얼 상사디 밭을 갈고 시작할까?
4: 얼얼얼얼 상사디
3: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진짜 노동이야. 진짜 노동이야.
4: 바꾸는 노래입니다.
2: 진정한 실력자들 모시고 맨날 우리 축하 사연하고 있고 갑돌이와 갑순이 부르고 있고 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3118님께서
4: 네, 속초에서는 설탕 넣어 먹습니다.
3: 진짜?
4: 저도 네. 서울 가서 먹으면 설탕 달라고 해서 먹어요.
2: 이야, 아, 드디어 공감해주는 분들께 나오십니다.
4: 네,
2: 아,
4: 감사합니다.
3: 네, 오사비로님께서는요, 강원도 횡성에서도 식초와 설탕 겨자가 식통에 놓여 있고.
4: 그럼요, 식통에 놓여 있습니다.
3: 어머머머머머.
2: 아, 드디어 또 이제 아, 우리도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네.
3: 너무
2: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번 설탕 한번 넣어볼게요.
3: 아, 진짜 넣어서 먹어보고 싶다. 아, 지금 당장 그래보죠, 뭐.
2: 자, 오늘 우리 너무 신나게 달려줄 신승태 이민희 씨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네. 2주 뒤에 또 만날 텐데.
4: 맞아요.
2: 아, 좀 정신 없었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내일 2시 20분.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7: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듯

0: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97% 오른 8,476.4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48% 내린 916.1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2원 오른 1,549.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는 해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으나 완화와 해제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제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김지사의 충북도청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 발사가 발사 직전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최종 발사 준비 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발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발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 마찰에 접어들어 시험 발사는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체 연료 발사는 발사 준비 기간이 짧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액체 연료에 비해 비용도 적은 만큼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합을 준비 중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특성화 지방대학 이른바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에 놓이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혁신과제 이행 미흡, 지연을 이유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아 각각 25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B등급인 강원대와 국립경국대, 부산대, 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는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됐고 국립순천대와 한림대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지원금이 62억 5천만 원씩 깎이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 180mm 이상, 남해안 최대 30mm입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학생 때는 자는 것도 노는 것도 멀리하며 공부. 어른이 돼서는 힘없이 자기 개발. 그리고 관리를 위해 먹는 것도 참고 또 참고. 우리 사회에 꾸준히 질문을 던져온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감독관이 돼서 자기를 자꾸 착취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안함도 못 느낀다. 가끔씩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지 돌아보지요. 봉준호 감독도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죠. 일찍 자라.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오늘부터라고 하더라고요.
1: 뭐가요?
2: 장마.
1: 장마요? 써 있군요. 제주도부터 오늘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2: 맞아요.
1: 말만으로도 벌써 꿉꿉한데요.
2: 그죠. 제습기 돌려! 그 장마철 되면 기분이가 막 가라앉아요.
1: 맞아요.
2: 막 졸립고 피곤이가 더 가중되는 느낌? 근데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1: 원인이란 뭐 햇빛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세로토닌? 그런 물질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럴 것 같은데.
2: 그것도 있고요. 되게 네. 신선한 해석이 있었어요.
1: 뭐죠?
2: 비냄새에도 원인이 있대요.
1: 냄새요?
2: 우리가 비냄새라고 알고 있는 건 사실 박테리아 때문이래요. 비가 오면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향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진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네요.
1: 그러면 그 박테리아 냄새 때문에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2: 그렇죠. 거기에 공기 중에 수증기까지 많아지면 기압과 산소 함량이 감소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뇌의 산소량이 평소보다 줄어든다네요.
1: 예.
2: 그래서 졸음이 몰려오는 거고요.
1: 정리하자면 비 오는 장마철에 졸린 건 흙 속에 박테리아 향에다가 또 뇌의 산소량도 부족해서 그렇다.
2: 하나 더 있어요.
1: 뭐요?
2: 빗소리. 빗소리가 이를테면 저주파 소음에 해당된답니다. 이 저주파 소음은 뭐 아시다시피 뇌파를 감소시켜 숙면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
1: 그러네.
2: 우리를 침착하게
1: 그럼 막
2: 한다면.
1: 여기저기서 그냥 막 졸려라 졸려라 하는 거네, 그죠?
2: 그러니까.
1: 근데 지금은요, 그 서울 기준 햇빛이 엄청 쨍쨍하거든요. 비가 안 오는데. 좀 졸려요.
2: 그냥 빗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1: 네.
2: 뇌의 산소량도 평소보다 줄어든 것 같고 막.
1: 오후가 졸려 오후가.
2: 그렇죠. 네. 그리고 만성피로. 우리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
1: 그렇죠.
2: 네. 네.
1: 자 그럼 지금 네. 졸린 분들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2: 그럴까요? 네. 뭐 이참에 잠도 좀 깨시게 저희가 좀 선물도 보내드리고
1: 네.
2: 이래서 졸린 것 같다. 아, 나 이래서 졸음이 쏟아진다. 뭐 이유를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1: 네.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뽑히시면 잠 깨시라고 저희가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2: 자자의 노래입니다. 버스 안에서.

0: 바라보니.
1: 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오셨고요.
2: 네.
1: 7659님, 제주에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상추 작업을 하는데 빗소리가 조금씩 들리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습해져서 덥고 졸려요.
2: 그렇죠. 사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빗소리가 들리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낭만이라고 하지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이게 현실이에요.
1: 그렇죠.
2: 습해지고 덥고 졸리고.
1: 오늘부터 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마군요.
2: 근데 사실 제주는요, 제주에 살지 않는 저희로서는 비 오는 날조차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제주살이를 하는 게 아닐까요?
1: 이 네. 현실에서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2: 제주라고 현실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냥 제주는 모르겠어요.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1: 맞아요.
2: 다른 드라마 같은 도시인 것 같아요.
1: 낭만이 있고 네,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럼요, 그럼요. 예. 자, 8479님 어젯밤 딸랑구가 회식하고 새벽 2시에 귀가했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졸다 졸다 아우 나 그래서 너무 피곤해. 아우, 딸랑구 어제 달렸구나. 그래요. 새벽 2시. 아유, 파이팅이지.
1: 아, 걱정이 되시는 거죠?
2: 그렇죠. 그 문천식 씨 원래 자녀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복수를 다 당한다 그러잖아요.
1: 예.
2: 문천식 씨도 이제.
1: 그래요?
2: 예. 10년만 있어봐요.
1: 아유. 저희 딸 참 어떻게 됐지?
2: 새벽 2시에 나한테 문자 올 것 같아. 누나 이게 맞아? 네. 네, 뭐 한참 청춘인데 그쵸. 달려야지 달릴 수 있으면 안전하게 달린다면 좋죠.
1: 예, 예. 윤국영님께서는요. 네. 제 일인 용접을 하다가요. 다른 일인 볼트 채우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졸려요. 졸음 참으려고 이어폰 꼽고 지라시 듣고 있습니다.
2: 맞아. 사실 진짜 모르는 장르는 졸려요.
1: 맞아요.
2: 뇌가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 같아. 나를 보호해 주려고. 네, 윤국영님 대단하시다. 근데 왜냐면 전혀 다른 분야인데 네. 그걸 또 하시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능력을 또 인정받으신다는 거
1: 그러니까 하실 줄 아시는 거죠.
2: 맞아. 자,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7641님. 오늘 어제 모기 때문에 밤을 새고 엄마 수술 있어서 집에서 7시 50분에 같이 나왔는데요.
1: 네네.
2: 방금 병원에서 나왔어요.
1: 이거 어떻게 다
2: 엄마는 예, 마취가 덜 깨서 졸리시다고 하고 나는 깨어있는지 30시간이 되어서 정말 졸리고 살려주세요.
1: 어이구 주무시면 안 되는데.
2: 어머니가 무슨 수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술이 네. 경과가 좋은가 봐요.
1: 네. 다행히 잘 된 것 같아요.
2: 그래요. 진짜 30시간이면.

0: 지난주 2월 된 쌀 20kg까지 해서 쌀을 총 40kg 드립니다.
1: 오예, 곡간을 채우는구나. 그러면 한 분한테 몰아드리는 거예요?
0: 그렇죠.
1: 와우. 네. 이 맛이야. 2월은 또 이 맛이에요. 자, 우리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신젠타 코리아,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우리 ENL 하루팅,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올품,
1: IS동서,
0: 백조싱크,
1: 성원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 둘.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어시고.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으로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9: 당장 써야지.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웃겨서요. 하나 듣고 가세요.
7: 제목, 쓰리마생입니다.
12: 예? 쓰미마생 아니에요?
7: 쓰리.
12: 쓰리마생?
7: 예,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쓰리마생입니다.
12: 궁금해지네요. 예.
7: 대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고요. 지라시 대표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어요?
12: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2: 예, 그러니까 인조. 때는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 초. 그 당시 인조 저는 마라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7: 예.
12: 예. 그래서 회사 선후배들하고 이제 그 마사모를 조직했는데, 이제 그 마라톤을 살아가는 모임이라는 동호회지.
7: 네네.
12: 그러다가 인조 그해 2월에 회사 산악회에서 공고문이 하나 붙어요.
7: 아, 지라시 산악회에서 대마도 여행을 함께 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박 3일 일정이며 자유시간도 주어집니다.
12: 그때까지 인조 나는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조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인조 그 마라톤 연습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배낭 속에다가 마라톤용 운동화를 한 켤레 챙겨 넣었던 거지.
7: 당신 어디가?
12: 아이, 나 마라토너잖아. 인제 그 마라톤 기록 향상을 위해서 대마도로 이제 저 전지훈련을 가는 거야.
7: 네, 그 전지훈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전지족발이나 듣고 오겠지 뭐. 사람들 잘 따라다녀. 길 잃어버릴 거야.

0: 잊어졌네.
1: 당신이랑 살면서 나 개그맨 뺨쳐 이제. 하여튼 길 잃어버리면 안 돼.
0: 그렇게 인제 아내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는 대마도행 배에 올랐던 거예요. 배 안에서 가는 내 또래 동료가 인제 그러더라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좀 거시기 아닌 이제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0: 하지만 인제 나는 일본어는 이제 하나도 못해가지고.
1: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론을 좀 알려줄 건데 이제. 인사는 이제 곤방와.
0: 금방 오라고?
1: 여자는 온나.
0: 빨리 온나?
1: 아씨,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야 큰일 났네. 그럼 당신은 우리를 꼭 따라댕겨. 그렇게까지 일본어가 바닥이면 언제 길 잃어버리면 그냥 끝장이야.
0: 그래도 인조 내가 마라톤인데 무슨 길을. 참 아이고.
1: 아 이제 다들 그냥 내립시다. 예. 이즈하라항에 도착했습니다.
0: 이즈라항?
1: 아이 참나 지금 길 잃으면 끝이야 저거. 큰일 났네.
0: 그렇게 이제 대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첫날은 대마도 산행을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여기저기 구경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말이에요. 그 야영장 숙소로 5시쯤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내가 마라토너잖아. 그래갖고 나는 동료들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고서 이제 그 운동복하고 운동화를 신고서는 이제 그 대마도 마라톤 해외 전지훈련을 홀로 시작한 거지. 때마침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그런 비까지도 이 마라톤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나 달렸을까. 벼 땀에 옷이 젖으면서 이제 나의 그 꼭지스가 이게 옷에 쓸리거든. 오래 뛰면 이 쓰라리기 시작했어요.
1: 왔다
0: 아 쓰라리
2: 세마세! 센세! 소시레뇨 믿지가 아리마세!
0: 아, 뭐라는 거야? 쓰라려. 내 저 꼭지,
2: 센세! 다음에 됐어요! 모두 세그다세!
0: 뭐래? 나 응원하는 건가? 알았어요! 금방 와! 나는 꼭지스가 쓰라린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마라톤으로서 어떤 여유를 잃지 않았던 거지. 뭐지? 그 일본 사람은 눈으로 나를 끝까지 쫓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 거예요. 아, 내 꼭지스가 너무 두드러졌나? 그래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게 좀 꽤 멋있어 보이는 거야.
1: 예?
0: 야성미가 넘쳐 보인다고 할까?
1: 예?
0: 성난 꼭지스 같은 느낌? 아내가 이제 나한테 나이 들고 점점 쭈그리 가야 되고 한다고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딱 드러나는 이 상판과 꼭지스가 나는 이제 비에 젖었겠다 막 너무 이렇게 섹시하면서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왜 웃어요 전선희 씨? 그래갖고 이제 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쓰라렸지만 비록 가슴을 더 내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알게 됐지.
1: 뭘요?
0: 길이 없다.
1: 그러니까
0: 막다른 길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까 그 일본 사람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3: 선생, 소치라니와 미치가 아리마세. 선생님은 그쪽으로는 길이 없으머니라.
0: 아, 길이 없단 얘기였구나. 내가 이제 꼭지스에 너무 신경 쓰다가 얼마나 달렸는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달린 지 한 45분 지나 있더라고. 아휴. 나는 다시 뒤를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0분쯤 달리니까 삼거리가 딱 나오는데 이제 내가 어느 쪽에서 왔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일본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1: 그 꼭지스로 안테나를 좀
0: 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일단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클래식하게 내가
1: 클래식
0: 딱 내려서 왼쪽으로 가다가 침이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에 이제 딱 가니까 전
1: 어때요?
0: 이제 처음 보는 바닷가가 나와. 야 이거 미치고 활짝 되겠다. 시계를 보니까 숙소에서 출발한 지 1시간 30분이 흘렀어요. 애지간히 뛴 거지. 비는 계속 오고 하늘도 막 어둑어둑해져요. 주변을 둘러봐도 뭐 민가 그 일본 시골 가봤어요? 뭐 불빛 이런 큰 게 없더라고.
1: 어머 어떻게 너무
0: 아찔했어요.
1: 외진대로 가셨구나.
0: 이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우리나라 인구명이 줄어들고 있는구나.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아까 그 사람이라도 있으면 길을 물어볼 텐데 아무도 안 보여. 야 이제 나는 망했다 싶었는데 저 멀리 불빛 새어나오는 집이 보였어요. 나는 내가 일본어 못한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물을

0: 늘었어 이렇게. 어, 똑똑똑. 그리고 배에서 동료가 가르쳐준 일본어 중에 그 하나를 생각해내지.
1: 어떤 거요?
0: 어, 그건 바로 사케였어요.
1: 예?
0: 아, 사케! 사케! 사케! 아, 사케합니다! 사케!
2: 도나타다스카. 도나타다스카.
0: 아, 꼬마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그냥 내 말만 했어요.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I am Korean인데 스시마 트립 어쩌고 저쩌고 어 마라톤 걔 오버 어, 꼭지스
1: 막 꼭지스 애한테 왜 그걸 설명해?
0: 아는요 어, 막 몸짓 다 했는데
2: 에?
0: 못 알아들어.
2: 아니 아 나니 이때로 놓고 와까리마쌤.
0: 응? 나도 못 알아들었지. 걔도 못 알아듣고. 근데 그 아이 참 현명하대. 아이가 있잖아 그 종이하고요 인조 연필을 가져왔어요.
1: 오, 총명하네.
0: 어,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되돌아가는 길을 잃었다고 몸짓을 해갖고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가면서 거창한 한국말로 잘 설명을 했어요. 어, 꼬마야.
2: 네?
0: 어, 내가 길을 잃었어. 응? 오케이?
2: 네?
0: 어, 길 잃었어. 몰라.
2: 이로 길. 이로 길 이로.
0: 어.
2: 길로 이로.
0: 어.
2: 어, 길로 이로. 오가사! 오가사!
0: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자기네 차에 타라는 거야.
1: 어.
0: 인제는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외국인 손님이 묵을 만한 그 야영장이 하나 있던 거죠.
1: 아.
0: 그렇게 나는 숙소로
1: 하나밖에 없었구나.
0: 그렇게 나는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내릴 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배에서 동료가 가르쳐준 일어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떠오른 게 그 쓰로 시작해가지고 앵으로 끝나는 입에서는 맴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 처음 가보니 그래서 뭐나 얻어 걸려라 해서 그냥 뱉었어요. 아 쓰지 마랭.
2: 에?
0: 스니마징.
2: 나니?
0: 아, 쓰리마행. 쓰리마송, 쓰리마항.
2: 에?
0: 아, 쓰리마생.
2: 고아이.
0: 그래서 이제 클럽으로 내 닉네임은 쓰리마생이 된 거예요.
1: 그 대마도 쓰리마생.
0: 아, 여행 후에 이제 회사 산악회에 가입을 했고 산악회 선배들은 나를 쓰리. 그리고 후배들은 마생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재밌다. 네. 쓰리마생, 예.
0: 쓰와 앵으로 다
1: 있어요, 다 있어요. 쓰리마생이 아주 없진 않아요. 88% 살리셨어요.
0: 아유.
1: 예. 아, 이현주님이, 아, 천식이 형, 일본어 연기 너무 웃겨.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아, 진짜 이게 사케로 지금, 어, 한번, 예, 도전해보겠다고 하신 그 용기도 전 높이 삽니다.
0: 그쵸. 아.
1: 사케.
0: 어떤.
1: 사케.
0: 어떤 일본인이 우리 집 문을 들으면 술이요
1: 김치
0: 어.
1: 김치
0: 여러분 와 어떻게 되냐 그죠?
1: 아 웃긴다. 0689님 지금 대마도 많이 여행 코스로 진짜 나왔는데 네. 2년 전 엄마랑 다녀왔었거든요. 너무 조용했었어요. 길 잃으면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아, 낚시 인구들만 네. 많이 가신 줄 알았는데 여행도 많이 가시는구나. 그
1: 일본은 쇼핑할 수 있는 번화가가 아니라 일본 외진 온천이나 시골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골 여행도 많이 하시는데
0: 한적하게.
1: 거기는 사실 진짜 약간 언어도 다르고
0: 어, 그렇군요.
1: 네, 그 일본어를 할 줄 알아도 좀 헷갈려요.
0: 강경희님은 정선우 씨 일본 너무 낯간스럽다고 하시는데 책을 내신 적 있죠?
2: 하이 소데스
0: 어, 이모님들이 일본 사셔서 여러분 이모님들 덕분에 공부를 했대요.
2: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카게사마데.
0: 네 고맙다고 저 뭐 수고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때려. 난 잘 몰라요 그냥.
2: 네. 아 대충 때렸어.
0: 하
2: 쓰리마셍.
0: 그렇지 그렇지.
2: 원 투 쓰리마셍.
0: 쓰리마셍.
1: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도

0: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나는 이야기.
1: 아우스라려. 아, 내 꼭지스. 아, 아.
2: 선생! 소출하니와 미치가 아니마세!
1: 나도 미칠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아, 응원하는 거야? 뭐야? 오케이, 금방 와! 금방 와!
2: 나무다요! 거기에 길이가 없다니까나! 속이 터져버렸어!
1: 아, 길이 없다는데 뚫려 뛰어가니까.
0: 마라톤을 사랑하는 모임 마사모였습니다. 네. 대마도를 놀러 갔다가 생긴 일이었어요.
3: 네. 네.
0: 아니 진짜 그 얘기에 거의 한 48%는 곡지스 피처링이 많았어요.
3: 그렇죠.
0: 또.
3: 근데 이 모임을 하면 원래 에피소드가 많아요.
0: 아 그럼요. 에피소드 대잔치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사연을 받아보려고요.
3: 나의 모임 이야기. 내가 하고 있는 모임 있잖아요. 뭐 탁구 동호회, 와인 동호회, 뭐 교회 모임.
0: 요새 모임 많아요, 진짜.
3: 많잖아요. 네. 내가 모임에서 맡은 직책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등등 모임에 관한 다양한 사연을 받겠습니다.
0: 맞아. 그리고 모임 안에서 동호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다 둘둘둘 연애가 또 막 펴가지고.
3: 초여성극들은 뭐 연애를 많이 하시죠.
0: 내가 또 본의 아니게 떠밀려 나간 기억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네. 내가 또 그 동호회 안에서 연애에 꼽혔다. 이런 것도 있고.
3: 좀 특이한 모임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뭐 10명 만났는데 네. 혼밥 모임이에요.
0: 그것도 괜찮아요.
3: 혼밥 식당을 찾는 모임이었다.
0: 같이 얘기 안 하고 이제 단톡방 파가지고 거기서 얘기한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독서 모임인데 네. 술 마시면서 책 얘기하다가 나중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게 됐다.
3: 아니면 또 모임에서 만나서 저는 결혼했어요.
0: 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3: 문자가 소개되시면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0: 얹어요. 네. 저희는 노래 얹을게요.
3: 네.
0: 송골매입니다. 모여라.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나의 모임 이야기, 2109님.
2: 네.
1: 아내 마음 사용 설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2: 어허.
1: 살면 살수록 아내의 말뜻을 잘 이해 못해 다투는 일이 많아져 결혼 10년 차 이상 남편들이 모였어요.
2: 예.
1: 아, 이 모임 가면요, 정말 얻는 게 많아요. 아내가 상황에 따라 아무거나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아무거나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2: 아하.
1: 선배님들의 아내 대학의 노하우도 알게 돼서 진짜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2: 우와, 이런 게 있어요?
1: 괜찮네.
2: 우와.
1: 사실은 서로 좀 예,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2: 그렇죠.
1: 예, 그래서 진짜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 많죠. 좀 모호하죠. 남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쵸. 부분에서는.
2: 예.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1: 그걸 말해야 알아?
2: 말해야 알아 우리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혼나니까.
1: 그렇죠.
2: 예.
1: 약간 좀 남자분들에겐 정확한 명령어가 필요한 거죠?
2: 네네네. 우린 그게 편해요.
1: 근데 네. 또 어떤 여자분에겐 그 정확한 명령어가 빈정상하거든.
2: 아.
1: 굳이 내가 이걸 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사는 느낌?
2: 아.
1: 이런 느낌? 네. 깜짝! 서프라이즈! 막 이런 게 좋은 거죠.
2: 쉽지 않네. 근데 어쨌든 그 모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1: 네, 맞아. 네. 유익하다.
2: 유아름님. 극 아이들의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차분하고 조용조용해서 부담도 없고 좋았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반찬 떨어지면 누구나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쪽이라서 절로 더 큰 이가 되더라고요. 일만 생기면 자꾸만 저를 대표로 내세우는데 저도 아이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1: 아름님.
2: 네네네네.
1: 여기 밑반찬 두 개.
2: 뭐라고요?
1: 밑반찬 두 개 떨어졌어요.
2: 아, 제가 시켜볼까요?
1: 네.
2: 아, 저도 쉽지 않은데. 우와. 아, 해볼게요.
1: 네.
2: 이모님.
1: 우와.
2: 이모님.
1: 와.
2: 저 반찬, 아, 예. 아, 감사합니다.
1: 아름님.
2: 시켰어요.
1: 완전 외향인이다.
2: 떨렸어요.
1: 아름님이 그럼 네. 우리 대표해 주시죠.
2: 대표요? 제가요?
1: 네네네네.
2: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름님이 안 나오세요? 아름님 연락 씹으세요.
2: 아, 아름 씨도 거기서 네. 아.
1: 주문할 때 진짜로 반찬 채우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쁜 집에서는 저도 못해요.
2: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1: 괜찮아요. 이제 남은 거 먹으면 되니까. 잔반도 남으면 다 오염이 되니까.
2: 저희 자녀들은 저한테 아빠 목소리 왜 이렇게 커요? 아무리 연극했어도 그렇지 왜 이렇게 목소리 커요? 창피해요 이러거든요.
1: 저는 바쁘면 이제 민폐니까라는 생각에 그냥 먹어요.
2: 그렇군요.
1: 네, 9441님. 자, 또 나왔네.
2: 또 다른
1: MBTI 내성적인 극극극 아이의 모임 총무예요.
2: 아, 실제 이런 모임이군요.
1: 네네네. 저희 단톡방도 있어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2: 예?
1: 단톡방에서도 말을 잘 안 해요. 아.

0: 아, 근데 매달 회비는 정말 다들 잘 내세요. 1년에 두 번 저 만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해외여행 가자는데 가도 문제예요.
1: 그렇죠. 누가 다 통역하고 리드할 거. 그죠?
0: 너무 무서워요.
2: 가서 빨리 좀 해봐요.
0: Excuse,
2: 아, 여기 일본이잖아요.
0: 아, 스님, 아, 수리마세요.
1: 야, 가도 문제다, 진짜.
3: 가도 문제다.
1: 어디 여행 가도 문제.
3: 너무 웃겨. 여행, 뭐, 지금 회비가 너무 많이 모아요, 어때? 아. 어디 뭐, 회식이라도 해요.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사. 어떻게든 써.
1: 너무 웃기다, 그죠?
3: 아, 정다윤님.
1: 맵부심, 아, 매운 거 잘 드시는 부심. 맵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매워봤자 회원입니다. 아,
3: 이름 잘 지셨다.
1: 그 중에서 네가 먼저를 맡고 있어요. 다섯 명 친구들 중에 두 명은 저보다 매운 걸 잘 먹고.
3: 네가 먼저.
1: 네네. 두 명은 저보다는 못 먹어서 제가 중간인데요. 장금이처럼 먼저 먹어보고 상황 파악을 해보는 역할이에요.
3: 아, 근데 모임마다 되게 새롭게 도장 깨기처럼 도전하는 거잖아요. 재밌겠다.
1: 아, 다윤 씨보다 더 잘 먹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지 않나?
3: 그러니까 일단 모든 모임이 그렇듯이 특출난 재능 하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두루두루 육각형 뭐 이렇게 표현력도 좋고 또 기획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먼저야. 그러니까 사절단이야, 사절단.
1: 그러네요. 네. 다윤 씨가 김희상 공이시네.
3: 맞아. 혀 사절단. 네. 신문희님. 저는요, 마시려고 마신다, 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1: 무슨 모임이죠?
0: 난 취했다가 더 마시면 오히려 깨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또 마셔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달에 한 번도 힘드네요.
1: 아, 신문희 씨.
3: 아, 취했다가 더 마시면 오히려 깨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1: 그런 게 있어요.
3: 그리고 잠깐 잤다 일어나서 또 마시는 문천식 씨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1: 고명원 선배한테 술을 배웠는데, 고명원 선배가 그래요. 잠깐 20, 30분 자면 또 깨서 또 먹어.
3: 문천식 씨도 그러던데.
1: 저도 그 형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3: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진짜 힘들지 않나? 보통 그런 맥이 끊어지면은, 아, 속도 쓰리고 울렁울렁하고 그런데.
1: 또 마시게 되더라고요.
3: 처음처럼 또 마시더라고. 아우, 대단해. 아,
1: 1660님. 저는 골드만 사스.
3: 아, 골드만 사스.
1: 네, 사스. 싹스가 아닙니다. 네. 골드만 사스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멤버는 전 직장 동료 4명. 매달 회비를 모아서, 3개월에 한 번, 한 명에게 금을 사서 주는 모임이에요.
3: 대박이다.
1: 6년째 운영 중이라, 금이 올해로 20돈가량 받았거든요.
3: 와.
1: 하하, 모임을 만든 저를 아주아주 칭찬해준답니다. 모임 이름도 제가 추천을 해서 결정. 골드만 열심히 산다는 의미로, 골드만 사스.
3: 와, 이거 기억에 진짜 오래 남겠다. 골드만 사스.
1: 멋있다.
3: 이름도 잘 지시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그죠? 금을 이런 식으로 모은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1: 모임이 4년 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올랐으니까.
3: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칭찬받으신대요.
1: 그러니까요.
0: 최은숙님. 네. 동네 3인방 비빔밥 모임이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각자 집에서 남은 반찬 들고 와서 비벼 먹었죠.
1: 네.
0: 처음에는 남은 반찬으로 비벼 먹었는데, 한 친구가 새 반찬을 만들어 오니까 다른 사람도 새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 아, 결국 서로 귀찮아서 모임 깼어요.
1: 깼어요.
0: 그래, 이게 초기의 취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해.
1: 아, 그렇구나. 네,
0: 잔반이야. 초기의 취지가 잔반이었으면 그걸 룰로 적어놔야 돼.
1: 쭉 잔반으로 가야 되는구나.
0: 안 그러면 서로가 너무 부담이 돼요.
1: 그렇죠. 네. 아,
0: 저 우리 이정환님은
1: 아, 캠핑 모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캠핑을 안 가요. 봄에는 꽃가루 날린다고 안 가고, 여름엔 덥다고 안 가고, 가을엔 사람 너무 많이 몰린다고 안 가고, 겨울엔 또 추워서 안 가는데 다들 캠핑을 가고 싶다 말만 해요. 모임이 5년 정도 됐는데 여태 캠핑 3번밖에 안 갔어요.
0: 5개월도 아니고요. 5년인데.
1: 5년 동안.
0: 휴. 아. 이 정도면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 다 같이 앉아가지고 네. 야 캠핑 너무 멋있다 이제 캠핑.
0: 아우 그럼 네. 예, 이 밤에는 여름밤에는 진짜 캠핑이 진짜
1: 최고지.
0: 최고야. 그러면 우리 막상 가자 그래.
1: 더위만 지나가자.
0: 이거 모기 때문에 안 되겠지.
1: 그 모기 때문에 그래. 애들 그러니까 여름만 지나고
0: 그래.
1: 가을에 봐서 한번.
0: 가을엔 또 너무 쌀쌀해.
1: 그런가? 아, 그러면 겨울이 캠핑이
0: 백미니까. 겨울이 안 돼.
1: 춥나?
0: 그럼 가을도 쌀쌀한데.
1: 그럼 내년에 얘기하자.
0: 그래, 일단 내년에 얘기하자.
1: 5년째. 와.
0: 아!
1: 아유,
0: 대박이다, 진짜. 근데 약간 저 같은 분들이 맞는가 봐요. 저도 계속 여행 얘기만 하고 잘 안 간 스타일이라.
1: 누구 한 명이 막 등 떠미는 사람이 있어야
0: 맞아.
1: 돼요.
0: 그냥 충동적이고 네. 뭐 이런 거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등을 막 미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야 돼요.
1: 조혜련 선배 같은. 가자. 나 너무 기대됐잖아.
0: 아, 언니.
1: 계획 다 짜놨잖아.
0: 갔다 와, 언니.
1: 정선우 선배, 실제로 지금 약간 기빨린다.
0: 언니, 갔다 와.
1: 네. 노래 들까요?
0: 이정의 노래입니다. 네. 아, 노래입니다. 내일 해.

0: 예, 나의 모임 이야기 듣고 계신데요. 네. 4891님. 낚시동호회에서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해장술 한잔 주더니 나한테 회장을 맡겨가지고 많이 황당했었네요.
1: 이게 사실 막 주도면밀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히진 않잖아요. 자, 그래 자네가 해. 그래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0: 그럼
1: 순식간에
0: 술김 회장을 맡으신 거예요?
1: 네. 주원이 받거니 하다가
0: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볼까요?
1: 올샷하면 회장 뭐 이런 낚시통신원
2: 안녕하세요. 낚시통신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제가 낚시 동호회를 15년 넘게 했었는데요. 얼떨결에 해장술 한잔 먹고 7년 동안 낚시동호회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상 낚시통신원 박상민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박상민님.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아니, 낚시 지금 안 하세요, 그러면?
2: 아니요, 지금도.
1: 하시고. 네. 아,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2: 네?
1: 회장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2: 아, 동호회 하면서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에 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1: 아 그러셨구나.
2: 나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0: 작년 퇴직도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모임이 허술해져 버렸죠.
1: 궁금한 게요. 낚시 동호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2: 와. 아니, 박상민 씨가 굉장히 또 리더십이 있으시고 되게 성격도 시원시원 하셨나 보다. 아무나 회장으로 선출하진 않잖아요.
0: 아니요, 그렇진 않죠. 또, 주위에 동생들이 또 잘 받쳐주고 했으니까.
2: 동생들이요? 아,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서글서글 하시고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1: 그럼 이거는 뭐, 낚시동호회다 보니까 잘 이끌어주면 되는 건가요? 공약 같은 게 있을까요?
2: 뭘 하셔야 돼요? 아니, 보통 그러면?
0: 이제, 연회비를, 거치하면.
2: 아무래도.
0: 분기별로 이제 시합도 해야 되고 하니까.
2: 시합.
0: 예. 그러면 이제, 좀 찬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2: 그래, 맞아. 회장님은 맞아, 그런 것 그런 것도 신경 쓰시다.
1: 총무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회장님들은 돈을 많이 내시더라고.
2: 그리고 약간 이렇게 협찬 같은 거 끌어오잖아요. 상품 협찬. 그죠?
0: 네, 그렇죠.
2: 근데 동호회에서 낚시가 확실히 혼자 갈 때보다 좀 시끌시끌하고 더 재미가 있나요?
0: 아무래도 재미는 또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재미는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죠.
2: 뭔가 서로가 이제 또 낚시에 대한 교감이 되니까.
0: 네, 그렇죠. 그러고 또 모르는 것도 또 잘 아는 동생들한테 배울 수도 있는 점이 있고 이러니까.
1: 그런 것도 있군요.
0: 예.
2: 아내분은 좋아하세요?
0: 집사람은 지금 강아지 때문에 못 가가지고.
2: 아, 반려견 때문에?
0: 네.
2: 낚시를 좋아하는 하세요?
0: 아니, 같이 계속 다녔었어요.
2: 와, 그러셨구나.
1: 좋으신 거구나.
0: 네.
1: 그럼 우리 박사민 회장님께서는 어떤 거, 주로 이렇게 큰 것도 많이 잡으셨나요?
0: 주로 가면 이제 저희들은 겨울철에는 감성돔, 가을부터 이제 꼭 그 다음에 4월까지는 감성돔을 주로 잡으러 다니고요.
1: 아, 고급 어종인데. 그리고요.
0: 그리고는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감성돔, 요즘은 거북이라서 이제 참돔이나 뱅에돔.
1: 참돔, 뱅에돔. 큰 것도 잡아보셨어요?
2: 최고로 큰 물고기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0: 최고로 큰 거야?
2: 네. 잡으셨던 것 중에.
1: 월척 얼마나 됐고.
0: 아, 그거는 부시리는 매다 넘는 걸 많이 잡았었고요.
1: 부시리가 매다 넘겼어요?
2: 우와, 1m가 넘는다고?
1: 우와, 그런 게 있구나. 매다급이 있구나, 부시리가.
2: 장난이다. 네. 굉장하시다.
1: 선수시네. 네.
2: 자, 오늘 박상민님, 이렇게 방송 연결됐는데,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싶은 분께 한마디 하세요.
0: 아, 네. 안 그래도 동생들, 연필아, 장훈아, 그 손주들도 보고 이랬는데 한번 전화 좀 줘라. 상민이 형이야. 예, 잘 지내고.
1: 네. 혹시 퀴즈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0: 네.
1: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요즘도요, 시간만 되면 제가 낚시를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낚시 스팟은 어디일까요? 네. 1번 그제도, 2번 금오도, 3번 제주도입니다.
1: 어제, 금오도, 제주도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한 비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베이커리 교환권 그리고 원두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0: 대량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낚시통신원께서 요즘도 즐겨가는 스팟은요?
9: 1번 거제도였습니다. 조창호님, 4056님, 0358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네, 문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나의 모임 이야기인데요.
9: 네.
8: 1804님, 저는 반사모 모임이 있어요.
9: 어?
8: 반려견에게 사랑을 뺏긴 사람들 모임입니다. 저희는 늘 어떻게 하면 반려견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해요.
9: 와, 신박하다.
8: 예, 근데 다들 결론은 이대로 살자 이겁니다.
9: 서열 제일 아래 순위에 계시는 분들이
8: 가족들한테 이제
9: 아빠들이 많이 계시겠다.
8: 외면다. 네.
9: 아빠들이 많아요.
8: 예.
9: 반사모 잘 지셨네 이름. 7947님 노총각인데요. 노총각 모임 하고 있어요.
8: 예.
9: 모여서 이렇게 서로 소개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개팅도 주선해주고 나는데 연애 진전이 왜 없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어서 빨리 모임에서 탈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8: 예. 그러면 노총각끼리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9: 응?
8: 예.
9: 아 거기 이렇게 싱글 말고 네. 커플로 좀 남녀가 네. 같이 할 수 있는.
8: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총각들끼리는 네. 왠지 신선한 정보나 그죠? 왠지 술 만드실 것 같고 그래서.
9: 저도 그 문철식 씨가 남자 후배 둘 이렇게 데려다 놓고 연애 상담하는데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이게 객관화를 시키려면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안 될 것 같아요.
8: 1, 2부 마무리하고요. 네. 해운공 추천번호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네. 보내실 때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3자리 적어서 보내주세요. 미니로는 못 받습니다.
9: 네. 자,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1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3: MBC
14: MBC
15: MBC
14: 라디오
15: MBC 라디오.
1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신청이 모두 3만 479건, 9,620억 원 규모로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저장 농산물과 임산물, 생활가전, 가구, 차량 등 피해 지원 신청을 심의했고 지원 여부와 금액은 현지 조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 유형별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가 지원 기준을 즉각 공개하고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5개 시군 피해 주민들은 정부가 추가 피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몇 달째 지원 기준과 진행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산불로 인한 2차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유형과 지원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투입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산불 복구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요구하는 한편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5년간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국고 지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대학 혁신과제 이행과 성과를 점검해 지원금 증액 감액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국대는 B등급을 받았고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충북대, 국립한국교통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민선 9기가 내일 경북 22개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출발합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뀌는 영주와 문경시장, 예천과 봉화군수 등은 출근과 동시에 사무 인수서에 서명한 뒤 취임식에서는 민선 9기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22개 시장 군수들의 참석을 위해 오후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40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1.7도, 습도는 40%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몰입을 찾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디지털에 빠져 집중력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 한 장 읽기가 힘들어 문해력 과외를 찾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조각난 자극에 길들여진 뇌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하루 10분, 이야기의 맥락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배짱이 씨! 자, 지금부터 퀴즈.
3: 칠판을 분필로 긁을 때 이런 소리 났던 것 같은데.
1: 아, 퀴즈도 저도 좋은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재미가 생기고 웃음이 나니까.
3: 그럼요, 그럼요.
1: 꺾는 거예요.
3: 수고했어요.
1: 네,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아, 제 이름이 김영대입니다. 그래서 대자 문제 도전! 오. 이런 식으로요.
3: 네.
2: 오늘 점심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기념으로 중짜 갑니다. 이런 거. 재밌잖아요.
4: 아, 성격이 소심해서요. 안전하게 숫자 풀어보려고요.
2: 이렇게 뭐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여러분이 문제의 대중소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2: 자, 그리고 오늘도 듣는 사람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예, 부끄러움은 우리의 목. 예.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싸설. 예.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편하게 문제 내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2: 아, 심지어 전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예. 한 번 더 복기를 해야 되니까.
1: 털어서 드세요. 털어서.
2: 쉽지 않네. 안 털려.
1: 저렴하면 안 털려요?
2: 떡볶이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안 네, 털려.
1: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 2월 된 것까지 합해서 쌀 40kg이 걸린 행운공 추첨 방송 끝나기 직전에 뽑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 내용이든 보내실 때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3자리 딱 같이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본 컴퍼니.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저축은행 중앙회.
2: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환인제약.
2: 빅토스.
1: 정원 아이스.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저축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산대

0: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그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커다란 용기에는 커다란 선물이,
2: 작은 용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3: 지라시
1: 배짱 퀴즈.
3: 5866님이요. 아니 소짜든 중짜든 뭐 대짜든 크기 상관없이 방송에 전화 연결해서 퀴즈 푸는 분들 배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왜요?
3: 저는 소짜보다 더 쉬운 문제로 하게 되면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본래 실력이 확 나올 수 없을 긴장되는 분위기긴 해요. 생방송이죠. 갑자기 또 전화 통화로만 해야 되니까 그쵸? 약간 집중도 떨어지고.
1: 네. 네.
3: 그런데도 도전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이러니까 이분은 그분들이 더 위대해 보인다는 거죠.
1: 아, 그런 차원에서. 자, 퀴즈 도전 문자 주셔야 됩니다.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3: 그렇습니다.
1: 네.
3: 자, 퀴즈 난이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어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가 있고요.
1: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시스리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소짜 상품,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자,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제가 늘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3: 네. 왜 이럴까? 오늘 빌드업을 왜 벌써부터 할까? 싸구려 설명해. 왜 이러지? 불안한데?
1: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3: 네, 여러분 노래로 씻어요. 스테이스입니다. To love.

0: 어쨌든 이렇게 좀 애가 약간 상황이 또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그또 잊어버리려고 대짜 도전도
1: 그러신
0: 해주신
1: 것
0: 것 같아요.
1: 같아요.
0: 예.
1: 네.
0: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아이고,
1: 네.
0: 안녕하세요.
1: 본인 소개
2: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이쁜 아내랑 이제 24개월 된 혜성이랑 같이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6살 유황석입니다.
0: 아이고, 유황석님, 아내가 적어주셨어요?
2: 아니요.
1: 제 생각에 한솔 씨가 스스로 말한 것 같은데, 그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애들 옆에서 이렇게 짓궂은 친구들 있잖아요, 왜. 야, 너 묶여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1: 아, 근데 한솔 씨, 그나저나 제
2: 맞아요.
1: 걱정은 혜성인데, 아픈 건좀
2: 네.
1: 어때요? 어제보다 나아요?
2: 아니요, 오늘이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0: 아이고야.
1: 안 어때요, 혜성이?
2: 됐고.
1: 열나요?
2: 네, 열도 나고, 물도 잘못 마시고, 찡얼찡얼하고, 아프다고 막.
1: 아이고, 애기가.
0: 그러니까 평소에 또 밝고 잘 웃던 애인데도 아파가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시겠다.
2: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회사도 못 가고 그냥
1: 네. 그러다
2: 아내랑
1: 한솔씨
2: 같이.
1: 연차 내서 이렇게 아내도 위로해주고 애기도 챙기는
0: 맞아.
1: 아빠로서 아빠 참 멋있네요.
2: 감사합니다.
0: 유한석 씨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신 것 같아요. 대짜 도전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좋은
2: 네.
0: 아빠 좋은 남편 유한석 씨 틀리면 전화가 바로 끊겨요. 그러니까
2: 네.
0: 미리 가족들에게 메시지 남기실까요?
2: 네, 알겠어요. 혜성이 아픈데 밤새 이제 간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잘 챙겨주느라 고맙고 우리 혜성이도 얼른 나와서 아빠랑 같이 또 예전처럼 산책도 하고 밖에 동물도 보러 가자. 우리 가족 사랑해요.
1: 사랑해.
0: 되게 자상하시다.
1: 그러니까요. 너무 스윗한 아빠네요.
0: 기본값이 다정하시네.
1: 네. 장선 씨, 오늘 대자 문제 원하셨다고요?
2: 네.
1: 대자에 기상 영역이 있고요. 디지털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디지털 할게요.
1: 디지털 영역.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정선희 씨, 문제 주세요.
0: 가요, 가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이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것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는 규칙이나 절차를 뜻합니다. 검색 서비스나 길찾기, 동영상 추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활용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어. 사실은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
1: 대자 문제 치고는 거의 정선혜 씨가 힌트를 내주셨거든요.
0: 그렇죠.
1: 알콰리즈미?
0: 근데 저희가 이게 힌트를 못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저희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서.
0: 자, 일단 청취자 퀴즈로 전환이 됐습니다.
1: 알코리즘에서 유래된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0: 샵 8001번 유료 문자 서비스고요.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힌트송도, 힌트송 그렇죠. 우리도 하나 이제 뒤에 한번 꼬리를 잡아봤어요. 양파의 노래입니다.
1: 네.
0: 그대를 알고.

0: 청취자로 퀴즈가 나왔죠.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 정답은요?
1: 알고리즘이었습니다.
0: 네. 네,
1: 9485님, 7662님, 장혜윤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구매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6021님.
0: 안녕하세요. 6월 한 달 동안 부모님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덥네요. 잠깐 땡땡이 칠 겸해서 퀴즈 신청해볼까 하네요. 저희 부모님의 최애 라디오 프로가 지라시에요.
1: 진짜 아, 뭐야 땡땡이도 아니네. 그럼 효도네 효도.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2: 네, 저 백고에서 사는 김수지입니다.
1: 김수지 씨?
2: 네, 맞아요.
1: 아니, 우리 수지 씨 너무 현녀다.
0: 어, 수지 씨. 아, 수진 씨인가요?
2: 네, 맞아요.
0: 수진 씨. 수진 씨, 그럼 원래 일이 있을 텐데 6월 어떻게 빼셨어요?
2: 아, 오전에만 근무하는 직장이요.
1: 아,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2: 6월.
0: 어.
2: 네.
0: 어우, 대단하시다.
1: 그래요, 진짜. 근데 농장에서 일하려면은 그 체감할 수 있는 더위가 엄청 심하잖아요.
2: 네.
1: 아, 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2: 지금, 어우, 하우스에서 일을 해가지고.
1: 네. 샤인머스켓이니까.
2: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어지럽진 않아요?
2: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0: 그렇죠.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근데 또 과일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온도에서 달콤하게 연거리니까 그죠?
1: 맞죠.
2: 네. 아이고. 맞아요.
1: 아, 그 브릭 때문에.
0: 브릭스 브릭스. 아,
1: 맞아 브릭스. 네. 아니 올해 농사는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2: 아, 그냥 저는 만족스러운데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0: 그래요.
1: 그래도 수진 씨 이렇게 네. 부모님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일하시는 거 그게 정말 네. 되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효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0: 그럼요.
1: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
2: 아니
1: 외동딸이에요?
2: 아, 아니요, 오빠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집 농장 이름이 이제, 오빠 이름 따서 광진 농장이라고.
1: 광진 씨는 뭐예요, 그러면?
2: 광진 씨는 지금 이제,
0: 개인사업?
2: 골프 치고, 그냥.
1: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광진 씨 잡아와요, 지금.
0: 재밌다.
1: 어?
0: 재밌다.
1: 어디에 지금 골프 클립을 들고 나왔어요?
0: 아니, 수진 씨, 광진 씨는 영농 후계자 할 생각이 없대요?
2: 아유, 네.
1: 그러면 광진 농장 그 이름 내리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수진 농장으로 해.

0: 문제 풀기 전에 오빠에게 한마디 할까요, 우리?
1: 한마디 합시다. 네.
2: 오빠요? 아니, 그냥 부모님한테.
0: 그래요, 부모님께. 야, 이제 오빠 아웃인가 봐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한마디 하세요.
2: 아, 지금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몰래 신청해서 저희 놀랬을 텐데.
1: 웬일이야.
2: 빨리 일 마치고 저희. 재밌고 시원한데 놀러 가고 싶어요, 같이.
1: 세상에.
0: 수진 씨가 네.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1: 어. 아니, 저 네. 수진 씨 부모님께 한마디 해도 돼요, 제가?
2: 아, 네. 네,
1: 어머님, 아버님, 지금 듣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전 정선입니다. 옆에 문천식 씨가 있고요.
0: 안녕하세요.
1: 어머님, 아버님, 수진 씨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광진 간판 내려요. 수진 농장입니다, 지금. 네.
0: 그리고 수진 씨가 너무 효녀로 잘해준다고 해서 수진 씨만 일시키면 나 우렁.
1: 안 돼.
0: 나 우렁.
1: 우렁.
0: 자, 수진 씨 문제가 대중소 있는데 뭘로 가실까요?
2: 저는 틀려도 대자로 틀리겠습니다.
0: 아, 아까 디지털 영역 알고리즘 문제가 나가서 하나 남았거든요. 기상 네. 영역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2: 네.
0: 문제 드립니다.
1: 최근 유럽 곳곳에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휴교와 열차 운행 중단, 대규모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강한 고기압이 상공을 뒤덮어 뜨거운 공기를 한 곳에 가두고 지표면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기상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2: 엘리뇨?
0: 슈퍼
2: 엘리뇨? 모르겠다.
0: 아, 문제도 어렵죠. 대자가 네, 모르는 게 정상인데 대자가 어려워요.
1: 맞아. 어려워요. 대자니까 또 어렵죠. 예. 그래도 수진 씨의 배포가 전 감동적이었고요. 네. 아 진짜 효녀 우리 수진 씨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 샤인머스켓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 맞아요. 많이 사서 드시고 매출도 네.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힌트송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고척돔에도 이 노래가 울려퍼지길 바라면서 현미가 부릅니다.
1: 노력하네. 열이 올라요.
0: 샵 8001번으로 문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

0: 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배짱시대.
1: 네, 정사람 천식의 지금을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2: 네, 광고 전에 청취자 퀴즈 나갔죠. 지표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기상현상, 열돔 현상이었습니다.
1: 아, 이거를 갑자기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요, 열돔 현상.
2: 그럼요, 그럼요. 네,
1: 김효조님, 5416님, 1464님 맞추셨습니다.
2: 자,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풀 수 있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 설명하는 영화가 뭔지 맞춰주세요. 또 여름 특집이라고 하네요.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문제 주시죠.
2: 시작할게요. 네.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90년대 하이틴 호러물의 교과서 같은 영화라고 했고요. 또 다른 관객은 이상한 건 범인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20년 동안 가끔 보게 만드는 신기한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첫 장면이다. 좋은 징조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3: 이 그거 아니야. 무서운 거. 목욕하는 데 죽이고 키스하는 데 죽이고 뭐 이렇게 지난 여름에 뭘 했다 이렇게 추격을 해. 나는 지난 여름에 뭐 했을까. 꽈라 됐었지.
2: 이건 난 항상 내 목소리로 더듬어
3: 좀 이따 누나가 해야 된다.
2: 아, 물에 젖은 떡볶이.
3: 땅에 떨어진 떡볶이.
2: 지금.
3: 땅에 네. 떨어진 떡볶이.
2: 아니, 물에 젖었는데 땅에 떡 떨어졌어.
3: 그렇죠, 그렇죠. 예.
2: 덕지덕지 붙었어, 지금. 이거 내가 먹어야 돼.
3: 예, 또 맛있게 드시고요.
2: 여러분, 자, 같이 먹어요.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2: 힌트송이에요. 포지션입니다. 서머타임.

0: 네, 문천식의 싹으로 설명해 문제 나갔죠. 자, 정선혜 씨가 다시 한번 알려주실래요?
1: 우리 그 둘째 작가가 새로 오셨죠?
0: 네네네.
1: 이거 둘째 작가가 들어와서 한번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1: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봐요.
0: 예,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1: 같이 죽어요.
0: 예.
1: 이거 그거 아니야? 무서운 거. 목욕하는데 죽이고, 키스하는데 죽이고, 아우, 지난 여름에 뭘 했다고 그렇게 죽이고 그래. 딴 지난 여름에 뭘 했나? 꽐라댔었지? 예, 자기 고백과도 같은 영어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였어요. 아, 4850님. 아, 문천식님 싸구려 설명. 역시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았어.
0: 네.
1: 정답 여고괴담.
0: 아, 땡입니다. 틀렸어요.
1: 재밌네. 4850님 재밌어.
0: 여고괴담 아닙니다. 네. 예, 이 영화는 미쿡 영화예요.
1: 8754님.
0: 정답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20대 초반 시절 정말 내 인생도 눈부시고 이 영화는 무섭고 기억이 남네요.
1: 이걸 문천식 씨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0: 아 우리 팔칠오사님이 눈부신 청년 시절을 보냈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1: 다 싸지는 거예요? 네? 이 시간은 다 싸지는 거. 설명만 싸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순서까지.
0: 잠깐 저렴하게.
1: 아
0: 네.
1: 그냥 다 싸지는구나.
0: 그런 거죠.
1: 자 6264님. 정답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방금 MBC 방송국 구경 갔다 왔어요.
0: 우와.
1: 방송국 앞에 선희님, 천식님 목소리 나와서 반가웠어요. 오늘 한 일을 알려드렸어요.
0: 와, 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아, 예, 견학 오신 분들 그 복도 쪽에 계셨는데, 거기 계셨었나?
0: 그런가?
1: 예. 자, 이분들 포함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애쓰셨어요.
0: 네. 자, 이제 세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1: 8167님. 어, 아빠시네. 생후 100일 아기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2: 아이고.
1: 출산휴가 일주일 쓰고 최대한 혼자 육아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대짜 퀴즈 풀고 가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 아, 요즘 아빠들이 이렇게 노력해요.
1: 아, 진짜.
0: 네.
1: 아니 우리 아빠들은 점점점. 네. 아빠?
0: 옛날 아빠들은 또 그 시대에 맞게 노력하셨고.
1: 맞아. 밖에서 네. 좀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맞아요. 요새는 근데 안팎으로 다 노력하니까. 네. 엄마도 그렇고. 자 일단 출산휴가를 일주일째 쓰고 지금 최대한 독박휴가를 하려고 노력 중인 8167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우 칭찬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0: 예. 예.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저는 경주에서 내일이면 100일 되는 신생아 아이고. 우리 수빈이 키우고 있는 애기 아빠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1: 수빈이.
0: 이재민 아빠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1: 따님 이름이 수빈이군요.
3: 네네.
1: 수빈이 어때요? 순해요?
3: 뭐 10점으로 치면 한 4점 정도 되는 난이도가 4점 정도 되는
1: 난이도가? 오 그럼 네. 순한 편이다.
0: 그런 얘기를 네. 나중에 효도합니다.

0: 다재민 씨.
1: 맞아, 맞아.
0: 예.
1: 아니, 얼마나
0: 아내분도
1: 고마워.
0: 옆에 계세요?
2: 같이 사실 지금 카페 왔다가
1: 아, 예.
2: 신청해 보라 해가지고
1: 아, 진짜?
2: 신청하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습니다.
1: 아이고 두 분에게 이게 찰나지만 되게 반짝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아내분 옆에 이렇게 듣고 계세요?
0: 카페 안에서 들으시고 얼마 지금 재민 씨 나와
1: 아이는
0: 거.
1: 아이는 유모차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2: 네네 유모차에 누워서
1: 자요?
2: 와이프랑 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눈 깜빡깜빡하고
1: 있어요.
0: 아이고 얼마나 예쁠까 수빈이. 자 재민 씨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애기에게 한마디 할까요?
2: 애기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 강선이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잘 키우자. 그리고 우리 이쁜 딸 수빈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큰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 화이팅 사랑해.
0: 아유 네.
1: 아니 목소리 듣는데 재민 씨 앞니가 말라 있어 지금 하도 웃어가지고.
0: 아기 때문에.
1: 네. 네. 딱 느껴져. 네.
0: 재민 씨 그 사랑 영원히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아니 이렇게 네. 오늘 기름기가 흘러 멘트.
0: 아 왜? 나도 애가...
1: 영원히 그 사랑.
0: 제가 아기를 키워봤기 때문에
1: 굉장히
0: 얼마나
1: 종교적이야.
0: 힘들고 좋은지 알죠. 네.
1: 종교적이야 굉장히. 영원히 이 사랑. 자 대자 문제도 영원히.
0: 현재 중자와 소자만 남아 있거든요.
1: 네. 품절이에요.
2: 아, 그러면 안 그래도 점심 때 저희 쟁반 짜장 먹어가지고
1: 어머나
2: 중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다 좋다. 아우 좋습니다. 순발력 좋으시다.
0: 중자에 문학 영역이 있고요, 디저트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문학 하겠습니다.
1: 문학 좋아요.
0: 5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 걸려 있네요. 자 문제 주세요.
1: MZ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텍스트 힙 열풍이 이어지면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간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 문학을 찾는 독자들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중 이 인물은 독일을 대표하는 문호이자 시인으로 대표작으로는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이 있습니다.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풀네임 아니어도 됩니다.
2: 베르나르 베르베르?
1: 어? 어? 잠깐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지.
0: 네, 지금
1: 아니야.
0: 예, 어쨌든. 예.
1: 이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함정이었네.
0: 그쵸.
1: 이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발음으로 가셨다.
0: 예.
1: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 청취자 퀴즈로 전환돼서 우리 이재민 씨가 양보한 덕분에 다섯 명이 또 행복해질 거예요.
0: 독일을 대표하는 문호이자 시인으로 대표적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이 있습니다.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 작가를 맞춰주세요.
1: 힌트송 준비했어요. 이게 박경림 씨가 오늘 도움을 주겠네요. 박경림 고속도로 테이프 프로젝트를 줄여서 박고태라고 해요. 박고태.
0: 고태?
1: 고태.
0: 고태.
1: 자, 예. 착각의 늪 듣고 올게요.

0: 네, 박경님의 착각의 늪 들으셨고요.
1: 네, 우리 박경님 씨는 참고로 7월 중에 저희 지라시 한번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0: 잘 됐네요.
1: 네. 예. 자, 청취자 퀴즈 나갔는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을 쓴 문학의 거장, 정답은 요한 볼프강 괴테.
0: 그래서 괴테도 정답으로 해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괴테. 많이들 괴테로 알고 계시죠?
1: 플레임은 잘 몰라요.
0: 요한 볼프강 괴테였군요.
1: 임채린님, 8112님, 682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오늘 마지막 도전자가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5971님. 아, 매번 듣기만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됩니다. 퀴즈 도전할게요.
1: 오, 다행이네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어디에 누구신지요?
2: 네, 여기 충북 청주고요. 이름은 네. 이덕희라고 합니다.
0: 이덕희님 청주에 연락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 저희 지라 씨 자주 들으시나요?
2: 저 매일 들어요.
0: 우와.
1: 최애 코너, 최애 코너.
2: 금요일 날하는 어느 날 사랑이.
0: 아, 그렇죠. 금요일이 인기가 많아요.
1: 그러게.
0: 덕희님 오늘은 근무를 안 하셨나요? 시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2: 아, 저희 제가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1: 네.
2: 아. 저희가 지난주에 방학을 했고 이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 네.
2: 당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해요.
1: 아.
2: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퇴근을 한 상황이고요.
1: 아, 그러시구나. 비교적 이때는 좀 개인 시간을 낼 수 있으시겠다.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2: 예. 네, 이 그런 시기에는 시간이 많죠.
1: 그렇죠.
2: 예.
1: 방학을 했으니까.
0: 대학생들은 벌써 예. 방학을 했군요. 그럼 계약은 언제예요, 대학생들?
2: 저희가 9월 1일부터 계약입니다.
0: 와, 두 달 넘게.
1: 덕희 씨는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2: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쪽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1: 오, 그래요? 오. 공부까지?
2: 네네.
1: 대단하시다.
0: 덕희 씨 다이어트는 왜 건강 때문에 아니면 소개팅 때문에 뭐?
2: 일단은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좀 이제 건강상
1: 겸사겸사.
2: 때문에 이제 좀 네,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0: 그러시군요.
1: 기대할게요. 네. 화이팅!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퀴즈 만약에 틀리면 끊기니까 한 말씀 하시겠거든요.
2: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
1: 어머.
2: 그리고 저희 학교 모든 직원 선생님들 이렇게 못난 저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이글스 팬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끝까지 우승을 가는 그날까지 같이 응원하시죠. 하나이글스 파이팅!
0: 네, 공익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네요.
1: 파이팅 있네 우리 덕희 씨.
0: 좋습니다. 덕희 씨, 자 중자 하나 소자 두 개가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네, 중자로 갈게요.
0: 그렇습니다. 10만 원 선의 C3 홈키어 세트가 걸린 디저트 영역 문제 드립니다.
1: 요즘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디저트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혼자 빙수를 즐기는 이른바 혼빙이 유행하면서 프랜차이즈 카페나 1인 컵빙수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름철 인기 디저트가 빙수만 있는 건 아니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인 이것은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우유의 비율이 높고 공기 함량이 적어 더욱 쫀득쫀득한 식감과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유와 천연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맛을 내는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2: 젤라토.
1: 젤라토. 정답. 오늘 첫 정답이라고요?
0: 이야.
1: 진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정답.
0: 예, 저희도 좋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이 기쁨을 누구와?
0: 우리 써니누님, 항상 그 천식이 형님의 괴롭힘에 괴로워하시는데, 우리 써니누님이랑 이렇게 이 기쁨을 함께
2: 드리고
0: 싶습니다.
2: 반대요, 반대. 제가 갈굼 나가는 거예요.
1: 역시 통찰력이 있는 분이셔. 아,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아,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 내가 얼마나 괴롭힌다고 하고, 몇이 천대. 아, 정말. 예. 네. 자, 광고 광고 들으시고 행운공 추첨 준비할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4: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여름의 콩밭을 메면서 부르는 콩밭 노래입니다.
1: 콩밭골 이내 팔자
0: 풀이 무성한 콩밭의 찐통 같은 더위는 김매는 여인들의 신세 타령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저 MBC 이정은 기자가 특별 진행하는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이제 지라시 복권 뽑아보겠습니다. 지난주 2월 돼서요. 오늘은 쌀이 40kg입니다. 네.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 드릴 거예요.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4: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실외기 망가져서 에어컨이 안 돼요. 우리 애는 우렁. 네.
3: 어떻게 빨리 고쳐야겠다.
4: 수위 중이에요. 네.
3: 어떻게 해요.
4: 뽑을게요. 3개 뽑겠습니다. 3개. 100짜리예요. 자, 나왔어요. 300.
3: 300.
4: 10짜리는 시작. 0번이고요. 30,

0: 짜리는 3!
1: 303.
2: 어? 303
0: 있을까? 40kg 쌀의
2: 주인공. 오예, 오예, 오예, 오예.
0: 나이스.
2: 계세요. 와, 오늘 시작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자, 전화 8737님이신데 303 적어주셨어요.
0: 에어컨도 제발. 10년 넘으니까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잘 챙기셔야 됩니다.
2: 아껴 썼는데, 진짜.
3: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저는 정선이고요.
0: 미수씨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8737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받아주셔서. 듣고 계셨어요?
3: 네네. 네.
2: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아, 저는 연신에 사는 김만봉이라고 합니다.
2: 김만봉님.
3: 네네. 네.
2: 아, 지금 혹시 일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아니면 뭐하고 계셨어요?
3: 아, 네, 이제 차 주차했어요.
2: 아, 차 주차. 어우, 너무 다행입니다. 타이밍 네, 진짜 그래요. 끝내주네요.
3: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2: 303번이 어떤 의미예요? 숫자.
3: 아, 그냥 한번 수고한 대로 샀어요.
2: 야, 이런 게 진짜 당첨률이 높다.
0: 그러게요. 네. 아,
2: 그냥.
0: 예.
2: 오늘 쌀 40kg예요, 김만봉님.
3: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0: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3: 아, 애기 엄마요.
2: 자, 오늘 그 방송도 연결되셨고 쌀 40kg도 타셨고 기분이다. 메시지 쏘세요.
3: 아, 영철아, 나 오늘 행복했어. 쌀 40kg 받아.
2: 아니, 김만봉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소년처럼 네,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감동해요.
3: 아, 너무 이뻐요.
2: 아직 신혼이신가 봐요.
3: 아니요.
2: 어?
3: 아, 30년 넘었어요.
2: 30년 넘었는데.
0: 우와, 근데 이렇게 와, 사랑, 이야.
2: 한 일주일 전에 결혼하신 듯?
3: 아유, 감사합니다.
0: 금슬 전 우단바라 같은 부부.
2: 그러게, 아유, 김만봉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3: 네,
2: 오늘 이렇게
3: 감사합니다.
2: 예, 기분 좋은 오늘 같은 일들이 더 많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0: 네네.
3: 아유,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이 쌀 모두가 건강으로 이어지길, 그죠?
2: 어, 네. 맞아. 오늘 문천식 씨 굉장히 시적이야. 오늘 문학적이야.
0: 네.
2: 싸구려 설명회를 좀 약간 뒤집어.
0: 너무 그려고. 천박하게 같아서.
2: 네. 그래요. 낯설어.
0: 쟤는 무엇들아, 콜!
2: 자,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은 안드리 시피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언급한 고교 야구 응원전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합니다. 이 협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들이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남 광주 신규 반도체 공장에 하루 65만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북댐 여유량 5만 톤과 댐 증고로 25만 톤을 추가해 활용하고 중앙댐 미사용량 5만 톤, 장흥댐 여유량 10만 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발전 용수로 활용 중인 보성강댐 용수 중 10만 톤을 공업 용수로 전환하고 광주 1하수처리장 하수제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해 30만 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 직원이냐며 경찰의 양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 시위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투표함이 옮겨지자 경찰의 양팔을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시위대 2명을 붙잡아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을 뒤에서 민 혐의를 받는 다른 시위대 1명의 신원도 특정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제복 차림 경찰 사진과 함께 선관위 직원이 위장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게시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 장안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노동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18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 180mm 이상, 남해안은 최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0도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학생 때는 자는 것도 노는 것도 멀리하며 공부, 어른이 돼서는 힘없이 자기 개발, 그리고 관리를 위해 먹는 것도 참고 또 참고, 우리 사회에 꾸준히 질문을 던져온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감독관이 돼서 자기를 자꾸 착취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안함도 못 느낀다. 가끔씩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지 돌아보지요. 봉준호 감독도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죠. 일찍 자라.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옛말이 이보다 더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주민열쇠가 제대로 쓰이는지 엄격히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꼼수를 부려 재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4년간 무려 91명의 지방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 업체를 동원해 소속 지자체로부터 은밀하게 따낸 수의계약 규모만 무려 516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버젓이 시행 중이지만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에서 빠진 형제자매를 내세우는 교묘한 가족 비즈니스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지역 살림을 견제하라고 유권자들이 쥐어준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의 발판으로 악용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당장 내일이면 새로운 민선 9기 지방의회가 닻을 올리는데요.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폐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헐거운 법망을 빈틈없이 조이고 투명한 감시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당신을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 당선인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 잠시 후 서민적 문화특화지역 조성 TF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여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0: 녹색 희망, 녹색당 허준규 안동시의원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1: 아, 내일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이어서
0: 네.
1: 이제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분들 이야기 듣고 만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7월 1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민선 10대 경북 북부 지역 기초의회 광역의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0: 네.
1: 임기 시작과 함께 첫 번째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0: 어떤 걸 하나요?
1: 네,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장을 뽑고 원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첫 번째 업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10대 경북 북부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어떤 둘러싼 어떤 쟁점들을
0: 네.
1: 공유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0: 여전히 많은 주민들한테는 이 의장단 선거나 원구성 과정이 생소하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1: 네, 의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바로 의장입니다. 그래서
0: 네.
1: 임기 시작하면은 안동시 의회라든가 예천군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구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0: 네.
1: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를테면은 안동 같은 경우 뭐 경제도시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경제도시위원회는 뭐 도시 건설, 농업 관련 일을 담당하게 되고
0: 네.
1: 문화복지는 문화예술, 뭐 사회복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두 개 정도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의회 운영위원회까지 보통 상임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0: 네.
1: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그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결산하고 심사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고 의원님들을 이제 그 위원회에 배치하는 이러한 과정을
0: 네.
1: 원구성이라고 합니다.
0: 아하.
1: 그래서 지방의회가 개원하면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 기초의회 의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의장이 되면은
0: 네.
1: 그 기초단체장처럼 모든 행사에서 뭐 축사라든가 의전을 이제 같이 동급으로 이제 가는 게 있고요.
0: 네.
1: 또 의회 공무원들을 인사권이라든가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도 있습니다.
0: 오.
1: 또 비서실장이 배치가 되고
0: 네.
1: 뭐 관용차라든가 업무 추진비가 생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시정이 있어서 또 현안이 있을 때 뭐 이를테면은 의회에서 의견이 6대4로 갈리는 의견이 있다고 합시다.
0: 네.
1: 뭐 투표를 붙였을 때 6대4 정도 된다 했을 때 아, 이거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다음에 회의를 좀 더 하자라든가.
0: 네.
1: 아, 이 정도 논의했으면 됐다. 이제 표결로 가서 논의를 진행하자. 요런 판단들을 바로 의장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의전이라든가
0: 네.
1: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의회의 의사결정과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또 시 집행부와 어떤 의회가 갈등이 있을 때 중재를 한다든가
0: 네.
1: 또 의회 내에서도 뭐 정당별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조율하고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기초의회 의장단을 뽑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선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의 방식은 대부분 무기명 투표,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입니다. 이게
0: 네.
1: 무슨 얘기냐면은
0: 네.
1: 안동시의회 의원이 18명 있다면요. 의장당 선거 할 테니까 뭐 반장 선거 하듯이 후보 등록을 받고 누구 할 사람 손 들으세요 해가지고 후보 등록해서 뭐 투표 붙여가지고 과반수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냥 그 교황 선출 방식이죠. 그 각자 이름을 적어요.
0: 네.
1: 무기명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되는 방식입니다.
0: 아하, 그렇군요.
1: 그래서 물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콘클라베 방식이 너무 깜깜이 선거 아니냐라는
0: 네.
1: 문제의식 때문에
0: 네.
1: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안동시의 의장단 선거 같은 경우 9대9여서 연장자가 네. 의장이 되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보통 의장은 관례적으로도 다수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북 북부 기초의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죠?
0: 네, 안동 MBC 권역의 9개 시군을 살펴보면은 네. 문경, 의성, 봉화, 청송, 영양, 영주, 상주. 쉽게 말해서 안동과 예천을 제외하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거의 획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총회, 뭐 지역 당협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내부에서 가장 많은 지지가 모아진 분이 관례적으로 합니다.
1: 네.
0: 다만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 됐을 때
1: 네.
0: 당협위원회, 뭐 국회의원 쪽에서 믿는 분이 아니라 무소속과 연대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 아, 네,
0: 어쨌든 네. 이 7개 시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1: 그러면 이제 안동시의회랑 예천군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 두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0: 네, 예천군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의 의원이 있는데
1: 네.
0: 국민의힘에서 4석, 무소속이 4석, 민주당이 1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 네.
0: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무소속 의원님들 네 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 네.
0: 과거에 국민의힘이 있었다가 나오신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은 또 별도의 한석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니까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분이 추대한 분이 무소속을 영입을 해가지고 국힘 쪽에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고
1: 네.
0: 아니면 무소속 의원님 중에 국민의힘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1: 네.
0: 예천군 의회가 아마 의장단 선거가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했다. 물론 이 무소속이 국힘으로 들어가서
1: 네.
0: 과반이 될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0: 이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1: 네.
0: 이제 안동이 되게 흥미로운 게 안동시의회 선거 결과는 7-7-3-1 국민의힘 7, 민주당 7, 무소속 3, 녹색당 하나였는데
1: 네.
0: 그 무소속의 10선의 이재갑 의원이 이제
1: 민주당으로 가셨죠.
0: 민주당으로 가서 현재는
1: 네.
0: 8-7-3-1이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과반이 18명 중에 9명을 넘어야 되니까
1: 네.
0: 1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1당이긴 하지만 8석, 2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높지만
1: 네.
0: 이 무소속 두 분과 또 녹색당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어떤 것든 보장된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없죠.
0: 만약에 무소속이 국민의힘과 연대한다 하면은 뭐 9대9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1: 네.
0: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자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1차 투표에서는 한 분을 후보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긴 했는데
1: 네.
0: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 네.
0: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의 표심도 변수이기 때문에 안동시 의회도 의장단 선거 결과를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1: 너무나 흥미로운 과정인데 사실 많은 주민들한테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의장단 선거가. 그러면 이 주민 대표를 뽑는 건데 의장단 선거가 주민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첫 번째는 과연 이 콘클라베 방식이 맞냐. 물론 이 콘클라베 방식이 이제 교황 선출 방식에 왜 있냐면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뭐 후보 등록하고 제가 교황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러한 문화가 좀 종교계에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0: 물론 뭐 종교인들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뭐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과정은 뭐 인간사에 당연하게 있는 것이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교황 선출 방식은 많은 추기경 분들이 이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모아

0: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 문화적인 게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다 소속 정당들이 있고, 어차피 당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클라베 방식을 해가지고 깜깜이 선거로 가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지금 일부 시군 의회라든가 광역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1: 네.
0: 후보 등록제를 하고 당당하게 정견 발표하고 내가 의장이 된다면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제 후보 등록제를 하게 됐을 때,
1: 네.
0: 물론 이것도 뭐 단점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의장단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또 여러 가지 그런 깜깜이 선거에 다른 패단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뭐저 후보 등록제가 절대선이라기보다는 한번
1: 네.
0: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1: 네,
0: 않겠나
1: 아닐까.
0: 싶습니다.
1: 네. 후보 등록제를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걸까요?
0: 네, 두 번째가 제도적인 것보다 이
1: 네.
0: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장단 선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원구성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상임위원장 자리도 세 군데가 되겠죠. 완동 같은 경우 경제도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거기에다가 이제 부의장까지 하면 네 자리가 있는데,
1: 네.
0: 지금 완동 같은 경우는 8대 7이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한 당이 독식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꼭 9대 9까지 가서 연장자가 교체가 돼 이런 수싸움을 하기보다는, 그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내대표끼리 합의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0: 합의문 발표해서 예를 들어 뭐 전반기 의장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하더라도 하반기는 이 정당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만동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 하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하고 상임위원장과 예결산위원장은 뭐몇 명이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든가
1: 네.
0: 좀 이렇게 해서 좀 민심이 고르게 반영되는 그런 원구성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1: 네.
0: 이런 의견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뭐 이를테면 영주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기초의원 비례투표를 35%
1: 네.
0: 정도 얻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얻었는데,
1: 네.
0: 지역구에서는 한분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거제도 때문에 실제 민심이 의회에서 과소대표 될수 있습니다. 이렇다라면 다수당에서 원구성할 때 무소속이라든가 어떤 그 야당을 배려해서 원구성을 할
1: 네.
0: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의회가 갈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뭐 정당을 넘어서서 협치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은
1: 네.
0: 좀더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협치로 민선 10대 경북 북부 기초의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 과정이 갈등보다 협치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다 같이 또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2부에서 뵙죠.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0: MBC,
1: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3: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6분 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문화라고 하면요. 공연장을 찾아가야만 만나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화는 일상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올해 예천이 이런 일상 속 문화와 도시를 지향하며 달고 좋은 샘물이 흐르는 도시란 예천 뜻을 살려 문화로 샘솟는 도시, 문화로 샘나는 예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천 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 TF 서민정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님 말처럼 예천에서 문화가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예천구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천문화관광재단 팀장 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먼저 이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화정책 사업인데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적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 그렇군요. 예천군에서는 그럼 이 사업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1: 아, 네. 올해 그 문화 사업 분야에 맞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문화 기획단인 단세 문화 PD를 모집합니다.
0: 네.
1: 이분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또 추진해 나가고요. 또 저희가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에서 상승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원도심의 문화적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문화 유산 활용,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예방, 마지막으로 민간 문화 공간을 활용해서 15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의제들을 예천의 특성에 맞게 문화적으로 풀어가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빈 공간들을 주민과 창작자들을 위한 곳으로 바꾸는 사업이 있다면서요?
1: 아, 네. 원도심의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문화적으로 살려내는 사업으로 동네가 예술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천의 원도심은 주민들의 삶의 어떤 발자취가 좀 남아있고 또 귀한 근대 건축 자산들도 많은 곳인데
0: 네.
1: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늘어나서 좀 고민이 컸습니다. 또 그 반대로는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의 빈 공간과 지역 창작자들을 연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천 막골 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빈 점포를 예술가의 개인 작업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이것을 좀 넘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의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맛에 문화의 멋까지 더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샘날 만큼 매력적인 거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주요 의제 중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문화를 통해 예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예술로 돌봄이라는 사업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0: 있는데요. 예천문화관광재단은 단세문화 PD들과 함께 이런 지역 맞춤형 문화 돌봄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군 취미안심센터,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농촌활력지원센터 이렇게 네 개의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이라는 감정이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일상에서 좀 정서적인 위로와 좀 따뜻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문화가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백신 역할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천의 전통시장에도 특별한 장날이 열린다던데 이름이 문화장날 시장와락이네요.
0: 아, 네. 저희가 그 예천의 상설시장이 끝자리가 2일, 그리고 7일에 5일장이 열립니다.
1: 네.
0: 이 전통 그 5일장이 좀 더 문화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매월 저희가 2랑 7을 더해서 27일에 문화장날 시장 와락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 농가공품 셀러들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시장 상인 기획단이 함께 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좀 선보이고 있고 시장에 오면은 좀 더 즐길 거리들을 또 선보이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문화가 흐르고 사람의 정이 머무는 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장도 보시고 좀 시장의 정과 문화도 즐기면서 예천시장만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15분 문화생활권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아, 네, 말씀하신 사업이 이제 우리 동네 문화센터라는 사업인데요. 앞서 이제 소개된 예천의 뜻처럼 우리 집 근처에도 좋은 문화가 좀 샘물처럼 솟아나고 흐르길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획을 했는데,
1: 네.
0: 이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동네에 있는 카페, 그다음에 공방 이런 이제 민간 공간에 좀 문화적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편하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좀 높이는 게 특징이고 아무래도 이제 공간 주인장들이 좀 이제 행정보다는 이웃들의 수요를 직접 또 반영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동네 사랑방과 좀 끈끈한 이런 좀 지역 공동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집 근처의 센터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0: 네, 저희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예천 문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용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은 지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디에 어떤 문화센터가 있는지 한눈에 쏙 들어오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공간이 지정되어서 운영 중인데, 프로그램이 정말 다채로우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렇게 예천문특 저도 방송 끝나면 꼭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아이디어 내서 활동하고 싶은 주민들을 위한 통로도 있을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초입 단계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문 단계인 생각 돋는 실험실이라는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안을 하려고 해도 복잡한 행정소류나 전문 지식이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런 걱정 없이 내가 사는 삼터에서 조금 더 재밌고 뭔가 그런 곳을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예천문특 웹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예천이라는 이름처럼 맑고 달콤한 문화의 샘물이 국민들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샘솟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예천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 TF의 서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최근 일본에서 여성 천황론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부쩍 치열해졌는데요. 그 중심에선 아이코 공주. 공식 이름으로 내친왕에 대한 대중의 호감과 지지는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여왕 시대에 대해

0: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0: 먼저 궁금한 게 이 나루히토 예. 일본 왕에 대한 호칭이 제각각이거든요. 일왕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 쓰는 것처럼 천왕이라고도 하고 또 일본 천왕을 준말로 일왕이라고도 쓰던데요. 뭐가 맞는 건가요?
1: 사실 우리 한국 정부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해를 계기로 상대국이 쓰는 명칭을 쓴다. 라는 차원에서 천황으로 정리를 했어요.
0: 네.
1: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관련된 공식 문서에서는 모두 다 천황으로 표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 천황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상대국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국제 외교 관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본의 국가 수반에 대해서 일왕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0: 네.
1: 이게 이제 한일 역사적 맥락을 봤을 때 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식민 지배한 일본의 군주를 천왕이라고 높여서 부르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인데
0: 네.
1: 솔직히 일본의 왕을 황제라고 부르는 게 입에서 잘 안 나온다는 사람도 많고
0: 네.
1: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에 요구하기를 일본과 외교 행위에서 할 때는 뭐 천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
0: 음흠.
1: 뭐 이런 타협안을 내놓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방송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냥 언론에서 함께 사용하는 거 천왕도 쓰고 일왕도 쓰고
0: 네.
1: 이렇게 할까 합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일본 왕실의 유일한 직계 왕녀 아이코 공주는 어떤 인물인가요?
1: 현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후의 무남 동녀입니다. 현 일본 왕실의 유일한 직계 왕녀이고
0: 네.
1: 2001년생으로 현재 24살, 25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루히토 이 내외가 결혼 생활 8년 동안 잦은 유산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출산한
0: 네.
1: 그게 나루히토가 60년생이고요. 어머니 마사코가 63년생이에요. 근데 지금 딸이 24살, 25살이면 나이 차이가 좀 많죠.
0: 네, 그러네요.
1: 아이코라는 이름이 발표된 이후 일본에서는 여아의 이름으로 아이코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불렀던 이름은 애칭은 아이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직위는 내친왕. 일본 왕의 딸과 손녀까지 내친왕, 증손녀부터는 여왕이라고 하고 남자는 친왕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렵게 얻은 이제 왕녀니까. 그런데 학창 시절 거식증, 실어증, 건강 상태 별로 좋지 않았는데
0: 네.
1: 사실 학폭을 당했습니다. 예. 막 따돌림 당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2018년 들어서 아이코의 신앙에 대한 여론이 싹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0: 네.
1: 마치 아이돌을 보는 것 같이 일본 국민들이 대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0: 오.
1: 아이코 공주가 가쿠슈대학 일어일문과에 졸업하고.
0: 네.
1: 2024년 4월부터 한 2년 됐죠? 2년 넘었죠? 일본 적십자사에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저 생계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현재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이 적십자사 직원을 일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네. 왕실 일원으로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의식에 참여하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아마 일본에서 여성 천왕론이 나오는 이유가 아이코 공주의 인기가 높아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가 중간에 학폭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0: 네.
1: 이후에 사람이 굉장히 좀 예쁘게 생겼고 일본 사람들이 딱 좋아하게 생겼어요.
0: 아.
1: 이게 굉장히 단정하고.
0: 그렇군요.
1: 네. 일본 적십자사에 취업했다. 사회 공헌을 한다. 뭐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그때 그 왕관 이제 성인식할 때 왕관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일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제작하지 말고 고모의 왕관을 빌려 쓰고 예, 또 10년 동안 보도에 나온 거는 10년이 넘게 우리 돈으로 7천 원짜리 저렴한 물통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검소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0: 이제 그러니까 적십자사라는 데가 사회공헌하는 데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차 출근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돌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고.
1: 네.
0: 차 출근할 때 보여준 그 단정한 정장 차림, 자연스러운 언행, 굉장히 온라인에 화제가 되면서 지금 뭐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1: 그렇다 보니까 최근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여성 일황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여성이 왕위에 오를 수 없다면서요?
0: 지금 일본 정치권이 황실 전범 개정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데,
1: 네.
0: 핵심 안건은요, 결혼한 여성 황족의 신분 유지 전후,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일본 왕족들이 많이 쫓겨났거든요.
1: 네.
0: 맥아더 그 사령부에 의해서.
1: 네.
0: 그래서 일반인이 된옛 황족 남성 후손의 황실 복귀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안정적인 왕위 계승인데,
1: 네.
0: 현재 젊은 남성,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 후손의 황실 복귀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남성한테 왕위가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1: 네.
0: 현재 젊은 남성 황족이 딱한 명밖에 안 돼요.
1: 오.
0: 나루히토의 남동생이 후미히토 왕세자가 있는데, 그세 자녀가 있거든요, 그쪽도.
1: 네.
0: 근데 딸딸 아들이에요.
1: 아.
0: 근데 막내 아들이 히사히토 신왕이라고 해서 19살입니다.
1: 네.
0: 근데 이 후미히토 이쪽 집안이 국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좋지
1: 아,
0: 않아요. 네,
1: 그런가요?
0: 젊은 남성 후계자가 히사히토 한 명뿐인데,
1: 네.
0: 그래서 일본사에서 왕위 계승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 국민 여론은 아이코 공주 쪽으로 여성 천황 괜찮아 하고 기울여 있는데, 이게 자민당 보수파가 옛 황족 남성 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1: 오.
0: 45년도에 쫓겨난 황족들 중에
1: 네.
0: 이미 80년이 지났으니까 뭐 일반인으로 살고 있는데,
1: 네.
0: 그 중에 황족 남성을 복귀시킨다라는, 그래서 왕위 계승이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 오.
0: 아이코 공주에 대한 천황 여론을 최대한 피하면서 남계 혈통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야 모두 다 난리랍니다.
1: 그런데 왜 자민당 보수파가 국민 여론을 따르지 않고 옛 황족 남성 복귀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여성 천황도 그리고 아이코 공주에 대한 지지도 높고
1: 네.
0: 그런 상황인데, 여성 천황 반대론자는 남계, 남자 쪽, 남자 계승이나 원칙을 바꾸면 천황제의 전통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대로부터 아들이 없을 때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남계의 혈통을 찾아서 황위를 이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민당 보수파가 여성천황 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자라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핵심이 남계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제를 단순히 왕위 계승 제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부계 혈통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일본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그뭐 일본 황실은 스스로 초대 직무천황 이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라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근데 신화예요, 설화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전설상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일본 보수진이 여전히 남계 계승의 연속성, 이게 일본이다, 천황제의 정통성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1: 일본에는 그긴 역사 가운데 여성의 왕이었던 시대가 없었던 건가요?
0: 그런데 있었어요.
1: 오.
0: 공식적으로 10대에 걸쳐서 8명의 여성 천황 존재를 인정합니다,
1: 오.
0: 역사에서도.
1: 네.
0: 그런데 보수진이 이야기하기를 예외적인 존재다, 또는 독신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에서 즉위했고 재위 중에서 결혼하여 출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음 남자 천황이 등극하기 전에 잠시 왕위를 맡아놨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보수진이 고민하는 것이,
1: 네.
0: 아이코 공주의 다음 세대, 아이코가 지금 여성 천황이 된다, 그 자녀가 다시 천황이, 그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천황이 되면 아버지는 일반 가문일 출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
0: 결국 일본 왕실은 역사상 처음으로 모계 중심 계승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황통의 단절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인 고민은 여성이 왕이 될수 있느냐 아니냐 보다 두개 혈통 원칙 무너지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 옛 황족 가문의 남성 후손을 다시 황실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죠. 이참 이해가
1: 지금
0: 잘안 되기를.
1: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북이면 어떻고, 목이면 어떤가 싶거든요. 일본이 이렇게나 후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0: 일본 보수적인 여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말하지 않는 게 두개 혈통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두개 혈통에서 모계 혈통으로 넘어간 이후 자칫 황실제도 존립 자체가 문제시 될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본 헌법 2조에는 황위는 세습되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개성한다 돼 있고, 그
1: 네.
0: 황실전범 제1조는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이걸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헌법에도 황실전범을 이렇게 강하게 딱 북의 혈천왕과 이 제도로 바로 딱 박아놓은 것이, 만약에 지금 인기가 높아서 아이코 공주가 여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일본 국민들을 사이에서 지금 천황은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천황인가 의문이나 별도의 해석이 생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황실의 정통성에 균열이 생기고 국민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1: 네.
0: 이런 의심 자체를 애초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게 보수 진영의 목적인 거예요. 일본 천황 승계에서 권위 있는 이제 일본 전문가들도 지금 천황은 진짜 천황이라고 할수 있는가? 라는 이런 국민들의 의심이 1mm라도 생기는 것 자체가 상실제도에는 치명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군요. 그럼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는 이런 왕위 계승과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0: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1: 네.
0: 두 번째는 옛 미약해. 그러니까 황실에서 갈라져 나온, 그 쫓겨난 방계 가문인 그쪽 남계 자손을 양자로 맞아 황족으로 들이는 방안. 이거를 고민하고 있대요.
1: 네.
0: 그럼 만약 일본 정부가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은 아이코 공주는 결혼 후에 황실에 남을지 떠날지를 선택해야 하고,
1: 네.
0: 만약에 황실에 남는다고 하면 일반 국민인 남편과 호적이 나뉘고, 남편과 낳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남편 호적에 올라서 일반 국민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호적이 남편에 올라게 되겠거든요. 황위를 계승할 수가 없어요.
1: 아하,
0: 그
1: 그렇군요.
0: 두 번째 자손을 두 번째로 자손을 양자로 맞아서,
1: 네.
0: 그 아까 남계 황족을 들인다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양자로 맞아 황족을 들인 방안도 복잡한데, 그 양자에게 황위 계승권을 인정할지 말지를 두고 이랑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크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두 방안이 여야 합의안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거죠.
1: 심지어 이 문제로 골치 아파하다가 정략 결혼 시나리오까지 나왔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이게 웃긴 게요. 보수 일각에서는 그렇게 양자로 복귀시킨 옛 황족 후손을
1: 네.
0: 아이코 공주랑 결혼시키자. 그 왜냐하면 서로 황족이니까
1: 네.
0: 호적 분리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더라도 역의 논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이에요.
1: 네.
0: 뭘 이렇게 뭐 스카우트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1: 네.
0: 그러면 아이코 공주는 뭡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래서 지금 황실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라고 하고,
1: 네.
0: 나루히토도 극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왔다가 얼마 전에, 예, 발언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
1: 사실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까 정치적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떤 일인가요?
0: 지금 황실전범 개정을 밀어붙이는 게 다카이치 정권인데,
1: 네.
0: 이 뒤에서 움직임을 사실상 주도하는 인물이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안정적 황위 계승 확보에 관한 간담회라는 그 단체 회장이자
1: 네.
0: 또 아소다로는 다카이치 총리 정치적 후견인입니다.
1: 아하, 그렇군요.
0: 원래 아베

0: 아, 후견인은 이제 죽고 나서
1: 네.
0: 이제 아소부총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1: 네.
0: 아소다로 가문이 예전에 그 아소다로 부총재 여동생 노부코가 1980년 쇼와 천황의 조카와 결혼한 황실 인사예요. 아소다로 가문하고 이 황실 현재의 히로히토 가문하고 서로 이렇게 황실 교류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소다로의 파워가 정계는 물론이고 황실에도 미친다는 거죠.
1: 네.
0: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소위 음모론이 정치의 음모론이 막 일본 정계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소다로는 정계 실력자이자 황실의 파워를 갖게 되면은
1: 네.
0: 천황을 이용한 마케팅 돈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결혼이고 뭐고 이 당사자인 이 알코 공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말도 못하고
1: 네.
0: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이 끔찍하게 아이돌처럼 옛날 태어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금 굉장히 인기 높은 아이코 공주가 불쌍한 거예요. 이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2026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게요. 이게 21세기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천황제도, 북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8: 3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3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3: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6: 절세의 왕 절정.
1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6: ISA는 삼성증권이다.
19: 투자 전 상품 전용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뛸 때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금까지 프로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최근 고등학생들의 야구 대회 도중에 경합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상대팀 선수들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교 야구 경기에서까지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조롱하는 혐오송 구호들이 장난처럼 울려 퍼진 겁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혐오를 방관하고 아이들의 혐오성 발언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토니 페르난도의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도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라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잘하고 싶으면 나부터 챙기라는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푹 자는 거? 맛있는 저녁?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볼까요? 나부터 우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느긋해질 겁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씨?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씨 내프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여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총리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의회 포커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한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았는데요. 소외와 배제의 아픔을 겪었던 광주 전남을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2: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넓은 부지와 풍부한 공업 용수, 그리고 안정적인 신재생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서남권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2: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치달아온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이 겪어야 했던 소외와 배제의 아픔을 만회하고 수도권과 지방, 동서가 상생하는 균형성장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산업시설을 짓는 것 외에 광주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에 거주와 교육, 문화, 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규모 정주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숨진 지역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백 씨는 분점을 준비하면서 지인 주점 운영 매니저로 근무했는데 참사 당일 밤 11시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옮기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백 씨는 참사 이후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언급한 고교 야구 응원전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합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 등을 외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가 규제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자입니다.
4: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았고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동탄구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내일인 7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와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1: 법원이 종합편성 채널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 4개사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의 회생 절차 신청 이후 대표자 신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거친 결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 등 계열사 네 곳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에 대해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신청을 승인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 직원이냐며 경찰의 양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 시위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투표함이 옮겨지자 경찰의 양팔을 붙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시위대 2명을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을 뒤에서 민 혐의를 받는 다른 시위대 1명의 신원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제복 차림 경찰 사진과 함께 선관위 직원이 위장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게시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완화되면서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재가 전면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함께 해제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김 지사의 충북도청 사무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역사업가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명시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는데 경찰은 이를 약 2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 180mm 이상, 남해안 최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0도 등 17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뉴스 사이킥 어제부터 특별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이정은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새벽 귀국한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 축구.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을지 박문성 축구 해설가 3부에서 모시겠습니다.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가의 보도처럼 또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4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8: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뉴스 하이킥.
9: 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문성 축구 해설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네,
9: 요즘 너무 바쁘시죠? 좋은 일로 바쁜 게 아니고.
10: 네, 잘 돼서 바빠야 되는데, 네. 네, 좀 그렇습니다.
9: 네.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축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때까지 축구를 본 중에 가장 스타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32강에도 진출을 못하는 게 지금 참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10: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축구를 많이 알건 모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9: 네.
10: 이번 월드컵은 특히나, 48개로 늘었어요. 우리는 지금 32강에 못 간 거잖아요.
9: 네.
10: 기존 월드컵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을 못한 겁니다.
9: 네.
10: 지역 예선에서 탈락한 겁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우리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 있고 김민재 있고. 네. 유럽파들로만 웬만한 포지션을 다 채울 수 있는.
9: 네.
10: 역대 가장 많은 유럽파, 가장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대표팀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본선도 못 간 겁니다. 네. 예전으로 하면.
9: 네.
10: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만 충격적입니다.
9: 그럼 가장 그 부진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10: 식재료가 되게 좋은데.
9: 네.
10: 요리가 맛없게 나왔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9: 감독인가요?
10: 요리사 셰프의 책임이죠.
9: 네네.
10: 그럼 축구에서

0: 일단 11명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뛰고 경기장이 넓어요. 혼자의 개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대략 한 100m와 70m 정도 직사각형에서 뭔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1: 농구장, 배구장이랑 다르다는
0: 다르죠.
1: 거죠?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시가 있어도 메시도 사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대표팀으로.
1: 네. 네.
0: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게 또 축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11명을 하나의 팀, 원팀으로 어떻게 묶느냐 혹은 못 묶느냐가 중요하고 특히나 이번 월드컵은 감독의 능력이 극대화된 월드컵이에요. 왜냐하면 물먹는 시간이 생겼어요.
1: 네.
0: 전반전 한 번, 후반전 네. 한 번. 그러니까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예전에는 경기 전에 한 번, 하프타임 때 한 번 정도였다면 네. 이제 작전 타임을 두 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감독에 개입할 수 있는 게 극대화됐다는 건 감독에 따라서 어떤 팀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번에 일본과 브라질 경기에서 일본이 먼저 골을 넣었어요.
1: 네.
0: 그랬더니 브라질을 이끄는 감독이 안첼로티 감독이라 굉장히 유명한데 네. 후반전에 갑자기 전술을 확 바꾸는 거예요. 브라질이 2-1로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안첼로티에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선수는 좋은데 감독이 부족했던 거죠.
1: 근데 사실 이제 황금 세대를 지금 그러니까 가장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뭐 당연히 축구 팬들도 그렇겠지만 축구계 전체가 지금 굉장히 뭐 상심에 있다 내지는 뭐 좀 뭐랄까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좀 클 것 같습니다.
0: 그건 뭐 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 네.
0: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평상시에 축구를 그렇게 많이 안 보셨지만 그래도 월드컵 때는 심장이 뛰는
1: 네.
0: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게 뭐지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잉글랜드 토트넘에 뛰다가 이제 이적을 할 때
1: 네.
0: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이 미대륙 위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미국으로 이적을 했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이 대회에 정말 많은 걸 걸었어요.
1: 네.
0: 손흥민 선수를 중심축으로 한 이 황금 세대들이 이번 대회 뭐라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2강, 16강 이런 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1: 네.
0: 그 멤버들이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다는 거. 그것도 남아공. 그 남아공과 우리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조별 리그.
1: 네.
0: 그 선발 라인업의 이적 시장 가치. 프로는 결국은 이제 선수의 가치,
1: 네.
0: 몸값 이런 거로 차이를 낼 수 있는데 5배 차이였습니다.
1: 그 정도면 우리가 더 높다는
0: 당연히
1: 거죠.
0: 높죠.
1: 네.
0: 그 정도면 체급차로 눌렀어도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졌습니다. 비겼어도 되는 경기를. 이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판단의 기준은 늘 한국 축구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축구를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한국식 축구가 뭐야?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빌드업 축구 뭐 이런 이야기를 축구를 안 보는 사람조차 다 알게 우리는 아 빌드업 축구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구사하려고 했던 한국 축구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0: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1: 아 그런 건가요? 네. 제가?
0: 뭔지 몰라요 지금. 그 홍명호 감독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뭐 하는지. 남아공 끝난 다음에
1: 네.
0: 다음날 현지에서 기자들 만나서
1: 네.
0: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한 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왜 우리가 이런 경기를 했는지 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1: 네.
0: 날씨가 무더웠나? 선수들이 너무 잘하려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1: 네, 원래
0: 감독이 자기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자기가 어떤 전술을 했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1: 네.
0: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날씨인가? 아 뭐 좀 선수들이 너무 긴장했나? 아니 무더운 그 날씨는 우리에게만 뭐 문제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덥잖아요.
0: 뭐 거기 혹시 아프리카 선수들이라고 해서 무더위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제가 남아공 2010년 월드컵
1: 네.
0: 때 현재 있었지만 네. 거기 펭귄 삽니다.
1: 네. 저도 그때 2010년에 갔었어요.
0: 캡타운 거기
1: 네.
0: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1: 네.
0: 펭귄이 있을
1: 네.
0: 정도로 거긴 일반 아프리카와 달라요. 여하튼
1: 네.
0: 그걸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씨 탓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선수들의 심리 탓을 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감독은 끝났으면 알아야죠.
1: 네.
0: 왜 졌는지는 그거 하려고 돈 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몇십억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감독이 모른대요. 자기가 스스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해도 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왜 졌는지 몰라. 이런 얘기는 나 감독으로서 무능력해를 고백하는 거고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했다면 그 표현을 통해서 책임을 명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나쁜 겁니다.
1: 그래서 그 위원님이 보면 이제 전술적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독이 게을렀다. 네. 그러면은 이 선수 스타 플레이어의 어떤 기량에만 의존을 한 건가요?

0: 보여줄 전략 없이?
1: 전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네. 뭐 제가 추측하는 거 말고 네. 홍명보 감독이 직접 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싸웠던 팀이 세 팀이죠.
0: 네.
1: 체코, 멕시코, 남아공. 뭐 축구를 많이는 안 보신다고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세 팀이 같아요?
0: 다르겠죠.
1: 그죠?
0: 네네.
1: 체코는 키도 크죠?
0: 네.
1: 평균 신장이 막 190도.
0: 그리고 유럽이잖아요. 유럽
1: 맞아요.
0: 축구.
1: 네. 뭐 멕시코는 또 어떨까요? 홈팀이에요.
0: 네.
1: 그 다음에 남아공은 또 어떨까요? 또 다르겠죠?
0: 네.
1: 그 다음에 그런 스타일도 다르지만 경기력도 다르겠죠?
0: 네네.
1: 홈팀 멕시코는 잘 싸워요. 남아공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 상대가 있는 어떤 스포츠를 할 때 상대가 세면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할까요? 조금 수비적으로 이렇게 네. 버티면서 싸우겠죠? 상대가 약해요. 그럼 나 어떻게 싸울까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죠?
0: 그렇죠.
1: 그냥 어려운 우리가 전술이나 전략을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홍명호 감독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난 세 팀하고 경기할 때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
0: 저도 그거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쟁 상대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다니.
1: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전술이라고 하는 걸 짤 때 3단계를 걸쳐요. 첫 번째는 내가 뭘 잘하지? 우리 팀이? 혹은 내가 뭘 약하지? 우리의 강점과 단점이 1단계.
0: 네.
1: 근데 스포츠는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두 번째, 상대는 뭘 잘하지? 상대는 뭘 약하지? 그걸 네. 빨아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우리 1단계, 상대 2단계를 해서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죠. 실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전에 들어갔는데 계획한 대로만 풀리나요? 변수가 막 생기겠죠. 네.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네. 어떤 컨디션이 난조에 네. 빠지면 실전에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죠. 그게 3단계입니다.
0: 네.
1: 근데 지금 홍명 감독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1단계만 고민했어요. 난 우리만 고민했어.
0: 네.
1: 상대팀 고려 안 했어. 뭐 전술 변화? 실전에 들어갔는데 뭐 내가 왜? 이거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0: 1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1: 그래서 제가 네. 게으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 뭐를 아예 없다. 상대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게 있죠. 어떤 감독이 왜 전술이 없겠어요. 다 하고 싶은 축구도 있을 건데 상대팀에 비해서 다른 감독에 비해서 게으른 건 분명하잖아요.
0: 네.
1: 남아공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경기 앞두고 한국 나 파악 다 끝났어. 한국 어떻게 경기하는지 알아. 내일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막는지.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강인 그대로 들어오죠. 수비하려고. 네. 한국은 다른 공격적인 전술 패턴은 없어. 그냥 이강인 선수가 해줘야. 야, 이강인만 잡으면 저희 공격 못해. 그걸 파악한 거예요. 이강인 집중적으로 막하잖아요. 그게 전술의 대응이죠.
0: 공격수로 묶어놓으니까
1: 그렇죠.
0: 힘들지. 네.
1: 상대는 우리의 특징을 알았던 거죠. 근데 네. 그게 더 놀라운 게 전 경기 멕시코의 감독이었던 아기레 감독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만 잡으면 돼. 상대가 한번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0: 네.
1: 그걸 또 다음에 남아공 감독한테 똑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남아공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을 했느냐. 사실 남아공이 뒤에서 이렇게 볼 갖고 나오는 걸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하면 선수들 개개인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불안해요.
0: 네.
1: 그래서 거기다 실수가 일어나서 볼을 뺏겨서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돼서 해설을 하거나 남아공 경기를 분석한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시작하면 전방 압박을 세게 걸어. 그러면 우리가 다득점까지도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격수들 중에 가장 전방 압박이 강한 공격수가 두 명입니다.
0: 손흥민?
1: 그리고 네. 이재성.
0: 네.
1: 둘을 다 뺐습니다.
0: 네.
1: 상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한 건가요?
0: 왜 그랬을까요?
1: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홍명보 감독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의 기원을 또 찾고 하다 보면은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까지도 이야기를 가고 또 축구협회장을 뭐 선출하는 그런 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협회 전체가 지금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1: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뽑은 건
0: 네.
1: 협회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난리가 난 이 상황에 이 문제 핵심의 본체는 협회가 맞습니다.
0: 네.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문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여쭤봐요.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망쳐놓을 수 있어? 그게 내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도 상식이 있을 거고 그들도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네. 못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0: 왜 안 하는 건가요?
1: 우리의 눈치를 왜 봐야 돼요? 그분들이.
0: 그럼 어디 눈치를 보는 건가요?
1: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단 200명만 눈치만 보면 되죠.
0: 그래서 체육관 선거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 거기에 관리가

0: 가능한 200명.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각 시도협회장이나 연맹,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추첨을 통해서 뽑히긴 하는데 200명 정도면 충분히 관리하죠. 그러니까 그들만 제대로 관리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오랜 세월 계속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정몽규 회장도 사선한 거 아닙니까?
1: 네.
0: 원래 규정대로 하면 두 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1: 정관을 원래. 바꾼 거죠.
0: 뭐 특별 뭐 그런 네.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해서 네 번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 전체 이익을 향한 내 노력을 한다든지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눈치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거나 팬들이 얘기해도 내가 너네들의 목소리를 왜 기울여야 되는데? 넌 너네들은 표가 없잖아. 난 움직일 수 없잖아. 내가 관리 가능한 그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러 이번에 월드컵에 몇 억을 데리고 가서 야유성을 보내잖아요.
1: 근데 그 저희가 여러 곳을 취재해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구악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데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사회가 많이 투명하고 지금 투명해지고 개방됐잖아요. 근데 이런 곳은 저는 좀 되게 오랜만에 봐요. 축구협회 같은 곳은.
0: 그래서
1: 아직도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고 그 소수를 관리해서 계속 연임을 한다는 게 가능했다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선 사실 이게 지금 어지간한 데서는 불가능한데
0: 맞아요.
1: 이게 가능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고.
0: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축구협회라든지 네. 한국 축구의 생태계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똑같은 말씀을 저도 하는데 우리 사회의 평균에만 좀 수렴하자. 우리가 뭐 사회를 앞서가자는 얘기도 안 한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직선제로 바꾼 것이
1: 네.
0: 이미 1980년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한 40년 정도 안착화된 그건 누구나 보면 상식이에요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 다 뽑는 거지 뭐. 근데 지금 200명이 그 축구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등록된 선수, 네. 등록된 네. 감독, 등록된 심판, 등록된 누구누구도 훨씬 더 수많이 있는데 그 중에 200명이 그 전체 어떤 민의를 어떻게 대의합니까?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민의가 굴절되고 왜곡되는 거죠. 그들만 관리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난 갈 수 있어. 그 카르텔을 깨야 돼요.
1: 그 카르텔 깨는 것도 그렇고 다음 협회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그래서 협회장이 차기 협회장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일단은 먼저는
1: 네.
0: 이런 거 정답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좋은 비전.
1: 네.
0: 그 비전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그 정책을 또 이렇게 실제화할 수 있는 실행 능력.
1: 네.
0: 이런 게 정답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런 좋은 비전과 정책과 실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1: 네.
0: 많이 계시는데. 그런 좋은 인재들이 축구판에 그동안 도전하지 않거나 여기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 200명이 다 모든 걸 좌우하니까. 그렇게 좁은 운동장에서 내가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쟁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 소수의 인원들.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 세상을 만들어 왔던 거죠. 이 운동장을 일단 넓혀줘야 돼요. 200명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자. 넓히면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저기 한번 도전해봐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걸 설득시키면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어?
1: 네.
0: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서 건강한 경쟁을 하겠죠.
1: 네.
0: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전과 정책과 실행 능력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좋은 사람 오면 좋죠.
1: 근데 지금 아직도 그 간접선거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협회장이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협회장을 뽑아야 되던데 그 룰대로 뽑으면 그럼 그렇게 뽑힌 사람이 스스로 협회에 대한 칼질을 할 수 있을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0: 지금 그 제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의 축구협회라든지 이걸 끌어왔던 그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고 싶어하는지 혁신하고 개혁하고 싶은지에 대한 실감을 못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지난 새벽에 홍명호 감독 들어올 때
1: 네.
0: 정몽규 회장 입국할 때
1: 네.
0: 그 태도를 보면
1: 네.
0: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안다면
1: 네.
0: 그 제도 내로 똑같은 나의 사람을 똑같이 얼굴 가리하고 택가리 해서 나는 나가지만 나의 사람은 남기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0: 제도라든지 차기 회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거버넌스 같은 걸 좀 개선해서 좋은 분들이 여기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1: 지금 축구 팬들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좋은 선수들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벤투 감독이라도 다시 모셔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SNS에 많이 올리고 하던데 실제로 좀 그런 복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0: 저도 지금 벤투 감독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지금 수습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이 협회라든지 한국 축구 수습 네. 단계 수습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습도 안 하고 막 또 막 네. 데려올 수는 없으니 네. 저는 일정하게는 데스밸리를 좀 건너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1: 근데 네. 아시안컵도 앞두고 있고 지금 시간이 없지 않나요?
0: 그 현실론이. 네. 지금의 축구협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1: 아~
0: 눈앞에 있는 야 대회 있는데
1: 대회 있는데
0: 대회 있는데 대회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하자. 혁신 바꾸는 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제발 좀 기념으로 가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뭐야? 이상적인 감독이 뭐야라고 물어보신다면
1: 네.
0: 이상적인 협회장이 뭐야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상에 맞는 협회장 그 이상에 맞는 감독을 데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감독이겠죠?
1: 네.
0: 협회장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이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을 만든 다음에 이상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지 않고 자꾸 그냥 야 좀 노는 사람 옛날에 잘한 사람 이런 사람 데려오면 또 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부터 만들자. 우리의 가야 될 길부터 만들자. 그다음에 그거 부합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박문성 축구 해설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MBC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이제 장마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차츰 확대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대 18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텐데 특히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호우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

0: 서울도 전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지금 논산 방향으로 2인 휴게소 앞쪽에 노면에 요철이 심하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희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그 또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두고 좀 공개적으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다 보셨을 텐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3: 어제 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의 그 발언으로
2: 네.
3: 그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몇 분이 또 우재준 최고위원 말씀을 반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 약간의 그 목소리가 큰 사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지금까지 당내의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 근데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게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상황에서 노출된 게 지금 제 기억으로만도 여러 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 근데 이제 사실은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2: 네.
3: 공개적인 그 최고회의 협상에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2: 네.
3: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2: 네.
3: 그 어제 사실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회의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논란을 키우는 것 이
2: 네.
3: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몇몇 최고위원께서
2: 네.
3: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은 충분히 뭐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지만 이게 이제 당의 최고위에 있는 그런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박이 좀 있었거든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란이 좀 커진 것인데
2: 네.
3: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조금 당혹한 일이고요.
2: 네.
3: 그것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좀 하여튼 좀 약간의 좀 그 반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사퇴 안 하겠다.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사퇴할 사람은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 뭐 그런 글도 이렇게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나는 사퇴 안 한다. 이게 되게 확고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시나요?
3: 네. 어제 그 말씀은 비공개 의원총회가 아니고 비공개 최고위 그러니까
2: 네네.
3: 공개 최고위
2: 네.
3: 직후에
2: 네.
3: 우재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동혁 대표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2: 네.
3: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또 최고위원이 그 사퇴 요구를 하든 나는 기본적으로 사퇴하지 않겠다. 내 의사가 확고하니까
2: 네.
3: 만약에 사퇴하려면 사퇴하시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이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2: 네.
3: 뭐 그런 것은 저 정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께도 이제 좀 관심이 쏠리는 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이제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김 최고위원님이나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 혹시라도 뭐 지금 아주 가까운 시일은 아니지만 사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사퇴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2: 네.
3: 많이 계시고 또 사퇴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2: 네.
3: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를 지금 아직까지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2: 네.
3: 또 우리 당의 그 지지자들 당원들조차도 계속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 있거든요.
2: 네.
3: 이런 상태라면

0: 이 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을 그 이루고 있는 당원 또 국회의원 그리고 지지자들의 의견이 그 어느 한 곳으로 총의가 모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논란이 분분한 상태인데
1: 네.
0: 이때 그런 그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서 최고위원 한두 명이 결행을 해서 어떤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1: 네.
0: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아, 그럼
0: 만약에 네.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당의 총리가 모인다면 그것을 뭐 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일이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당장 오늘 내일 사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 네.
0: 뭐 시간을 좀 주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런 네. 상태에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당대표를 끌어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럼 논의가 무르익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0: 그것은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그리고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1: 네, 그게 뭐 연내 이야기도 나오고 뭐 늦가을 뭐 이런 이야기 시기를 점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그 분위기는
0: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아, 네.
0: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일단 시간을 좀 주자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1: 시간을 얼마나 주자는 건가요?
0: 글쎄 시간을 주자는 이야기죠. 네. 주로 이야기는.
1: 네. 그런데 지금 장종혁 대표는 그 이제 친한계 의원들 그러니까 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그 선거를 도와줬던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징계를 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윤리위도 열린다고 하고 그러면은 또 다시 당이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그 징계 내전으로 또 너무 치닫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0: 일단 그 징계 문제가 최근에
1: 네.
0: 분명히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1: 네.
0: 저는 사실 우리 당이 이 지방선거 전에 극심한 혼란과 분란도 간 요인 중에는 징계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물론 당의 그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그것도 제대로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징계 절차를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엄연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지난번에 그 징계를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징계 후에 여러 가지 이 논란이나 또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그 분란이 커졌다고 보는데요.
1: 네.
0: 이번 사태가 징계로 이어지고 그 징계가 또 내부 분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1: 네.
0: 혼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1: 네.
0: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징계를
0: 그러니까 당헌 당규 위반의 상황 자체를
1: 네.
0: 쉽고 넘어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1: 네.
0: 그걸 통해서 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그 예견하고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지금 이미 이제 그 명단이 뭐 실제로 논의되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명단이 이미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0: 뭐 그 명단이라는 것은
1: 네.
0: 윤리위원회가 실제로 징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징계를 개시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또 징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1: 네.
0: 지금까지 뭐 언론이나 또는 정치권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주장한 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1: 네.
0: 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러면 김채원
0: 다만 이제 네. 어쨌든 당원당규를 정면으로 그것도 당원당규 자체를 그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그 필요성

0: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징계 문제로 인해서 당이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1: 아, 그럼 김채구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제 또다시 징계 정국으로 가면 오히려 당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표에게 좀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시나요?
0: 사실 뭐 징계 문제가 직접 최고위에서 주제로 거론이 된다든가 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요.
1: 네.
0: 어쨌든 뭐 이것은 제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네. 분들이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이 혼란에 빠질 정도의 징계 문제가 그 또 주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진짜 그 장동혁 대표와 그 한동훈 의원 사이의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기사 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연구 포럼 이제 단체 텔레그램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단체 방에 입장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오프라인 상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나는 같이 못 있겠다 이런 게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0: 글쎄, 저는 뭐, 제가 거기 소속되지 않아서.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지금 원구성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본회의가 7시에 열린다고 했는데 또 7시 30분으로 순연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네. 당연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국회 균형추를 이루는 것이 맞고, 또,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맞는 것은, 국회 창설 이래 오래된 관행인데,
1: 네.
0: 이제 뭐 의회 독재가 너무, 심하다 못해 이제,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당은,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까지
1: 네.
0: 이 막무가내식으로 내정을 하고 뭐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못 맡겠다
1: 네.
0: 뭐 그렇게까지 나서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이상의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성탄을 노르시죠.
1: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실 계속 고수를 하다가 지금 협상이 결렬된 건데 그러면 그 대신 그거를 그럼 내주는 대신 우리는 다른 뭐 좀 주요 상임위를 챙기겠다거나
0: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체를 맡지 않겠다고
1: 네.
0: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1: 네.
0: 이게 뭐 정상적인 의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협상 전략을 좀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0: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이미 네. 여당은 자기들이 가지고 갈 상임위원회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정정식 네. 대표가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긴 했습니다.
0: 네.
1: 네.
0: 네.
1: 어제부터 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네. 국민의힘 TK 쪽 그 의원님들 강하게 반발을 하시던데요. 이제는 뭐 호남 차례가 맞다라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이건 차례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1: 네.
0: 적절한 입지 선정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1: 네.
0: 사실 우리나라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평택과, 그리고 용인 지역 외에 지방에 반도체 특구가 바로 경북 구미시입니다.
1: 네.
0: 구미시는, 풍반 230%가량 되는 그 임야 전력, 상태에 있고, 수자원 공업용수는 그 필요한 모든 그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낙동강이 바로 구미 5공단에 가까이에 위치가 되어 있고 구미보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보를 바로 구미에 막아서 수량이 엄청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수자원이 현재에도 부족한 상태. 그런데 이를 100만 톤 가량의 그 수자원이 필요한 이 정도의 그 입지를 구할 수도 없고
1: 네.
0: 또 또 신재생 에너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재생에

0: 에너지라는 게 대부분 태양광 풍력인데, 그것은 그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비칠 때만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있을 때만 생산하니까
1: 네.
0: 이런 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다가는 결국은 그 간헐성 때문에 그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 생산 비용이 그 원자력에 비해서 3배, 4배 드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모두 그 반도체 공장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산업용 전체에 부과를 하고 그 비용을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생산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가 아닌 곳에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1: 네.
0: 이것을 정치 논리로 그저 호남에 아직까지 반도체 연관 산업도 없는 광주 전남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1: 네.
0: 이번 그 지방선거 때 호남의 정치인들이 용인 평택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뭐 무슨 그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할 때 경북의 정치인들 뭐 제가 도지사 선거에 나갔지만 도지사 선거에 난 저까지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경북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각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 경영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이 되니 훨씬 입지가 좋은 그리고 심지어는 구미 5공단을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는
1: 네.
0: 구미시장의 네, 이야기까지 있으니
1: 네.
0: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 아,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네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기러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로 대열을 갖춥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면 뒤에 선 기러기들은 수월하게 날 수 있죠. 이를 아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지쳤을 때 언제든 교대할 준비를 합니다. 또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힘내 우리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 그것이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날게 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특별 진행을 맡고요. 내일은 허재무 아나운서, 박

0: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MBC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몇 번을 돌이켜봐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참사가 있습니다. 유치원생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인데요. 숭고한 생명이 돈에 밀려 희생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보름 만에 쌓아올린 컨테이너 숙소는 불에 잘 타는 값싼 자재로 가득했고 소화기와 경보장치도 부실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련원 원장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린 잎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아이들. 그 배경에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5: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완화되면서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재가 전면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이 부재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함께 해제됩니다.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이어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

0: 총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통근, 통학용 운행비 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늘며 공공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과 제도 개선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수년 전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과중한 노동, 장시간 근무, 태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는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3개의 전문회사로 통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어 코레일 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 로지스 등 자회사 5곳을 고객 서비스와 유통 물류 유지 관리를 맡는 회사 3곳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자회사 간 중복 업무를 합치고 업체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와 철도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용 승계를 통해 고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은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 180mm 이상, 남해안 최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어제 4942님께서 요즘 복숭아만 먹는 병에 걸렸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계절 한정 먹는 병에 걸려본 적 있는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수박에 푹 빠져있다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계절에 어떤 음식에 빠져 계신지 물었더니 몇몇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김명자님은 살구와 신비복숭아 먹고 있어요 하셨고요.

윤수빈님은 저는 요즘 체리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엄청 달아요 하셨습니다. 또 김연수님은 아삭아삭한 딱복에 빠져 계시다고 하네요. 모두가 과일 얘기를 할 때 김경준님은 도토리 묵사발이랑 냉메밀국수 좋아해요. 시원한 게 제일인 듯 해주셨는데요. 뭐 그렇죠. 요즘은 정말 시원한 게 제일이죠.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더운 날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오당재 그늘 아래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첫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 수박을 좋아한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해리 스타일스 노래 중에 너무 시원하고 듣는 내내 수박 생각이 계속 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현주님이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반기의 시작 7월이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내일이면 7월 1일. 하반기가 벌써 시작된다니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안대범님, 울산은 28도였어요. 윗지방이 더 덥네요. 요즘은 하고 글 남겨주셨고 신은희님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텃밭에서 풋고추 따다가 된장에 찍어 먹으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오늘 날씨 진짜 곳곳에서 많이 더웠다는 소식들 많이들 전해주고 계신데 진짜 더웠죠. 오늘도 30도를 넘나드는 많은 더위가 이어졌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럽에서 얼마 전에 폭염 때문에 날

0: 아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국도 그렇다고 하고, 뭐, 지금 날씨가 곳곳에서 뭐 40도 넘나드는 곳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례 없는 폭염 때문에 사망자 급증하는, 소식도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곳곳에서 이 더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또잘 챙겨 먹어야겠죠, 우리가. 김미근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못 먹어서 과일 신 것도 못 먹어요. 수박은 비싸고, 점점점 하셨네요. 신맛이 나는 음식을 잘못 드시면은 달달한 그런 과일을 찾아서 드시면 될것 같은데, 달달한 과일. 수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도 요즘 많이 드시지 않나요? 토마토에 약간 설탕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꿀 아니면 뿌려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복숭아도 좀신거 싫어하시면 물복을 선택하시면 이 시지 않고 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참외. 참외는 거의 뭐 신맛 전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달달한 맛이 주로 나니까 꿀참외 같은 거 여름에 드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698님은 텃밭에 심은 수박인데 노란 수박 처음 봅니다. 20일 정도 지나면 수확해도 되는데 맛이 궁금해요 하고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는데, 우와, 이게 수박이에요? 거의 참외 느낌으로 노란색 길쭉한 과일 두 개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저는 뭘, 만약에 우리 8698님의 문자를 안 보고 사진만 봤다면 진짜 참외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참외처럼 길쭉하게 샛노란색으로 생긴 노란 수박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먹어도 되는 거군요. 20일 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여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 뭐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들 챙겨 드시고 드시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더위로 땀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는 요즘인데, 어떤 음식 먹으면 좋을까요? 추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저희 오당주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L 하루팀,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 오피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한인제약, 빅토스, 롯데 건설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제 광주 제1고아의 야구 경기 도중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생 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겠다.

이규현 광주제일고 교장은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찾아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항의했고요.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예매가 가능한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돼서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승차권 조회 및 예약, 발권이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 제도 개편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오늘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단 문자에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서 유사한 내용의 재단 문자가 반복해서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 수 한도가 157자로 늘어납니다. 일기 예보도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6일에서 11일 뒤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촘촘하게 제공하고요. 예보 구역도 5km 범위로 세분화합니다. 또 공연, 스포츠 등 암표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서 암표 부정 판매 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주 5일제 근무 직장인의 실질 휴일이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총 119일이 될 전망입니다. 또 근로자의 날인 노동절과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로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전체 공휴일 수도 올해보다 이틀 증가한 72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기준으로 내년에 3일 이상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10번 찾아오는데요.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토요일을 포함해서 나흘 동안 이어지고요. 9월에 편성된 추석 연휴는 사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라이즈의 러브 119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이 거기서 왜 스타벅스가 나오는 건지 하고 글 남겨주셨고 이경희님도 배재구 학생들 혼나야 될 것 같아요. 김경주님, 배재구 아이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내 아들 행동인 줄 알 텐데 안타깝네요. 군중 심리가 있어서 같이 하면 잘못된 행동을 인지 못할 수도 있는지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하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제1고와의 경기 도중에 서울 배재구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뭐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런 응원이 구호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승패를 겨루는 그런 경기장이잖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또 스폰스맨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되게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우리 경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도 징계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제 경기장 내에서 이런 혐오나 차별 표현 예방해야 될 것 같고 학생 선수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왜 이런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생들은 뭐 잘, 좀 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더 징계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징계도 징계지만 왜 그런 표현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8월부터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 달 이상을 쉬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서 또 혹시나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럼 배우자가 출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필요한 시기에 일주일 단위로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죠. 부모님들한테는 보다 좀 유연하게 그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KTX SRT 통합 예매 서비스도 오픈한다는 소식이었고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 보호 한도도 상향된다고 해요. 금융 분야에서는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재난 문자 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세한 정보를 또 전하도록 서비스 개선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전해드린 내용 말고도 혹시 달라지는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또 정리가 돼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석철, 세진이 함께한 칵테일 파라다이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시훈님이 안녕하세요 잔디, 오늘 서울은 어땠어요? 저는 인천이었는데 너무 더워

0: 없어요. 이런 여름엔 냉면이 짱인데 먹고 싶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우리 시우님 오늘 많이 더웠군요. 인천도 많이 더웠는데 서울도 오늘 많이 더웠어요. 좀 이렇게 좀 팍 밖에 나가면 탁 숨이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더위였다고 해야 되나? 오래 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잠깐 나가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날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쭉쭉 빠지고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날에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으면 최고인데. 그쵸? 오늘 저녁 메뉴를 어떠세요, 시우님? 저녁에 이렇게 살얼음 동동 떠있는 맛있는 냉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71님, 재은님 반가워요. 여기 여수는 많이 덥지 않아서 아직은 살만해요. 오늘도 일과 마무리하면서 편안하게 젠디와 함께합니다. 오, 그렇군요. 여수는 아직도 견딜만한 더위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지역마다 날씨가 참 다르죠. 그리고 김영은님도 부산은 이상하리만큼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지금은 신비복숭아가 제철입니다. 자두, 백도도 몸에 좋으니 잘 챙겨 먹어요. 부산도 시원하다고 하네요. 같은 날씨라고 해도 지역마다 좀 느낌이 다른데 근데 보니까 장마 소식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요. 오늘 밤에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남부지방에 장마가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부산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이제 장마를 앞두고 조금 시원해진 날씨를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장마 시작부터 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2일까지 7월 2일까지 제주 산재 최고 180mm 그리고 120mm 호우 쏟아지는 지역이 있다고 하고 호우특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에 계신 분들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주를 시작으로 아마도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수나 부산 쪽도 좀 비가 내일 지나고 나서 7월 1일부터 조금씩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남은 그렇겠네요. 한 3일 정도에 전남에 비가 내린다고 하고 4일에 충청 이남 지역에 비 내릴 가능성, 6일에 전국에 강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4897님 막내딸이 어제 마지막 근무 마치고 왔어요. 8월 중순에 해외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네요. 집에서 함께할 시간이 딱 한 달 반 남았어요. 1년 정도는 보고 싶어도 못 보니 많이 보고 잘해줘야겠죠. 좋은 말, 예쁜 말만 해야지 하고 다짐해봅니다. 딸의 미래와 꿈을 응원합니다.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오, 막내 따님이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마지막 근무 마치고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은 하죠. 좋은 말, 예쁜 말 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 4897님의 이런 마음만으로도 따님에게 뭔가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 우리 막내 따님의 앞날 저도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303님은 수영하고 나와서 듣고 있어요. 주말에 전국 시낭송대회에 다녀왔는데 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와, 시낭송대회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워 볼 것 같은데 은상을 또 수상하셨다네. 우리 6303님과 오늘 전화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지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1: 예, 대전에 사는 손미화라고 합니다.
0: 미화님,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가워요.
0: 주말에 전국 시낭송대회 나가셔서 은상 받으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서 열린 대회인 거예요?
1: 영천에서 열린 대회예요.
0: 아, 경북 영천에서?
1: 네. 노계 박인노 전국 신앙송대회입니다.
0: 아, 그 전국적인 네. 그런 규모로 하는 그런 신앙송대회인 네. 거예요?
1: 네.
0: 아, 그렇군요. 그 가족들이랑 그럼 함께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 위화님은?
1: 제가 신앙송을 한 3년을 했는데 네. 딸이 제 신앙송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0: 아, 따님이랑 같이?
1: 네, 좀 많이 떨렸는데 네, 네 잘하고 왔습니다.
0: 미화님 상 받으실 때 따님 반응이 어땠어요?
1: 너무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0: 네. 와, 따님이 진짜 얼마나

0: 엄마 보고 자랑스러웠을지. 그 찾아보니까 기사도 났어요. 은상 손미환님 종로 5가? 네, 오, 와, 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궁금한 게시 낭송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20살 때 어떤 분이 말을 위한 기도 이해님 시를 제
0: 네.
1: 목소리 듣고 낭송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0: 와.
1: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세월이 흐르면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다가 그래서 한 3년 전에 시작하게 됐어요.
0: 아, 3년 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와, 그 시를 그러면 직접 쓰시기도 하세요?
1: 네, 작년에 등단을 해서
0: 오.
1: 신이 됐습니다.
0: 시인으로 또 등단을 하신 거고, 와, 너무 멋지십니다. 그, 언제부터 그럼 시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우리 미화님은?
1: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0: 네.
1: 그냥 글 읽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0: 아, 와.
1: 라디오에 사연도 많이 보내고.
0: 그러셨구나. 그럼 미화님이 생각하는 시의 매력이 뭔가요?
1: 시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모든 힘든 역경 같은 거 있을 때 시를
0: 네.
1: 외우면 행복해집니다.
0: 아, 정말요? 와,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 낭독 같은 거,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게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에 저도 많이 하는데, 시 낭송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1: 저도 지금까지 잘안 되는데, 이번 대회 갔다
0: 네.
1: 오면서 느낀 거는
0: 오, 네네.
1: 어쨌든 제가 어디서 그냥 편안하게
0: 네.
1: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면 그냥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0: 아,
1: 마음으로,
0: 편안하게.
1: 편안한 마음으로.
0: 편안한 마음으로. 그 미화님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사투리가 심해서.
0: 아, 전혀 아니에요. DJ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시 낭송할 때 그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뭐, 이거, 뭐,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1: 그 발음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 그리고 저처럼 사투리가 심한 사람은
0: 네.
1: 사투리 발음을 쓰면 안 돼요, 표준으로.
0: 아.
1: 웬만하면 해야 되고, 장단음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0: 아,
1: 되고,
0: 장단음도. 와, 쉽지 않네요.
1: 가수들이 노래할 때 사투리 쓰는 분들이 표준을 쓰잖아요.
0: 네.
1: 시낭송 하시는 분들은 시낭송할 때는 표준을 씁니다.
0: 아, 그래요. 사투리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으신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미화님, 시 낭송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나태주님의 선물시를 짧게 낭송을 한번 할게요. 이 방송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0: 네네. 나태주 시인의 선물 들어보겠습니다.
1: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 짙습니다. 끝났습니다.
0: 와, 너무 멋진 낭독이었어요. 진짜 근데 딱 낭독 시작하시자마자, 낭송 시작하시자마자, 목소리가 확 달라지시네요.
1: 떨려서.
0: 너무 멋져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마음에 콕콕 와닿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또이 시가,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가 우리 오당제 분위기하고 또잘 어울리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미화님.
1: 저도 영광입니다.
0: 4936님이 잔디한테 미안하지만 잔디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와,
1: 감사합니다.
0: 진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경윤님이 프로 같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와, 그 딱첫 구절, 하늘 아래 내가 받은, 이거 딱 시작하시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미화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 어떤 시인지 궁금해요.
1: 저는 행복의 행복 유치한 임시를 좋아합니다.
0: 유치환 씨.

0: 네, 행보 어떤 구절이
1: 네.
0: 가장 좋으세요? 짧게 소개해 주시면.
1: 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그 문구가 너무 좋습니다.
0: 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1: 받는 이보다
0: 행복하다.
1: 행복하나니라.
0: 와,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랑합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 사랑하고 살자. 오, 오늘 이렇게 방송 연결되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음성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에게 한마디를 할게요.
0: 오, 네.
1: 사연들이 정말 많긴 한데, 미화야,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꾸준히 걷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곳에 도착해. 계속 나아가자. 지금처럼 넌 잘하고 있어. 끝입니다.
0: 와,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곳에 닿게 된다. 잘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마저도 뭔가 이렇게 진짜 낭독을 해주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미연님? 저한테 해주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연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릴게요.
1: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싶습니다.
0: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연님 진심으로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신 손미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어요. 남택진님이 갑자기 시낭송 시작하시자마자 뭔가 훅 가슴을 울려서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윤수빈님도 담백하면서 울림이 있네요. 김영자님 오늘 아침에 여성시대에도 시로 시작했는데 저녁에 오당제에서 시로 하루를 마무리하네요. 진짜 이 시낭송 해주시는데 와 너무 멋지셨습니다. 그 뭔가 같은 시라도 누가 또 어떤 목소리로 어떤 감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느낌 울림을 주잖아요. 오늘 또 미화님 덕분에 좋은 시를 또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광복절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남도가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서 힘썼지만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36명을 새롭게 찾아서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분들은 거창한 무장투쟁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농민과 어민 그리고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일경에 붙잡혀서 옥살이를 했던 박용수, 조용옥 선생 등 17명의 헌신이 10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됐고요. 또 농민보호단체를 만들다가 체포돼서 고초를 겪은 이상세, 안맹재 선생 등 3명의 공적도 당시 신문기사와 수영기록을 통해서 비로소 입증이 됐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숨은 뭐뭐도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서 후손들의 자긍심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뭐뭐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숨은 영웅, 2번 숨은 보석, 3번 숨은 고수. 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숨은 영웅, 2번 숨은 보석, 3번 숨은 고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이 힌트곡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민성 PD님이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유코프 특사가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을 카타르 도하에서 연다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협상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완화되면서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재가 전면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반도체 산업 등 투자 보고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호남이 그간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0: 이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정부 수립 이래 자원을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했고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다며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건설 용지로 서남권을 결정한 데 대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 유인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언급한 고교 야구 응원전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합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들이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 직원이냐며 경찰에 양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 시위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투표함이 옮겨지자 경찰에 양팔을 붙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시위대 2명을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제복 차림 경찰 사진과 함께 선관위 직원이 위장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게시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은 180mm 이상, 남해안은 최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0도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어느 식당이 공짜 밥을 준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계산서를 들이미는데요. 알고 보니 밥은 공짜지만 반찬값이 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부 사진 촬영 업체가 이처럼 황당한 영업 방식을 쓰고 있죠.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액자 제작과 보정 작업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꼼수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촬영업계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남도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숨은 뭐뭐도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서 후손들의 자긍심을 되찾아 드리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여기 뭐뭐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080님 정답은 1번 숨은 영웅. 저희 할아버지도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1080님 오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당재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경상도는 하반기에도 치열한 역사 추적을 계속해서 연말 2차 포상 신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0: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근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 있어옵니다.
5: 멋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멋이 중헌디!
6: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7: 오늘만 남의 편!
6: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6: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는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네. 좀 바쁘셨어요?
9: 아, 제가 미국에서 누나하고 조카들이 4년 만에 와서 오. 함께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6: 아, 그랬구나.
9: 제가 누나가 애가 4명이거든요. 아들, 딸인데 아들은 같이 여행하고 별로 싫어해가지고 오. 안 다녔는데 딸 셋하고 같이 다녔는데 18살, 15살, 12살이거든요. 와. 너무 귀여웠어요.
6: 재밌었겠다.
9: 너무
6: 진짜.
9: 행복했고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딸들 보니까 왜 이렇게 딸딸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6: 기승전 결혼이네. 우리 준상 아나운서는. 그 임상준님이 준상 아나 웰컴 해주셨고요.
9: 예.
6: 변호사님은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8: 네. 저는 뭐 쳇바퀴 산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6: 그렇죠.
8: 뭐 이렇게 바쁘시죠. 사는 것 같습니다.
6: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날씨가 또 더워지니까. 오늘이 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간 건데 두 분은 어떠세요? 좀 후련하세요? 아니면 아쉬우세요?
8: 와, 의식도 못했어요. 벌써 절반을 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6: 그러니까.
8: 뭐 후련, 아쉬움 두 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6: 아쉬운 게 더 커요?
8: 뭘 한 것도 없는데 절반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6: 에이, 많이 하셨죠 뭐. 아쉽습니다. 바쁘게 지나셨으니까. 네. 우리 순상 아나운서님.
9: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6: 그러니까.
9: 왜 이렇게 빠른 거죠?
6: 맞아요. 진짜 순식간에 한 해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
9: 나의 시계는 아직 멈춰 있는데.
6: 아, 박수빈 님이 네. 김주상 아나운서 이번 토요일에 전참시 나오는 거 꼭 챙겨볼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네요.
9: 감사합니다.
6: 아, 이번 토요일에 전참시 출연하시나 봐요?
9: 뭐, 제가 메인은 아닌데, 박소영 아나운서 편에 조금 나옵니다.
6: 와우. 네. 아, 그게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하이닉스 출신의
9: 아나운서.
6: 네, 아나운서로.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9: 그렇습니다.
6: 자,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만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9: 네, 오늘은 샵 8001번 문자로 접수된 고민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별만 바뀔게요. 네. 여자분입니다. 이분의 고민 함께 들어보시죠.
6: 네.
9: 제가 우리 여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0: 있습니다. 그 화가 아직도 안 풀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원래 남편이랑 다투고 있었어요.
1: 아, 글쎄 7말 8초는 안 된다니까. 아, 그때 휴가 가면 차도 막히고 바가지만 쓰고 사람 붐비고 숙소 구하기도 어렵고. 안 돼 안 돼! 그냥 9월에 가자.
0: 당신은 왜 그렇게 낭만이 없어? 7말 8초에 떠나야 여름휴가지. 9월에 떠나면 그게 무슨 여름휴가야. 가을휴가지. 그리고 사람이 좀 붐비고 그래야 재밌는 거야 이 사람아.
1: 아, 난 사람 많을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 아, 그리고 요즘 9월에도 더워. 9월에 떠나도 충분히 여름휴가 느낄 수가 있어요.
0: 당신 9월 달력 봤어? 달력 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 9월에 추석이 들었어. 명절 준비해야 되는데 휴가 갔다 온다고 하면 어머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1: 아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하면 돼.
0: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나는 무조건 7만 8초에 여름휴가 갈 거야. 남들 놀러 다닐 때 나도 놀러 다닐 거라고.
1: 에휴, 진짜 왜 저래 진짜.
0: 이렇게 한참 욱신욱신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여동생이 놀러 온 거예요.
2: 언니, 나 왔어. 형부 저 왔어요.
1: 아이고, 그래. 우리 처제 왔나?
2: 아, 뭐야, 뭐야. 왜저 그리 다운돼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
0: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래가지고 형부랑 좀 싸웠어. 그랬더니 이 동생이.
2: 어머, 그랬구나. 아, 그런 일 있었구나. 형부 정말 힘들었겠다.
0: 뭐?
1: 그치. 우리 처제는 역시 내 편이라니까.
0: 너 지금 뭐라 그랬어?
2: 아, 형부가 참아요. 우리 언니 고집을 누가 말려.
0: 야, 내가 무슨 고집을 부렸다고 그래.
2: 그게 고집이지 뭐가 고집이야. 요즘 누가 촌스럽게 7월 8초에 휴가를 가? 형부 말처럼 9월에도 가고 10월에도 가고 하는 거지. 으유, 고집식해.
1: 그니까 내 말이. 이 언니는 좀 꽉 막힌 데가 있다니까.
2: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형부가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요. 언니 그냥 9월에 가. 형부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걸 그 정도도 못해줘?
0: 어머.
1: 그만하고 그 처제의 말 좀 세게 들어 여보. 어?
0: 이렇게 저한테 고집이 세다 그러면서 언니 고집을 누가 말리냐 그러고 우리 남편 편만 들고 계속 아부를 하는 거 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동생의 이런 행동 세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만 남의 편에서 잘잘못 좀 가려주세요.
2: 네,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안대범님이 여성분 사연이라면서요. 왜 최준이 나오죠? 아니, 하셨네요.
3: 죄송해요.
2: 갑자기 최준님이 나오셔서.
3: 저는 음을 높이면 네. 비음이 나와요. 아~ 코로 소리가 나요.
2: 아, 그래요?
3: 예. 네. 노래할 때도 음을 높이잖아요. 그럼 코로 소리가 나요.
2: 아, 네. 진짜? 아,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최준 아니고요. 네, 네. 그 이 익명을 요청하신 여성분이 여자분. 화가 나신 포인트는 남편과의 다툼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형부 편만 드는 여동생의 태도에 화가 난 건데 두 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근데 이 여동생이 상황을 나쁘게 끌고 가는 거를 막을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지혜롭죠. 은근.
1: 네, 저는 매우 지혜롭고.
2: 맞아 맞아.
1: 아마 여동생하고 지금 몇 년을 남편하고 산지 모르겠지만 여동생하고 그 언니 두 사람도 오래 자매지간으로 지냈을 거 아니에요.
2: 네.
1: 가장 언니를 잘 아는 사람도 동생이거든요.
2: 그렇죠.
1: 아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2: 저도 약간 그런 생각.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언니 편 들면 형부가 좀 뻘쭘하고 네. 더 그렇잖아요.
3: 아니 근데 너무 언니 편만 들잖아요. 좀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언니 입장에서는 아니 동생이 자기 남편 편을 들면 너무 기분 상할 것 같은데.
2: 아닐걸요? 오히려 아니. 남편 편 들어주고 아니 오히려 일단 이분은 네. 기분이 상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3: 네. 기분 상했잖아요. 맞네,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기분이 상했다고요.
2: 그렇네요. 최준 씨는 네. 기분이 상하셨으니까.
3: 정말로.
2: 왜요? 어떤 부분이 좀 기분이 상한
3: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에는 명절 준비해야 되고 어머니 눈치도 보이는데 여행 가기도 힘든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여러 이렇게 연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이 많아도 그걸 낭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휴가 기분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런 경우죠. 근데 이게 나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남편 편까지 내 앞에서 든다. 적어도 앞에서는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예, 언제 가도 뭐 휴가는 다 즐겁지 해놓고 뭐 자기한테 언니가 좀 맞춰줘 하던가 뭐 형부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는데 어떻게 안

0: 그때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젠디는 만약에 본인이 여동생이라면 네. 언니랑 형부가 앞에서 다툴 때 어떻게 하실 건지.
2: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성 씨는?
1: 저는 앞에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 서로의 좀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걸 무마하고 나서 나중에 좀 해결하지 않을까.
3: 전 반대입니다.
2: 어떠세요?
3: 저는 그리고 내 핏줄보다는 핏줄 한 단계 건너간 거잖아요. 네. 혈족의 배우자예요. 법률 그렇죠. 용어로.
2: 사실 그렇죠. 네.
3: 혈족보다는 혈족의 배우자는 한 단계 건너간 거기 때문에 네. 그분의 기분이나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맞춰줄 것 같아요.
2: 저도 약간 변호사님 느낌으로.
1: 근데 조금 저는 만약에 언니하고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다. 이러면 시어머니 편을 들 것 같은데.
2: 언니랑 언니의 시어머니? 예,
1: 만약에. 만약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다.
2: 아니면, 그거는 내가 편을 들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1: 근데 만약에.
3: 껴들면 안 될 것 같아.
2: 껴들면 안 될 것 같아.
1: 아니.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릴 것 같은데.
2: 그쵸.
1: 남편이면 조금 그래도 언니 편을 좀 들어줘야 그래야 언니의 말이.
3: 이거는 다 들고. 대입이 가능해요. 네. 저 기준으로 저도 형님 또 제부라 하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제 여동생하고 제부가 싸운다, 다툰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면 오죽하면 제부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여동생은 핏줄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한 단계 건너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싫어서
2: 맞아요.
3: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그 상황에서 무조건 여동생 편을 들면 제부가 서운할 수 있으니까.
3: 그러니까요.
2: 그러면 두 분은 누가 싸울 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좀 모르는 척하는 편이세요?
1: 저는 가족의 싸움이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편이고.
2: 진짜?
1: 예, 뭐 남들 지나갈 때 싸우면 도망갑니다.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2: 어떠세요?
3: 저도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1: 개입 많이 하실 거고.
3: 아니요.
1: 안 해요.
3: 원래 개입하는 일이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제가 오히려. 남의 일만 하거든요. 네. 제 일보다는.
2: 네.
3: 그러니까 돈 받지 않은 일은. 가급적이면.
2: 그렇겠네.
3: 빠지려고 하고.
2: 돈을 만약 준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3: 주매하죠. 저는 진짜로. 진짜로.
1: 최선을 다해서.
3: 저희 아내랑 저희 처랑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뭐든 뭐. 펜션 이런 데 갔는데 뭔가 부당한 대우인데 그게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2: 변호사님은
3: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 아내분이 오히려
3: 네, 저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가자. 근데 음식에 뭐가 나와도 저는 뭐 그냥 이 정도 뭐 괜찮지. 근데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권리 주장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와 근데 만약에 그런 데 가서 컴플레인 하면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다르겠다.
1: 다르죠.
2: 진짜 컴플레인 우리가 거는 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거 변호사님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거랑은 진짜 그 받아들여지고
3: 그 드라마 보면 뭐 민법 몇 조 형법 몇 조 우리도 몰라요. 찾아보고 알았는데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2: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 항상 생활에서 막 민법 몇 조에 의하면 뭐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3: 찾아봐야 저는, 돼요. 찾아봐야 되고 무게감은 똑같습니다. 남의 일 할 때 무게감이 생깁니다.
2: 그렇군요. 형부 편만 들고 형부에게 아부하는 여동생 그러면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여동생의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다면 뭐 용돈?
2: 용돈?
1: 네. 너 형부한테 그러면 너 언니가 용돈 안 준다. 뭐 이런 거.
2: 어때요?
3: 좋죠. 네. 당근 거 채찍으로.
2: 네. 괜찮은데?
3: 두 가지를 병행하면 돼요. 이 언니 입장에서.
2: 네.
3: 그러니까 당근도 용돈으로 주고 엄청 화를 내는 거죠, 채찍.
1: 그렇지. 너 어떻게 그러냐.
3: 예. 그거 아주 강하게 의사표시 해주는 거예요.
2: 네.
3: 그거 확실하게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무조건 저도 언니 편 들 거예요.
2: 용돈이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1: 아주 좋은 방법이죠.
2: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분이 화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또 동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고 이런 싸움을 봤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신지도 궁금하고 오늘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러쉬의 내 편이 되죠.

0: 이지라 씨의 내 편이 되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만나봤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릴게요.
1: 예, 3679번입니다. 이건 생각할 것도 없네요. 분명히 평소에 형부한테 용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동생분이. 반면에 언니는 용돈 안 주고 무조건 내 배에 채워주는 사람 편 들게 되어 있죠.
2: 역시.
0: 네. 그럴 수 있겠네. 형부가 용돈을 평소에 주고 뭐 잘해주고 이랬으니까 형부 편을 들 수 있는 거겠죠.
3: 네, 신은희님. 그 처제 저 같네요. 저도 늘 우리 형부 편을 들거든요. 오. 우리 형부 최고.
0: 와, 다들 와. 형부랑 사이가 좋으시네.
2: 진짜 신기하다.
0: 네. 네.
1: 와. 신지연님, 저도 이 사연에는 동생 편을 들게 되네요.
3: 1458님, 처제가 형부 머리 위에 있네요. 그래도 언니 편 들면 형부가 싫어할까봐 형부 편을 든 것 같아요. 동생은 형부 편 드는 게 편해요. 물론 언니는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내 핏줄인데,
0: 그러니까.
3: 다들 이런 의견이.
0: 맞아요. 앞에서는 있어요. 이제 형부 편 들고 뒤에서 언니한테 언니 뭐, 이렇게 좀 언니 달래주고 이 정도? 그러면 좀 평화가 유지되지
1: 않을까요?
0: 맞아요.
1: 그렇죠. 0570님, 이 정도 의견 충돌이라면 형부 편을 들어주는 게 현명한 듯합니다. 대신 형부가 옆에 없을 때 언니를 따로 달래주면 좋아요.
0: 아, 정확하게.
1: 이러면 100%죠.
0: 그러니까.
1: 100%죠.
3: 김경주님, 제 생각에도 형부 편을 드는 게 더 현명한 해답이어요. 근데 사연자분이 힘들어하시니까 처제님 박쥐 스타일로 가시면 어떨지. 형부 앞에서는 형부 편, 언니 앞에서는 언니 편.
0: 아.
3: 근데 둘이 있을 땐 누구 편?
0: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땐 어떡하지? 네. 어쨌든 형부 앞에서 형부 편 들고 언니 앞에서 언니 편 들고.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뭐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둘이 같이 있을 때 지금 그가 문제인 거죠. 상황이 나오니까.
0: 네. 네.
1: 박쥐가 쉽지 않아요.
0: 그렇네요.
1: 자, 이재영님. 처제가 언니 편 들면 난리 날걸요. 현명한 처제죠.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신우이가 남편 편

0: 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 아, 그렇지. 입장을 예, 바꿔서 이거, 생각했을 이거, 때. 이거. 맞아. 그 시댁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시누이가 언니 왜 우리 오빠한테 그래요? 막 이렇게 되면은
2: 또, 딱 그렇게 이해해 보면
3: 그거는 느낌이 너무 아, 그러니까 다르긴
1: 하다. 똑같지 똑같지.
3: 아, 너무 그런가?
0: 핏줄에 한 단계 넘어간 거잖아요.
1: 네. 야, 그렇죠.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3: 장형근님, 처제가 현명한 거죠. 만일 언니 편에 들면 형부 입장이 더 난처해질 거고 가족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1: 네.
3: 아,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처제가 있으면 처제가 제 아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괜히. 남편 입장에서?
3: 예, 저는 제가 만약 남편이면 저는 그런 마음에서
1: 아 그래 항상 우리 준상 씨는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0: 그렇진 않습니다. 화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 보면
1: 맞아 결혼을 해봐야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3: 알겠습니다. 네. 네.
0: 0254님, 그냥 사다리 타서 정하라고 하세요.
1: 오, 괜찮다.
3: 좋다.
1: 오늘은 재밌다. 내가 사다리 타서 나오는 사람 편 들게.
3: 귀엽다.
1: 괜찮다.
3: 예. 남승희님, 그냥 집으로 피서 왔다 생각하시고 수박 한 통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축구 경기나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의견도 안 맞는데 휴가 가지 말고요.
1: 아, 아까 7-8초 가기 그냥 싫다고 휴가 가지 하니까.
0: 말고. 예. 자, 6112님. 예전에 술 취한 연인들 싸움 말리다가 맞아서 치아 두 개 빠졌습니다. 싸울 때 끼지 마세요.
1: 와, 그렇네요. 오늘의 교훈은 싸울 때 끼어들지 마세요.
0: 저는 맞아. 법률적으로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끼어들면 안 됩니다.
3: 명심하겠습니다.
0: 그리고 끼어들다가 잘못되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우리 법은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개입하지 말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정의의 사나이는 손해본다. 정의의 여성분도 손해를 본다.
1: 아, 싸울 때는 끼어들지 말자. 자, 방금 나온 의견들이 사연 주신 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 우리 김주상 아나운서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했는데
3: 저 하이닉스로 돈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곧 공개됩니다.
1: 이 말을 꼭 하고
3: 이번 주 토요일에 전참 꼭 봐주세요.
1: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양희은 강승원이 함께한 당신 생각 듣고 왔습니다. 0570님이 하하 오늘만 남의 편 오늘도 재밌었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이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멋진 연기까지 선보여주시는 화요일 코너 오늘만 남의 편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까 고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72님은 밤낚시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만난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시면 어떨까요? 뭐라도 받아 먹으면 내 편이 됩니다. 오, 밤낚시하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조언까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든 내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언니 편보다는 형부 편을 좀 들고 나중에 언니 좀 달래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또 용돈으로 사랑을 꾸준히 표현하다 보면은 내 편이 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오늘도 남의 편, 오늘만 남의 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671님, 저녁 먹고 걷기 하다가 넘어졌어요. 아구 아파라. 오, 어떡해요. 걷기 하다가,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가끔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걷다가 탁 어디 걸리면은, 아, 넘어질 뻔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항상 조심해서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그 운동하는 곳에 돌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돌계단이 부서진 거예요, 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넘어지시는 분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걷기 운동 또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7744님이 남편이 오당제 진행자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애청자가 되어가네요. 저희 남편은 70대 초반 청년입니다. 저희는 지금 참외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크크크 보내주셨어요. 와, 또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편안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70대 초청년, 초반 청년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너무 멋지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두 분이 편안하게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891님은 여름이긴 여름이네요. 택배일 하는데 배송하다 보면 땀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지금 배송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항상 여름이 되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콩국수를 먹곤 하는데 먹고 나면 더위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콩국수를 추천합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여름 음식 이제 이야기 막 했었잖아요. 우리 989

5151님, 우리 택배 기사님은 콩국수를 추천해 주셨어요. 진짜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런 더위에 택배 일한다는 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씨잖아요. 근데 땀이 폭포처럼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얼마나 또 고생 많으셨을지, 애쓰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좀 콩국수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름에 콩국수 많이들 드시잖아요. 시원하고 또 고소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죠, 이게. 지친 몸도 든든하게 채워지는 느낌 들고, 더위도 좀 있게 해주고, 콩국수를 많이들 드시는데, 여기서 반전은 저는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여기서 콩국수에, 전 냉면은 좋아하는데, 콩국수는 막 시원하다, 이런 기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음을 넣으면 좀 시원해지나? 아, 그리고 콩국수에 뭐 소금을 넣어 먹냐, 뭐 설탕을 넣어 먹냐, 이것도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전라도는 설탕이고, 경상도는 소금이고. 약간 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마다 콩국수 진짜 매일 드시고, 그 콩물만도 많이 드시잖아요. 워낙 단백질 풍부해서 여름철에 드시면 떨어진 뭐 기력을 보충하는 데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입맛이 없을 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8890님, 군산에 살고 있는 자칭 앙드레 배예요. 옷 만드는 매력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오이 냉국이 제일이죠. 저녁 식사로 면만 삶아서 오이 냉국이랑 먹으니까 그 어떤 냉면도 이 맛은 못낼것 같은 맛이에요. 오, 군산에 사시는 앙드레 배님, 옷을 또 멋지게 만드시나 봐요, 우리 8890님은. 면을 삶아서 오이 냉국에 넣는다. 오, 이거 되게 신박한데요? 그냥 오이 냉국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면을 넣으면 그 자체로 진짜 냉면 맛이, 그 느낌이 날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오, 좋은데요? 여름철 음식들이, 이게 다양하게 또 맛있는 음식들이 많네요. 오이 냉국에 냉면,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모사모님, 어젯밤에 뜬금없이 딸아이가 엄마는 행복해? 라고 톡을 보내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식 걱정은 다 내려놓고 엄마만 생각하고 행복해지라고 하네요. 자기는 잘살 거니까 그만 신경 써도 된다고.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철이 든 걸까요? 우리 딸이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로 나는 능력자입니다. 와, 따님이 그런 심오한 문자를 보냈다니, 엄마는 행복해? 이런 문자를. 그래서 이제 엄마 자식 걱정 그만하고 엄마 행복하세요, 나는 알아서 잘살 거니까,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따님이 아주 엄마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고, 엄마가 계속 나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엄마랑 자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런 편이긴 한데, 어쨌든 따님의 또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렇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좋은 말씀. 김동아님, 젠데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자습했어요. 벌써 내일부터 기말고사를 보내요. 잘할 수 있다고 젠디가 응원해 줄수 있나요? 오, 기말고사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동아군. 중학교 3학년 우리 청취자분인데, 아직 기말고사 기간이구나. 아, 대학생들은 이제 기말 다 끝나고 방학한 것 같고,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좀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아, 기말고사 앞두고 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자습을 하는 경우도 있군요. 시험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나 보죠. 그랬던 것 같네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아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담대하게 시험 잘 보고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303님, 헌혈을 꾸준히 하다 보니 벌써 126회, 126회를 달성했어요. 제가 하는 건 혈소판 헌혈인데, 혈소판 감소증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헌혈이라고 들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0303님,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나? 126회를 하셨대요. 100회를 넘게, 훌쩍 넘게 헌혈을 하고 계시는데, 아, 새싹 문자군요. 처음으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마치 저희 굿뉴스 퀴즈에 소개를 해도 될 만한 그런
문자

놓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헌혈을 하고 계신 우리 0304님 따뜻한 문자였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의 내일 일기를 받아볼 시간이 됐네요. 내일도 7월의 첫날이잖아요.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필순의 점점 더, 그리고 김건모의 I feel good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경주님이 8월 말에 시험 치는 게 있어서 내일부터 공부라는 걸 해보려고요. 젠디, 암기력 좋아지는 팁 좀 주세요. 오, 8월 말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경주님. 내일부터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암기력 좋아지는 팁, 저희가 여러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말하거나 직접 써보면서 이렇게 여러 감각을 함께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기억이 훨씬 쉬워진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한 번에 오래 공부하기보다는 뭐 30분 아니면 뭐 4, 50분씩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님 공부 열심히 하셔서 8월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973님 내일 첫 출근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기운 좀 주세요. 와, 7월 1일 내일 또 첫 출근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7973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은 첫날이니까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또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또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하나씩 배워가자 이런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고요.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4421님, 7월 새롭게 더욱 파이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활운동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싶어요. 뭐 우리 4421님도 7월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 계획하고 계시네요. 일단 재활운동 열심히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앞에서 우리 경주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출근도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즐겁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겁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굿뉴스 퀴즈 당첨자 1080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끝곡 과연 어떤 곡일지 너무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아이유의 홀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1080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홀씨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장 유동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현, 국방위원장 진성준,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이재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의 상임위원회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원으로 강제 선임한 데 대해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장이 이미 배정한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 야당은 나머지를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6년 전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394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법안인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홍콩에서 394명이 체포돼 53%인 208명이 기소됐고 180명

0: 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민주콩고 당국은 에볼라 확진자는 1,307명으로 사흘 전보다 104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377명, 사흘 만에 56명 늘었습니다. 발병 선언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이후 보름 만에 사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발병 지역 3개 주에 대한 집합 금지를 인근 3개 주와 수도 킨샤사까지 확대했는데 야당은 발병 지역에서 1,800km 떨어진 수도에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건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은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은 180mm 이상, 남해안은 최대 3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한 지 2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10년 새 무려 7번째 총리를 맡게 됐는데요. 원래 영국의 총리들은 한번 취임하면 장기간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권교체가 잦아진 배경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럽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영국의 오랜 본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윈스턴 처칠 전 총리는 우리는 유럽과 함께하지만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정치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 잠시 후 윤영휘 경북대 사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데이팩으로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그러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앉아라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영국의 정치 불안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봅니다. 윤영휘 경북대 사업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아유, 멀리서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면서 영국이 10년 새 무려 7번이나 총리가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나라들이 임명장 준 사람 또는 선임한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영국 총리가 이렇게 단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4: 네, 뭐 요즘에 총리 회전문의 시대가 왔다 뭐 그런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일단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제 국가니까 되게 딱 고정된 임기가 있잖아요. 네. 국가 지도자가.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고요. 일단 총선을 한번 하면 5년간 그 정당 뭐 노동당이다, 보수당이다. 그 정당의 임기가 보장은 됩니다.
3: 네.
4: 그런데 그게 꼭 지켜지진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총리가 되게 우리 당 인기가 좋다 하면 그 의회를 해산하고 또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예.
4: 그럼 또 5년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의회에서 불신이 많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와 내각이 물러나게 되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이제 지금 스타머 총리에 해당되는 건데 같은 당 안에서 이제 총리나 당대표죠. 당대표가 총리가 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임이 통과될 때가 있습니다.
3: 당 내에서요?
4: 네.
3: 오.
4: 그러면 한 그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 안에서 총리가 교체가 되는 거죠.
3: 예.
4: 이게 또 구조적으로 영국 정당이요. 그 당대표를 바꾸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3: 네.
4: 보수당 같은 경우는 1922 그 커미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딱 영국 의회를 보시면 맨 앞줄에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좀 높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뭐 장관들 또 반대편에는 그 야당 당수가 있고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정권 잡으면 그 장관들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3: 네.
4: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일종의 평 의원들이 앉아 있거든요.
3: 예.
4: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선수 높은 분들이 뒤에 앉아 있잖아요.
3: 네.
4: 이분들이 은근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 커미티라는 거에서 일반 평 의원들이요 15%만 그 합의를 해서 그 원내대표한테 편지를 보내면 익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심지어.
3: 예.
4: 그러면 보수당의 경우 당대표에 대해서 불신임이 한번 물어야 됩니다.
3: 예.
4: 생각보다 쉽잖아요. 15%면.
3: 예. 예.
4: 그 노동당 같은 경우는요 당대표 불신임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재적 의원의 20%의 지지만 받으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3: 당마다 네, 제도가 다른 거예요?
4: 네, 다른
3: 오.
4: 거죠. 그러니까 20% 지지만 받으면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심지어 그 현지 총리와 경선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3: 네.
4: 그 구조적으로 좀 쉽습니다.
3: 네.
4: 총리 교체가.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어나 아니면 대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3: 네.
4: 했던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3: 네.
4: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영국 총리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 진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3: 예.
4: 이따가 뭐 언급할 것 같으니까 뭐 잠깐만 말하고 넘어가자면 뭐 아시다시피 영국 재정, 그 국가 예산이 말이 아닙니다.

0: 상당히 힘들죠. 뭐 어떤 정부도요, 국가 예산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갖고 큰 사업을 벌이곤 하는데요.
1: 네.
0: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일단 이제 브렉시트 이후 계속돼서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나라와 비슷한 공동의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그 비용이 급증하는 등 여러 가지 내외적인 경제 악재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영국이 발행하는 국채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 이자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리들이 좀 여유 자금이 없는 겁니다. 어떤 총리가 당선이 돼도 원래 총리 될 때쯤에는 막 장밋빛 공약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거를 지킬 만한 그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당이 이제 한 10년간 집권하다가 결국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노동당 총리 후보였던 스타머 총리가
1: 예.
0: 시스템 이제 브로큰. 완전히 시스템 망가졌다.
1: 예.
0: 내가 이거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2년이 지났는데 뭐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총리가 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브렉시트 얘기를 해야겠죠.
1: 예.
0: 우리가 영국 총리 자주 바뀐다, 자주 바뀐다 하는데 그게 2016년 이후거든요.
1: 예.
0: 브렉시트 통과 이후인 예.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브렉시트가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경제를 망친 되게 중요한 원인인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한 이 총리 회전문 시대가 사실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오늘 영국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여쭤봤지만 야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상황과 오버랩이 된다라고 해도 아마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분들도 쉽게 저랑 비슷한 생각하실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제가 영국 얘기 하나 여쭤보기 전에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임기를 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0: 네.
1: 그래도 정국이 혼란스럽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0: 네.
1: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과 같은 정치 제도면 이거 총리가 진짜 매년 뽑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마저도 들게
0: 예.
1: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0: 그렇죠.
1: 상대방의 리더십이 좋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영국은 그럼 인정해주고 오랫동안 해보도록 놔두는 건지. 왜냐하면 저 친구를 어떻게든 흠집내고 끄집어내려야 우리가 정권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영국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지됩니까?
0: 그게 이제 뭐 우리는 국회가 만들어진 게 광복 이후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국회가 만들어진 게 1200년대 후반이니까요. 벌써 역사가 800년이
1: 야,
0: 넘은 거죠.
1: 예.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옛날에 좀 겪어보고 오랜 그 진통과
1: 예.
0: 또 이렇게 오랜 또 그 서로 간에 조율하는 과정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거죠.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뭐 중세 때 칼 들고 싸우고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0: 안에서. 네.
1: 아.
0: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오랜 그 타협의 정치의 문화가 또 있습니다. 뭐 제 기억나는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그런 것 같아요. 2010년에 그때 제가 유학할 때인데 그때까지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총선 시즌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1: 네.
0: 어떤 유권자를 만났는데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돌아서서 아 되게 비가티드 워먼 그러면서 되게 고집센 여자야 막 이렇게 혼잣말로 욕을 한 건데 그게 그대로 방송이 된
1: 아이고,
0: 거예요.
1: 예.
0: 그날 밤에 TV 토론이 있었어요.
1: 네.
0: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1: 그렇죠.
0: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데이비 캐머론 그 보수당 당수가 아 그거 오늘 우리 경제 문제와 큰 상관없는 주제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1: 예.
0: 딱 선언하고 이제 곧장 그 이슈로 가는 거예요.
1: 이야,
0: 그래서
1: 멋지네요.
0: 좀 뭐 지금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의회 역사가 길고
1: 예.
0: 타협의 전통이 있고 또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로서
1: 예.
0: 좀 다른 점은 있었다.
1: 네.
0: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학과 교수시니까
0: 네.
1: 우리도 이런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 경험치가 쌓이면 그 학습 효과로 영국이 꼭 모범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0: 네.
1: 이런 타협의 정치 우리도 내재될 수 있을까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뭐 사람은 결국 뭐 경험에서 배우죠. 그리고 뭐 인생은 뭐 좋은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때론 가혹한 선생님이랑 가르쳐 주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뭐 헌정사에서 불행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전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도 있지만
1: 네.
0: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재화되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길 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0: 그런데 건전 재정이 안 됐어요. 네. 한마디로 팽창된 식민지를 다스릴 만한 재정이 안 되니까 뭐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싸운 사람인데 네 번 파산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기서 교훈을 얻어서 재정 법인 안에서 투자하고 팽창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네.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죠.
1: 네.
0: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유럽이 전 세계 지배했다 할 때 생각해보면 이 세컨 유러피안 엠파이어스 이르 나라들인 거예요. 건전 재정을 추구했던 나라들.
1: 예.
0: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좀 잘 돌아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오랜만에 보수당이 아니 노동당이 다시 집권을 하는데요.
1: 네.
0: 그때 블레어 총리가 있었지만 사실 그 경제 문제 브레인은 이제 고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 네.
0: 나중에 잠깐 총리도 하는데요.
1: 네.
0: 이 사람이 정권 잡고 이제 그 전에 보수당 정부 때 사실 영국 파운드화가 꽤 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가 영란은행이라고 그러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완전 독립시킵니다. 완전 독립시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자꾸 선심성 공약을 막 쓰고 막 그러면 이제 인플레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통화량에 대해서.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경제적인 논리로 물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재정이 정말 되게 튼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이제 아까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골든 룰을 제정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경상비,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채 발행에서 생기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 학교 건설 이런 거는 이제 국채 발행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투자 원칙을 세워서 이때 GDP 대비 그 나라비 비율이요. 40% 이하였어요. 불과 한 20년 전입니다. 꽤 괜찮았었죠.
1: 네.
0: 그리고 이때 또 경기도 좋았죠. 전 세계적인 IT 열풍이 불고요.
1: 예.
0: 뭐 닷컴 열풍이 불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정말 부채 비율이 35%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1: 네.
0: 이제 이게 무너진 게 사실은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였어요. 다른 모든 나라가 힘들었지만 영국이 특히 힘들었던 이유가요. 이 대처 정부 때 했던 경제 구조 변환입니다.
1: 네.
0: 대처 수상이 좀 논란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영국이 제조업 2차 산업 포기하고 3차 산업으로 일찍 넘어가 성공한 사례처럼 배웠는데
1: 예.
0: 그걸 해낸 사람이 대처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과도하게 제조업이 줄어들고요. 제조업
1: 예.
0: 비중이 줄어들고 과도하게 금융 의존이 높아졌죠.
1: 예.
0: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GDP 81%가 3차 산업입니다.
1: 오.
0: 그리고 그중에 11% 정도가 금융에 의존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10% 정도가 뭐 금융이나 회계 컨설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되게 비중이 높잖아요.
1: 예.
0: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 찾아왔을 때 다른 나라보다 핵심 산업이었던 금융업이 흔들리니까 이때 세수가 급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은행들 구해야 되니까요. 나라 돈은 엄청 씁니다.
1: 네.
0: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 GDP 대비 빚이 30%였는데 이때 70%로 폭등을 해요. 이게 한 1차 위기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도 이제 정말 어떻게 조금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엄청나게 재정을 썼잖아요. 재정 팽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 6에서 7% 정도 GDP 대비
1: 예.
0: 6에서 7% 정도를 투입했는데 영국이 16에서 17% 정도를 투입합니다.
1: 예.
0: 우리나라보다 보통 두세 배 정도를 투입한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런 이유가 또 이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투입해도 제조업이 돌아가니까
1: 예.
0: 그래도 수입이 계속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영국은 3차 산업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금을 국가가 대신 준 거예요. 일종의 깨진 독에 물 붓는
1: 예.
0: 시기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영국 국가 부채 비율이 대망의 90% 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026년에 95%가 넘었어요.
1: 그러니까 예.
0: 1960년 이후 최대의 나라빚 예, 정말 쌓여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1: 예.
0: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자로 나가는 돈도 엄청나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작년에
1: 예.
0: 이자 비용만 1,100억 파운드였는데 이게 190조 원 정도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엄청나죠.
1: 예.
0: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1: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한 5분의 1 좀 네. 왔다 갔다 하는 돈을
0: 네.
1: 이자로만
0: 네,
1: 낼 정도로 이야 어마어마한 상황이네요. 그러니 영국 재정이 흔들리는 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유럽도 초고령화돼서 인구 구조가 바뀌다 보니 복지 지출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0: 네,
1: 산업 구조의 문제가 큰 거였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결국 정부라는 건 어떻게든 돈을 또 어디서 조달을 해서 이 산업 구조도 바꾸고 또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정주 여건 그리고 삶에 쾌적한 환경 이걸 만들

0: 풀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영국인들이 체감하는 네. 정부의 기능 어떤 상황입니까?
1: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일부러 영국 측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아는 거와 좀 피부로 와닿는 거
0: 다를 수, 그런
1: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많이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공공 인프라의 붕괴죠. 사실 국가 역할이잖아요.
0: 예.
1: 그게 붕괴됐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영국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NHS. 우리가 국가보건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거거든요. 뭐 영국은 알다시피 전국민 의료보험을 공짜로 해줍니다.
0: 예.
1: 그래서 진짜로 큰 병 걸려도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을 일은 없어요.
0: 좋네요, 그건.
1: 네, 그건 네. 좋죠. 외국인한테도 뭐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는 다 그걸 제공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NHS 비용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명하죠. 되게 악명 높은 얘기 많습니다.
0: 사례도 알려주세요.
1: 예,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감기 정도로 제가 옛날에 감기 걸려서 예. 찾아갔는데요. 거기 아예 의사 선생님도 못 만납니다.
0: 왜요?
1: 종이 쪽지 하나 주더라고요.
0: 예.
1: 거기 써 있었던 말이 감기는 네가 알지 모르겠는데 감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치료제가 나온 적이 없어. 그냥 가서 푹 쉬고 레몬 진저티 먹어. 그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0: 레몬티 먹어.
1: 이런 정도로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0: 아.
1: 그리고 뭐 제가 뭐 실례로 제 아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예.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겹치는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가까운 보건소 찾아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어봐야 한다고 잡아줬어요.
0: 예.
1: 두 달이 걸렸습니다.
0: 아니 그 사이에 낫겠는데.
1: 네. 그래서 갔더니 다 낫죠.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연 치유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막 유학생들끼리 그런 말 했었어요. 이 영국이란 나라는 암에 걸려도 죽을 일은 없는데
0: 예.
1: NHS 이용하다 보면 열받아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말을 그때 이제 했었었죠.
0: 아니 근데 그 의사들은 예. 진료 하나 더 보면 자기 수입이 느는 거 아닙니까?
1: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0: 아.
1: NHS가 나라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영국 의사들은요. 물론 좋은 직업이에요.
0: 네.
1: 그들의 기준으로도. 그런데 한마디로 영국 의사 90% 정도가 NHS에서 일을 합니다.
0: 네.
1: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죠.
0: 공무원이군요. 네.
1: 그러니까 한 명 더 한다고 이렇게 좋아지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 인력들이
0: 예.
1: 거기도 의사 되려면 어렵잖아요.
0: 네.
1: 그런데 뭐 두바이나 아니면 영연방 국가들로 많이 요즘 이주를 합니다.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0: 예.
1: 영어 통화죠. 거기 가면 돈도 훨씬 많이 받죠.
0: 예.
1: 거기 세금은 덜 내죠.
0: 예.
1: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탈출하고요.
0: 예.
1: 이에 더 이제 또 서비스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죠.
0: 네. 일단 의료 시스템은 알았고요. 또 다른 거 네. 체감하는 것도 말씀 좀 주시죠.
1: 또 생활비 위기가 있죠.
0: 예.
1: 그러니까 생활비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0: 예.
1: 뭐 제가 유학할 때도 그때 막 연달에 처음 갔을 때 뭐 샌드위치 하나가 뭐 5천 6천 하는 거예요.
0: 예.
1: 뭐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진짜 뭐 교통비도 너무 비싸고요.
0: 예.
1: 아 진짜 가만히 있는데 도둑 맞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0: 아...
1: 2026년 5월 기준으로요. 소비자 물가가 브렉시트 투표에 있었던 2016년보다 41%가 올랐습니다.
0: 이야.
1: 이게 쉽게 말해서 2016년에 100파운드를 주고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140파운드 정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0: 예.
1: 이게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잖아요.
0: 네.
1: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 동안 10년 동안 내 월급이 40% 오르지 않았다면
0: 그렇죠.
1: 사실상 임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0: 예.
1: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전보다 못 살게 됐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0: 예.
1: 그 영국 음식 맛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0: 그럼요. 네.
1: 그 괴식의 나라인데요, 정말로. 그래서 영국 사람들 사실 자기들도 얘기해요. 우리나라 음식 맛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맛없는데도 비쌉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뭐 테스코나 아니면은 뭐 세인즈버리스나 그런 데 이제 점심에 가면요 점심 특선을 팔아요. 나름 직장인을 위해서.
0: 예.
1: 구성이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캔 음료 하나,
0: 네.
1: 그리고 요만한, 큰 것도 아니라 그 요만한 그 조그만 소량 팩.
0: 예, 손바닥만한.
1: 예, 손바닥만한 예. 팩에 있는 그 칩스.
0: 예.
1: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3.5에 4파운드를 받아요.
0: 그러면
1: 되게 할인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0: 지금 2,000원
1: 하는 거죠.
0: 와, 어마어마한.
1: 그거를 먹고 우리 같으면 점심이 안 되잖아요.
0: 예.
1: 그거가 되게 인기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그 어린이들 중에 급식을 못 먹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돈이 없었어요?
1: 네. 그래서 결식아동도 많고요.
0: 예.
1: 그래서 2020년부터 유니세프가
0: 예.
1: 영국 어린이 급식 지원을 결정을 했어요.
0: 아니 유니세프가 영국의 급식 지원을요?
1: 네.
0: 이 후진국도
1: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아프리카 어린이 도와주는
0: 예.
1: 기구가 그렇게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죠.
0: 네.

0: 이렇게 된 주범은 뭐 이런저런 해도 결국 이제 브렉시트입니다.
1: 예.
0: 영국은 원래 식료품의 30에서 40%를 EU로부터 수입을 했었거든요.
1: 예.
0: 이전에는 뭐 사실상 공동 경제권이니까 아무런 절차 없이 트럭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는 국경 검사를 해야 되죠. 이제 비관세 장벽이 있는 건데요. 관세를 네. 매기는 건 아니지만 트럭 운전사들이 국경에서 복잡한 서류 검사를 받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1: 예.
0: 그리고 신선식품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엑스트라로 물류비가 되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1: 그렇겠죠.
0: 그리고 영국도 꽤 농산물 많이 파는 나라입니다. 원래.
1: 예.
0: 그런데 농산물을 수확할 사람도 없고요. 왜냐하면 브렉시트 이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있거든요.
1: 외국인들이 유입을 못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밭에서 썩어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 트럭 운전사들이 굳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1: 예.
0: 뭐 그렇게 복잡한 통관 절차 거칠 이유도 없고 영국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도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그 차량이 없으니까 물류비는 더 올라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LSE라고 런던 전경대에서 CEP라는 경제성과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요. 영국 가계가 지불한 식료품비 인상분의 3분의 1 정도는 브렉시트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겪고 있는 영국의 여러 고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치 불안까지 이어졌는지 2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윤영휘 경북대 사학과 교수 모시고 영국 정치가 불안해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영국의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여러 가지 위의 요소들 쭉 읊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책적 오판이라든가 그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2: 아니 의료 시스템은 공짜로 주면서 아이들 급식은 제대로 제공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 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 개선도 못하고 그리고 브렉시트는 물론 국민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흐름도 아닌 것 같고 야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주거 문제 어떻습니까?
3: 원래도 심각했었어요.
2: 예.
3: 네, 뭐 유학하신 분들은 정말 그 정말 살인적인 그 렌트비 때문에 고생한 얘기 서로 많이 할 텐데요.
2: 예.
3: 이게 더 심각해진 건 또 아무래도 브렉시트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 이후 수십만 명의 EU 노동자가 영국을 떠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마트, 뭐 물류, 농가 등에 상당히 심각한 구인난이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업이 또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노동자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란은행이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좀 강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3: 그래서 결국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를 0.1%였다가 이걸 5.2%까지 올리거든요. 정말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려버리는데요.
2: 예.
3: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고 그럼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2: 예.
3: 그래서 실제로 폭주하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긴 했습니다.
2: 예.
3: 문제는 뭔가 대출 이자가 비싸졌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모기지 얻어서 집 산 사람들 이 정말 엄청나게 타격이 심했었습니다.
2: 그렇겠네요.
3: 그리고 결국 이게 또 렌트비의 상승으로 가겠죠.
2: 예.
3: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의 분노가 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격탄 맞는 결국 이제 아직은
2: 집을 장만하지 못한 예. 네.

0: 그 렌트비를 써야 되는 그 세대겠죠.
1: 네.
0: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분노가 상당히 심각한 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거 절망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의 임대료가 청년 평균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1: 예.
0: 그 런던 가보시면 이제 존 1, 존 2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1: 예.
0: 근데 또 대학들은 존 1이나 존 2에 있거든요. 네. 핵심 지역에. 여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방 하나, 말 그대로 침대 하나, 또 책상을 놔둘 수 있는 방 하나, 뭐 주방이나 화장실 쉐어하는 그런 조건의 방이 평균 한 달 렌트비가 1000에서 1500파운드 정도예요.
1: 예.
0: 보통 요즘에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200에서 300만 원.
1: 와, 원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잖아요.
0: 예, 화장실도 없고 예. 쉐어해야 되는데요.
1: 야.
0: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또 높아지면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한 평생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번 돈 절반 이상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바치고 나면 예.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0: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1: 근데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보면요. 네. 영국은 인구가 영국도 줄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그 집 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집들은 원래 개수가 있고
0: 예.
1: 수요는 전체 줄어드는데 왜 예. 이렇게 된 거죠?
0: 그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1: 예.
0: 인구 줄지만 뭐 집값 안 떨어지고.
1: 예.
0: 결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런던이 특히 문제인 이유가 결국 런던 집중 현상,
1: 아.
0: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 집중 현상
1: 아, 예.
0: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영국도 정말 수도권 집중이 심하거든요.
1: 지방은 소멸되고.
0: 네, 지방은 소멸되고.
1: 아.
0: 인구의 뭐 한 4분의 1 이상이 런던에 살고 있으니까요.
1: 네.
0: 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1: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가질 수 없다는 이 절망이
1: 네.
0: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등록금이죠.
1: 네.
0: 영국 특히 잉글랜드 연간 등록금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250파운드로 정해져 있거든요.
1: 예.
0: 이 이상은 못 올려요.
1: 예.
0: 이게 대략 곱하기 하면 한 1,8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도 가는 거죠.
1: 네.
0: 1년 학비가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한국도 학비 비싸다 해도 한 학기 900만 원 정도 내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청년들의 또 다른 분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평생 따라다니는 수천만 원의 학자금 족쇄.
1: 아.
0: 이게 정말 그 되게 분노를 자아냅니다.
1: 예.
0: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정부가 청년 상대로 고리대금업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외국인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요즘 유학생이 되게 고생을 해요.
1: 예.
0: 보통 이제 대학들이 외국인한테는 상한선이 없으니까 3배에서 5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1: 아니, 외국인은 5배를 냅니까?
0: 예.
1: 와.
0: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전에 EU 출신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예.
0: 왜냐하면 그때는 영국 학생과 동일한 비율의 등록금을 냈는데 이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1: 아.
0: 사실 유학생도 꽤 큰 유학 산업도 꽤 큰 국가 산업이잖아요.
1: 예, 특히 영국은 뭐.
0: 예, 영국은요. 예. 그런데 그게 점차 이제 요즘에 타격을 받고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은 대응하는가? 일단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의사, 간호사, IT,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1: 네.
0: 한마디 젊은 엘리트들은요. 이제 만성 저임금, 고세금, 붕괴한 NHS의 환멸을 끼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요즘에 아. 두바이 같은데
1: 예.
0: 이런 데로 많이 갑니다. 올해에만요.
1: 예.
0: 18만 명 정도가 떠났어요.
1: 올해만요.
0: 우리가 수능 보통 한 40만 명 좀 못 되게 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한 해에 떠나버린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시위가 되게 과격화돼요.
1: 예.
0: 영국은 전 나름 신사의 나라잖아요.
1: 예.
0: 저도 옛날에 시위하는 거 보면 저렇게 온건하게 해서 뭐 정부가 말 듣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데가 많은데요.
1: 예.
0: 요즘은 되게 과격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시고 뭐 되게 과격한 방법으로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약간 정치적 극단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예.
0: 청년들은 전통적인 보수당이 환멸을 느끼고요. 정권 교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동당도 막상 2년이 지나는데 아까 말한 이유들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요즘에 떠오르는 당이 리폼 UK라고 하는 그 약간 극우 정당이 되게 떠오르고요. 대안으로 요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녹색당 같은 선명 진보 세력
1: 네.
0: 이런 당들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브렉시트 이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다. 그런데 왜 작년 세대가 우리의 미래까지 미래 기회까지 빼앗았냐라는 분노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누구 하나 총리 바꾼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북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앤디 버넘 이 사람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럼 이 버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0: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생소한 사람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갑자기

0: 나타났나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1: 예.
0: 꾸준히 차기 총리 후보였습니다.
1: 아.
0: 그리고 자격은 꽤 충분해요. 뭐 국회의원도 17년 정도 했고요. 또 옛날에 뭐 보건부 장관, 또 문화부 장관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그레이터 맨체스터라고 일종의 광역시죠.
1: 네.
0: 우리 요즘 부산 정도 되는 그런 광역시의 시장도 재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맨체스터 시장을 할 때 꽤 평가가 좋았어요. 영국은 대처 정부 때 공공 부분을 너무 많이 민영화해서 불만이 꽤 쌓여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뭐 버스나 철도 악명 높거든요. 저도 옛날에 철도 탔을 때 일단 되게 비싸요. 뭐 우리로 치면 1시간 거리인데 뭐 한 3, 4만원 정도 내고 타는데 갑자기 밤에 철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차가. 그래서
1: 예.
0: 왜 그러지? 그랬더니 기관사가 자기 퇴근 시간 됐다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멀쩡히 서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용화 다시 해버립니다.
1: 예.
0: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좀 유명해졌던 게 코로나 기간 때 보수당 중앙정부가 럭다운을 했어요. 봉쇄를
1: 예.
0: 하고 막 사람들이 경제활동 못하게 될 때 이제 정면으로 맞으면서 북부 지역에 아마 이들은 하루 벌어 산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쳐서 런던 엘리트 정치의 신물이 났던 그리고 특히 소외된 북부 노동자 계층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 아.
0: 한마디로 좀 런던 중심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금융자본의 눈치를 보던 기존의 정치가들과는 좀 다른 면모.
1: 아.
0: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좀 분노가 많은 계층이 많은 사람, 그 계층이 많이 거주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1: 예.
0: 그런 점에서 일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1: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지역 기반, 다른 계층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영국 병을 한번 고쳐보자.
0: 네.
1: 이런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영국 병의 근원이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브렉시트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설명하진 않겠지만.
0: 맞습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이 버넘이 당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총리가 되면 그럼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다른 결로 새로이 뭔가 뭐 재투표를 한다든가 유럽 본토하고 뭔가 EU와 유사한 형태로 재결합을 추진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까요?
0: 버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0: 아, 이제 일종의 당권 도전을 하면서요. 지금 영국의 문제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 지나친 민영화, 지나친 규제 완화 그리고 동시에 얘기했던 게 이제 브렉시트였습니다.
1: 네.
0: 브렉시트가 문제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지표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1: 예.
0: 해법으로 다시 EU 복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아.
0: 그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1: 예.
0: 일단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시장하다가 이제 영국은 총리가 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니까요.
1: 네.
0: 이번에 6월에 보궐선거에 나왔거든요. 그 지역이 예전에 브렉시트 투표할 때 탈퇴 여론이 두 배나 높았던 지역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만 생각해도 여기서 함부로 다시 EU로 돌아가겠다 하는 게 어렵고요.
1: 예.
0: 노동당 입장도요.
1: 예.
0: 사실 북부,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그 백인 노동자들, 일자리 잃고 요즘 박탈감이 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 계층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이 사람들의 표를 좀 회복을 해야 돼요. 노동당
1: 네.
0: 입장에서도. 한마디 자기들 지지 계층을 생각해 볼 때 대놓고 EU로 돌아가겠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투자한 비용 있잖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규제도 다 바꾸고 법규도 다 바꾸고 이 너무나 지금 많이 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길이 먼 거예요.
1: 네.
0: 또 EU도 그냥 받아줍니까? EU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올라는 나랑 줄 서 있는데 뭐가 좋다고 너희한테 다시 이전과 특혜를 주면서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버넴도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1: 예.
0: 이제 좀 관계를 회복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젊은이들이 가장 좀 불만 맞는 게 그거거든요.
1: 예.
0: 일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1: 알죠.
0: 이전에는 영국 학생이 프랑스에서 한 학기 듣고 독일에서 한 학기 듣고 그랬습니다.
1: 예.
0: 수업을. 그래도 학점 다 교류되고 인정되고 했거든요. 그런 거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좀 낮은 수준에서 다시 EU의 규제나 여러 규범을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걸 얘기하지 당장 EU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본인들이 물론 선택으로 결정했던 사안이지만
0: 네.
1: 아 우리가 그때 잘못 선택했네.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큰 물가 상승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북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요.
0: 네, 네.
1: 그럼 본인들의 입장을 바꿔서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야 이거 다시 브렉시트 번복해보자.
0: 네.
1: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0: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요즘에 최근 유고브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요.
1: 예.
0: EU 복귀를 찬성하는 여론이 51%가 넘었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이전에 브렉시트 할 때

0: 네, EU 탈퇴가 55%,
1: 예.
0: 54%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여론이 많이 바뀐 거죠.
1: 그렇네.
0: 그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인데요.
1: 예.
0: 이게 제가 쉽게 아까 지역과 계층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어디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뭐 쉽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 계층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대도시 그리고 런던 같은 대도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스코틀랜드처럼 경제 상황이 좀 좋은 지역
1: 예.
0: 이런 지역은 EU 복귀를 많이 원하죠. 반대로 소도시나 농촌이나 아니면 탈산업화된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산업 시절이 없어진 그런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또 여전히 반대를 하죠. 그리고 계층적으로 보면요, 그 애니웨어스와 그 서미얼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 네.
0: 어디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1: 네.
0: 왜냐면 IT 종사한다든가 AI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EU 같은 복귀해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게 좋죠.
1: 네.
0: 서미얼스 특정 지역에서 전통을 중시하고 특정 지역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1: 예.
0: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반대합니다.
1: 아.
0: 그래서 한마디로 뭐 북부남부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
1: 그렇네요.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걸 풀려면 너무나 이해관계가 지역별로 계층별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되게 높은 수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데
1: 아.
0: 지금 현재 영국 정치인들 중에 그 정도의 정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1: 아.
0: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죠.
1: 그렇군요. 그럼 원래 영국은 유럽 본토하고는 또 다른 결의 국가라는 걸 지향해 왔는데
0: 네.
1: 왜 유럽연합에 쓸데없이 들어가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한 대제국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당대국이었죠.
1: 네.
0: 우린 영제국이 뭐 2차 대전 끝나고 당장 망한 거지만 1960년대까지 여전히 식민지가 꽤 많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제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를 봐서도 알겠지만 영국도 미국도 이제 제국이던 시절에는요 사실 일종의 고립주의 성향이 원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랑 동맹 맺으면 도와줘야만 되고
1: 예.
0: 사실 미국이 동맹국이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영국도 고립주의 성향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제국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시장 아니면 또 투자처 이런 것들 해결이 됐단 말이죠.
1: 예.
0: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1960년대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영국 경제가 고립되고 제국이 사라지면서 정치적으로도 힘이 약해지니까 대안으로서 처음에는 영연방을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근데 영연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나라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이 많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당신 EC였는데요. 그러니까 ECC였죠. 유럽경제공동체.
1: 예.
0: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애초부터 정치적 통합보다는 영국은 일종의 넓은 시장으로서 필요에 의한 협력 대상으로서 EU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1: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다 보니까 이게 순순히 경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 경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오죠. 뭐 도량량도 통일해라. 아니면 뭐 단위도 통일해라. 아니면은 뭐 원래는 EU 존에 들어 그러니까 유로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들어오고 특히나 이제 2007년에 그 리스본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요.
1: 네.
0: 이때 원래는 EU가 유럽 헌법을 만들고요. 대통령직도 만들고 그리고 외무장관직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1: 예.
0: 이때 영국이 정말 반대해요. 영국 반대로 헌법이라는 단어도 빼고 외무장 명칭을 다 바꾸죠. 유럽 경제 안보 대표 이런 식으로 명칭도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국이 이때 유럽의 정치화를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된 유럽에서 상당히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1: 예.
0: 그래서 한마디로 영국은 애초에 유럽에 들어간 이유가 EU에 들어간 이유가 일종의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려는 측면이었지 경제적
1: 네.
0: 통합까지 노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1: 예.
0: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찰이 커졌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럽 연합 안에 있는 동안에도 영국 내부에서는 갑론을박 뭐 불만들이 계속 쌓여왔다 이렇게 보는 네. 게 맞을까요?
0: 그렇죠.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EU는 들어가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되게 주도하는 조직이잖아요.
1: 예.
0: 유럽, 영국은 좀 뒤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아.
0: 주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재정 기여금 문제도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나 국력 순위로 봤을 때 1, 2, 3위 하는 나라니까요. 되게 재정 부담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다음으로 영국이 많이 낸 적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거 혜택이 너무 적다라는 불만이 계속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주장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영국이 지금 경제가 왜 안 좋냐, 공공 시스템이 왜 무너지냐,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 매

0: 3주 이후에 바치는 3억 5천만 파운드 분담금만 돌려도 NH를 살릴 수 있고 공공도서관 살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선동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영국은 뿌리 깊게 영국은 그 불문법 국가잖아요.
1: 네.
0: 성문헌법이 없잖아요.
1: 예.
0: 유럽이 성문헌법 만들려고 그러죠. 또 유럽 의회에서 자꾸 법 만들어서 자꾸 규제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법 주권 이게 지금 위협받는다.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파트너였던 거죠.
1: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섬나라로서 그동안 다른 형태로 진화 발전해왔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단기간에 이걸 통합하려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지내던 시절 동안 유럽연합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와 정책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요즘 런던 시내만 가보면 네. 반 정도는 이게 우리가 아는 외관상의 영국인이 아닌 듯한 느낌을 네. 받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실제 그게 통계적으로도 네. 제 느낌이 아니라 네. 영국의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건지도 궁금하고 네. 그런 것들이 EU 체제 안에 들어가서 생긴 현상인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네, 네. 그 1991년에 이제 그 인구 조사할 때 처음으로 그 에스니시티가 들어갑니다.
1: 네.
0: 인구 인종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보면 94.1%가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영국인이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2021년에 81.7%가 백인 영국인이고요. 18.3%가 비백인 영국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보면 유색 인종이 많은 거죠.
1: 예.
0: 특히 런던은요. 비백인이 45% 이상입니다.
1: 아.
0: 방금 교수님이 느끼신 것처럼 예. 저도 런던 가면요. 버스 어느 날 탔는데
1: 예.
0: 백인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게 사실은 뭐 이상한 건 아니죠.
1: 예.
0: 그런데 이제 결국 EU 있는 동안 이제 이민이 늘어난 건 분명 사실입니다.
1: 예.
0: 계속해서 처음에는요. 같은 백인이지만 동구권에서 이민자가 꽤 많았어요.
1: 아, 예.
0: 특히 2004년에 동유럽 8개국 8 컨트리스라고 하는데요. 뭐 폴란드, 체코,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되게 중요한 원칙으로 물자와 자본과 노동력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영국도 상당히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1: 예.
0: 동유럽 이민자들이. 그래서 한동안 버스 기사 아니면 뭐 청소하시는 분, 나중에는 또 교사 부족하니까 교사 이런 분들이 다 동유럽 사람들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점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백인이라면 인종도 다르고 또 많은 경우 종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14년 사이에 이 비백인 인구가 꽤 늘어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18%가 넘게 되고 특히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1: 네.
0: 2015년에 이때 한 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사진이 있었어요.
1: 예.
0: 그 피난민들이 보트 타고 가다가 그리스 향해 가다가 그 보트가 전복돼서 이제 막 죽었는데 예. 어린 아이가 해안가에서
1: 예.
0: 그 죽어 있는 시체로 예. 발견된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당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마음을 좀 움직여서 비어 샤펜다스라고 해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대거 이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 네.
0: 이게 뭐 참 평가가 갈리긴 합니다만 영국에서 이제 이 이민의 증가에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트리거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 위협감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1: 네.
0: 사실 실제로 보면요. 영국은 난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1: 네.
0: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 비하면. 왜냐하면 쉥겐 협정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이민을 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됐어요. 영국은. 그렇지만 이 위협감은 다른 문제죠.
1: 예.
0: 그래서 브렉시트가 이제 2년 후에 있게 되는 1년 후에 브렉시트가 있게 되는데 이때 그 브렉시트 진영이 외쳤던 그 구호가 take back control 다시 국경 아니면은 입법 NHS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 갖고 오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정말 이민은 되게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제가 유학할 때 정말 그 우리 동네에 막 밤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인들 불러서 밥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막 성경 공부해 주시고 되게 훌륭한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1: 예.
0: 그 할머니도 브렉시트 찬성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랬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건 다른 거예요. 외국인은 친절한 거랑
1: 예.
0: 지금 우리 정체성이 흔들린다.

0: 이건 다른 문제다.
1: 다른 문제로 느꼈던 것 같아요.
0: 이왕 들어온 외국인들에겐 친절을 베풀지만 더 들어오는 경로들이 많아져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까지 원치 않는 거군요. 네,
1: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국이 총리를 계속해서 바꾸는 이유들, 뭔가 갈등도 조절해보고 사회 문제도 해결해볼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교수님이 보시기에 영국이 예전처럼 갈등을 조정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참 영국의 미래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 아이고.
1: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한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고요.
0: 예.
1: 힘만 센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0: 네.
1: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오랜 의회 민주주의 발달로 인해서 일종의 갈등 해소의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설득의 리더십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1807년에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1833년에 노예제를 폐지하는데요. 이게 첨예하게 이익이 갈리는 문제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뭐 산업자본가와 아니면 토지자본가의 충돌도 있을 것이고
0: 예.
1: 도덕정치가들과 아니면 또 경제결정론자들 충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 하원의원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때 정말 대타협이 일어나요.
0: 예.
1: 그래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서 서유럽인들의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식의 대타협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 선거권 개혁 같은 경우도
0: 네.
1: 영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폭력이 없이 혁명이 없이 기득권이 양보해서 네. 점진적으로 선거권을 확대한 케이스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게 일종의 도덕자본이 됩니다.
0: 네.
1: 무슨 얘기냐면 영국은 노예를 반대하는 나라,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 또 시민들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 실제 여부를 떠나서
0: 예.
1: 이런 담론이 형성되고
0: 예.
1: 이게 국제무대에서 일종의 도덕적 자본이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게 지금 존재하는가로 봤을 때 많은 경우 영국 시민들, 젊은이들이 사실은 비웃게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 고매한 정치인들, 런던에서만 살았던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 얘기하고 무슨 기후변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삶, 이렇게 팍팍한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종
0: 예.
1: 위선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0: 네.
1: 국제적으로도 영국은 오랫동안 세력균형 정책을 피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0: 예.
1: 그게 가능했던 건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강대국이 줄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얻을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수단도 있고요.
0: 네.
1: 영국이 더 이상 그런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특히나 브렉시트를 함으로써 그동안 유럽과 미국이라는 양대 세력의 중재자 역할도 영국이 했었는데
0: 네.
1: 그 플랫폼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면서 국제 무대에서 영국이 더 이상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오랜 양당제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서
0: 네.
1: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가 지금 막 부상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국이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꽤 좀 그래도 돌아가네 이렇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도덕자본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조정자 역할이라든가 영국 내부의 갈등 조정 프로세스가 보이지가 않는다.
0: 네.
1: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영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희 경북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산업현장, 야외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10명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법사 서영교, 정무 유동수, 재정경제기획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송기헌, 국방 진성준, 행정안전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이재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의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원으로 강제 선임한 데 반발하며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이미 배정한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야당은 나머지를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인사청문특위에 들어가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언급한 고교 야구 응원전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합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들이 광주 제1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년 전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394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법안인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홍콩에서

0: 394명이 체포돼 53%인 208명이 기소됐고 1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은 180mm 이상, 남해안은 최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0도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인재 등용에서 등용은 등용문과는 다른 말입니다. 등용문은 한자 오를 등을 써서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이죠. 잉어가 중국 황어강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학벌이나 배경이 등용의 수단이 될 순 없다 에서 등용과는 한자부터 다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93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 노래는 이미 1987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곡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고 작곡가에게 이 노래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컨트리 가수 존 마이클 몽고메리가 이 노래에 관심을 보였고요. 1993년에 처음 녹음을 하는데요. 정작 레코드 회사에서는 이 노래는 컨트리보단 팝 장르로 편곡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수를 물색하다 미국의 4인조 신인 R&B 그룹 All For One이 눈에 띄었고요. 한때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던 히트 프로듀서 데이비 포스터가 참여해 컨트리 곡이었던 이 노래는 멋진 R&B 발라드로 변화하게 되었죠.

6월 30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All for One, I Swear였어요. 839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작곡가가 미리 만들어뒀지만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컨트리 가수 존 마이클 몽고메리가 먼저 부르고 그리고 All for One이 이 곡을 R&B 발라드로 다시 불러서 아주 크게 히트시켰던 음악이었죠. 사실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처음 만들어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는 이 노래가 과연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정말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All for One이 이 노래를 크게 히트시켰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결국에 버티니까 빛을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요? 그래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지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죠. 그게 또 사는 재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도 밤 11시 5분에 이렇게 또 우리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오늘 유난히 좀 반갑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듣고 싶은 음악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는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 접속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여기는 가요 1999.

0: 수도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귓볼이 남다르게 생겼다거나 귓볼에 주름이 생겼다는 말에서 귓볼은 표준어가 아닌데요.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있는 살을 뜻하는 우리말은 귓볼이 아니라 귓불입니다. 또 귓불과 같은 말로 귓밥도 있는데요. 귓밥이라고 하면 귓구멍 속에 있는 때를 뜻하는 말 귀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건 귀지이고 귓바퀴 아래에 붙어있는 살을 뜻하는 말이 귓밥 또는 귓불입니다.
1: 시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첫 지역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별을 견뎌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1: 국회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독선의 정치라고 맞서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0: 어젯밤 한선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1: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차별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관할해 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호남권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직접 찾아 첫 지역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3: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2: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수도권과 영남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됐다면서

0: 오랜 기간 소외됐던 호남의 슬픈 역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1: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0: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인데 이 대통령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이순신 장군의 문구까지 인용하며 호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1: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0: 기업들도 곧바로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 센터를 함께 구축해 서남권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2: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새로운 도약, 이곳 서남권에서 SK가 시작하겠습니다.
0: 42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3: 속도를 내어서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기업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이에 맞춰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 공급을 위해 동북댐을 증구하고 인근 수계를 연계하는 등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이어 이튿날에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발전 구상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 성장 전략을 지역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4: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광주 전남 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당하며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지역민들은 이번 계획이 선언적 구상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5: 매년 12,000명, 광주 전남을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의 숫자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던 부모 세대의 굴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남권 투자 발표가 서남권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6: 자식들 세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기 젊은 세대들이 거의 서울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7: 광주는 일자리가 그렇게 막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청년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 지역 상공업계는 노동계와 손잡고 파업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배수에 진까지 쳤습니다.
8: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듯이 산업평화 선언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 분기와 파업이 없는 모든 노사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5: 그러나 희망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 등 서남권 투자만 890조 원을 넘지만 그동안 수없이 반복됐던 선언적 구상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9: 저희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결과물을, 성과를 보고 싶으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5: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지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4: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10: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저녁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 나와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재경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11: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여야는 어제 본회의 일정까지 미뤄가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오만하게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11개 위원회에 강제로 배정된 위원 전원이 사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12: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

0: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 야당은 나머지를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밀실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일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의 지명 후 23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가 취임하게 됐으며 여성으로는 지난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2: 예년보다 늦어진 장마가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시작됐습니다. 제주 산지엔 오늘까지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3: 어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해안까지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비를 제주와 남부지방 장마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데 전국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 시작입니다. 제주를 기준으로 평년보다 11일, 지난해보다는 18일이나 늦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산지와 전남 진도, 완도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전남 남부 해안가는 80mm 이상, 경상권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전남 남해안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전까지 쏟아지겠는데 강풍까지 겹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철 시작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보는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선 이번 주 토요일 충청 이남까지,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예고돼 있어 중부지방도 곧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4: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게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연설에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224명 늘어난 1,9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571명으로 전날 발표 수치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기술주 강세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6.46포인트, 0.26% 오른 52,319.20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포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58.93포인트, 0.79% 상승한 7,499.36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93.58포인트 1.52% 오른 26,213.72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만에 7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KBO는 어제 5개 구장에 총 6만 280명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701만 3,844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388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달성한 KBO 리그는 지난해 세워진 역대 최소 경기 700만 관중 기록을 17경기 앞당겼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일부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손흥민과 이재성, 김승규, 송범근, 엄지성 등 5명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전날 홍명보 전 감독을 포함한 선수 9명이 먼저 귀국한 뒤 오늘 나머지 선수들이 추가로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전라권과 경상권 수도권은 최대 60mm, 강원도는 최대 40mm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안전사고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로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차예린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7월에 집중되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늦어지면서 이 7월에 비가 내리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점검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빗길에서는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접지력이 떨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타이어의 마모 여부, 공기압 체크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습기에 취약한 전조등, 후미 등, 방향지시등, 그리고 후방 카메라의 작동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일 아침엔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1도, 부산 22도, 대구 22도, 광주 19도, 강릉 20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폭염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아침엔 뉴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0: 시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0: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7월 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쟁으로 시작됐던 차량 2부제와 5부제가 오늘 모두 풀립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차량 5부제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전면 해제됐는데요. 어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승용차 약 48만 대를 주유할 수 있는 양인 석유 월 16만 배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며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이 각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각종 진정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는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거나 방이 너무 좁다는 등의 교정시설 환경에 대한 내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진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배우자인 B씨를 주거지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짐을 싸서 나가라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는데요. A씨는 과거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외도 사실을 들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정전이 아닌 정정 중인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양국은 이번에 카타르 도하에 협상팀을 보내긴 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향후 며칠 동안은 미국과의 MOU 후속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도 도하에 가긴 갔습니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0: 네.
1: 현재 이란이 원하는 건 해외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산을 해제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MOU 11조에 있는 내용인데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원유 수출 제재 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계산인 거거든요.
0: 네.
1: 지금 동결 자산을 두고도 미국은 자신들이 지정해준 곳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란은 원하는 곳에서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일축한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권도 자신들에게 있고 다른 협상은 다 지치고 일단 동결 자산 해제부터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양측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결국 핵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0: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란이 돈이 좀 급한
1: 맞습니다.
0: 한국인 것 같이 보이네요. 지금 그러면 카타르에서 실무 협의가 들어갔나요?
1: 실무 협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타르 외무부는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동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르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행정부 특사

0: 근데 계속해서 복잡해 보이네요. 이번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가요?
1: 이스라엘은 현재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탓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원래는 헤즈볼라를 해체할 수 있는 대규모 공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레바논을 연결시키면서 결국 작전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이란한테 도와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맹 관계는 장점도 있지만 제약도 따른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동맹이라서 같이 이란을 때렸는데 제약도 있어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고요.
0: 네.
1: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는 절대 철군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군은 현지에 장기 주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각자 자기 셈법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1: 네.
0: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종결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 셈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오만하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고요?
1: 네, 오만은 전쟁 전에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였어요.
0: 네.
1: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협상 중재를 맡았던 국가이기도 하죠. 이란과는 호르무즈 해협을 함께 쓰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 이란 외교부에서 오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 구축에 협력할 의사가 없으면 이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손에 넣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로만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오만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로부터 얻는 수익이 어떤 이란이 얘기하는 통행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선박이나 단체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금액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서비스에 지불하는 대가의 형태가 되어야 하지 단순히 통과를 한다고 해서 징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오만은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지금 상황이라면 이란은 오만하고 합을 잘 맞춰야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을 걸로
1: 네.
0: 보이는데 이렇게 서로 뾰족하게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1: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항로 때문인데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배들이 다니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오만이 최근에 유엔 국제해사기구와 함께 호르무즈에 고립돼 있던 선박들을 이제 나오는 걸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근처에 항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쪽으로 대피할
0: 네.
1: 수 있게. 그랬더니 이란이 그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가 다시 한번 불바다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오만이 마음대로 이 대체 항로를 자꾸 내주게 되면 이란은 당연히 호르무즈에서 장악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만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겁니다.
0: 근데 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란을 굳이 자극하면서까지 항로를 열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쟁 전에도 오만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중재하는 국가로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처럼 오만이 이 통행료를 받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한 제재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끼고 싶지 않은 거죠.
0: 네.
1: 그럼 지금 이렇게 양측이 뾰족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오만을 버리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겠냐?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하고 이란은 동일하게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오만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어떤 뭐 통행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 오만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럴수록 새로운 통항 체계를 만들 명분도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오만이 지금 현재 좀 난감한 상황인 게 이란만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0: 미국도요.
1: 네. 미국에서는 오만이 자꾸 이란하고 손잡고 뭐 통행료 부과나 이런 요금 부과 체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만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엔하고 손잡고 통항료를 열어준 건데 이제 그때 이란이 공격을 한 거죠.
0: 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오만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기는 하네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축구 관련 소식인데요. 일본에서도 현재 한국 축구계 논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1: 네, 심지어 정치인까지 나서서 한국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한국에서도 이름이 굉장히 알려진 고노다로 중의원 의원이 네. 29일 자신 X에 우리 선배인 홍명보를 괴롭히지 말라라면서 공개적으로 홍명보 전 감독을 두둔했는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0: 있습니다. 고노 의원이 과거 이제 홍 감독이 몸담았던 J리그의 쇼넨 벨마레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인물이고요. 홍정 감독이 2000년 당시에 J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고, 1999년과 2001년에는 또 J리그 올스타에 뽑힐 정도로 현지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죠.
1: 네.
0: 그래서 고노 의원의 이런 발언은 홍정 감독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이제 내놓은 의견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근데 현지 네티즌 사이에서도 J리그 발전에 기여했던 인물인 홍 감독인데 아깝다. 그리고 한국 여론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도 이번 사태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29일 아사히신문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서 홍 감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1: 네.
0: 도쿄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책임론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과연 한국 축구가 이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1: 우리 여론이랑 일본이랑 완전히 결이 다른 상황이네요.
0: 네.
1: 영국 언론에서도 우리 축구를 비판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영국 BBC는 한국 축구 팬들의 비판이 선수단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1: 네.
0: 그리고 한국 축구가 몰락하는 사이에 라이벌인 일본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강국으로 섰다라는 분석도 해놨습니다. 이게 좀 뼈아픈 분석입니다.
1: 네.
0: 과거 한국을 우러러 보면서 뒤쫓는 형국이었던 일본이 어느덧 전원 유럽파로 대표팀을 구성하고 잉글랜드 웸블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듯 한국을 멀찍이 따돌렸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장도 사령탑도 모두 공석이 된 지금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의 장기적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체제를 개선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했습니다.
1: 네, BBC에서도 우리 축구를 몰락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참 뼈아프기는 합니다.
0: 네.
1: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축구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로 가볼게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0: 네, 유엔이 시신 수습용 가방 1만 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추가 사망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0: 공식 사망자 집계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1,943명, 부상자는 1만 명을 넘겼고요. 실종자도 여전히 5만 명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심한 라과이라주에서는 하루에 약 759의 시신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큰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례적인 이중지진의 영향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건축 구조물의 부실한 설계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뉴욕타임스가 베네수엘라 위성 영상을 분석해봤더니 약 58,900채 이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걸로 나왔는데
1: 네.
0: 정부가 집계한 숫자를 보니까 855채였거든요.
1: 차이가 너무 크네요.
0: 격차가 너무 큽니다.
1: 네.
0: 정부가 일부러 이 피해 규모를 이제 작게 축소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1: 네.
0: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발생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부족한 물자 때문에 약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하루에 약 759의 시신이 처리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요.
0: 네, 무너진 아파트 잔해더미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생후 18일 된 신생아와 산모가 있었습니다.
1: 네.
0: 구조 장면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 공유가 되면서 이번 지진의 정말 희망의 상징이 됐거든요. 구조된 산모는 이 생후 20일도 안된 어린아들이 자신에게 정신을 잃지 않을 동기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고,
1: 예.
0: 처음 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다리 한쪽이 콘크리트에 깔려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였대요.
1: 아유.
0: 얼굴 쪽도 바위에 눌려 있었고. 근데
1: 네.
0: 아기가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1: 이 아기가 정말 잘 버텨준 게 너무나 고맙네요.
0: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다가 가족이 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위치를 알려서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1: 네.
0: 21세 남성은 지진 발생 후에 10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고요.
1: 나흘이 넘게 갇혀 있었네요.
0: 맞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27개국에서 구조대원 2,000명 이상과 탐지견 160마리가 파견이 된 상태입니다.
1: 네, 그런데 자연재해로 또 사망자가 속출하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있다면서요.
0: 네, 프랑스인데요. 이례적인 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장례식장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1: 아, 그래요.
0: 여름철 통상 30%에서 45% 수준이던 전국 장례식

0: 시장 점유율이 66%를 넘어섰습니다. 두 배 가까이 넘어선 거죠.
1: 네.
0: 특히 도심에서는 파리 같은 곳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평년 대비 1,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사망자의 85%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였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6월 기온이 40도로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1: 예.
0: 체코도 41.9도를 기록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 서부 지역도 40.5도, 독일도 폴란드 국경 인근 도시가 41.7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체코, 헝거리 등의 더위가 올해는 특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네,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월요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어제는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광주에 갔어요.
3: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였습니다. 광주를 대통령이 찾아서 서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을 직접 설명을 한 건데요. 축사에서 양무 호남 심우 국가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를 통해 이곳 서남권에는 첨단 메모리 중심의 생산시설과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전력과 용수 그리고 부지가 좀 논란인데 이 문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서남권은 국내 최대의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라고 했고요. 첨단 산업 투자의 필수 요소인 용지,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네, 보고회 후에 또 헬기로 후보지를 직접 시찰하는 모습도 보이셨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 네, 사실은 정권이 아니어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인데다가 워낙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요. 네.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1: 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3: 네, 이번 프로젝트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정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제조업 해외 유출의 흐름을 끊어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라고 했습니다. 서남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에 투자가 이뤄지며

0: 따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균형 발전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는데요. 한정의 정책위 의장도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또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산업 전략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 호남 혜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오히려 공개 반발이 나왔더라고요.
0: 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당선인 어제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도민에게 상실감과 실망을 안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호남 내 차별 등 이 삼중 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걱정과 우려,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저와 도내 정치권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를 요구를 해왔었고 어느 정도 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번 발표는 그러지 않았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소외 특히 호남 내 차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그래서 어제 규탄 결의대회까지 열었는데요.
1: 네.
0: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발표한 1461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당안에서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 구상이 이제 관치 경제다 그리고 기업팔 비틀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번 발표를 얄팍한 정치공학이다 비판을 하면서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만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가 기업들의 멱살을 잡아끌었다라며 직권남용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했고 지금 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의 연일 지금 비판 목소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악질적인 흑색 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 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정청래 전 대표가 불참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 송 의원이 사과를 어제 했습니다.
0: 네, 뭐 저희가 간단히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던 송영길 의원 본인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렸고요. 또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실수였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에 정청래 의원을 본 기억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다음 날 참석했다고 해서 제 발언을 정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사과를 하면서 말끝에 또 사과와 별개로 정 전 대표를 다시 겨냥을 했어요. 한미 FTA 얘기가 나왔습니다.
0: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격렬히 반대를 했고 그 선봉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반면에 본인은 일관되게 한미 FTA 추진을 지지했다라면서 좀 차이점을 두었는데요. 또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정치가 서로 맥을 잇고 있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안사건 같은 문제를 정치 무기화해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정 의원 측을 지적을 한 겁니다.
1: 이게 지금 20년도 더 된 한미 FTA 얘기를 꺼내는 게 결국 누가 노무현의 적통이냐 이 싸움인 거잖아요.
0: 뭐 사실상 그렇죠. 적통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1: 네. 그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도 거세게 반발을 했죠.
0: 네. 정 전 대표가 SNS에 내 입으로 적통에 적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네.
0: 위대한 대통령 누구의 적통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퇴임의 변에서 밝혔듯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고

0: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동지이자 전우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정전 대표와 가까운 소위 말하는 친정청래계 인사들도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한미 FTA는 정책적 결정이었고 정책적 찬반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고 오히려 후단협은 노무현 후보 주기였지 않느냐라면서 이러한 편파적 파멸을 안 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는데 당시 대선 때 후보로 선출됐던 노무현 후보 말고 후보 단일화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몽준 당시 후보 쪽으로 하려고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지금 800조짜리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과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당혹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0: 지금 전당대회가 특히 여당 전당대회가 너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주셨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0: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은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 총리가 교체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총리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라면서 우리 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총괄 책임을 지고 전 내각과 지방 정부까지 독려한 결과 월간 수백 명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다. 이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직접 구했다는 것은 그 어떤 지표보다도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이게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나요?
0: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랜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살 숫자에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김민석 총리가 주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도 김민석 총리 공이 크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준 겁니다. 김 총리는 청년의 삶 해결이라든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하겠다라고 했고요. 국정 성공을 위해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잠깐 이야기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국민의힘 강명구 조직부총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게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0: 네,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당직자와 텔레그램으로 징계 대상자 관련 논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29일 최고위원회 도중이었고요. 이 메시지를 보면 일부 의원들의 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뭐 사선의 한기호 의원 이름도 있었는데,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수 있다고 보인다. 이런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장제원 대표가 뭐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의원을 실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 비판을 하고 윤리위원회 가동 가능성이 이번 달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조직부총장의 이번 문자, 이거 결국 윤리위를 가기 위한 포석이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친한 게 박정은 의원 어제 김종배 시선집 중에서 아니, 본인이 징계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미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무력화가 됐는데 또다시 징계를 한다고 하면 법원이 다른 논리로 가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 이에 대해서 강명구 부총장이 해명을 했어요.
0: 이 메시지가 공식 징계 명단이나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받은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당 공식 입장 아니다. 해당 의원, 그러니까 강 의원의 입장과도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게 공지였습니다.
1: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에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장동혁 대표가 방을 나갔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이 텔레그램 방을 캡처한 사진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이끄는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의 텔레그램 단체방인데 여기에 한동훈 의원이 새롭게 가입을 한 겁니다. 이 단체방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남긴 후 장동혁 대표가 곧바로 방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포럼은 국민의힘 의원들

0: 이 다수 참여하는 연구 모임인데요. 한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긴 하지만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장동현 대표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방 퇴장도 사실상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다시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른들 정치 얘기치고는 좀 머쓱한 장면이네요.
0: 네. 뭐 약간 예전에 캠퍼스 커플 깨지고 나서 누가 네. 동아리 들어가니까 원래 있던 사람 동아리 나가고 뭐 약간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0: 네, 총 11개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결국 여야 원구성 협상이 어제 결렬이 됐고요. 막판 조율을 시도했던 조정식 국회의장 오후 늦게 본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로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국회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요.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과기정통비위원장에는 송기현 의원, 국방위원장의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의 김영진 의원, 문체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종우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이 나머지 상임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아있는 7개 상임위원장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하늘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현재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안녕하세요.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지만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최대 80mm 이상, 제주산지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제주산지로는 호우경보,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주 강한 비가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장맛비는 일단 내일은 소강상태 보였다가 주말에는 충청도까지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은 서울, 춘천이 오늘도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 쏟아집니다.

0: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4901님, 울산도 장마 시작인가 봐요. 비가 안 와서 농작물 관리가 힘들었는데 해갈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시면서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예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번화가에서 원기둥 형태의 입간판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일부 업소들이 가게를 홍보하려고 사람 키높이의 풍선형 광고물을 세운 건데요. 안쪽에 공기와 조명을 넣어서 모양을 내기 때문에 에어라이트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이 설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비바람이 심한 날 강풍에 넘어질 수 있고 물에 잠겨서 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보행자가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0: 반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급 11,900원, 경영계는 11,36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차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7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15.3%, 0.4% 인상한 금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수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임명일자는 7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에 대해 표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하다 집단 퇴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연방대법원은 6-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연설에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224명 늘어난 1,943명.

0: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571명으로 전날 발표 수치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최대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20mm, 전라권과 경상권, 수도권은 60mm, 강원도는 4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집중력을 연구하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디지털 도파민은 우리의 집중력을 조각내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마저 빼앗아갑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버린 거죠. 이 집중력의 위기를 끊어낼 가장 현실적인 행동 한 가지. 지금 스마트폰에 화면 흑백 모드를 켜보세요. 화려한 색이 사라지는 순간 뇌를 자극하던 유혹도 줄어들 겁니다. 자극을 끄고 일상을 켜낸 아주 작은 실천.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내 방열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있는데요. 2부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3부에 전화로 연결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외에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0: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아름다운 독도님에게는 오늘 아침이 조금 특별하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몸 상해가며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드디어 느긋하게 시선집중에 집중하는 첫날입니다. 한동안은 푹 쉬고 싶어요.
3: 푹 쉬세요. 좋으시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실까. 푹 쉬세요.
4: 네. 그래서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침대에 계십니까? 쇼파에 계십니까? 방바닥에 계십니까?
3: 뭐 어디라도 좋습니다.
4: 그러니까요.
3: 일 안 하는 게 얼마예요.
4: 아, JB 네. 휴가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 네. 뭐 휴가 같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4: 네. 아름다운 독도님 또 근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하림님 일찌감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늘 시선집중 JB가 담당한 지 7년째 되는 날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암튼 오래오래 곁에서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시길 바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3: 오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4: 네. 우리 묵직한 JB가 무슨 날 챙기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전 사실 침묵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박하림 씨가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챙겨주셔가지고 네, 소개해드렸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소감과 각오 한마디 좀 들려주세요.
3: 참 빠르게 지나간 7년이네요. 벌써 7년이네요.
4: 오.
3: 엊그제 같은데. 아니 진짜로.
4: 그러니까요.
3: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 뉴스에 허덕였다는 얘기죠. 허덕이면서 헤엄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3: 네. 태평성대가 와서 좀 심심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JB 꿈 깨시고요. 1770님이 JB 7년밖에 안 됐어요? 전 손석희 시선 집중일 때부터 JB 팬이어서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 같아요.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딸기 안학래님도 JB 7주년 축하합니다. 네이비색이 잘 어울리는 멋진 JB 멋지다.
3: 그렇죠. 네이비가 가장 무난하죠. 그리고 손석희 시선 집중 이야기 있으니까 손석희 12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 오.
3: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4: 오, 네. 옛 동료 홍보도 해주시는 거예요?
3: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4: 네.
3: 손석희 12시입니다. 네, 12시에 맞추시면 됩니다.
4: 네, 하댕TV님은 오, 우주 속의 JB 형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요. 오늘 JB 진행 7주년을 맞아서 저희 제작진이 특별히 백판을 준비했습니다. 우주 속의 별도 쏟아지는 JB. 아, 이제 보셨습니까?
3: 네, 저것 때문에 뭐 7주년 얘기한 거군요.
4: 네, 마음에 드십니까?
3: 아, 예, 예.
4: 네.
3: 지금 이제 뭐 모니터에 나오네요.
4: 네, 네. 시사의 우주 속에서 오래오래 함께해달라라는 촌철님들의 댓글을 전하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5: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을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상임위원회도 맞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만. 자,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을 한다. 이런 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4: 그랬죠.
5: 따라서 관심사는 딱 하나자. 언제냐라는 거죠.
4: 아, 언제 들어오냐?
5: 그렇죠.
4: 언제 와요?
5: 그거 이제 뭐 내일 의원총회 한다니까. 뭐 거의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심사는 딱 이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

0: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의 관심사고 민주당 쪽의 관심사에서 하나 좀 뽑아낼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제 주목을 할 텐데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차지한 11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일부 전반기하고 비교되는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1: 좀 달라진 게 있죠?
0: 재경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그 가져왔습니다.
1: 그렇죠.
0: 대신 교육위원장하고 국토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내줬는데 자, 왜 재경위와 정무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려 했는가? 이제 이걸 좀 읽을 필요가 있다. 7월에 뭐가 있을 예정입니까?
1: 세제 개편은요?
0: 세제 개편은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재경위, 정무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 끝났고 국정의 이제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여당으로서 이 그 이제 국정이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배정, 조정 문제를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런 면에서 국토위를 또 이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0: 이제 그
1: 근데 국토위원장 자리를 지금 야당 쪽으로 넘겨준 거잖아요.
0: 그럼 이제 그 국민의 의원 가운데 국토위원장 자리에 야심 있는 분들은 참 고뇌가 클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제 복귀하나.
1: 네.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국토위 선호도가 생각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0: 아니 의정 보고하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뭡니까? 아 지역 예산 얼마 따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토위에서 나오는데요.
1: 네. 아무튼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 남겨두고 다음 뉴스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걸까요?
0: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에 나가서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을 비판을 하면서 과거의 일화를 말했습니다. 자신도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동교동 세력을 배제하고 창당하자라는 유시민 작가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일화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은 당선된 순간부터 자기를 지지한 국민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통합 뭔가 위원을 확장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특히 아직도 국민의힘이 장동협체제 윤어갱인을 기본한 세력이 당 지도부에 있는 상황에서 중도 보수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평가는요?
0: 이런 송영길 의원에게 환기시켜줄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제 말이 아니고요. 송영길 의원의 또 다른 말인데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 선봉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환기시켜드리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청래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파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송영길 의원의 두 갈래 말. 자, 이것이 온전하게 병립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한미 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이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따져보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예고한다라고 보고 그걸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거의 이런 이력을 지금 환기시키는 게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정책 노선 색깔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건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파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면 결국 인성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하고 한 번 대통령과 맞짱 뜬 사람은 계속 맞짱 뜬다. 이런 류의 인성론. 그리고 이 인성론이 이걸 잣대로 삼기 시작을 하면은요, 살아남을 사람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가 될 것인 게 뭐냐면, 김민석, 이제는 전이라고 붙여야 되겠네요. 전 총리의 과거 후단협 행태. 그럼 이건 뭐냐라는 반문이 그 다음에 따라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단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는데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서 정몽준 캠프로 넘어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러면 결국은 이 파묘 오면 저 파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송영길 의원의 이런 접근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이 배제의 논리라고 송영길 의원이 생각을 한다면 그걸 비판하는 자신의 파묘 또한 배제의 논리는 아니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노선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다른 건 모두 덮고 오직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대한 찬반만을 따지는 게 수미 일관성을 띠는 합리성을 띠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이즈TV님이 아 싸우지 마세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옥황상제님은 물고 뜯고 하면 좋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데이지님이 과거 타령은 그만합시다. 과거 프레임에 계속 말리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사회에서 낙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치 리더님들 새 출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논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 양상을 수습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0: 잠시 후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외교안보포럼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라는 인사글을 올렸는데 그 순간 장동혁 대표가 방에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조용히 나가게 아니고 바로 나갔나 봐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뭐 당연히 그리고 뭐 그렇고요. 언론도 이 장면에 좀 지금 집중을 하던데 사실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디죠?
0: 한동훈 의원과 친윤계의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외교안보 포럼은 윤재옥 의원 외에 신동욱 재고위원, 정의용 사무총장, 강명구 사무부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최은석 원내대변인, 그리고 송원석, 박성민, 임종득, 김민전 의원 등등 37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몇몇 이름을 열거를 했는데 딱 듣는 순간 아셨겠지만 대부분이 친윤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이런 포럼에서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을 초청을 했고 다른 의원들 또한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이게 더 눈길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장동혁 대표가 퇴장했지만 따라 나간 의원은 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까요? 한동훈 의원이 이에 앞서서 또 다른 연구 모임인 미래혁신포럼에도 가입을 했는데 이 포럼 또한 친윤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 추가를 하면 어떤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친윤계의 한동훈 거부감이 희석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진단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흐름이 한동훈 복당으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리고 복당이 된다 하더라도 친윤계가 한동훈 의원의 활동법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이건 2차 관심사로 남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아주 그 강했던 거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건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이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후반기 국회 활동에서 상임위는 어디일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삼지망이었던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전해드리고 어제 박정원 의원이 JB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내에 징계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왜 나는 빠졌지? 오히려 이런 말이 오갈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전후로 친한계 및 개혁성향 의원 모임 대한가 미래 소속 의원 등 20명에서 30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징계 폭이 커지는 거 아니냐 징계 내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0: 뭐 이 정도 규모면 이거는 징계를 넘어서 어제도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썼습니다. 거의 숙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귀결될지는 뭐 기다려볼 일이고요.
1: 네, 오진님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인가요? 뭐 이런 말 전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가요?

0: 특검법안에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임상근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일보의 보도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을 깔아놓은 기사인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대겠습니다. 첫째,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이 먼저 제기한 건 해당 조항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 이거 지금 저한테 적용한 이 법률 조항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위헌인지 아닌지 한번 좀 해서 넘겨주세요. 현재로 요청을 하는 건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해당 조항은 귀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헌재도 똑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 소원권이 조작해서 특검법의 판단 기준이 될 여지가 사라져버린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작기소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법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소취소권 행사의 이해 당사자가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 야당에서 왜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반대로 위헌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점까지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체크포인트 챙겨두고요.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검찰이 어제 경남 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과 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이 평가한 최종 면접 결과를 무시한 채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을 한 뒤에 이에 맞춰서 면접 점수를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당초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탈락시켜버리고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서 합격시키는 방식을 썼다고 하는 건데요. 감사원이 2023년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을 해서 지난해 2월 선관위에 감사 결과를 통보를 했고 경남 선관위는 지난해 4월 두 사람을 징계를 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끝에 기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올수랑님이 간도 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래도 됩니까?
0: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헌법적 상식입니다. 이런 헌법적 상식을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정면에서 위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황당한 건데요. 궁금한 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렸다는 징계 수위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경남 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중징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손방망이 징계가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이선아님이 그럼 합격회에서 합격한 그 남자 직원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0: 그냥 일하고 있다니까.
1: 그리고 떨어진 여성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라고 올려주셨는데 구제방안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데이비타임즈 다음 주목 관리수는요?
0: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가 지난해 10월 버스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잡티 세럼 제품을 소개하면서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 라는 문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광고가 6.25전쟁 76주년을 전후해서 SNS에서 재조명되면서 전쟁의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회사 측이 625% 표현은 제품에 함유된 불가리안 로즈 오일 1%의 피부 침투 효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된 실제 수치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그래도 일부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행태가 지금 반복이 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게 광고고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왜 그걸 자극을 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있어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되돌아봐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오늘 2부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쭤볼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2: 근데 일단 그 저기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뭘 또 저런 걸 갖고 오셨습니까?
3: K주년이라 그래서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와,
2: 어떻게 하셨어요?
3: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제 정보임만 몇 년 전인데요.
2: 아, 정보임가 오다. 감사드립니다.
3: 네.
2: 아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오늘 오찬회동은 전현직 대통령 오찬회동은 언제부터 네. 조율이 됐던 겁니까? 이게
3: 처음 제안이 온 건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2: 지난주?
3: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울 일정이 지난주에 이틀간 있었거든요.
2: 예.
3: 그 어간에 조율을 하다가 잘 안 맞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하는 걸로 된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은 이어달리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한 건데 오히려 뭐 좀 늦은 진즉에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늦은 감이 있죠.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 회동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3: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뵌 적은 있죠.
2: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럼?
3: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쁘시고 서로 바쁘시고 일정이 안 맞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2: 그래요.
3: 네.
2: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찬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3: 네.
2: 혹시 사전에 그러면 네. 아, 이러이러한 얘기를 좀 나누자. 혹시 이렇게 좀 조율이 된 게 있었습니까?
3: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였던 분과 지금 현 시점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의 만남이에요. 따라서 대화의 주제를 제안한다는 건 좀 너무 어색하고요. 웹툰이나 무협지로 보면 절대 고수들의 만남이에요.
2: 뭐 사실 이게 회담도 아닌데
3: 그럼요.
2: 의제 조율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3: 표식에 제안을 둔다는 게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2: 회담이 아니라 정담이잖아요.
3: 그렇죠. 두 분이 공통점이 많아요.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었어요.
2: 아, 그렇네.
3: 그렇죠. 그리고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파트너가 그것도 공통점.
2: 아, 그렇네.
3: 네.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되게 꼬여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실 말씀이 저는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2: 그렇죠. 트럼프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거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도 많겠네요. 그러면 경험에서 나오는.
3: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2: 근데 이제 그 언론이나 뭐 사람들이 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논란, 공방, 분열상. 네. 네. 결국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당연히 저는 나누지 않겠습니까?
2: 네.
3: 당이 지금

0: 상황에서 위에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 나올 거고요. 다만 국내 정치적인 이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정 운영이라는 건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망라하는 거니까 그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1: 네.
0: 당연히 전 당내 문제 그리고 지금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 오찬을 계기로 좀 풀려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명문정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통합의 단계를.
1: 아, 맞아. 명문이란 말이 있어서.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통합의 단계를 끌어올렸던 적. 네, 위기를 네. 극복했던 적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찬 회동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1: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 언급하는 것도 좀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0: 그럼
1: 뭐, 두 분 모두.
0: 내용에 따라서는 또 두 분만 뵙는 거니까요. 아주 실무적인 배석자 말고는 뭐 그런 거치례 같은 걸 다 제외한 회동이니까 뭐 안에 있는 이야기 다 하시지 않을까요?
1: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네. 최근 들어서 뭐 친명, 친청을 넘어서 이제 친문, 친노까지 나왔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소위 말하는 적통 논쟁 뭐 이런 건가요?
1: 그런 거죠. 족보죠, 족보.
0: 족보. 아이, 뭐. 부질없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관심하고는 전혀 저는 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주당이 원하는 것,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못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통 논쟁
1: 그러니까요.
0: 자체는.
1: 그러니까요.
0: 당을 어떻게 미래 정당으로 바꿔나갈 거냐에 대한 구체적 상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부질없는 논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뭐 고만고만한데.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수행해 들어가는 데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밀어줘야 될 건 뭐고 뭔가 좀 견제해내지 직언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0: 맞습니다.
1: 오히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 가장 핫한 부동산,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1: 예.
0: 뭐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뭐 화제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 우리 민주당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대로 된 전당대회 경쟁이라고 봅니다.
1: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안 될까요? 이건 너무 그러니까 얘기를 꺼낼 것도 없는 게 너무 똑같아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고요. 그 일부가 좀 흙탕물을 흘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1: 네.
0: 좀 방향 전 좀 변침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무의미한 논쟁을 해본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1: 그걸 지켜보는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0: 조금 답답해하죠.
1: 답답해한다?
0: 아,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거잖아요. 좀 답답해하고. 근데 곧 지켜보시면
1: 예.
0: 민주당이 저력이 있고 예. 또 집권 여당에서는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변심 가능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사실 그 이런 논란과 공방이 거세진 계기 가운데 하나는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도 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저는 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긍정과 부정, 평가 여부를 떠나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난하기에 급급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첫 번째 듣고 토론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당 안팎의 상황이 이상징후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 결과를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경고라고 규정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수위가 굉장히 높죠. 세 번째로는 유시민 작가가 정치적 사심이 있어서 던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죠.
0: 예. 그러니까 뭐 세간의 말은 총리도 고사하고 했던 분인데 무슨 뭐 대선에 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는 일종의 예방주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네네.
0: 근데 예방주사일지 이게 뭐 포도당 주사일지 맹물일지 이건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총선까지 1년 10개월 있으니까 네. 이 기간에 선거가 없으니까 이참에 네. 한 번 좀 우리 되돌아보고 뭐 잘못된 이런 건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네. 유시민 작가의 그 진위는 거기에 다 녹아

0: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진단하고 있는 진단 내용이 맞느냐?
1: 네.
0: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답답한 건 유시민 작가는 달을 가리키는데 계속 손가락을 보는 것 같아요. 일부 좀 거친 표현. 있었잖아요.
0: 뭘 용역 촉법이
1: 예.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많고 본질에 대해서 당이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냐가 맞는 건지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
0: 그럼 의원님이 읽은 유시민 작가가 위기. 라고 그러니까 감지를 해서 경고하고자 한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니까 읽으셨어요?
1: 유시민 작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0: 예, 저도 못 봤거든요. 예.
1: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그 부분은 판단에 맡겨놓은 것 같아요. 평론가의 입장으로 볼 때 그 유시민 작가가.
0: 다만 증축, 재건축이라는 두 용어에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 있잖아요.
1: 예, 예, 예. 그럼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저는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유시민 작가 대변하는 것 같아서 거시기 한데 그건 아니고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이상하다. 좀 위기인 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평가하고 토론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다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좀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시민 작가 이번에 다스베이에 대해서 한 얘기 말고 이전에 했던 얘기까지 종합을 하면 사실은 유시민 작가는 평택을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뒀었고
1: 네.
0: 강한 문제의 제기를 계속 해왔고
1: 네.
0: 결국 여기서 추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그 지금의 민주당을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1: 네.
0: 그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고르게 되는 의원이라든지 더 좁히면 주류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구축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어떤 인식의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 뭐 비슷한 결인데요.
0: 네.
1: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유 작가께서 이야기한 건 연대가 아닌가 싶어요. 즉, 집권 세력이, 지금의 집권 세력이 혼자, 민주당 혼자 가지 말고 연대를 해라. 정치적 연대, 사회적 연대를 해라.
0: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경공 나가서 그 얘기 했었어요.
1: 맞습니다. 그게 네. 저는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뭐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0: 그게 이제 증축이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있는 게
1: 맞습니다.
0: 그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연대로 가는 게 민주당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적합한 것 같다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건데.
0: 네.
1: 그게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뭐 자립경쟁 가능하지 않아. 민주당이 힘으로 돌파 가능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게 토론의 영역인데 연대냐 자력이냐 이게 토론이 안 되고 행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답답한 거죠.
0: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 과잉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
1: 네네.
0: 그래서 사실은 유시민 작가의 뭐 용역이니 촉법이냐는 표현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감정이 과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자극을 해버렸으니까
1: 네.
0: 그 점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1: 그렇죠? 저는 그 부분 뭐 물론 표현 자체가 뭐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과하죠. 거칠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경기를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중계하는 해설하는 사람이잖아요. 평론가잖아요. 그러면 선수한테 들이대는 기준을 왜 갖다 붙이냐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0: 그런 생각은.
1: 네. 그러니까 이 뭐 평론가가 해설자가 경기를 한쪽 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응원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균형에 잡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건데 선수의 시각으로 잣대로 들이대면 좀 꼬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통합은 그러니까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오는 과정을 한번 한두름으로 묶어서
1: 네.
0: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시민 작가에도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친문 어떤 그 기득권의 부활, 그래서 어떤 그 이거를 그 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고리로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각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0: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평가하세요.
1: 네. 친문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정치권에서 너 친문이야? 그럼 지금까지 다 전 아닌데요? 라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문이 뭐 부활하니 뭐 이러고 있어요. 친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정도 몇 사람 없거든요. 진짜 마이너 중에 상 마이너인데 그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는 게 고맙고요. 근데 친문의 부활이 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할 생각이 단일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0: 조건도 아니고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모두가 친문이고 이재명 정부 시절에는 모두가 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당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요. 당의 발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1: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이제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네. 그냥 용어라고 할게요.
0: 네. 용어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 잘 안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하시네요. 네.
1: 용어를 많이 써요.
0: 예, 예.
1: 심지어 뭐 일부 유튜브는 어떤 문재인 책임론도 많이 제기를 해요.
0: 예, 예.
1: 지금 그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주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0: 네.
1: 이런 논리를 펴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집권 세력이 그 집권을 안정적으로 재집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저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재집권을 놓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따갑게 질책을 받아야죠. 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집권 과정에서의 성과 그러니까 있냐 없냐는 다른 거잖아요.
1: 그건 다르게 봐야죠.
0: 예, 그러니까 사회, 외교,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세계 모범이 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을 제대로 극복했던 것 그리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것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모든 성과들을 다 무시하고 정권을 재집권하지 못했다는 그 문제로만 치환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1: 네.
0: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관련 질문 마지막 이런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그 뭐 심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뭔가를 좀 표명한 게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0: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아 듣긴 들으셨어요 혹시?
0: 아니 뭐 자주 뵙고 하니까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자꾸 표현을 잘 안 하시죠.
1: 그렇죠.
0: 예, 네, 제가 뭐 약주라도 한잔 하면서 살살 이렇게 어떻습니까라고 해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1: 제가 불쾌한 심기를 한번 표출한 네. 적은 있습니까?
0: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은퇴해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책방을 만들어서 동네 분들과 같이 이제 어우러 사는 삶을 살고 계신데 난데없이 뭐 문조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갑자기 부활한다더니 뭐 정치를 한다더니 뭐 싹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좀 그 마무리하도록 하고.
0: 네.
1: 그러나 저는 어제 그 선관위원 좀 선관위원장이래요.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을 했는데.
0: 네.
1: 상임위원들. 예. 위원님은 상임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저는 행안위하고 정보위.
1: 계속 그대로? 예, 예. 행안위 간사도 계속 맡게 되시죠?
0: 아닙니다. 간사는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정보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1: 아, 정보위?
0: 예.
1: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정부 얘기하셨고
0: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 제 손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1: 그런데 지금 상관이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0: 네네.
1: 오늘 또 뭐가 있죠? 여기서 일정이.
0: 오늘 2차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선관위 중심으로 기관 보고를 받았다면 오늘은 행안부, 뭐 경찰 다 포괄해서 기관 보고를 좀 집대성해서 받는 그런 날입니다.
1: 그럼 주요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오늘 기관 보고에서는.
0: 여전히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핵심이고요. 더해서 행안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책임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지금 그 선관위 특검을 혹시 받기로 했습니까?
0: 민주당에서? 예, 저희가 의총에서 당론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특검 발동하자는 데는 여야 이견은 없는 거겠네?
0: 애시당초 저희는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순서상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가동되고 있고 국조가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특검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사리에 맞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워낙 국민의힘이 특검 안 받으면 모든 걸 그냥 감추려고 하는 듯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니까 야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 왜곡되겠다라고 해서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좋아 특검도 하자. 그러니까 니 뭐 국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건 협조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국힘이 여전히 또 발목을 잡죠.
1: 그런데 특검법 통과시키면 일단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특검법은 저희가 국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국조특위는 법안 처리권이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한테 달라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0: 아, 이거 뭐 하나 하자 그래서 하자 그러면 또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계속 발목 잡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1: 예.
0: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0: 모습인데 좀 고질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1: 그런데 이 바탕에는 네.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라는 인식을 깔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건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죠.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없잖아요.
1: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0: 아이, 그럼 대한민국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네. 선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방기된 거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지는 않아요.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네. 그런데 기자들 앞에만 가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아무튼 추천권은 어떻게 그 조정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0: 저는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지 마시라. 같이 와서 이야기해 보자. 이게 여야가 있는 문제인가? 진보 보수가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참정권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면 다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만약 여야가 좀 입장차가 좁히지 않으면 그냥 대한변협위원회에 확 넘겨버리는 것도
0: 그런 것도 한 방법이죠. 그냥. 왜냐하면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독립적 헌법 기관에 대한 검사잖아요. 예. 특별검사잖아요. 그러면 예. 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이 있잖아요.
0: 8월 1일까지.
1: 8월 1일까지. 예. 아, 그럼 어차피 뭐 특검법이 뭐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또 발족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어차피 특위 활동 기한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좀 이후에 하자고 했던 게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처리하고 특검 사무실 준비하고 하는데 보통 빨라도 네. 30일에서 40일 걸립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을 합의하더라도 7월에서나 특별검사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조를 빨리 하자라고 했던 건데.
1: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스템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자가 이제 주된 포인트고 네. 특검은 법률 위반에서 처벌을 하자라는 게 주된 포인트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특검을 발동시킨다는 것은 상관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넘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법률 위반의 핵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0: 사법적 처리에 대해서는 이게 뭐 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일을 안 하는 게 어디까지 처벌의 대상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하면.
1: 그런데 무능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1: 시스템적으로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즉각 배분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0: 맞습니다.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고 상황 대처의 문제거든요. 이게 사법적 처리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은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아까 이제 정보위 간사임을 상당히 강조하셔서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한번 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홍장훈 전 차장 있잖아요.
0: 예.
1: 2차 종합특검이 계속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관련해서 무슨 정보.
0: 아,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농담입니다.
1: 어떻게 읽으세요, 그 의견?
0: 아,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데 이건 조금 민감 사안 같아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1: 그래요?
0: 홍장훈 전 차장의 입장이 다르고 특검 측 입장이 달라요. 근데 특검의 입장은 뭐냐고 하면 근저에 깔려 있는 건 국정원이 내란 척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인식하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라고 쭉 다 서칭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아무튼 그 특정인의 국정원 지금 특정인의 진술에 기초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 조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보도만 놓고 보면
0: 그게 뭐 조태용 라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요. 예단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0: 맞습니다.
1: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1: 네, 윤관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6: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5: 사내,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6: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7: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8: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9: 네, 7월 시작과 함께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권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찾아왔지만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광주, 전남 남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 제주 산지로는 호우경보 내려져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부분이 그쳐서 내일은 소강상태 보이는 곳들이 많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강원도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요란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춘천이 33도, 대구 광주가 26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분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 돼.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원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0: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축구 팬을 넘어서 국민들까지 축구협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아주 거센데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이 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종호입니다.
1: 이 비리 제보센터는 이제 문을 연 상태입니까?
2: 뭐 비리 제보센터는 그 전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꼭 이 네. 축구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해서 모든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최근 혹시 축구협회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2: 어저께 새로 들어온 사실인데요.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회장 선출 관련해서, 네네네. 그 불법적으로 이 선거인단을 구축한다라는 영상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1: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세요.
2: 이게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불법적으로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라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규정상으로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그 구성하게 돼 있는지 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규정 자체가 뭐 그 축구협회 임원이라든지 예. 뭐 지역의 임원들 해서 몇몇 이제 선출, 그러니까 선출회보다도 추려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선거인단 자체를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약간 조작했다라는 그런 내용.
1: 네. 그러면 그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조작적 그렇죠. 차원에서 선거인단을 구성을 논의하는 혹시 뭐 그런 영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 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제보를 한 분은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 약속이라기보다는 영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1: 영상이 있다.
2: 네.
1: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방적 제보이기 때문에 사실로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2: 그렇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죠.
1: 당연히 이제 검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지금 정몽규 체제의 정통성 문제를 결국은 귀착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2: 정통성 회장 자체가 이미 축협이 회장 체제로 모든 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영상 확보가 일단 급선무겠네요, 그러면?
2: 영상 확보도 급선무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저희가 24년도 9월에 이제 국회에서 했던 현안질의부터 시작해서, 감독 선임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 축구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정혜성 그 전 전력기획위원장님도 갑자기 사퇴한 데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0: 위원장님께서 그냥 뭐 얼버무리면서 위해서 말씀을 단호하게 그으셨는데 그 앞전에 그 위원장님께서 사퇴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제보를 또 받은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제도 제출을 축구협회에서 안 했죠. 그리고 이사회 기록도 삭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료 제출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국민 자체를 기만했다라는 게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로 또 이제 수사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동안.
0: 지금 2년째 그 흐지부지하다는 상황 얘기가 나오고 있죠.
1: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결국.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의원님이 어제 홍명보 감독의 이 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셨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0: 그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발급하는 그 C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자체가 보통 일반 자격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최소 4, 5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1: 이 B급이라고 하는 게 국가대표 감독직을 맞을, 그러니까 하려면 그 취득해야 되는 최고 등급의 자격증이라면서요.
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 예. 등급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예. 뭐 월드컵이라든지 국가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자격증인데 홍명보 감독은 최단기간에 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2024년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단기간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0: 제가 그때 현안질의 때 3년인가 2년 반 만에 획득했다고 들었습니다.
1: 보통 평균이 4, 5년인데?
0: 맞습니다. 그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고 한데 예. 그 수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한테 밝히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 그러면 그 자격증을 수여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0: 아시아축구연맹입니다.
1: 아시아축구연맹? 그러면
0: 아시아축구연맹의 주체는 대한민국이고요.
1: 아, 아시아축구연맹이 결국 발급을 해주는데 이제 네. 나라마다 그 나라 축구협회에서 그걸 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주체가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의
1: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네네. 이것도 축협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럼 이것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맞습니다. 그 또한 다 저희가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문체부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1: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는 했는데 그럼 제기됐던 지금 이 두 가지 말고 추가로 네. 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 주문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0: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건이고 그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을 때부터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1: 선임 과정.
0: 예. 네. 그리고 천안의 축구센터도 어떻게 건립되는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국비로 만들어진다고 하긴 하고 있으나 어쨌거나 건설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지금 축구인이나 이런 사이에서는 이제 그 축구협회 회장 선출 방식, 지금 이제 체육관 네. 선거인데 아까 이제 잠깐 선거인단 말씀도 주셨잖아요. 이걸 지금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높은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지금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제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충분히 이 예외 조항으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선제로 바뀌었을 때에는 이 축구인들의 의사가 좀 약간 폭넓게 반영돼서 선거인단이 선거 자체가 공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 단점은 선거인단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만큼 개혁을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좀 약간 미묘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문제가 네. 여기까지 왔으면 문체부가 나서서 감사를 하고 뭐 들여다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옛날과 같은 관치 체육이 그러니까 부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되게 미묘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원칙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일단은 뭐 회장과 그 축협 자체의 수뇌부들이 모두 전원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예.
0: 사퇴 이후에, 사퇴 직전에 정몽규 회장께서 이 직선제 그 회장 투표 방식을 빠르게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0: 개정한 후에 사퇴하시는 게 저는 다음 다가올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아시안컵까지 우리 축구 대한민국 축구가 원활한 경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는 게 맞다 저는 보입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0: 네.
1: 근데 그렇게 할까요 정몽규 회장이?
0: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1: 예.
0: 유소년 축구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임 지도자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전임 지도자가 11개월밖에 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왜요?
0: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이상 2년 정도 하는데 11개월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1개월 계약한다고 합니다.
1: 여기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이게 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구협회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1: 아이고, 참. 짓밟을 게 안 독하실 거 아니네요, 아무튼. 그나저나 의원님은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일단 했잖아요.
0: 네네.
1: 의원님은 어디로 배정받으셨어요?
0: 저는 뭐 문체위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1: 예.
0: 뭐 일단은 뭐 상임위가 지금 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저희 국힘은 뭐 국민의힘은 단체로 그 보이콧을 하기로 오늘 이제 다 얘기를 했었고요.
1: 네네네.
0: 네네.
1: 아무튼 뭐 이제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이제 여야 합의를 좀 어떻게 좀 일단 뚫려야 뭐 이제 상임위원 배정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거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근데 좀 아무튼
0: 24년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 자체를 민주당이 독식을 했었고
1: 그러니까요.
0: 지금 똑같이 2년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의원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 보면 의원님의 희망사항은 문체위에 계속 이제 활동하는 건 희망사항이시겠네요. 그러면
0: 뭐 문체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국방이라든지 행안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1: 그러셨어요?
0: 뭐 체육 부분이야. 밖에서라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께 서포트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엊그저께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받은 그 메시지 이게 좀 공개가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도 의원님이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뭐 당직자가 누군지 궁금한 상황이긴 한데
1: 예.
0: 당직자가 스스로 그런 문자를 보내진 않았을 것 같고 그 앞전의 질문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앞전 질문이 좀 궁금하고
1: 예.
0: 네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지금 의원님도 혹시 그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뭐 이미 언론사 측을 통해서 한번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뭐 당의 뭐 윤리위라든지 어떠한 얘기는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징계 사유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0: 뭐, 무소속 한동훈 대표를 도왔다라는 게 가장 큰 징계 사유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지금 다음 주에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지금 혹시 뭐, 그 출석 통보나 이런 걸 아직은 안 받은 거죠? 일단 전체 회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0: 예,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1: 어떻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윤리위에서 이거 징계 추진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0: 뭐, 징계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제가 한 행동들이, 뭐, 국민들이 반한 행동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민심을 바라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길에 저는 함께 했다고 봅니다.
1: 근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이게 너무 당초에 징계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징계 정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징계 정치가 시작된 거라는 것은 권력이 보통 망할 때 그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1: 예.
0: 징계 정치 한다고 해서 우리 민심을 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1: 아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그것이 뭐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징계 사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더 엄밀성을
0: 민심과 되는데.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1: 그러게요. 결국 이것도 결국은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그 여기에 맞서서 맞불을 놓는 성격의 징계 추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결국
0: 뭐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1: 네.
0: 책임 있는 모습, 진짜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당의 쇄신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잖아요. 지금 좀 예. 분위기가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0: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친윤계 의원들 중심의 연구 포럼 이런 데에서 초청받아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분위기가 네. 좀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1: 뭐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포럼에 가입을 하는데 네. 또 포럼 또한 어저께 논란이 있었고요.
0: 네.
1: 그 포럼에 이제 상임위를 배정 받으시면서 그 부분에 맞는 포럼에 가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포럼에 네. 가입을 해도 기존 회원들이 아 저 사람 못 받겠다 하면 가입 못 하는 거 아닌가요?
1: 그런 거랑은 중요하지 않고요.
0: 네.
1: 기존 회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안 받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요. 좀 네.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여쭤봤던 거고.
1: 기류 변화는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네, 조금 첨언했습니다.
0: 그러면 복당도 조만간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면?
1: 뭐 해외 언론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모니터링 하는 것만큼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뭐
1: 복당을 조금 늦춰서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뭐 국회의원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해외 언론이 모니터링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1: 해외 언론에서도 한동훈 예.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0: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보수 재건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밖에 방법이 없고 그 첫걸음이 복당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1: 복당은 뭐 모두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0: 네.
1: 부산의 또한 민심 또한 처음에는 국민의힘이었었으나 그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뽑아주게 된 게 대표적인 게 부산 북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보내세요.
0: 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최근 집값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런 발표가 어제 나왔었죠. 자, 시점이 좀 늦은 거 아니냐, 뒷부간이냐라는 좀 지적도 있던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동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유창환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3: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0: 좀 어떻게 좀 늦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아, 네. 적절한 타임에 저는 했다고 보고요.
0: 그래요?
3: 네. 예. 네.
0: 이전에 근데 이미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3: 아, 예.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0: 예.
3: 올해 2월부터 이제 거래가 많이 급증을 했고요.
0: 네.
3: 그리고 지난 5월 달 그리고 이번 달 4, 5, 6월 달에는 이제 거래가 거의 폭증한 수준이었다고
0: 보입니다. 폭증.
3: 예.
0: 그럼 이건 좀 영업 비밀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님 예. 실적을 기준으로.
3: 네.
0: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된 비율, 그러니까 증가율이 한 어느 정도 됐던 겁니까?
3: 아, 저희는 원래 거래가 좀 많이 하는 부동산이고요.
0: 네.
3: 예,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를 비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나 현황을 들을 거면은. 예, 굉장히 거래들을 기존에 하던 것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은.
0: 두 배 이상.
3: 두 배, 세 배. 예,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0: 아, 두 배 이상 들었다.
3: 네.
0: 그러면 좀 이곳에 어떤 매수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3: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0: 네.
3: 네. 기존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갈아타는 수요가 절반 정도가 있고.
0: 아.
3: 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요즘 아시겠지만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접된 지역이잖아요.
0: 예. 네,
3: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입니까?
3: 네, 이것도 이제 절반 정도 나눠지고 절반 정도가 실수요자고요.
0: 예.
3: 네, 절반은 뭐 갭 투자, 예, 네, 이렇게
0: 갭 투자
3: 보고 있습니다. 네.
0: 아, 갭 투자가 한 절반 정도 됐어요?
3: 네, 실제로 뭐 이제 집값이 뭐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뭐

0: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이 뭐 다수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역대급 그 성과급 다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선매수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최근에 아주 많았습니다.
1: 아, 잠깐만.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지금 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삼전닉스 직원들이 상여금을 네. 가지고 동탄 쪽에 집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제가 이 보도로 보면서 약간 의했던 게 상여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사실은.
0: 네, 안 나왔죠. 네.
1: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상여금 갖고 집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0: 네.
1: 그게
0: 약간
1: 그러면.
0: 잘못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1: 그럼 실상이 어땠던 거예요, 그러면?
0: 아, 이제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건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이 집을 산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성과급으로 산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성과급을 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네, 다른 돈이나 다른 분야로 해서 마련을 해서 일단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집을 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 그러면 아까 이제 절반이 갭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갭투자도 결국은 갭투자를 한 사람의 상당수는 삼전닉스 직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맞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과급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전제를 끼고
1: 미리 상호차.
0: 예, 미리 사서 2년 후 또는 4년 후에 입주할 계획을 잡고 사놓은 예.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실거주 할 거는 맞는데 바로 실거주는 아니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1: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면은 실수요자만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0: 네, 그렇죠.
1: 그럼 갭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지금 네. 한 절반 정도 이전에 이미 그 거래가로 좀 매수자의 절반이 갭투자라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좀 늦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근데 네, 뭐 그렇지만 요게 이제 그 이런 거죠. 그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뭐 조정자장적 그 토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면 그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1: 네네네.
0: 그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 지정할 수 있지 그냥 뭐 막 오른다고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1: 물론이죠.
0: 그, 예, 그 요건이 정확히 다 부합했기 때문에 바로 지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그 지정을 하면은 대출 제한에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 사내 대출이 워낙 빵빵해서
0: 네.
1: 사내 대출 받으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0: 예, 저도 뭐 파악해본 바로는 예. 네, 뭐 1.5%로 해서 5억 정도까지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금리가 1.5%
0: 네.
1: 사내 대출이
0: 네,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직원들이 제가 또 파악을 해봤는데.
1: 네.
0: 네, 앞으로 받을 상여금 또 성과급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뭐 대부분이 뭐 집 사겠다.
1: 네.
0: 그래서 집에 대한 그 특히 여기 그 동탄이나 이제 광교나 이런 데가 그 삼성전자의 거의 그 업무 밸리거든요.
1: 네.
0: 하이닉스도 앞으로 뭐 저쪽 그 원산면 그다음에 용인 쪽에 생기는 그런 핫들도 결국은 그 주거지가 핵심 주거지가 동탄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곳이 뭐 동탄, 예, 뭐 광교 이렇습니다.
1: 그 삼전닉스 직원들 말고요.
0: 네.
1: 혹시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0: 네.
1: 집 사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0: 아유, 그러면 여기가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1: 네.
0: 예, 그 삼전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워낙 뭐 똑똑해서 사도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투자를 해서 네. 그런 분들이 집을 굉장히 고가 뭐 20억, 10억 이렇게 넘는 집들도 다 사시고 30대 분들이 특히 집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1: 젊은 층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0: 아, 네, 맞습니다. 네. 30대가 거의 저도 뭐 깜짝 놀라지만 30대 애들이 그렇게 현금을 들고 와서 사고 좀 모자라는 거는 대출이 여기가 많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많이 안 되니까 네. 네, 뭐 대출 한 4억 정도나 이렇게 3억 이런 식으로 끼고 그 20억짜리 집을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 30대가 네. 20억짜리 집을 산다고요?
0: 네.
1: 어디서 돈을 벌어요?
0: 아, 예, 그러니까 저도 깜짝깜짝 많이 놀라고 제가 가장 큰 예, 구매자들이 네. 30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면 앞으로 네. 그 동탄 쪽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0: 네, 뭐 앵커님도 뭐 예상하시겠지만 일단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되면
1: 네.
0: 상당히 매수자가 유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1: 예, 예, 예.
0: 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도 뭐 그 자금 출처를 정확히 다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0: 분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을 계속 밀어올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일시적으로는 좀 얼어붙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네. 보면 이 추세를 못 꺾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저는 못 꺾는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네, 그 막강한 막대한 그 자금력을 가진 그 수요가
1: 예.
0: 네, 너무나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에.
1: 네,
0: 그래서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야, 사내 대출이 1.5%에 5억까지 해준다고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유창환 공인중개사와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이 통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오늘의 김종배의 시선 집중 7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촌철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방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이 세 곳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한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갭투자도 원천 차단됩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립니다.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율을 또 두 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돈 엔화의 가치가 39년 만에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당국이 금리도 올리고 엔화를 매입하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기는 한데 이 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이네요. 일본 돈 엔화 가치가 요즘 우리나라 돈 가치와도 매우 연동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사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예,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오붓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부동산 규제 지역이 늘었는데 저 반도체 네. 벨트들 따라서 남쪽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추가로 지정됐군요.
4: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좀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간 너무 뜨겁다는 뉴스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정될 거를 예상하고 있었던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 구리시만 좀 약간 뜬금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는 반도체 벨트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간 약간의 그 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구리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2: 예.
4: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신규 지정돼서 지정 효력이 발효되고요. 5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묶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중규제 대상 지역이 된 것이고요.
2: 예.
4: 이렇게 삼중규제가 되면 대출 세제 청약 규제 모두 대폭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40%로 제한되고요. 유주택자는 0%입니다. 사실상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 이런 규제 지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인가 봐요, 이게.
4: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서 사실상 갭 투자도 차단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택 구입 목적 대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니까 빌리더라도 뭐 지금 동탄 뭐 가장 뜨거운 지역은 85제곱미터가 20억 넘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데
2: 예.
4: 6억 뭐 대출 받아가지고는 뭐 사실상 거래가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테고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도 중과되고요. 다주택자들에게 또 앞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됐다고 했으니까 아파트 구매할 때 관할 관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이제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정부가 지난달 말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무주택자가 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일시적 갭투자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동탄에 집 사는 거는 갭투자도 된다 지금도.
4: 네네.
2: 지금 세입자 나가고 보니.

0: 들어가기만 하면.
1: 네. 뭐 정부는 일단 반도체 호황에 따른 특수화 교통호재 등으로 지금 너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0: 예.
1: 이걸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수치를 보면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구리시하고 기흥구의 상승률도 7.8%하고 6.21%니까 수도권 평균 3%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신문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라고 해서 규제 지역을 쭉 지도해서 표시해 주는데.
1: 네.
0: 야, 이거 수도권 다네. 뭐 생각도 들고.
1: 뭐,
0: 점점 아래로 흐르고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충청도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1: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0: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몇 가지 드는 생각들이 좀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또 묶이게 되면 대출이 덜 나가니 안 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 이 규제 나오기 전에 얼른 사야 된다는 심리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지난 한 달여간 그죠? 그러니까. 한 뼘 오를 거 두 뼘, 세 뼘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1: 네. 그 수요도 분명히
0: 10월 달에 사도 되고, 예. 뭐 12월에 사도 되고 하시는 분들도, 야, 다음 주에 규제 나오면 다음 주에는 집 못 사. 얼른 이 집 사야 되라고 네. 하니까 그냥 뭐 신고가에 신고가에 그렇게 튀었겠죠. 그러니 이게 참 규제라고 하는 게 앞으로야 덜 오르겠습니다만 이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난 한 달간은 더 올랐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어쨌든 무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1: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가수요라고 하는 갭투자 수요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한 일종의 열기시키는 조치가 이 투기지역 지정이거든요.
0: 예.
1: 우리가 이제 최근에 증권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르고 내리면 뭐 서킷 브레이커를 가동하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울하고 수도권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구리시가 튄 것처럼 이거는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습니다. 서울이 이제 전세가 씨가 마르다 보니까 구리시 쪽에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수가 최근에 가장 많은 곳이 구리시였거든요.
0: 이게 다 실수요잖아요, 이러면.
1: 네.
0: 서울의 전세 사기
1: 서울에서 어려우니까. 전세를 구하기를 차라리 그러면 집을 사자라고 하고 주변 지역으로 나간 게 이제 구리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규제 피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실수요용으로 탈출한 건데, 일종의.
1: 네. 물론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가수요가 좀 갭 투자 수요가 사라지고 거래를 지금 거의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열기는 식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오른 이유를 보면 이제 뭐 호재들이 좀 겹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반도체의 호황이 워낙 있다 보니까 돈들이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여기에 주변 GTX 개발 호재까지 겹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거니까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면 정부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은 정부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고요. 보유세에 올릴 거란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결국에는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7월에 나오는 이 세제 개편안도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철강 관세를
1: 네.
0: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우리는 보통 이제 유럽 쪽으로 철강을 수출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 뭐 자동차 공장에 또 철강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1: 네.
0: 뭔가 영향이 좀 있네요. 있겠네요.
1: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는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요.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에 기존의 두 배인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철강이 최초 용해 주주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새 규정도 도입해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를 중국산 들어서, 철강 들어오는
1: 네,
0: 거 맞겠다는
1: 그렇습니다.
0: 거군요.
1: 네. 예. 중국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뭐 베트남 등 3국에서 아변 등을 통해서 EU로 가지고 들어와도 그건 중국산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50%를 부과하니까 미국 시장으로 가지 못한 철강이 지금 EU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EU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관세 쿼터의 감소량이 19.7%로 상대적

0: 아까 50%가량 쿼터량 줄인다고 했잖아요.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1: 지금까지 유럽은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요만큼만이야. 선착순 이만큼이야. 라고 정해놓나 봐요. 이거 국가별로.
0: 네. 전체는 1833만 5922톤으로 무관세 수입량을 정해놨고, 우리나라는 258만 톤 정도가 무관세 쿼터였는데,
1: 예.
0: 이게 207만 톤 정도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줄어드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여기에 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공용 쿼터라 그래서 147만 5천 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EU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쿼터가 다 떨어지면 요거를 추가로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선착순인데다가 우리 쿼터 다 쓴 다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그래도 약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쿼터가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도 EU의 이번 조치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했다.
1: 상대적으로는.
0: 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 유럽이건 미국이건 자기네 나라 철강 회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렴한 철강 수입되어 오는 건 계속 막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유럽이 이번에도, 저렴한 철강 들어오는 거를 더 한 번 더 이제 강화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덜 줄었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0: 이번에 이제 유럽 순방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조금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1: 우리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덤터기 쓸게 될 것 같으니 좀 봐주라. 그런 얘기 서로 이제 했겠죠. 그죠? 점점 더 외교가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진짜. 예. 라이진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엔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겠어요? 일본
2: 네.
1: 외환시장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2: 네, 어제 기준으로 달러 엔 환율이 이제 162.4엔을 기록을 하면서 39년 만에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62엔을 넘어선 거는 1986년 12월 24일 이후로 처음인데요. 사실 엔저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엔저 현상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로는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엔화
1: 예.
2: 가치가 오르지 않고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 달러가 자꾸 비싸진다 그런 얘기고.
2: 네 맞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환율이 160엔을 넘기자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11조 7,300억엔을 이제 투입을 해서 엔화를 사들였는데 그러면 이제 엔화 약세를 대응을 한 거잖아요.
1: 달러를 판 거죠 그러니까.
2: 네 맞습니다. 달러를 팔고 이제 엔화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달러를 팔면 이제 엔화가 사지는 거니까.
2: 네 그렇죠. 네.
1: 달러를 팔기만 해.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또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또 수십 년간 유지한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깼는데 금리를 이제 1%까지 끌어올리기도 했거든요.
1: 예, 예.
2: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본 당국의 방어책에도 엔화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일본 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고 기업과 가계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서 거의 노골적으로 달러를 사서 올리기도 하고
2: 네.
1: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가 하고 금리를 올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왜 자꾸 엔화 값은 떨어지는 겁니까? 요즘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고 이제 원화 값 떨어지는 것도
2: 네.
1: 반 이상은 엔화 때문이라고.
2: 네, 동전 현상이
1: 뭐 있기 때문인데요.
2: 네.
1: 이유가 뭐래요?
2: 네,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일본 수출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 성적을 포함한 경상수지 지표는 굉장히 좋거든요. 가장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4월 경상수지 역시 흑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벌어들인 달러가 많다는 거고 달러가 많으면 달러엔 환율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원래 맞잖아요. 원칙적으로는.
1: 예, 예, 예.
2: 그런데 일본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 해외에서 달러 많이 버는데도 또 달러 값은 오른다는.
2: 네. 왜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냐 하고 봤더니 벌어들인 달러는 많지만 정작 그 달러가 일본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번 달러를 일본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수익 상당 부분을 다시 해외 현지에서 투자하면서 사용한다는 건데요.
1: 공장이 밖에 있으니까.
2: 네. 실제 일본의 달러 재투자 비중은 2010년 이후 평균 46%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즉 번 돈의 절반가량은 다시 해외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1: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팔아서 번 돈 다시 다 달러로 쥐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2: 그렇습니다. 네. 또 엔저 현...

0: 현상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로는 미국 금리와의 차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 금리를 1%까지 크게 인상을 했지만요. 현재 미국 정책금리와는 격차가 아직까지도 2.75%포인트에 이르면서 크기 때문에 예. 이제 더 큰 금리가 있기 때문에 더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예.
0: 즉 금리가 낮은 엔화는 매도를 하고 그 비용으로 고금리 달러를 매수하자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도 엔화 약세에 한몫을 했는데요. 일명 사나이 노믹스라고 하죠.
1: 예.
0: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통화를 풀면서 일본 내 경제는 부양을 하고 있지만요. 엔화 가치는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이것도 돈 푼다고 다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풀린 돈이 또 경기를 살리고 경제 성장률 높아지고 그러면 또 다시 강세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0: 네, 일본 안에서 돌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1: 아직까지는 돈을 풀기는 푸는데 글쎄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건지.
0: 네.
1: 알아서 일본에서도 도대체 왜 이래라는 분위기라는 뜻이네요. 쭉 보니까
0: 네.
1: 하는 거 하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이러지?
0: 하고 힘을 쓰는데 오르지 않고 있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 요즘 오르는 것도. 반은 엔화 따라가느라고 그렇고 또 반은 뭐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오른 것 리밸런싱 한다고 자꾸 팔고 하면서 나가니까 그런다는 설명도 있고 하던데.
0: 네, 맞습니다.
1: 달러 원 환율이 어제 1,550원을 넘어갔어요?
0: 네. 원화 약세 흐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1554.7원까지도 치솟기도 했는데요.
1: 예.
0: 우리나라 원화 약세는 엔저 동조화 현상 그리고 달러 강세 등의 여러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긴 하는데요. 이외에도 최근 뜨거운 국내 주식시장도 원화 약세 압력을 함께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 주가가 올라서?
0: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해외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이 국가별로 비중 목표치를 정해놓고 운용을 하는데
1: 예.
0: 한국 증시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내 한국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선 거죠. 이 때문에 늘어난 한국 주식 비중을 다시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겁니다.
1: 살찐 만큼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얘기죠.
0: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화가 달러로 바뀌면서 즉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원화 약세를 이야기시킨다고 합니다.
1: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팔고 나간다 외국인들이.
0: 네. 실제 이달 들어서 지난 25일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만 32조 원을 넘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 그래서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이 다들 달러를 들고 나가야 되니까 달러값이 자꾸 오른다 외환시장에서.
0: 네.
1: 근데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 지분만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 오른 덕분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우리나라 주식 가치도 많이 올라서 여기도 좀 덜어내야 돼,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곧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리밸런싱은.
0: 네.
1: 그러면 이제 오른 똑같이 외국인들만큼 우리도 주식 팔아야 되는데 이 주식 팔면 그 돈을 가만히 쥐고 있지는 않을 거고 또 그 돈으로 해외 주식 사러 나갈 테니까 국민연금도.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또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이것도.
0: 네.
1: 예.
0: 이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오늘부터 매도해야 할 국내 주식으로 50조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0: 물론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밝혔지만요. 결국 이 초과분은 매도될 예정이고 또 매도 후에는 이 비용이 정확히 어디로 재투자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부 자금이 해외 주식으로 이제 재투자가 되면 또다시 달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사러 가려면 또 달러를 사야 되니까.
0: 네.
1: 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데요. 엔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거다.
0: 네. 당분간은 이제 엔화와 원화가 모두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 예.
0: 우선 엔화는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매우 느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금리가 낮은 엔화는 팔고 달러는 매수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환율만 보면 금리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 이른바 일본이 요즘 펴는 정책인 사나이노믹스라는 게
0: 네.
1: 적극적으로 돈 풀고 한 번 돈 더 풀고

0: 네. 정부가 나서서 또 돈 풀고.
1: 돈 풀고.
0: 이제 그런 거 하려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기가 분위기가 또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1: 네.
0: 이런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1: 네, 원화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 원화가 이제 엔화 같은 아시아 통화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세를 타고 있고요. 또 반도체 수출은 상당히 좋지만 기업들이 예. 달러를 국내에 모두 들여오기보다는 해외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에 다시 쓰이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수출이 좋아져도 원화가 강해지는 힘은 예전보다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해외 투자 로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수요도 계속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전에 환율 공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셈인데요.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머물기보다는 해외로 다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0: 네. 공장도 밖에 짓고 투자도 밖에다 하고
1: 네.
0: 그게 이제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현명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달러만 강세고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0: 한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원성필 씨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담합했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의문이 드셨다면서 석유 수출국이고 OPEC 산유국들은 여기는 수시로 모여서 감산하네 증산하네 매번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던데 혹시 그건 담합이 아닌가요? OPEC 산유국들이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반도체를 감산하면 담합이고 석유를 감산하면 담합이 아닙니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왜 OPEC 산유국들은 수시로 담합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OPEC 산유국들이 하는 것도 담합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기업이고 이 OPEC 멤버들은 국가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달라서 산유국들은 이게 뭐라고 하기가 어렵답니다. 즉 기업들이 담합하면 그건 처벌할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이. 국가들이 담합하는 건 그걸 두고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건 그 나라의 주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질문하신 분과 똑같은 논리로 OPEC 산유국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의 주권 국가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석유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걸 이걸 미국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이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소송감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원성필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로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7: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8: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9: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0: MBC
11: MBC 라디오
12: MBC 라디오
13: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에 대해 표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하다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임명일자는 7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급 11,900원, 경영계는 11,36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차 요구안은 노동계는 7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15.3%, 0.4% 인상한 금액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시간 30일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리스트 자금추적센터 TFTC 회원국들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금융제재에 나섰다고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TFTC는 5개 기관과 개인 16명을 포함한 헤즈볼라 금융 인프라의 여러 핵심 요소를 대상으로 공동 지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알카레드 아라산과 바이트 알말 그리고 이들 단체의 고위 지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3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